그리고 구로구 금천구가 나가 되겠습니다. 그치? 구로구가요, 한 40만 정도, 여기 한 25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인구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너무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구 한 40만, 25만, 한 50만 정도 노원구 살고, 강남구, 자주 물어보니까 강남구도 한 50만 정도 사는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1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상업재 평균 지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하고 가를 비교하면은 부도심의 평균 지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결국 이 도시 내부 구조는요, 요걸 찾으면은 좀 쉬웠었어, 지금까지는. 수능에서는 조금 다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2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결국 제조업체 수가 많은 지역은 이쪽 지역이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다는 가보다 통근통학의 유입인구. 유입인구는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다는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4번. 다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간인구 지수 어디가 더 높아요? 라고 본다면은, 나하고 다 중에서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나가 제조업체가 그래도 발달하고, 최근에는 디지털 산업단지도 이렇게 조성이 된 나가 당연히 주간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그치? 그래서 100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은요. 100에 가까운 지역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아닙니다. 나가도 높아야지. 이렇게도 비교 가능합니다. 일자리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지역 내 총생산은 어떤 순위겠어요? 일단 적어도 가가 제일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다하고 나중에서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나의 일자리가 더 많거든, 다보다는. 그러면은 여기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결국 4번, 5번도 비슷한 계열의 문제를 묻는 문제죠. 그치?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니까 일자리가 많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옆에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를 비교해가지고 지역 내 총생산을 유추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찾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자료이긴 했죠. 어쨌든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2번이 보다 확실한 정답이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33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의 행정 동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자, 여기는 뭐가 되고요? 종로구가 되고요. 종로구는 도심이죠. 상업 기능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아, 왜냐면은 귀엽잖아. 강아지 모양 같지 않니?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그래서 그냥 귀여워서 좋아해요, 귀여워서. 선생님 여기 살아서 뭐 이게 연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여워서 좋아합니다. 그냥 귀여운 건 최고야, 그냥.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외곽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주거를 좀 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외곽 지역이니까. 자주 묻는 지역은 아닌데 어떤 지역이 나와도 우리가 배웠던 건 제조업체 발달 지역이나 도심, 부도심이 아니면은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딱 서울 중심에서 멀기도 하고. 귀엽지? 강아지 모양. 그만할게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구와 나구가 나와 있는데 가구수하고 인구가 나와 있어. 결국은 상주 인구 가지고 풀면 돼. 어디가 더 상주 인구가 많겠어? 양천구가 당연히 많겠지. 그럼 가구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나구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주로. 그럼 더 적게 분포하고 있는 종로구가 나가 될 거고요. 더 많이 인구가 많은, 많이 표시된 가가 양천구가 되겠죠. 뭐 새롭게 등장한 문제 같지만 결국 기존의 문제하고 다르지 않은 상주 인구 묻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은 가가 아니라 나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지? 나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로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2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상주 인구 대비 2.5배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상주 인구가 더 적다라고 해야지. 그치? 금융기관 수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도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급 수 같은 경우는 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외곽 지역이니까. 그치? 요거 인구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어요. 나는 가보다 상업 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답이지. 그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지대 지가 도심이 당연히 높죠. 그치? 상업 업무 기능으로 주로 쓰이니까. 3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한국의 지역 내 총생산 좀 많이 물어보네 뭐를 지역 내 총생산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부가가치 생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결국은 생산액을 물어보나 사업지수를 물어보나 제조업 생산자 서비스업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는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은 역시나 묻는 문제 결국 묻는 지역 또 물어봤어. 중구 노원구 그리고 여기는 금천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 지겹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노원구는 뭐가 주로 있고요. 여기는 주거 기능.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 금천구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봤을 때요. 제조업하고 금융 및 보험업 나와 있네. 금융 및 보험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돈도 잘 버는 것 봐. 가가 뭐가 되는 거야? 중구가 되는 거지. 가는 중구입니다. 제조업 뭐가 더 많아요? 다가 더 많네. 다가 금천구가 되겠죠. 나는 금융 및 보험업도 적고요. 그리고 제조업체도 잘 발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죠.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대기업의 본사라든지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을수록 좀 돈을 잘 벌지 않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지역은 강남구, 뭐 중구, 뭐 이런 지역들이 돈을 잘 버는 지역들이 되겠죠. 자, 기억입니다.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결국 상주 인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요. 이거 인구 정도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하자고 했어. 중구 인구는 한 12만 정도, 10만 정도, 노원구는 50만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잖아. 10만, 50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초등학교 학생 수 어디가 많아야 돼? 나가 더 많아야지.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나는 가보다 평균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여기 살면 바로 여기로 출근하면 되죠. 하지만 나에 살면은 중구로 출근하든지 강남구로 출근하든지 이동을 해야 돼. 어쨌든. 통근 거리가 더멀 수밖에 없는 거는 주변 지역인 노원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 좀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잘 이해를 할수 있길 바랍니다. 멀다라는 건 그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나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노원구가 됩니다. 일자리가 없잖아. 일자리가 있긴 한데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일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주간 동안에. 그래서 낮다라고 해야 되고요. 제일 높은 지역은 중구가 되겠죠. 300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다는 가보다 제조업 종사자가 많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조업체 묻는 거니까 바로 정답이지. 그치? 그래서 생산액을 가지고 좀 추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라는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내 통근 통학 경로 중 하나로 출발 지역은 경기의 시군, 도착 지역은 서울의 구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발 지역은 경기의 시군이라고 주어졌다는 거는 군 지역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군 지역이 안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하진 않겠죠, 뭐. 어쨌든요. 지역이 나왔으니까, 우리 8개나 나왔어. 그치? 그래도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 또 금방 찾거든요.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요, 고양시가 되겠죠? 고양. 그쵸? 여기, EBS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평군이 됩니다. 가평군. 그래서 지역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있긴 해야 돼요. 여긴 용인시죠? 용인시. 여긴 안산입니다. 안산. 외국인 짱 많은 곳, 안산. 그쵸? 자, 서울 내부죠. 서울 내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구로구가 되겠죠. 구로구. 여기는 강남구가 되겠네요. 여긴 중구가 될 거고요. 이쪽은 노원구가 됩니다. 아, 무려 8개나 나왔어. 좀 6개만 내시지. 그치? 자, 하나씩 보면요. 가에서 라 출발 지역 중 출발 지역이면은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출발 지역은 경기 시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출발 지역인 거야. 여기 출발 지역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진한 색깔. 서울 전체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의 출발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잖아. 지도 되게 조그맣고. 그럼 여기다가 막 쓰면은 얽히고 설킨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차라리

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나다라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가, 나, 다, 라. 그치?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 그리고 여기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산, 고양, 가평, 용인 중에서 통근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단 가평군은 너무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굳이 일하러 서울로 출퇴근을 잘안 하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 제조업이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진 않겠죠. 반면 용인하고 고양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울로 출퇴근이 좀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용인 같은 지역은 사실 좀 헷갈렸을 수 있어. 고양도, 용인도 둘다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낮은 지역이거든요. 고양도 한90 정도, 용인도 한90 정도야. 되게 낮아요. 이제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반면에 고양 같은 경우는 오직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 말고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고양하고 용인이 그나마 통근통학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을 텐데 그 중에서는 고향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의 출발 지역은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출발 지역을 찾았으니까 도착 지역도 찾을 수 있죠? 고양시의 도착 지역은 구로구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하나씩. 이거 얼마 어렵지 않잖아. 차라리 이렇게 정리해두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것들 적극. 알겠지?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냥 막 여기다가 막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깔끔하게 풀수 있으면 좋은데, 그치? 그게 어려우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가에서 라 도착 지역 중 도착 지역을 물어보고 있네요. 도착 지역이면은 서울 레를 물어보는 거죠. 타 시군구에서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나의 도착 지역이 돼요. 그러면은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구로구, 중구, 강남구, 노원구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로 나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중구하고 강남구가 될 텐데 둘 중에서 더 통근통학, 외부에서 통근통학 유입인 거 어디가 더 많냐 이거야. 근데 이거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죠. 주간인구 지수 자체는 중구가 300 이상으로 더 높아요. 근데 중구 자체에 상주 인구가 많진 않죠.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상주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주간 인구 지수가 200은 안 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었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출을 분석했다면은. 그리고 중구하고 강남구를 비교하면 강남구가 더 외부 쪽하고 가깝죠. 들어오기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치? 수적으로 봐도 강남구가 순유입 인구 자체가 많아요. 주간인구 지수는 중구가 높지만 이거는 기출을 통해서 자주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못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돼 왔던데 중구는 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강남구는 주거 플러스 상업 기능인데 주간인구 지수는 중구보단 낮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순유입 인구는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언급됐던 문제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봤다면은 어디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강남구. 그럼 도착 지역인 나의 도착 지역이 강남구니까 출발 지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용인이 되는 거지. 우리는 가하고 나는 찾았어. 그럼 이제 못 찾으면 돼. 다하고 라를 찾으면 되는데, 가나 라는 모두 출발 지역보다 도착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출발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는 상대적으로 도착 지역에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을 비교했을 때, 서울 내부에 표시된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아야 돼요. 근데 가 나는 찾았으니까 우리가 다 라를 가지고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반대로 찾아도 돼. 다는 그럼 뭐라는 거야? 출발 지역이 도착 지역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찾았어도 되겠죠. 그럼 우리 다부터 찾아볼까요? 다는 뭐야? 출발 지역하고 도착 지역이 있으면은 주간 인구 지수가 어디가 더 많대? 도착 지역이 더 많대요. 그렇게 찾아도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용인, 고양, 안산, 가평을

비교했을 때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우리가 용인하고 고향이 낮다라는 것은 되게 많이 배웠던 개념이에요. 대도시권 할 때. 반면 가평구는 워낙에 멀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서울과 가까운 쪽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가평군하고 안산은 상대적으로 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요. 구로구도 주간 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100에 가까워. 노원구는 확실히 100보다 훨씬 더 낮죠. 제일 낮은 지역이야, 주간 인구 지수가. 중구하고 강남구 높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비교했을 때 지금 구로구, 강남구 찾았으니까 우리는 중구하고 노원구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아, 중구는 누가 봐도 주간인구 지수가 300을 넘어가는 지역인데, 당연히 도착 지역의 주간인구 지수가 높지. 그러면은, 라의 도착지는 뭐가 되는 거야? 중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다의 도착 지역, 다의 출발 지역은 어디가 되는 거야? 가평군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여긴 노원. 그럼 라의 출발 지역은 용인이 되겠죠, 용인. 저 용인이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거 잘못 찾았네. 나가 아니라 안산이네. 안산, 안산. 네, 미안합니다. 안산, 안산, 안산, 안산. 이렇게 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헷갈렸을까 싶긴 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은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산이죠. 안산. 그래서 안산이 이렇게 갔으니까 안산 맞네요.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찾아 놓으면은 생각보다 문제를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밑에 내용도 좀 많이 어렵더라도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라이의 출발 지역에는요, 용인시예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죠. 2기, 1기가 아니죠. 2기 신도시가 위치합니다. 네. 그래서 2기 신도시 위치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1기 신도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거의 서울과 붙어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군포 빼곤 다 서울과 붙어 있어. 그치? 가의 도착 지역을 보니까요, 구로구예요. 나의 출발 지역을 보니까 안산이에요. 국가 산업 단지 조성을 시작한 시기가 늦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로구는 언제부터 개발됐어? 한강 이남 지역을 개발했던 1960년대부터 개발했죠. 근데 이제 서울의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아예 서울 바깥으로 개발했던 거지. 애초에 구로구를 개발할 때도 이 강북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강남 지역으로 좀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도 이동시키고 제조업체도 이동시키기 위해서 개발했던 건데, 이제는 서울 자체도 많아지니까 1980년대에는 안산을 개발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그럼 서울 내부에 가까울수록 산업단지 조성 시기가 빠를 겁니다. 그럼 가의 도착 시기는 나의 출발 시기보다 당연히 조성한 시기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빠른 거지. 그러니까 2번도 아닌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흐름을 묻는 문제, 사고라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3번, 나의 도착 지역은요, 강남이죠, 강남. 강남은 라이의 도착 지역보다, 중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이거는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치? 강남은 부도심이면서 애초에 개발했던 이유가 주거 목적으로 개발했던 지역인데. 그래서 주거도 담당하면서 상업도 담당하고, 중구는 오직 상업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담당하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사실 정답 찾는 것 자체는 막 어렵지 않았거든요. 정답 찾는 것 자체는? 왜냐면 여러분들 강남구만 찾았어도 어떤 거랑 비교해도 사실은 3번이 거의 웬만하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치? 그래도 좀 어려웠죠, 이거 찾는 게. 네. 어쨌든 이거 찾았다면 정답 찾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번은 굳이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다의 출발 지역은요, 가평구는요, 가의 출발 지역보다, 고양시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의 아파트 비율이 높다. 신도시인 아파트 비율은 고양시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치? 이것도 결국 많이 물어봤던 문제죠. 되게 종합적인 문제야. 가 라의 도착 지역은 중구하고 구로구는 한강 이남. 그치? 구로구는 한강 이남이 맞는데 라가 아니죠. 한강 이북, 나의 도착 지역, 강남 지역은 한강 이북이 아니죠. 다는 맞지만. 그치?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이다라는 거 되게
복잡하지만 힘들지만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0: 안에서 계속 놀았어 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막 가나 다라 적으면서 했었어 봐. 얼마나 혼돈이 왔겠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차라리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그치? 한번 정리해두면은 절대 이렇게 안 까먹으니까 그냥 시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판단해 보세요. 이 수능 시험장에서 봤을 때 옆에다 정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 나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출 분석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풀지 말고. 이거 시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알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를 물어보네요. 지역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남구죠. 강남구 진짜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여기 노원구 짱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치? 결국 6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 그대로 나오지 않았냐? 여기 지역들 보면은 이게 안성시고요. 시긴 한데 좀 촐락적인 성향이 강하죠. 여기는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100을 기준으로 딱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0안 된다. 일자리가 많이 없구나. 외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거의 200에 가까운 지역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것 같아. 강남구가 되겠죠. 상주 인구가 50만 정도 되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200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워낙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상주 인구도 좀 기억을 하고 주간 인구 지수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가나라는 노원구는 100이 안 되는 지역이죠. 여기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돼요.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용인시도요, 여기 뭐 첨단 산업이 발달했다곤 하나,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서 화성, 뭐 수원, 성남 이쪽 지역으로 많이 출퇴근합니다. 서울로 출퇴근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거의 주간인구 지수가 90 정도에 가깝습니다. 100이 안 됩니다. 근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오히려 주간인구 지수가 높아진다. 왜냐면은 일하러 굳이 서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는 10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다는 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주 인구를 가지고 요거 가나를 찾으면 되는데 용인시의 인구 100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100만 넘어가는 것도. 그럼 가가 용인시가 되는 거고 50만 정도 되는 나가 노원구가 된다라는 것도 알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봐봐. 이렇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그냥 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안 해도 풀수 있고 해도 풀수 있다면은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확실하게 빠르게 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다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대요. 비율을 물어봤으면은 사실 가하고 다 전업 농가 비율은 안성에도 많을 텐데요. 용인의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 상주 인구가 20만 대 100만이야. 5배 차이야. 그럼 전업 농가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업 농가 비율을 물어봤더니 확실히 안성시가 위인데 높은데 수로 비교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 알겠죠? 참고로 전업 농가 수를 비교하니까요. 제가 찾아봤어. 궁금해가지고. 용인은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안성시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수를 물어보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죠? 나는 가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하고 가의 주간 인구 지수가 비슷해. 그러면 상주 인구가 많은 쪽이 주간 인구도 많겠죠. 그치?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아야죠. 아니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산하고 푸는 문제 없습니다. 한국지리에서 거의요. 라는 나보다 출근 시간대 순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를 비교했을 때요. 라는 순유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에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많은데. 근데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도 안 되는 지역이잖아. 유출이 굉장히 많죠. 그치? 라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네, 정답 4번이었어요. 그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요. 5번. 가와 나는 가가 서울이 아니고요. 다와 라가 경기도가 아니죠.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수능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좀 풀었다 보니까 여러분 당황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별거 아닌 것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할 만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항상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인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2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4단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 관련된 문항들을 3시간에 걸쳐서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또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 또 이제 성불평등 빈곤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오신 후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왜 틀렸는지 강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용도로 이 강의를 활용했을 때 더욱더 여러분에게 큰 효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서 하셔서 문제를 꼭 먼저 풀고 올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번 시간부터 다루게 될 화면에서 요 3번입니다. 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은요.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빈곤의 유형 파트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꾸준하게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요. 원래 요 22학년도, 23학년도까지는 이 세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 말은 결국에 요 세 주제가 각각 다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24학년도, 25학년도, 또 26학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두 문항, 한 문항으로 지금 문항 수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여기 성불평등 요 파트가 가장 최근 6월, 9월 또 수능에서는 출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평가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빈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좀 최근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챙겨두신 다음에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개념을 우리 교재 기출앤플러스에 나와 있는 자, 154쪽이죠. 이 파트에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번입니다. 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 자, 이 소수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는 개념, 이름이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 수가 적으면,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은 무조건 소수자겠거니 라고 하는 선택지로 많이 물어보죠.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에서도 많이 보겠지만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은 수의 비례, 집단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챙겨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27번인데 자 무엇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차별받아온 집단에 대하여 진학이나 취업 등의 혜택을 주어 우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적극적 우대 조치입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 혹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다 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진학이나 취업 등의 혜택을 준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할당제, 특정 인원을 일정 비율을 무조건 그 차별을 받아왔었던 그 집단을 우선적으로 뽑게끔 하는 할당제, 아니면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 이러한 유형들이 대표적으로 적극적 우대 조치에서 많이 적용되어지는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편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즉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한다. 자, 역차별이라고 하는 내용도 선지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3번입니다. 한 사회에서 수적으로 적은 집단은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 가지고 오셔야 되죠.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X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34번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네, 동그라미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회적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 사회적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 시대와 장소와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였다가 또 아니었다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이다. 자, 이러한 개념들 챙겨 주셔서요. 우리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6쪽입니다. 교재 26학년도 수능 17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34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국의 A 종교 신자들이 종교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교가 A 종교인 을국으로 이주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갑국의 A 종교 신자들이 종교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국교가 A 종교인 을국으로 다른 사회로 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갑국은 사회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갑국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러한 정책.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어요. 한편, 비인종에게는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비인종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 정책은요? 앞에서 개념 정리했었던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인종은 갑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배 세력과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낙후된 주거 지역에서 모여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후 주거 여건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바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A 종교 신자와 달리 비인종은 여전히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자,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기억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기억은 지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천적인, 즉 문화적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2번에 니은은 수적 열세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니은은 요 정책을 말하는 거죠. 요 정책. 요 정책은, 자, 비인종이 갑국에서 지금 비인종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를 가해주는 정책이었는데, 근데 비인종은 사실은 갑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 열세로 인한 사회적 차별 옳지 않은 서술인 걸알수 있어요. 3번에 기역은 사회적 차별, 니은은 역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차별을 시정하려고 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역, 니은 모두 다 사회적 차별의 시정을 의미합니다. 4번에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는지의 여부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A 종교의 신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있냐를 물어보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서 각국의 이종교 신자들이 종교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장소,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을국으로 이주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자, 요 내용이 4번 선택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의 의식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차별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비인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인종의 사례에서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지금 니은 정책을 실시해서 일부 개선되었지만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요 흐름을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자, 의식적 차원, 의식적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제도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도적 차원.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이크 줄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35번으로 갈게요. 자,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는, 자, 외국인 노동자 A라고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행인과 다툼을 겪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A는 각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각국 언어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업무 지침에 따라서 A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각국 국민과 달리 A는 정당한 법적 조력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을국 국민인 B는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사용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는 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관할 관청은 화재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가 대피에 방해가 된다며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B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청원을 냈고 그 결과 을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B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이 법이, 이 정책이, 이 제도가 적극적 우대 조치인가요? 요거 적극적 우대 조치 아닌 것이죠. 그쵸? 얘는 그냥 B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청원을 내서 그 결과 을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에 불과한 것이지, 사회적 소수자를 더 우선적으로 할당제나 가산점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우대해주는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선택지. A는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정답은 여러분 1번입니다. 왜요? 지금 모국어로 진술하고 싶었는데 각국 언어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업무 지침에 따라서 거부 지금 받았죠? 그래서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요 내용이 결국에 제도적인 배제, 업무 지침, 정답 1번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바로 그, 요 법을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읽는 순간 정답을 2번으로 고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 우대 조치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2번이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3번의 B와 달리 A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신체적 특성은요, 지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는 B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언어죠, 언어.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측면으로 A는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3번도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각국의 사례에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나는가? 자,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인해서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고 있는 내용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답이고요. 5번에 을국의 사례에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난다? 지금 여기서 장애인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의 사례가 5번 선택지에 부합하냐? 아닌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6번이죠? 36번.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27쪽으로 오시고요.

자,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각국에서 국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다가 을국으로 피신하였으나, 자, 종교적인 측면에 따라서 지금 박해를 지금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을국에서도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B는요, 병국에서 다수 민족에 속했지만, 주류 집단인 소수 민족과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다가 전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전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A는 각국에서 선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A는 갑국에서라고 물어보죠? 그럼 요 갑국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주목해 주셔야 되죠? 뭐 때문에 차별받았어요? 종교. 종교죠, 종교. 따라서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종교, 후천적, 문화적 요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A는 을국에서 후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 그럼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뒷부분에 주목했었을 때, 후천적 요인이에요?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잖아요. 피부색은 선천적인 요인에 해당하죠. 이번 오답입니다. 3번의 B는 병국에서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병국에서 B는 다수민족에 속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 잘못된 선지인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의 B는 전국에서 적극적 우대 정책에 따른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당연히 오답이죠. 이러려면 오히려 B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우대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5번의 A, B의 사례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피부색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민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국적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어서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수능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네모네모 국은, 네, 소수이지만, 자,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A족과, 자, 소수이지만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A족과, 다수이지만 지배를 받는 B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있었다. 자, A족 출신 직업 군인인 갑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조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빠른 진급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갑은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더 이상 군 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종에 취업하려 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늘 거절당했습니다. 자, 갑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중 네모네모국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비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 비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비족은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A족에게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종차별까지 받은 갑은요, 네모네모국에서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차별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할지 고민하였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제시문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한번 선택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김민정 선생과 함께 기출문제 확인했었던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1번의 기억은 갑의 예기사회화다. 뭔가를 준비하면은 다 예기사회화야? 여러분 정확히 개념 공부를 안한 거야.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지금 현재 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속하게 될 사회 집단이나 지위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사전에 미리 습득하려고 하는 사회화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직업 군인인 거잖아요. 현재 지금 직업 군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소속하게 될

집단에서 그 지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학습하는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요 개념이 기억에 밑줄 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니은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그냥 고민하면 다 역할 갈등인 거예요? 아니죠. 역할 갈등은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하는 거야. 역할이 뭔데?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어지는 행동 양식이라고 개념을 잡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하는 역할 갈등이냐라고 해서 니은을 다시 한번 봤더니만은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중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계속 그냥 살아야 할지, 아니면 차별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할지, 자신의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 단순한 내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어떤 A라는 직업을 할지, B라는 직업을 할지, 성적이 잘 나와서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같은 단순 내적 고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 아니다라는 거예요. 3번에 갑은 생득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모두 경험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왜냐하면요, 갑은요 A족, 민족이죠. 민족이라고 하는 생득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사고로 인해서 지금 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다라고 앞에서 제시되어져 있었잖아요. 요두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적용됐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A족과 달리 B족은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제시문에서 B족은 여기 다수이지만 지배를 받는, B족은 다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다, B족을 수적인 열세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5번에 B족과 달리 A족은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A족은 지금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갈게요.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A국으로 이주한 갑은 네모네모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당하자 차별을 받았다고 하죠.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 했습니다.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수 없다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갑은 네모네모 씨를 상대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1심 법원은요,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이 되는 게 원칙이므로 외국인의 관리직 취임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심 법원은 네모네모 씨의 처분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라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2심 법원은 지금 A국으로 이주한 갑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1심 법원은 아니었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A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네모네모 씨의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갑은요,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 자, 이러려면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아닌 집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요, 앞에서 읽어봤을 때, 갑은 어때요? 갑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차별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선택지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의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속해 다양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시문을 읽었을 때 갑은요, 첫 번째로 제가 동그라미 친 여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지금 관리직이 되고 싶은데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수 없다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 받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국 국적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다. 바로 여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A국 국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내용이 적용되어서 니은은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디귿의 이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 있다. 이심 판결은 지금 요 갑에,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는 갑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디귿 선택지 옳은 내용이고요. 리을의 기역은요, 요 시민사회죠. 사회적 소수자에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요안 된다고가 틀린 표현이죠. 요 시민사회 같은 경우도 어디를 지지하고 있어요?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이심 판결을 시민사회도 동일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요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39번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지금 갑국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신문 기사 유형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읽어볼게요. 며칠 전 갑국에서는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민자들의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는, 자, 비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국 내 극소수에 불과해 오랜 기간 취업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아온, 오랜 기간 취업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아온 이민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양측의 충돌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발한 이유는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했고, 또 오랫동안 지금 차별을 받아왔다. 이러한 것이 다 영향을 줘서 이민자들,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민자가 아닌 갑국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고, 즉, 이민자만 조사했다라는 것이죠. 이민자들에 대해서만 강압 수사를 벌이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갑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이것을 그동안 과거서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었는데, 이렇게 이민자를 통합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민자들과 각국 사람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의 기역은요,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사회적 소수자 파트에서 특징이면서 성립 요건 정리했을 때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뭐였어요? 바로 집합적 정체성입니다. 집합적 정체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어져 있으면서 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 그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해서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고 오랫동안 차별받아왔다라고 하는 게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것에 강력하게 사람들이 연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죠. 그래서 집합적 정체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다. 이번에 기역에 비해 니은은 정치 권력의 열쇠에 놓여 있다. 즉 권력의 열쇠라고 하는 특징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권력의 열쇠에 있다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니은은 이민자가 아닌 갑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치 권력 열쇠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회적 소수 집단에 분류될 수 있는 요 이민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선택지. 니은에 비해 기역은 경제적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에,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것도 2번 선택지 권력의 열쇠와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기역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권력의 열쇠가 적용되죠. 4번에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차별을 해소한 사례를 보여준다. 요거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요걸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요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요 워딩만 보고서는 아 4번이 정답이겠거니라고 접근하시면은 제시문을 꼼꼼하게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문을 좀 디테일하게 살붙여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과거서부터 이 제도를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이 제도와 정책에 대한 효과가 의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의 제시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해소한 사례다, 세소한 사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오답인 겁니다. 5번 볼게요. 한 사회 내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적으로 우세하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만은 제시문에서 갑국 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세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39번에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선택지에서 많이 활용되어졌었던 여기 1번에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집합적 정체성. 집합적 정체성.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열쇠, 그 다음 3번 선택지에서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 즉 사회적 소수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죠. 이것을 우리가 권력의 열쇠라고 하는데 권력의 열쇠.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집단과의 차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식별 가능성. 자,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적 소수자 파트의 중요한 특징과 또 성립 요건으로서 선택지에서 많이 적용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챙겨 두셔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도 거듭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회적 소수자, 그 소수자라 그래서 무조건 수에 비례한다.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요 개념 자체가 수의 비례하는 개념이냐, 요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적고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은 사회적 소수자고, 사람 수가 많으면은 소수자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에서 정리해드린 이러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성립되어지는 개념이 사회적 소수자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39번의 정답은요, 1번이었고요. 자,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8번 문항이 되겠고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사회적 소수자만 딱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뒤쪽에서 보게 될 빈곤에 해당하는 개념도 같이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자, 교사가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해 보세요 라고 말했는데, 갑은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인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을은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 요것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절대적 빈곤. 네.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은요, 고위직 공무원 임명 시 특정 성별이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성별을 일정 비율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요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던 적극적 우대 조치가 되는 거죠. 적극적 우대 조치이고요. 대표적인 예로서 지금 특정 성별을 일정 비율 이상 임명해야 된다. 할당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역 선택지 볼게요. 갑은 귀속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의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렇죠. 인종이잖아, 인종. 인종이기 때문에 귀속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다라고 하는 기역 선택지는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을은 절대적 빈곤의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생계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니은 선택지도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병은 역차별의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여러분, 역차별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적용한 것이죠. 오케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는 개념을 역차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디귿 선택지 오답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항들 뭐 볼륨이 작으니까 매우 쉽겠다 라고 해서 발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들어갔을 경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문항일수록 발문을 잘 읽어줘야 돼. 왜? 발문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두 사례를 종합해서 한쪽 사례에만 부각되는 것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례 볼게요. 갑국에서는 민속 음악인들이 과거에는 직업을 이유로 차별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자, 과거에는 직업을 이유로 차별받았었는데, 오늘날에는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와 오늘날의 어떤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다음 두 번째, 을국은요, 을국에서는 병국 출신 유학생들이 병국 국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병국에서와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을국이라고 하는 요 바운더리에서는 병국 출신 유학생들이 병국의 국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병국에서는 안 그런데 을국에서는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을국과 병국에서 서로 다른 차별의 양상. 지금 을국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데 병국에서는 안 받는 형태로 서술이 되어져 있잖아요. 결국 장소에 따라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번 선택지.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된다. 자, 요 내용이 요두 제시문에서 두 제시문의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합니까? 아닌 것을 알수 있죠.
2번 선택지.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요 내용만 놓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요 두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부합하지는 않죠. 3번에 개인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 요것도 요 선택지 자체가 최근 사회적 소수자 문제 트렌드에서 많이 적용되는 선지예요. 그러나 두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번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야. 하지만은 두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정리하면은 1번에서 4번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의 뭐 특징 그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주어진 발문과 주어진 제시문에서 뭐 부합하는 요구하는 종합한 결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죠.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 우리 앞에서 개념 정리했었던 내용이에요. 사회적 소수자 규정의 뭐다? 상대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시대 첫 번째 사례이고요. 장소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24학년도 수능 8번 문항입니다. 자, 수능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심플하게 네, 출제가 되어졌었던 기출 문항이죠. 자, 사회적 소수자 AB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첫 번째, 갑곡에 사는 노인 A는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카페 등 특정 장소에서 입장에 제한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노인 A가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두 번째, 강제 이주로 3대째 을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의 3세 B는 을국 사람들과 구분되는 민족적,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을국에서 차별받았다. 민족적, 인종적, 식별 가능성이 적용되어져서 차별받았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A는 B와 달리 권력의 열세로 인해, 권력의 열세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A와 B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인 거죠?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되겠습니다. 2번에 A는 B와 달리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해 있다. 여러분, 이 선택지 앞에서도 나왔었던 선택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소수자 트렌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지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에만 부합해서 소수자로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기준에 동시에 부합해서 소수자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사례에서도 지금 B와 달리가 아니라 B죠. B를 보시면은 민족적인 것, 인종적인 이 두 가지 특성에 지금 중첩되어서 지금 차별을 받았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죠. 자, 2번 오답입니다. 3번의 B는 A와 달리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많다라는 것, 민족이 다르다라는 것, 인종이 다르다라는 것, 이 모두 다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의 B는 A와 달리 식별 가능성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노인이나 나이가 많다라는 노인이나 민족이나 인종 모두 다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답이고요. 5번의 A와 B 모두 귀속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나이가 많다라는 노인, 민족, 인종 이 세 가지 모두 다 귀속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으로 갈게요. 64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에서, 이것도 발문 잘 읽어야 되더라.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사례 볼게요. 갑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죠. 자,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 여부를 조사했더니
대다수가 각국 사회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을국은 A민족과 B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비민족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임에도 정치 경제 대부분을 장악한 A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자, B민족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로, 그렇죠?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을곡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는데, 비민족의 경우 국교가 아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위의 제시문에서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죠, 근로자. 제시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이면서 또 여성이라고 하는 요 요인이 지금 중첩되어져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아래 사례에서도 지금 비민족, A민족과 다른 비민족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 더불어서 지금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요두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져서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1번 선택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비민족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많다라고 70% 적혀져 있었죠? 70%? 적용되지 않는 사례인 거죠. 이번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요 내용도 제시문만 놓고 보면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요거만 놓고 보면은 제시문과 연결시켰을 때 제시문에서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죠. 3번에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정리했었던 요것과 요렇게 연결시켜 주신 내용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4번의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도 제시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4번 오답이고요. 5번의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천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틀렸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례에서 지금 여성이라고 하는 거. 여성, 요 선천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을국 같은 경우에서도 요 민족이라고 하는 거. 여기와 여기. 요게 지금 둘다 선천적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천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수 있어요. 여성, 그 다음에 지금 민족인 거죠.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 요 5번 선택지가 두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냐. 그것 또한 아닌 것이고요. 되시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갈게요. 자,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갑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갑은 국민 대다수가 동그라미 종교를 믿는 A국에서 세모세모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갑은 세모세모 종교 신도들과 함께 차별 철폐를 위한 SNS 활동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을은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비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을은 비국의 인종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자,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위의 사례에서 지금 갑은 A국에서 세모세모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사례에서 지금 을은 B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을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갑은 을과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둘다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또 흑인이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차별을 주류 집단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된다. 3번에 을은 갑과 달리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요 내용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둘 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기하려면은 이두 사례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은 정책이 적용되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아닌 집단에서 역차별이다라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다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두 다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을은 갑과 달리 후천적 요인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갑과 같은 경우는 종교죠. 종교. 그 다음에 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흑인이라고 하는 거. 종교는 지금 후천적 문화적인 거잖아요. 후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인 반면에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금 선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갑과 달리 후천적, 을이 지금 후천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에 갑과 을은 모두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갑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SNS 활동을 통해서 차별 철폐 노력하고 있고요. 을과 같은 경우는요, 인종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수능 19번 문항이 되겠어요. 자, 다음 자료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어볼게요. A는 전쟁을 피해 홀로 이주해온 어머니 B와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 아버지 C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B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었고, C도 아버지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 제도 뭘까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해주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죠. 오케이. 자, 그래서 C는 안마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안마사가 되고 싶어 했던 비장애인 D예요. D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 D가 이 제도에 대해 국가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도 본인도 안마사가 되고 싶은데 안마사가 시각장애인만 사회적 소수자에게만 적극적으로 우대해주는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가 아닌 집단에 해당하는 비장애인 D와 같은 경우는 뭘 받고 있다?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됩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를 지켜보던 A는 시각장애인을 대변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고요. 이후 A는 법을 공부하러 갑국에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또 외국인이자, 유학 갔으니까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차별을 받게 되자, 난민 여성으로 차별받아왔었던 B는 누군데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A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법률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대표적인 예도 뭐인 거예요? 적극적 우대 조치인 거죠. 할당제. 요거의 요건을 충족해서 입사한 이와 함께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꼼꼼하게 읽었으니까는 꼼꼼하게 선지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A는 B와 달리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A는 지금 유학을 갔을 때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A가 지금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차별을 중첩돼서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B는요. B는 전쟁을 피해 홀로 이주해온 어머니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 난민이면서 여성으로서. 난민이면서

여성. 동일하게 B도 이중으로 중첩돼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1번 선택지 달리가 아니라 모두 이렇게 적용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B는 C와 달리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B 같은 경우 지금 전쟁 난민, 그렇죠?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C는요. C는 지금 아버지 C인데 첫 번째 읽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요 부분이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다.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3번에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D는 뭔데요? 여러분 막 급하게 막 읽다가 D도 장애인이었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서 D는 뭐였어요? 비장애인,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비장애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요 개념이 주어인 D에 연결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요 설명이 D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A와 D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D가 그랬습니까? D? D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이렇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수 있도록 한 제도,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비장애인 D, 나도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제도로 인해 못하지 않냐? 나 지금 역차별받고 있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누구랑 누가? 유학을 갔다 온 A가,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고 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의 혜택을 받아서 입사한 E와 함께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A와 E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4번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5번에 C와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C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에 적용을 받았어? C는 지금 시각장애인이 된 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버지 C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수 있도록 한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안마사로 일하게 되었다라고 혜택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와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이 화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고 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의 요건을 충족해서 E가 지금 입사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C와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그 정책에 적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5번 선지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첫 번째 파트, 사회적 소수자 중심으로 문항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아직 우리 교재에 소수자 관련된 문항이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문항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저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는 럭키버키.

위해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큰 틀이 있었죠. 그 친구 없이 미분으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확률과 통계지만 확률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쪽 방향이 있어야 되겠고, 막 경우의 수라는 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고질적인 나의 문제점을 깨달았는데, 확실히 내가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는 이 거울 모드일 때 구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렇지, 내 반대로 보이는 거구나. 굉장히 신기하군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지금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무튼 요 확률 앞에 요 위치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는 게 있고, 이 경우의 수가 없이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끝났느냐? 걔네 그대로 들고 확률로 올 거예요. 확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가 없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어. 대신에 여러분 더,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지만 확률과 통계라는 교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경우의 수 앞에 있던 내용은 사실상 여러분 중복 순열부터 시작해서 나오지만 확률은요,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도 다 사용이 됩니다. 그거 우리 다 했잖아. 우리는 다 했지롱.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전에 오늘도 즐겁게 이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아보는 인생이고, 처음 살아보는 하루인데, 어떻게 모든 걸다 잘할 수 있겠어? 괜찮아. 노력했다면 그걸로 된 거야.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친구가 이렇게 퀴즈를 푸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되게 예민해지고 그렇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진심으로 좀 해피해 보였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요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대. 뭘 하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사실, 어떠한 시대의 아이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을 느끼고 되게 막 엄청 예민해지고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한대. 아유,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너무 획기적인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처음 하는 하루인데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무대에 서서 뭐 연극을 하든 발표를 한다면 얘기하다가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런 말을 당연히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데 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저지른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지지 않는 걸까? 오늘 처음이잖아요. 오늘은 처음이잖아요. 그죠? 어제도 있었잖아요. 그저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걸다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10개를 해. 그중에 2개만 잘해도 2개씩이나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지. 나도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은 편안하게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약간 마법의 단어더라고요. 저도 되게 스스로한테 관대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바뀌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뭐가 나도 이렇게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제일 나 스스로가 좀 나를 보호하게 된 멘트가 딱 이거였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실수, 그럴 수도 있지가 되면서 좀 편해져요. 물론. 그런 다음 다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노력을 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이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제가 엊그제 이게 이제 거기에 걸리면서 여기 원래 이거 안 빠지도록 이 안에 이렇게 다 붙여놨었는데 드디어 떨어졌어요. 언젠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게 또 쓰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 원래 이게 딱 붙여놔 주셨었는데 이걸 내가 결국 떼냈네, 세상에. 이걸 붙여놔 줬는데도 결국은 떼냈네, 세상에. 엄청난 능력이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이걸 또 떼낼 수가 있는가?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의 손 알아? 그런 거? 뭘 이렇게 만지면 잘 망가뜨리고 뭐 이렇게 뭘 고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왜냐? 난 마이너스의 손이니까, 그죠? 자,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가 좀 잘하는 게 있는 거야. 대신에 이걸 잘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확률은 기본적으로 제가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용어 사전이라고. 왜 그랬겠어?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

그 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용어들을 특별히 모를 만한 용어는 없어요. 모를 만한 용어도 없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안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대체 얘를 왜 알아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지만 이 중요한 아이예요. 자, 그 내용 모두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행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은 시행과 사건이라고 해요. 시행과 사건. 시행을 하면 사건이 등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웃기게도 이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죠. 표본 공간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인생 최초로 보는 단어는 아마 표본 공간일 거예요. 그래도 시행, 사건 이런 거는 좀 얼추 우리가 약간 예상 가능한, 그쵸? 어떠한 시행을 했다. 뭐를, 그치? 이런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쓰니까. 자, 수학에서 시행이라는 거는요, 여기에 표현이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에서 반복이 가능해. 반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연에 의해서 결정. 이게 뭔 소리일까?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 이해를 해보자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조건이라는 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대표 주자를 써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질게요. 자, 이 용어들을 이용해서 제가 완성을 해 나가볼게요.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라고 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이게 시행이에요. 요 부분이 시행이라고. 어? 주사위 던지기 어때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죠. 그죠?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거를 점심 먹고 던지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해집니다. 엔드.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주사위를 뭔가를 던졌어요.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1의 눈이 나오든, 2의 눈이 나오든, 3의 눈이 나오든, 4의 눈이 나오든, 5가 나오든, 6이 나오든. 그죠? 만약에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밑에다가 철판에 깔아놓은 다음에 자석을 붙여서 1에다가 자석을 붙여놨어. 그러면 무조건 자석이 철판에 딱 달라붙으면서 6이 위에 뜨겠죠. 보통 주사위는 마주보는 면의 수의 합이 7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시행이야, 아니야? 아니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것을 이러한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결정되는 여기까지 써야지. 실험, 뭐 관찰 이런 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주사위를 던질 때라는 시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사건은 뭐냐면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용어니까 문제로 한번 나타내 볼게.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 3의 배수에 눈이 나온다, 요게 뭐냐? 얘가 사건이에요. 눈이 나올을 안 썼네. 마음이 급하지 뭐야.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여기가 사건인 거예요. 그럼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그게 사건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건을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웃긴 건 부분 집합. 사건이라는 말을 예시를 보면 우리가 그 뉘앙스로 이해가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야. 그쵸? 그 3의 눈이 나오는 거 아니면 뭐막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 아니면 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 아니면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막 이런 거다다 사건이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것을 정의를 하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 그쵸, 그쵸. 그럼 표본 공간이 뭔데? 표본 공간을 알아야지. 표본 공간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좀 새롭죠. 우리 인생에서는 처음 보는 표현인데, 표본 공간은 어떠한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 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 들의 집합이에요.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어. 자, 집합의 기호는 무엇을 쓰느냐? S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S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결과 뭐 있어? 1, 2, 3, 4, 5, 6. 그러면 사건은 뭐예요? 여기서 3, 6. 그래서 뭐라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사건의 정의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재밌죠? 그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집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으니까 좀 눈치를 챘겠지만 전체 자체를 S로 놓고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나타내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용어들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원 사건. 뜻을 보면 되게 간단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대체 이게 왜 때문에 따로 등장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볼까?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1, 이런 거, 또 2, 또 3, 또 4, 또 5만 있어, 또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근원 사건이에요. 궁금증을 가져야 돼. 뭔가를 여러분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말고요. 색안경을 끼고 봐야지. 내가 이거 왜 알아야 되지? 왜? 응? 부가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약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시행 알겠고. 표본 공간 당연히 필요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전부 다 모아놔야 돼. 그 안에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너는 뭐야? 그죠? 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확률에 대한 뜻을 이야기하면서 근원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좀 냅둘게요. 그래서 넘어오시면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할 겁니다.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는 그 확률 그 자체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냐? 이거 한번 봐봐요. A라는 사건,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이야기해요. 확률,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PA라고 씁니다. 대문자 P. 그죠? 대문자 P. 그러니까 probability라는 것을 그냥 p라고 쓴 것뿐이야. 뭐 대단한 내용도 없어요. 자, 근데 이 a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쉬운 예시로. 동전을 던지는 건 시행이야? 시행이야.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오는 건 사건이야? 사건이야. 확률. 여기가 시행. 그 시행 안에서 내가 나오는 건 앞면이 나올, 이가 사건이야. 어떠한 사건의 확률이네요.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우리 얼마라고 해요?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왜요? 굉장히 깐깐하죠. 2분의 1이라고 받아주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왜요를 외치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 자, 여러분이 2분의 1이라고 대답한 이유가 뭐냐면 앞 또는 뒤. 그 중에 앞이니까 두 개 중에 한 개여서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막 엄청 낯설지는 않은 게 중학교 2학년에서도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게요.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꿔보자. 똑같은 예시 두 번째. 다른 예시야 이번에. 내가 주사위를 갖고 왔거든. 근데 좀 신비로운 주사위예요. 주사위의 눈이 111, 223이 적혀 있었거든.

1대 1의 눈이 나올 확률. 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원소는 1 또는 2 또는 3이잖아요. 그죠? 1 또는 2 또는 3이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1의 눈이 나오는 거네. 그럼 1 또는 2 또는 3 중에서 1이니까 세개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3분의 1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왜 틀려요? 표본 공간의 원소 전체 경우 자체가 1 또는 2 또는 3이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뭘 올려놓는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거면 한 종류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줍니다. A의 경우의 수를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어.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 말이 붙어 있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근원 사건 됐어, 대충 가. 이러거든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지만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근원 사건이라는 말 이제 이해했으니까 지워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앞이 나올 가능성과 뒤가 나올 가능성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 중에 앞한 가지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1의 눈이 나올 가능성과 2가 나올 가능성과 3이 나올 가능성은 다 달라요. 근데 1, 2, 3 중에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 건데? 말하자면 6가지 중에서 3가지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요, 1들이 다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왜 6개라고 해요? 그치. 이런 걸 궁금해해야 돼,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땐 이런 거 궁금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데 안 궁금한 척 뭉개고 가는 것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이상하잖아. 왜 6가지야? 1다 똑같잖아. 네, 다 똑같아요. 근데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1 하나, 2 하나, 3 하나라고 쓰게 되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펜을 하나 들고 여기다 표시를 한 거야. 1A, 1B, 1C라고. 가리순 하듯이. 2A, 2B라고. 자, 그러면 나만의 표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6가지, 서로 다른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맞죠? 그리고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같잖아. 1A가 나올 가능성, 1B가 나올 가능성, 1C가 나올 가능성, 2A가 나올 가능성, 2B가 나올 가능성, 3이 나올 가능성은 전부 다 같죠?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다 같아졌죠? 그럼 총 경우의 수 6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중에서 1이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또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볼까? 뒤에 문제로 나올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 뭐, 흰 공이 네 개가 있고 검은 공이 두 개가 있어요. 응?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뽑을 거야. 뽑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은 색깔 공이 나와. 아니, 다른 색깔 공으로 하자. 그래야 쉬우니까.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 이거 한번 구해봐요. 예시로. 여기저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쉬운 확률이에요. 어떻게 풀어? 총 경우의 수는요, 공 6개가 있으니까요, 6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색 공이니까 흰공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검은색 공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친구야, 흰공 4개가 같지 않냐? 같아. 근데 왜 똑같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냐? 검은 공두 개도 같잖아. 응, 같아. 근데 왜 같은 거 중에서 하나를 고르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고요. 그 질문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몰라도 돼. 문제 푸는데 지장 없잖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되게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의 그 질문을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같은 색공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흰 공을 뽑거나, 흰 공, 검은 공을 뽑거나, 검은 공을 뽑으니까 세 가지네. 그 중에서 한 가지네. 3분의 1 이렇게 풀 거냐고. 이건 아닌 거 알겠죠? 왜? 이렇게 하면 흰공두 개,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뽑게 되는 가능성이 각각 달라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같은 색공네 개, 같은 색공두 개가 있는 거야. 같은 공들이 이기는 하지만 내가 저기다가 라벨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여섯 개의 다른 공에서 두 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다 갖게 만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질문이 중간중간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있을 거야. 그래서 생각해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건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마다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가디슨을 이용을 했다가 어떨 때는 가디슨을 막 이용 안 했다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내가 풀어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할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봐봐요. 1122가 적힌 4개의 공에서 2개를 뽑을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일들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라벨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야 서로 다른 그냥 4개에서 2개를 뽑는다라고 해야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합이 3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1 중에서 하나를 뽑고 1 중에 한 개. 너무 1중1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 1 중에 한 개. 2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야. 1들이 다 똑같지만 제가 다른 것으로 라벨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셔야 돼요. 2도 저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분의 4, 3분의 2가 됩니다. 재밌죠? 그니까 내가 말한 근원 사건이 각각 갖게 되는 가능성이 같아지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1A, 1B. 1A랑 2A. 1A랑 2B. 또, 1A랑 세트는 했으니까 1B랑 2A. 1B랑 2B. 또, 아니, 밑에다 쓰면 되지. 2A랑 2B.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언제 언제야? 요렇게 네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6분의 4가 된 겁니다. 선생님, 똑같이 11이고 12, 12, 12, 12, 12, 12, 12라고 쓴 거네요? 어, 맞아요. 나만의 표식을 해놨을 뿐이지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풀면요, 이거 되게 쉬워요.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 관찰하고 질문하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만 하는 거야. 이거 다른 데서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해야 대체 수학적 확률 이런 걸왜 약속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고 근원 사건이라는 게 괜히 쓸데없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엄청 중요한 표현인데 됐어, 난 문제만 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이런 난관에 봉착한다니까요, 진짜로. 믿어봐. 기왕 공부하는 건 만점으로 가야지. 자, 통계적 확률은요,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혹시 찍혔어요? 세상에. 날렸어요? 제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다니.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던지고 싶었는데 분필을 던진 것인가 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야?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 그죠? 통계적 확률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그럼 물어보자고. 내 주황색이 과연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네. 됐어요. 자, 동전을 4번 던지면 앞면이 몇번 나올까?
던지기를 해보자. 던지기. 던지기를 네번 하면 앞면이 몇번 나올까? 두번 나올까? 아니요. 보통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내가 동전을 100번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지? 그때는 얼추, 얼추, 나이 단어 좋아해. 얼추 50번 나올 거라고. 맞아? 만번 던지면 얼추 5,000번 나올 거예요. 그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즉,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정의대로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어떤 시행을 N번 해요. N번 하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할게. A가 일어난 실제 횟수야. 그걸 RN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무엇이냐면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400번 던졌어. 근데 실제로 앞면이 나오는 건 그러한 횟수가 뭐 400번이니까 198번이야. 그럼 400분의 198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재밌는 건그 통계적 확률 그 자체가 N을 충분히 키우면 키울수록 시행의 횟수를 점점 늘릴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P라는 것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치? P라는 것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해되지? 시행의 횟수를 충분히 키우면. 응. 그러면 이 P는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제가 체크 1에 적어놓은 것들을 읽어보시면 뭐 큰수의 법칙 이런 것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는데 시행의 횟수를 충분히 키우면 키울수록 이 통계적 확률 그 자체가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럴 때에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확률을 표시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통계적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건 없고 시행 횟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행 횟수를 충분히 키워서 네번 중에 한번 일어났으니까 통계적 확률 4분의 1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딘가에 가까워지도록 시행 횟수를 키워서 나오는 그것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겠죠. 난두 번만 시행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이게 다야. 뭐 대단할 거 없어요.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기준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 수학적 확률은 진짜 간단해. 0부터 1 사이에 들어갈 거야. 이게 기본 성질이에요. 이게 기본 성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쓰여 있잖아. 전혀 대단하지 않죠. 자, PA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우의 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 해볼까요? 경우의 수는 무조건 어때? 0번보다는 크거나 같고, 전체 경우의 수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습니다. 맞아? 분자가 그러해. 그것을 ns로 나눴으니, 0부터 1 사이 끝. 이렇게 되겠죠? 이게 확률의 기본 성질. 이게 답니다. 대단할 거 없어요. 자, 0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A라는 사건이 공집합일 때 가능한 거겠죠. 공사건 이런 말도 써요. 그리고 같은 건 뭐겠어?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건. A라는 사건이 전체 집합일 때 가능하겠죠? 전사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기본 성질은 굉장히 뭐지? 이게 난가? 이렇게 끝나. 진짜로. 그죠? 자, 잠시 쉬었다가요. 문제들 한 번씩 쭈르륵 풀어볼게요. 오늘의 소원은 이겁니다. 다들 이런 소원을 한 번씩 빌어보지 않았니? 내 친구보다 잘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잘하게? 공부를? 성적을? 뭐, 오래 앉아있기를? 그러니까 보통 내가 친구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라는 이제 그런 소원을 비는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오길 뭐 이렇게 바라는 것 같은데요. 친구보다 더 잘하게 하려면 그 성적만 올려주는 건 제가 성적만 올려주는 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안 돼. 나는 다이 착실하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성적이 나오는 그런 소원만 들어줄 수 있지. 성적을 고쳐가지고 성적을 올려주는

지니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법적 지니. 굉장히, 굉장히 그, 뭐든지 다 이렇게 정리가 된그 상태의 지니이기 때문에 친구보다 더 잘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걔네에 따라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무슨 이야기냐? 친구보다 잘하게 만들어 드리려면 여러분을 친구보다 오래 앉아 있게 해드리면 돼요. 친구보다 더 집중하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친구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하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친구보다 복습도 열심히 하게 하고요. 친구보다 예습도 더 열심히 하고요. 친구보다 문제도 더 많이 풀게 하고요. 친구보다 모의고사 연습도 더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들어줄 거야. 대신에 그것에 수반되는 활동들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는 있는 거죠? 그거는 하기 싫어. 근데 난 잘하고 싶어.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원래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선행학습이라는 명목하에 모르겠어. 그게 왜 선행학습인지 모르겠는데 계급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아빠랑 많이 봤어요. 이게 인생의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공부 선행 말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나랑 같이 낄낄낄낄 웃으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막 어디 이렇게 아빠 만나면은 막 이렇게 그 재밌는 프로그램 봤냐? 막 같이 보자 막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도 이런 것들 나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는 그뭐 이런 거 있었어. 나는 그 법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아니, 변호사가 되려면 이제 그 당시니까 사법고시를 해야 되고 법대를 가야 될거 아니야? 법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 개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한테 되게 명언처럼 남았어요. 법대를 가지 않고 변호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남았던 것 같아. 노력 없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을 선행학습이 맞네?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그걸 본 거거든요. 이런 결과는 노력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사실은. 그죠? 선행학습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는 이 문장이 그걸로 기억이 항상 되어 있어. 법대를 가지 않고 변호사가 될순 없다. 항상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노력 없이 잘하게 해드릴 순 없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은 더큰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거 없이 잘하겠다는 건 요행이죠. 나는 요행의 소원은 들어드리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해서 이기시면 됩니다. 들어줄게 노력해요. 알았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있잖아. 내용이 없어, 문제가. 근데 문제가 어려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작은 내용을 가르쳤잖아요. 사실 확률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100만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 잘하셔야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유형도 많고, 나오는 문제의 스타일도 되게 다양해요. 보세요. 자, 1학년 1명, 2학년 3명, 3학년 4명이 있습니다. 이거 구모예요,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평가원이 출제했던 그 엄청난 문제. 근데, 8명의 학생 중에 5명을 선택할 거거든요. 선택된 2학년 학생 수와 3학년 학생 수가 서로 같을 확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항상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구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몇 명? 8명. 그 중에 5명을 택할 겁니다. 그 친구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사람 8명 중에서 5명을 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가 그냥 간단하게 끝나. 보통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좀 쉽게 구하도록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선택된 2학년 학생 수와 3학년 학생 수가 서로 같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2학년, 3학년만 있는 게 아니고 1학년도 있어요. 총몇 명? 5명을 뽑을 거예요.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항상 어리둥절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5명이니까 얘가 2명일 수도 있고요. 1명일 수도 있고요. 0명이 0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학년은 고작 1명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1학년이 얘네 2명 하니까 총 4명 돼서 1명이지만 여긴 어때요? 1명 하면 1학년이 3명이어야 돼. 0명, 0명이면 5명이어야 되고. 어때? 불가능.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대단해 보였는데

내가 해석을 했더니 그냥 이 말이에요. 2학년 2명, 3학년 2명, 1학년 1명을 뽑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건 간에 해설지 보고 풀지 마시고요. 그죠? 스스로 풀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걸 그냥 읽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1학년이 한 명이니까 두 명, 두 명이겠죠? 이렇게 한 줄로 풀었으면 여러분들 그냥 보면서 당연하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의고사야, 수능이야, 그럴 때 만났어. 엄청 두근두근해. 이 말이 그렇게 빠르게 해석이 될까요? 안될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써보고, 그래봐야 학년 둘이서 명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두 명이거나, 한 명이거나, 오? 한명한명세 명인데? 오, 1학년 없네? 이러면서 파악하는 그 파악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해보셔야 돼. 됐어? 그럼 이제 끝났어요. 1학년 한 명은 뽑기로 했으니까 일시일은 뭐안 써도 되는데 쓸게요. 2학년 3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골라주시고, 3학년도 4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줄 풀이었어요, 사실은. 계산할까요? 8, 7, 6, 5팩 사라지고 3, 2가 되니까 얼마? 56. 분모는 56이에요. 1은 안 쓸게. 3 곱하기 6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 7분의 3 곱하기 6.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약분을 해서 풀겠다는 결연한 의지랄까? 정답은 28분의 9가 되어 주겠습니다. 되었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해석을 다 해내고 나면 어렵지 않지. 해석이 중요하다니까? 2번도 보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 겁니다. 네 수의 곱이 12가 될 확률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주사위야.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 네 번째도 6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복순열이에요. 그죠? 중복순열이야, 여러분. 알고 풀었냐고요? 아예 전혀 알 필요 없죠. 왜 써드리느냐고? 그냥 다시 한번 느끼라고. 경우의 수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은요, 이런 식으로 확률에서 너무 당연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A, B, C, D가 곱해서 12가 되어야 된대요. 이러한 구성을 먼저 해볼까요? 그 다음에 배열을 하려고 해요. 그럼 분자를 구할 때, 즉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디순이에요. 이렇게 얘네들이 숨 쉬듯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내용이 중요했던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곱해서 12가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사위이기 때문에 얘는 12, 111 이런 건안 돼요. 1부터 6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숫자 6이라고 하면 6211이 가능하겠죠. 일단 구성만 먼저 해볼게요. 더는 없죠. 최대가 6인 경우는. 그럼 최대가 4인 경우로 가볼까요? 최대가 5인 거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으니까 4, 3, 11 가능하겠네. 더 없죠. 더 구성하는 방법 없죠? 최대가 3이 되게 되면 3, 2, 2, 1 이런 식이 되겠죠. 3, 4, 1, 1도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 나 먼저 구성부터 했어요. 구성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배열해 볼게요. 이때 가디순 적용하는 거야. 4개 중에 2개가 같으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눌게요. 그게 몇 가지? 12가지인데 잘 봐봐. 여기도 2개가 같지? 여기도 2개가 같지? 너도 12가지? 너도 12가지야. 굉장히 쉽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총 경우에서 몇 가지? 36가지. 그래서 정답은 36분의 1입니다. 이것도 6월 모평이거든요. 6월 평가원. 이 문제 풀때 얼마나 많이들 당황했을까? 정답이 36분의 1이라는 생각에. 36분의 1이라니. 굉장히 답이, 좀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4점짜리예요. 근데 봐봐라. 확률이 뭔가 대단한 걸한건 없어요. 확률은 골격을 만들어 줬을 뿐이고, 전체 경우의 수 하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중복순열 사용하고요. 그다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하게 나온 거예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괜찮. 근데 이거

이제 뭐 굳이 다르게 풀 수는 있어. 굳이 다르게? 어떻게? 얘가 있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어? 그니까 3을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누구한테 줄지를 골라. 네 가지죠. 그 다음에 2라는 공두 개를 중복이 가능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BCD 중에 누구한테 2라고 쓰여 있는 공두 개를 줄지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풀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복 조합으로 풀 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죠. 이렇게 풀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 그 어떤 상황? 주사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을 없애야 됩니다. 뭐가 있죠? 3을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A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 가지고 오는 건 괜찮아. 이두 개를 모두 A가 가져가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제외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풀 거면 그냥 들어봐요. 서로 다, 여기 두 개의 공두 개에다가 칸막이 세 개의 배열이니까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눈 다음에 2를 몰아주는 한 가지, 3이 갔던 곳에다가 이두 개를 몰아주는 경우 한 가지를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9가지가 돼요. 그래서 36가지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조합 버전도 제가 보여는 드리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접근을 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구성 후 배열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첫 번째 풀이를 먼저 알려드렸어요. 괜찮나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이건 봐봐. 자, X는 1, 2, 3, 4예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입니다. 왜 15개예요? 2의 4제곱에서 1뺀 거겠죠. 그죠? 그 1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가지고 임의로 나열을 할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5C3이라고 쓰면 임의 틀려요. 자, 중요한 표현들 다 뽑아볼게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물론 15개니까. 서로 다른 세 집합도이라는 표현도 중요하고요. 나열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 적혀 있는 저 부분들 중에서 엄청 중요한 말들이 다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A로 가능한 거 15가지, B로 가능한 건 14가지, C로 가능한 13가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순열을 이용해야 됩니다. 뭐 곱의 법칙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죠? 이게 먼저야. 자, 그다음에 그다음 분자도 쉽지는 않아.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갖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렇죠? X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ABC를 그려야 되는데 네모를 못 그린 어쩔 수 없어. 다시 그리지 않을 거야. 자, C가 이 안에 있어요. 우와. 잘 그려서 뭐 하냐고. 그죠? 자, 그다음 B가 있어요. 이미 이 안에 걸못 그릴 예정인데, 자,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약간 소용돌이 같은 느낌이야. 뭔가 빠져드는 그림이랄까, 아무튼.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1, 2, 3, 4를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 이게 궁금해 하잖아. 그지? 보통, 여기 영역을 기역이라고 할게요. 바깥 영역 니은, 비긋, 리을 영역이라고 할게. 그러면 중복 순열 생각해서, 1아 너, 기역, 니은, 비글, 리을 중에 어디 들어갈래? 2야 너 어디 들어갈래? 3아 너 어디 들어갈래?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안 돼요. 왜? 자,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뭔줄 알아요, 여러분들? 기역, 니은, 비긋에는 각각 한개 이상의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치. 이걸 먼저 찾아내야 돼. 기역, 니은, 비긋에는 한개 이상의 원소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한번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 기역, 니은, 비긋, 리을인데, 리을은 괜찮아. 기역, 니은, 비긋이 각각 한개 이상씩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원소는 총몇 개야? 네 개야. 그럼 네 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를 생각해 볼까? 기역이 한 개, 니은도 한 개, 디귿도 한 개, 리을도 한 개거나 또는
기역니은 디귿 중에서 두 개를 갖고

0: 잊고 있는 것이 있으면 되죠. 이것도 가능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 개씩 구별한 나누어주는 방법은 요네 개를 어떻게 기니, 비리에 차례차례 한 개씩 배열하면 되니까 그냥 일렬로 나열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방법은 네 개를 나열하는 4팩토리알과 같아지겠죠. 이렇게 나누어주는 방법은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일단 두 개를 기역한테 줄지, 니은한테 줄지, 디귿한테 줄지를 골라볼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야. 이 둘을 더해야 되겠지,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두 개를 기역한테 줄지를 1, 2, 3, 4 중에서 골라볼게요. 1, 2, 3, 4 중에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1, 2를 기역에 주기로 했으면 남은 3과 4를 니은 디귿에 줄까? 디귿 니은에 줄까? 배열해야죠. 이 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자는 분자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케이스 나누어서 경우에서 구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얼마예요? 24에다가 얘는 얼마 더하면 곱하면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겠죠? 36가지. 그래서 60가지가 분자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답은요? 2에서 답은 91분의 2가 되어주죠. 이것도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9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사실상 어때요? 되게 집합 느낌과 집합에서의 해석을 한 다음에는 뭐가 된 거냐? 그냥 원소 배열을 이용하는 일렬로 나열하기에 해당하는 내용과 여기는 어때? 원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조합에 대한 이야기, 배열에 대한 이야기,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뭐 확률과 통계로 넘어와서 쓰였던 경우의 수가 쓰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합의 그림을 그려놓고 기역, 니은, 디귿에는 한개 이상의 원소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한 개, 한 개, 한 개, 리을에 한 개를 준다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기역에 올수 있는 거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를 곱하는 4팩토리알. 아니면 두 개, 한 개, 한 개, 한 없다면 두 개, 한 개, 한 개라면 두 개를 기역에 줄까, 니은에 줄까, 디귿에 줄까를 고르시고 31. 그 다음에 어떤 두 개를 줄지를 고르시고 그 다음 남은 두 개를 남은 공간에 배열하시고. 이렇게 한 것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케이스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4번은 킵해두고요. 저랑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루루루루. 짠! 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제가 한글로 쓰다 보니까 약간 어색해도 저렇게 썼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결국은 확률입니다. 확률을 잘 하시려면 경우의 수를 잘해야 되죠. 표본 공간, 사건, 시행, 근원 사건, 요런 용어들도 배웠고요. 확률의 성질은 뭐예요? 기본 성질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4번부터 저랑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은 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확률 내용들 또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오늘 3강입니다. 3강 글의 제목 유형입니다. 문제는 다 풀으셨죠? 일단은 항상처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중요한 것을 포스트잇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오늘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딱 하나만 준비했거든? 바로 그 하나, variation입니다. 자, variation.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죠? 지문이 펼쳐지는 대로 반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문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지문이 펼쳐지는 대로, 나오는 대로 반응을 즉각즉각 하는 훈련을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오늘 CGV가 완성된 날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지문을 풀지 한번 내 지문 한번 선생님 보여드릴 건데, 봅시다. 네 가지 지문입니다. 자, 오늘 핵심 문항 Practice 1, 3, 4, 5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준비했고요.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죠. 역사, 철학, 사회문화, 경제, 경영, 그리고 경제, 경영의 두 문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자, 문제 풀어오셨다라고 생각하고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항상 하고 있는 타입 코드 뭐였죠? 유형 전략이었죠. 유형 전략 너무너무 중요하지. 시험장 가서 이 유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짧고 간결하게 글의 제목입니다. 자, 제목 찾기. 우리 저번 시간에 주제 찾기 배웠는데 뭐 다를 거 있겠어? 주제 찾기랑 제목 찾기랑 똑같습니다. 선택지만 다르거든요. 보세요. 제목 찾기 자체도 대의 파악입니다. 필자의 큰 뜻을 파악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필자님이 써놨어. 읽어내면 되고 어떻게 읽어낼 거야? 바로 소재와 특성인 코어를 잡으면서 MI까지 도출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했어? 주제와 제목 같은 경우는 소재와 특성을 반복해서 표현하더라. 그걸 뭐라 부른다? 재진술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걸 그룹핑이라는 툴로 잡아내겠다. 달리 표현해도 같은 의미는 무조건 잡으면서 글의 연결성을 잡는 게 독해력의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그래서 재진술 연습할 거고요. 자, 선지의 형태가 특이합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콜론이 나오고 의문문이 나오거든요. 뭐 의문사가 있고 물음표가 없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보세요. 자, 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콜론 앞뒤가 중요한데 앞은 핵심어여야 돼. 오케이? 그다음 뒤는 그 핵심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데 지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모순 없게 진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의문문 같은 경우는 물음표를 찍어놨잖아. 여러분이 물음표를 찍은 선택지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많이 모르시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구조인가, 이 지문을 읽고 이 답을 도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리딩 트루스는 오늘 이렇게 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할게요. 코어 잡기 뭐였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소재와 특성을 잡아라. 주인공과 주인공의 특성이 무조건 있다. 이걸 잡아가시면서 이 글이 말하는 거를 읽어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였죠? 그룹핑. G 갑니다. 그룹핑 같은 경우는 이 소재와 특성을 다양한 표현으로 재진술할 거니까 이걸 잡아내는 것이 그룹핑이다. 결국에는 소재 특성을 잡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걸 잡아야 그룹핑도 알아먹을 수 있어. 오케이? 이 시작점부터 계속 선생님이 발전하게 툴을 마련해놨고요. 마지막 베리에이션 갑니다. 베리에이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변화라고 하면 지문은 펼쳐지는 거예요. 지문은 고정되어 있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대로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때 왜곡이 발생하거든? 지문이 펼쳐지는 거고 그 펼쳐지는 지문을 어떻게 하다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읽어내시는 겁니다. 소재와 특성이 즉 멈춰있지 않고 필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양성으로 펼쳐지게 돼 있어. 즉 변화한다는 거죠. 계속 변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재와 특성이 펼쳐지기 때문에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딱 봐도 뭐야? 소재가 변하거나 특성이 변하거나 둘 다 변하는 세 가지 케이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소재가 변하는 건 예를 들어서 소재에 대한 특성이 있었어. 근데 소재가 하나가 더 추가되거나 확장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소재가 추가되면서 특성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말한다던가 이런 논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특성이 만약에 V가 된다. 특성이 베리에이션 되면 어떤 게 일어날까? 소재는 그대로인데 특성이 있었어? 근데 특성이 바뀌어요. 얘가 움직이면 뭐로 나올까? 원래 있던 특성이 반박된다거나 우리가 이제 논리구조에서 배우겠지만 통념이라는 게 반박된다거나 예전에 옳았으나 지금은 틀렸다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거나 이렇게 지문이 형성됩니다. 특히 이번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이거 잡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번은 뭐겠습니까? 둘 다가 variation 될 때가 또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지문의 중반까지 어떤 소재에 대한 특성, 코어를 잘 잡았습니다. 근데 뒤에 가니까 다른 소재와 다른 특성이 나오네. 소재도 바뀌고 특성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막 대립구조를 이뤄. 얘와 얘의 특성과 이 아이 다른 뒤에 나오는 소재와 특성이 막 싸우는 대립구조야.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른다? 이항 대립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케이스 3번이 이항 대립으로만 이루어졌지 않지만 이항 대립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네가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 정말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다양한 양상으로 글은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의 고정된

틀에 가두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하고 글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글이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글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펼쳐지는 대로 읽는 겁니다. 이게 베리에이션 개념이거든요. 펼쳐지는 대로 반응하는 거야. 필자가 쓴 대로. 그럼 결국에는 오늘은 이것도 할 겁니다. 베리에이션이 있는 지문도 볼 거고 없는 지문도 볼 거거든요. 없을 때는 그냥 코어 잡고 그룹핑 하신 다음에 끝내시면 되고요. 있을 때 베리에이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대로 펼쳐지는 대로 반응하는 거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1번 문제 27번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라고 시작하네요. The scientific method에서 이 과학적인 방법이 has more than any other.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기능을 해왔냐면 serve this는 기능하다, 역할하다는 뜻이죠. 어떤 기능이야? base. 어떤 기반이 된 역할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기반이었어? contemporary professional practice에서 이 현대의 전문적인 practice는 업무란 뜻도 있거든요. 전문적인 일 또는 업무란 뜻도 있습니다. 관행이나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뭐 과학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이제 베이스가 되어 왔는데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설 연역적인 mode of inquiry, inquiry는 탐구죠. 탐구의 모드는 그럼 잘 보세요. 가설 연역이라는 건 가설을 딱 세워. 이럴 거야라고 한 다음에 그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 결과를 도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럼 이 가설이 맞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한 다음에 검증을 하겠지. 이거 그룹핑 한번 해볼까? 뭐가 내려온 거야? 과학적인 방법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그룹핑입니다. 연결성 보이시죠? 이러한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이 근데 뭐로써? 이 전문적인 지식의 도구로서의 방법이 지식 성장의 도구로서의 이 전문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식이 has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겠죠. evoked 어떤 거를 불러일으키냐면 the compelling 또 나오네 오랜만에 강력한 compelling은 동사로는 강요하다라는 뜻이지만 강요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ing 형태로는. 자, 강력한 authority 이거 뭐야? 권위죠, 권위. 권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과학 얘기를 하면서 얘는 강력한 권위가 있다. 어떤 권위가 있냐면 특성 보세요. reason 여기서는 이유가 아니고 이성이란 뜻이 있죠. 이성과 그다음에 논리와 그다음에 확실성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로써? As a bedrock foundation. bedrock 같은 경우는 단단한 바위 생각해 보세요. 땅속 깊이 가장 아래에 있는 바위. 아주 단단한 기반이란 뜻입니다.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자체도 기반, 토대란 뜻이죠. 기반 토대가 됩니다. 뒤에 보시면 뭘 위해서? professional practice 다시 한번. 이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업무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적 방식이 아주 토대가 된다는 뜻이죠. 됐어? 그럼 결국에는 지금 코어 다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적 접근이나 방식을 말하고 있고, 이게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강력한 권위를 얻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 Bedrock Foundation에서 이게 지금 토대, 기초 토대가 되고 있다. 또는 기반 토대라고 한번 써볼까요?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된다. 기반 토대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은 거는 얘는 진짜 뭐 변하지 않은 진리처럼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지문이 되게 재밌는 게이 기반이 되는 토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별표 한번 쳐볼까? 뒤에서 몇번 언급이 되거든. 이게 어떻게 지금 변주가 되는지 보셔야겠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과학이 기반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세요. 벗에다가 별표. 소재랑 특성을 잡았더니만 벗으로 뭔가 뒤집히는 것 같아. 더 뒤에 보시면, 자, a careful examination에서 뭔가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봤습니다. 그게 뭘 드러내냐면, rather than이 나오면은 not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뭐라기보단이라는 뜻이니까 뒤를 안 한다는 뜻이야. 자, rather than asserting that, 자, 이 주장하는 겁니다. 뭘 주장하는 거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reasonable, 합리적이다,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또는 완벽하게 certain, 확실하다. 를 주장하기보다는 한 다음에 뒤에 보세요. What is really highlighted by science에서 진짜로 과학에 의해서 강조가 된 것은 뭐냐면 what절 주어네. 자, 것은 뭐냐면 is가 동사입니다. what절이 주어고요. what절 주어 그다음 동사 표시까지. 진짜로 과학이 증명한 거. 진짜 강조된 게 뭐냐면 과학에 의해서 the world is open. 세상은 열려 있고요.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식도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절대로 final 이게 진짜 완전하고 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됐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과학은 이성이자 강력한 토대라고 했거든요. 이성의 권위를 얻어갔다 했고 확실성의 권위를 얻었는데 과학이 오히려 뭘 증명했어? 세상은 뭐 하지 않아?

과학적 방식이 강력한 권위와 기반 토대를 가진다는데 but 뒤에 완전히 전환돼버렸죠. 이게 바로 V variation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특성 뒤집힌 거 보이세요? 지금 과학적인 설명이나 방식은 똑같은 소재를 가져가고 있어. 근데 완전히 특성이 바뀌어버렸어. 특성이 바뀐 걸 선생님이 역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partial하고 conditional하고 싹 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과학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 뒤집혔지. 한번 가볼까? 과학적 방식은 강력한 권위를 얻었다가 완전 뭐 하는 거야? 이게 부분적이고 지금 조건적이고 그리고 불확실하다. 주요한 것들만 선생님이 지금 요약해서 써놓을게요. 어차피 다 지금 과학이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조건적이고 불확실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특성이 뒤집혔으면 처음 특성이 MI에 꽂힐까 아니면 뒤에 특성이 메인 아이 될까? 뒤에 특성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시길. 아, 그러면 진짜 필자하고자 하는 말은 과학적 방식이라는 것은 조건적이고 불확실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V 지금 확인했고요. 되어보시면 Hardly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No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가 아니냐면, 잘 보세요. Bedrock Foundation 또 나왔어. 이게 지금 기반 토대일 줄 알았더니만 사실 과학이라는 건 기반 토대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ambiguous. 뭐하다? 모호하고, 그다음에 컨디션을 또 나왔네? 이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네. 완전하게 뭔가 절대적인 영역이 아니고 조건에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부정된 거야? 기반 토대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부정된 게 바로 베리에이션이 특성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과학이 완전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뒤에서 한 거고요. This is not to argue that.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오해 금지 정도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오해 금지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The world 이 세상이라는 것이 nothing but chaos에서 nothing but이라는 것은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 잘 보세요. 혼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뭐뭐 뒤에 있는 것 제외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뒤에 것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only로 바꾸시면 돼요. 다시 nothing but 해석 방법. 뒤에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 뒤에 것만 되란 뜻이야, only. 됐어? 그러면 오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오직 혼돈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it does suggest that. 이러한 지금 주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does가 지금 suggest를 강조하는 거죠. 진짜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the notion. 여기서 that은요 앞뒤가 똑같은 that으로서 notion을 설명하는 동격의 that입니다. 어떤 개념이야?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거로 가는 길입니까? certainty. 확실성이랑 완전한 영원한 진리로 가는 길이라는 그 notion 자체가 is unwise 뭐다? 이게 바로 현명하지 않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은 현명하지 않아 과학이라는 것이 certainty로 가는 게 이거 현명하지 않다. 결국에는 unwise에 이렇게 역삼각형을 쳐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자, in terms of 뭐의 측면에서 여기가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잘 보세요. 뭐뭐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지식과 행동 문제, 지식과 행동 문제가 뭐가 있어? 아는 것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문제 아니야? 다시, 지식 행동 문제는 아는 것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이 측면에서는 이러한 perception, 지금까지 논의하는 perception, 어떤 perception이야? science라는 것이 ambiguous. 과학이라는 것은 모호하다. 그리고 조건적이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이 is part of 어떤 거의 부분이다? The bedrock foundation. 여기서 한번더 나옵니다. 별표. 이번엔 뭐의 토대가 되냐면 the gap in understanding 이걸 이해했어야 돼. 이해의 간극이거든요. 이걸 잘못 해석하시는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한다, 이해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야. 이해의 간극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랑 뭐랑 간극이 생긴다는 거야? 현실이랑 간극이 생긴다는 거야. 현실과 내가 아는 것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요거 아니야. 과학이 강력한 권위를 가진다는 의견 아니었어?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과학적으로 지식을 획득한 거랑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 이게 바로 이해의 간극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이해한 대로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 토대가 된게 결국엔 뭐야? 과학이 완전한 권위를 갖지 않고 조건적이라는 게또 다른 뭐가 된다? 기반 토대가 된다. 아, 그러면 결국엔 잘 보세요. 뭐가 기반 토대가 되냐면 이해의 간극.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해의 간극은 뭐였어? 내가 이해한 대로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세상과 내가 이해가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뭐의 토대가 되라?

이 조건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이 얘의 토대가 돼. 그러면 결국 이거 아니야? 내가 이해한 게왜 세상과 다르게 흘러가지? 그 말은 과학은 조건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를 설명해주는 토대가 되어버렸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edrock Foundation이 세번 나왔거든요. 세번 변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념. 과학은 강력한 권위가 있고 기반 토대일 줄 알았어. 근데 한번 variation이 일어났죠. 아니, 기반 토대가 되지 못해. 오히려 과학은 어떤 거에 대한 토대가 되냐면 이해의 관건. 내가 이해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라는 거에 토대가 되는 게 뭐야? 과학적 방식이 조건적이고 불확실하다가 오히려 나의 이해의 간극에 토대가 되더라. 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정답 골라볼게요. 그러면 제목 부분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 뒷부분이 있어야지. 그게 뒤집힌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왜 사이언스가, 자, 보세요. 왜라는 거.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주는 게 지금 질문에 있어야 돼. 과학이라는 것이 should value, authoritative opinion에서 이 권위적인 의견을 value,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가? 이 말이 아니죠. 권위적인 의견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 2번. 과학적인 설명은요, precise logic. 이거 완전히 틀려버렸지. 여기까지 괜찮아. 과학적인 설명은 콜론 나왔습니다. 이 뒤에 구체적 설명이 지문을 담고 있어, 없어?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 모순 아니야? 정확한 로직과 서튼티가 아니고 조건적이고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탈락. 자, 어떻게 과학이 만들어내는가? 기회를, for discovery, 발견의 기회를 만들어내는가? 그 방식 나오지 않았고요. 4번. 자,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현대 과학 괜찮습니다. 출발 괜찮은데, outcomes of collective knowledge, 어때? 집단적인 지식의 어떤 산물이다? 집단적 지식 산물이 아니고, 과학은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5번 보세요. 자, rethinking. 다시 재고하다, 다시 생각합니다. The view that. 자, 어떤 view냐면, 여기서 that이라는 것은 앞과 뒤를 이어주는 동격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이거를 다시 이해한다는 게뭘 함의하고 있어? 이게 바로 특성을 꼬는 거 아니야? 이게 특성의 variation이. 다시 생각한다는 건뭘 함의해? 이게 의미하는 것은 과학은 불확실하다. 과학의 불확실성 또는 불완전함을 rethinking에 담았죠. 다시 한번, 과학이 세상을 완전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다시 재고하는 것, 정답은 5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소재는요, 과학이었죠. 근데 이제 특성이 원래는 뭐로 주어져 있냐면, 이성 논리 확실성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했다가, 벗 뒤에 갑자기 특성이 뒤집히는 걸 그대로 읽어냈습니다. 특성 V라고 표시할게요. Variation. 뭐하고 조건적인 설명이다라고 뒤집히고, 여기가 지금 주제를 만들어냈지. 이걸 어떻게 설명했어? Rethinking. 이 특성의 변주 자체를 Rethinking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재고하는 거예요. 자, 과학은 이성 논리 확실성의 권위로 여겨지지만, 실은 뭐하고 조건적인 설명에 이며 세상을 완전하게 설명한다는 관점은 제고되어야 한다를 말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29 쪽.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사람들이 서로서로 뭔가 가까울 때, 근데 똑같은 지붕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한 가족, 한 지붕 안에 사는 겁니다. 그때 be bound to는 꼭 알아두세요. bound to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bind라는 묶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묶여 있는 거니까 수동태니까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건 필연적으로란 뜻입니다. 필연적으로 뭐뭐하다. 묶여 있다는 뜻이야.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rub each other the wrong way. rub은 이렇게 문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the wrong way 잘못된 방향으로 서로를 문지른다라는 것은 서로를 불쾌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그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고양이 털을 이렇게 다듬어 준다는 거에서 쓰다듬어 준다는 거에서 rub이 나왔거든요. 근데 고양이 털에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빗어주면 고양이가 좋아하는데 역방향으로 고양이 털에 반대 방향으로 빗어주면 고양이들이 성격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화를 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이 표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서로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없이는 적절한 갈등의 해결, resolution 너무 중요한 단어. 해결 없이는 아이들은요, be bound to 또 나왔네. 뭐할 수밖에 없습니까? Disconnect from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왜? 말하기 싫은 거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싸워가지고 부모님과 이제 싸우면서 단절될 수밖에 없고. 자, 특히나 그들의 이제 10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님으로서는 우리 자체가, 자, 위라는 것을 부모님이랑 묶었으니까 부모님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글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지금 임무를 부여받았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특정한 몇 가지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play 뭐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근데 어디서? In the life of our children,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에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뭘 포함해서 이 훈육을 하는 가장 chief는 대빵이잖아, 그치? 가장 높은 이 훈육자로서, 그쵸? 규율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훈육을 해준 사람으로서의 롤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자, 그러면서. 가끔은 depending on how we handle different situations. depending on이라는 것은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이죠.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그래서 뭐에 따라서입니까? 뭐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지에 따라서 in my conflict with our child's wishes. 이것은요, 우리의 갈등 해결 방식 자체가 뭐랑 지금 갈등을 겪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의 바람과 그다음 desire, 욕구들과 충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이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야. 계속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코어 딱 잡아야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게 코어 잡는 방법이에요. 읽은 걸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alienate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멀어지게 하는 거냐면 그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였어? 부모님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한번 얘기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나왔어? 갈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갈등.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이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갈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부모 자식 사이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속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코어 딱 잡으시고 다음 뒤에 가시면 in such cases,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 they may find it easier to, 여기서 is는요 가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to가 진 목적어입니다. 진 목적어가 to 부정사를 가지고서 쭉 길어질 때이 가목적어에 is을 써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읽기 쉽고 잘 들어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is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목적격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쭉 해석하시면 돼요. find가 뭘 알아차리다 발견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발견할 겁니다. 뭐 하는 것이 더 쉽다고? to 하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됐어? 결국에는 목적격 보호랑 목적어의 관계는 같다란 뜻이니까 뭐가 쉬운 거야? to 부정사 하는 것이 쉬운 거야. 됐어? 뭐 하는 게 쉽냐면 open up to a relative. 그래서 relative는 친척이잖아요. 그쵸? 친척한테 뭔가 이걸 드러내고, 또는 이 가까운 가족과 같은 친구들 있잖아. 그쵸? 가족끼리 막 아는, 또는 가족처럼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열어, 그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발견합니다. than to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보다. 결국에는 다른 게 하나 나왔네. 지금 이 친척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더 쉽다. 어떤 게 쉽냐면 이 사람들한테 좀더내 마음을 여는 게 쉽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 자식 갈등을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variation 되는 걸 여기서 느꼈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This is why. 이게 바로 자, this is why a community. 이게 바로 어떤 이유가 되냐면, 자, 뒤에 보세요. community라는 것은 공동체잖아, 또는 마을입니다. 이게 vitally important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 이게 이유래.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 community라는 새로운, 지금 동그라미 안쪽을 살짝 선생님 꺾을게요. 왜냐면 소재가 다른 거니까. community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community는 뭘 받은 거야? 앞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빌리지를 뜻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such that. such that은 네모. such that은 뭘 뜻하는 거냐면 앞을 부연하는 겁니다. 앞에 무슨 내용 나왔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나왔지. 그걸 중요한 걸 부연하는 거야. 어떻게 중요하냐면, 뒤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어떤 아이가 뭘 느꼈냐면 그들이 내가 알맞은 대우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공정한 대우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다가갑니다. 그러한 가장 가까운 이 친척들한테 다가가는 그만큼이나 그들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갈등을 겪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자, steer them. steer은 조종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그 방향성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어떤 걸 지정해 주는 거냐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정하는 거야? in the right direction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끌어 가고요. and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back into the arms of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아까 뭐라 그랬어? disconnect, 단절될 뻔한 거를 이들이 돌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완전히 플러스인 거 아니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소재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확장됐냐면 공동체로. 그러면서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매개가 된다.
이렇게 소재와 특성의 variation 나온 거 보이세요? 나올 때 펼쳐질 때 분명히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약간 좀 우리가 예습 한번 해볼게. 나중에 선생님이랑 논리구조 배우겠지만 이건 어떤 논리구조야? 문제 상황과 해결의 논리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와 해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정답합니다. How, 어떻게 keeping distance can. 자, 거리 두기가 패밀리 컨플릭트를 지금 해결하는지, 지금 갈등 있을 때 거리 두기 하라 했어? 탈락입니다. 거리 두기가 아니고 공동체로부터 해결이 되는 거죠. 자, living under one roof에서 이 하나의 지붕 아래 산다는 거, 이게 주인공일까? 뒤에 보시면 가장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Resolve conflict. 아니, 이건 완전히 오류죠. 하나의 지붕 아래 사는 것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걸 다른 공동체가 해결해준다 했으니까 best ex.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인. 이 지점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role of parents in providing relationship advice. 지금 부모님이 역할을 해가지고 뭘 주는 거야?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준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는 전혀 맞지 않은 특성이죠. 언급이 안 됐고요. 자, 4번 role of community에서 커뮤니티의 기능 너무 좋지. 커뮤니티의 기능 우리 찾은 거 새로운 소재 발견하면서 helping reconnect parents에서 parents and their children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는 거야? 다시 연결해 주는 걸 도와줍니다. 누구와 누구를? 부모님과 아이들을. 찾은 소재와 특성 다 있네. 부모님과 아이들을 다시 연결해 준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해 준다는 뜻이니까 정답 4번. 자, impact of genetics.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지금 유전자의 임팩트입니까? 티네이저의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성장에 누가 미치는 거야? 유전자가 영향을 미친다? 전혀 유전자에게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재는요. 코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갈등이 지금 생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베리에이션이 각각 일어났습니다. 누가 등장했어? 공동체가 등장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모습을 봤죠. MI 갈게요. 자, 부모 자녀가 가족 안에서 갈등으로 단절될 때 공동체가 친척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를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30쪽입니다. 자, 기회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회가 발생하냐면, 언제? Supply and demand for products or services are not coordinated.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경제 지문이거든요. 그래도 알아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면, 개념적으로 가면, 이 supply랑 demand는 이게 공급이고, 얘는 수요란 뜻이잖아. 어떤 물건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 수요가 코오디네이트 된다는 건 조화를 이룬다는 건데,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그럼 수요 공급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원하는데 물건이 너무 없다거나, 이런 걸 뜻하는 거겠지. 됐어?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적으면 물건이 이제 귀해지는 거잖아. 그랬을 때, 즉, 내리 쓰는 즉이죠. 그게 언제냐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when markets are not, 그 시장이라는 것이 뭐가 아닐 때,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추측이 되는데, 가정이 되는데, in natural state에서, natural state 같은 경우는 이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야? 균형적이고 평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지. 그럼 지금 주어진 상황은 뭐야? 시장 상황 자체가 균형 상태가 아니야. 뭐와 뭐의 균형 상태가 아니야?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러면서 being off balance. 계속 봐봐. 균형이 깨졌다. 그 다음에 not in natural state. 그 다음에 또 뭐야? Not coordinated. 선생님, 이거 왜 깨? 이게 바로 그룹핑이야. 계속 같은 말 아니야? 다 같은 말이네? 어떤 상황이야? 시장이 균형이 깨진 거야. 어떤 균형?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을 때. The market needs a little help. 해서 그 시장은 뭐가 필요하다?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it is. 자, 이게 뭐냐면, 기업가적인 figure, 기업가적인 인물입니다. figure는 인물이 있죠? 자, 인물인데, 어떤 인물이야? action. 행동을 취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자, entrepreneurial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기업가적이냐 뜻입니다. entrepreneurial, 기업가적인.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진 행동하는 인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 rather than 뭐가 아니고 rather than은 낫으로 바꾸라 했죠. regulate 어떤 조절을 하는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규제하는 그 규제 주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행동하는 기업가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who rises to challenge에서 rise to는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도전에 맞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뭐 하면서 discovery 발견하면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when they come along 그들이 함께할 때 그들이 이제 다가올 때 그들이 다가올 때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기업가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 볼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어진 상황은 딱 있습니다. 시장. 불균형의 상황입니다.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장 불균형의 상황 아래에서 누굴 말하는 거야? 기업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야? 행동하는 기업가를 말하고 있어. 이 기업가가 지금 필요하다.

기업가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기업가는 도전해 마스터. 도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가볼까? 기업가, 인물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요구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전할 수 있으면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코딱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상황과 그 다음에 소재의 특성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시각에 따르면 어떤 관점에서는 이 기업가라는 거. 이제 기업가라는 것은요, alert 해서 항상 깨어있고 기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회, 또 반복되는 거 보여? 기회에 깨어있다. 기업가는. 자부하면서 발견하면서 마켓 에러스 해서 시장의 어떤 오류를 발견한다. 시장의 오류라고 지금 그룹핑 된거 보여? 뭐가 그룹핑 된 거야? 시장 불균형이 그대로 그룹핑 된 겁니다. 오케이. 지금 C, G 잡았습니다. 자, 뒤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와 서비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And 나왔네. And는 병렬 구조 만들어내죠. 뭐와 뭐의 병렬이야? 자, exploit. 그러니까 여기 뒤 앞에 있는 동사가 다시 한번 여기서 2번으로 나온 거죠. 이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할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exploit은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활용하다. 여러분, 착취하다도 알고 있지만, 활용하다란 뜻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뭘 활용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보시면. 자, by acquiring resources 해서, 이 자원을 얻음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얻는 거예요? at lower prices 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자원을 일단 얻어. 뒤에 보시면, 뭐보다는 낮은 거야? they can later. 그들이 나중에 그것들을, 그 resources, 자원들을, 그 가격에 팔수 있는 가격보다 싸게 사가지고 그걸 판다는 뜻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원을 100만 원에 얻었는데 150만 원에 팔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진짜 이 기회를 발견하고 누리는 거지. 이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for 뒤에 뭐가 남잖아. 불안전하잖아. 사실 여기 있는 빠져있는 건 뭐야? 프라이스라는 게 빠져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이 가격에 그 물건들을 나중에 팔 것보다 낮은 가격이잖아. 그래서 사실 tha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법책에서 보면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행동하면서 비교의 느낌까지, 비교의 해석까지 더하는 걸 than이 지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신 서술형에서 여러분이 쓰실 때 for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됐죠? 이 for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므로 돼가시면 이 기업가라는 것은 at all times 해서 항상 뭐라냐면 스캐닝 항상 이렇게 스캔한다는 것은 살펴보다는 뜻이죠. The horizon에서 지금 이 지평선을 살펴본다. 이게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As it were 이거 자체가 말하자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이라는 것은 비유한다는 뜻이야. 결국에는 이걸 뭘 하는 거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뭐가 내려온 거야? 결국엔 기회를 노린다는 게 그대로 뭐된 거야? 그룹핑 된 거야. 이렇게 읽어야지. 됐죠? 자, 그러면서 ready to make discoveries 해서 항상 뭐 하도록 지금 발견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계속 뭐를 하고 있냐면 기회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 아직까지 V 안 일어나고 있고요. 자, 뭐 함으로써 by taking advantage 해서 이걸 이용함으로써 이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는 뭐가 내려온 거야? 내가 지금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지. 이 차이를 이용함으로써 기업가들은요, 도와줍니다. 헬프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 헬프는 뒤에 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move라는 동사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동사가 두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투가 생략된 투 부정사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형이 나온 거예요. 자, 뭘 돕냐면 move the market. 그래서 이 시장을 어디로 움직이는 거냐면 평형 상태로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장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가가 플러스로 그려주고 있네. 시장을 균형 상태로 놓아주니까 불균형 상태에서 지금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존재로 그려주고 있죠. 자, 뭐 하면서 serving unmet needs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needs, 욕구를 채워주고요. 그다음에 correcting, 바로잡으면서 resource misallocation. allocation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죠. 할당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miss가 붙었으니까 지금 자원이 잘못 할당된 것을 자기가 균형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재밌는 이 측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기업가라는 것은요, does not need to possess,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means는 수단이란 뜻이거든요. 생산 수단은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공장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이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그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행동만 하면 돼. 또 나왔네. opportunities 해서 기회에 대해서 행동만 하면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이득을 얻는 겁니다. 아직 이용되지 않는

이 게임 뭐가 있으면 결국에는 차익 거래. 그러니까 차익 거래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기회만 이용하면 된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not just. 자, not just는 부정이 아니에요. 나돈이랑 똑같아. 얘도 맞고 쟤도 맞다는 뜻이야. 버도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네가 다 뭐야? 특성이니까 세모로 가볼게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자 리스크테이커 모두 맞다? 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justifies 뭘 지금 합리화해 주는 거야? 그들이 아 그런 이득을 얻어도 합리화가 되는 거야. 왜? 얘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돈을 버는 거니까 아 그래 그돈 벌만하다라고 합리화가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V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V까지 없었어. 오케이? 이거를 지문이 펼쳐지는 대로 반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기업가라는 것이 그냥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기업가가 주인공이네. It's making money. 돈을 얻는다는 것이 물음표 있죠? 물음표는 이 글이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번다는 것이 주요한, 그러니까 유일한 목표입니까? 어디에서 기업가 정신에서 이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돈이 유일한 목표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요. 키스톤 무슨 뜻이야?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은 taking control of your pricing. 너가 네 가격을 통제하는 거야? 아니, 가격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이 아니고요. 기업가가 나와야겠죠. 대하시면 기업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업가는 own factory. 지금 생산수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완전한 모순이죠. 저 팩토리를 가져야 된다. 그들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최대화하기 위해서 전혀. 자, 4번 can market regulation 지금 질문하고 있죠. 지금 시장의 규제가 insure 보장합니까? 더 공정한 competition for CEO,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장 규제 얘기 아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주인공입니다. 기업가입니다. 기업가가 discoverer 이러한 특징이 있었지. 어떤 걸 발견한 사람이었어? 기회를 발견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득을 얻습니다. Market imbalances 해서 이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그 상황은 전제로 주어진 거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사람입니다. 정답 5번 됐죠? 좋습니다. 자, 소재는 기업가였고요. 특성은 시장 불균형을 발견해서 차익을 얻는다. 메인 아이디어 볼게요. 기업가는 합리적 계산자이자 위험 감수자이니까 시장 불균형을 발견해 차익을 얻고 시장 균형을 회복시키는 좋은 존재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31번. 자, paradoxically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네모 별표. 중요한 거 계속 나갑니다. 핵심 요약답게 계속 여러분이 압축적으로 중요한 거 가져가셔야 돼. 이거 무슨 뜻이야? paradox가 뭐야? 역설이죠, 역설.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약간 겉보기에 말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standard model. 자, standard model이라는 것은 뭐야? 표준 모형이거든요. 어떤 표준 모형이냐면 합리적 선택의 표준 모형에 뭐가 있다? 지금 역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뒤에 보시면 by assuming that. 자, 설명을 합니다. 뭐함으로써 가정하는 겁니다. 뭘 가정하는 거야? 사람들이 항상 단 하나의 최고의 선택을 하겠지라고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의 표준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가정인데, 이게 actually strips away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standard model 자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strip away는 빼앗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agency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죠.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야? 자율성. 우리의 오히려 자율성을 빼앗아가고요. 제한합니다. freedom of choice.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왜 제한할까 생각해봐.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내가 다른 거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하겠죠. 이게 이제 특징이겠죠. 뒤에 가시면요. in this way of thinking. 자, 이러한 생각의 방식에서는 The perfectly rational. 완벽하게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합리적인 Homo economicus라는 이 종은요. 우리, 그러니까 인간종이겠죠. Doesn't really have any option. 진짜로,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선택권도 가지지 못한데, 왜? 단 하나의 선택만 하도록 어떻게 보면 강요를 받는 거겠지. 자, 그들은요. 어떻게 기대가 되냐면, 항상 뽑아야 돼. Just the very best one. 가장 최고의 선택만을 하기를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기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 표준 뭘 말하고 있어? 표준 모형이야. 어떤 거에? For 합리적 선택. 이게 지금 계속 소재로 드러나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를 뭘 제안하는 거야? 선택을 제안하게 하는 겁니다. 됐어? 특성까지 나와 있네. 자, 좀만 더 뒤로 가볼까? 뭐라 그러냐면 they do If they do anything different, 그들이 뭔가 다른 걸 하잖아? 다른 걸 하면 그들의 actions, 그들의 행동들은요, are either A or B죠. 이것 또는 저거다.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irrational. 좀만 다르면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야. 너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왜? 정답을 하나로 정해줬거든. 그럼 봐보세요. 지금 계속하는 말은 정답을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특성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뭐가 파라독스인지를 좀더 봐야 될것 같아. 뒤에 보시면 The Rational Economic Actor에서 이 뭐야, 합리적인 경제적 주체는요, is paradoxically, 자, 또 나왔습니다. 역설적으로 뭐에 지금 제한을 받는 거냐면 그 모델의 limited definition에서 뭔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정의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of 뭐에 대해서 what counts as, 자, what은 것이라고 했죠. 어떤 것이야? 자, counts as는 여겨지다라는 뜻입니다. 뭐로서 여겨지는 거야? good behavior, 좋은 행동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에 아주 제한적인 정의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좋은 거라고 여겨지는 것은 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을까? 가장 최고의 선택 딱 하나. 이렇게 아주 좁게 정의를 내렸겠죠. 이것 때문에 다른 행동을 못하고 뭐 받는 거야? constraint,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동을 제한하는 거지. 자, 뒤에 가시면 by insisting, 뭔가 주장함으로써 어떤 단 하나의 rigid는 엄격한 표준이나 기준, rationality.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기준을 딱 정해놓음으로써 the mainstream model, 이 mainstream model, 이 주요한 주류의 모델은요, ironically 또 나왔죠? ironically도 마찬가지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denies the very thing.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함이 나옵니다. deny는 부인하는 거죠. the very thing은 바로 그란 뜻이야. the very는 바로 그. 강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부인합니다. 어떤 걸 부인하냐면 여기서 괄호 쳐줄게요. 이렇게 또 꾸며주고 있죠. 어떤 거냐면 it claims uphold. uphold는 떠받들다라는 뜻이야. 지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이렇게 hold 받들고 있는 거야. 위로 이렇게 받드는 이미지. 지지야 그것이 주장합니다. 지지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것을 부인한대. 어떤 걸 지지한다고 하냐면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성적인 능력과 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능력을 나는 지지해. 인간이라는 것은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합리적 선택할 거야. 알아서 결정하세요. 라고 주장하지만, 이걸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한다?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 부인한다. 왜? 답을 딱 하나로 정해놨으니까 사실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줄여 말하면 답정너 아니겠어? 다 정해놓고, 자, 자유롭게 선택해. 너네 할수 있어. 너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해놓고 답을 하나만 정해놓은 거지. 됐어? 여기서의 역설을 보셨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잘 보세요. 얘네는 지지한다라고, 다시. 지지한다라고 주장해. 됐어? 이 모델은. 그치? 그래서, rationality 모델은 주장을 합니다. 이 모델.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 이게 역설입니다. 이 부인의 지금 역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사실은 얘네가 주장하는 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자, 얘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봐봐.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 결정, 지지한다고 주장은 해. 합리적 선택의 표준 모형은 알아서 결정하세요.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답을 정해둠으로써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을 제한하더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이게 바로 위에 그림이 역설적이야. 내가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오히려 뭐 하고 있어?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설의 의미라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갈게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상과 현실의 간극 아니겠어? 그래서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다라는 걸 지금 특성을 꽈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V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In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 이 rational choice,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합리적 선택의 모델은요, not just에서 not just but also 또 나왔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적으로도 불충분하고 설명적으로도 불확실하고요. 그다음 prescriptively 뭐냐면 prescribe는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라고 규정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시키는 것도 위험하고 설명도 뭐하다? 불확실하다. 됐어? 이 모델이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하고 있어? 이게 위험하고, 마이너스로, 위험하고, 부정확하다라고, 필자의 마이너스 의견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을 이제 홀딩업 하면서 homo economicus를 as

0: 스탠다드. 그래서 어떤 표준으로 홀딩업 들고 있으면서 유지하면서 어떤 걸 유지하는 거냐면 스탠다드에 트위치가 붙었습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관대에다가 그대로 스탠다드를 넣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표준의 모든 비헤이비어가 converge, 수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델로서 들고 있으면서 이것은 뭘 만드는 거냐면 kind of economic peer pressure. 자, 어떤 경제적인 이 동료 압박을 만들어낸다. 어떤 압박을 만들어내?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push, punishes, 벌을 줍니다. 어떤 누군가를 벌을 주냐면 그 사람이 이 mode, 어떤 틀에 맞지 못하면 벌을 주는 거야. 왜? 정답을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in effect, 사실은요. 너는 rational enough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까지 말해버린대. 그럼 이거 자유로 보장하는 거야? 보장하는 게 아니겠죠. 자, 정답까지 갑니다. 자, 가장 최악이 최고가 될 때, 가장 최악이 turns out, 알고 보니까 최악이 최고가 된다? 최악이 최고가 된다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초이스, 이미 여기서 틀렸죠. 많은 초이스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딱 한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부터 틀렸습니다. 그쵸? 이게, 현대 경제학의 아이러니다? 아니, 초이스가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죠. 자, benefit으로 시작하기엔 너무 틀렸죠. rationality를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이거 지금 비판받고 있죠. 자, how do we avoid? 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까? Making irrational economic choices. 해서 irrational한 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5번 보세요. Illusion, 허상입니다. 허상. Best choice의 허상. 허상이란 거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뜻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best choice라고 하지만 사실 허상이다. 왜 허상이야? Why one standard falls short? 해서 부족하다는 뜻이죠. 왜 하나의 기준으로서는 부족한가? 왜?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거는 허상이다.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정답 5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소재는 합리적 선택의 표준 모형입니다. 특성은 인간의 이성, 자기결정 능력을 옹호한다고 주장하지만 특성에서 여기서 V가 일어났죠. 주체성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 허상과 같은 것이다라고 특성이 바뀌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아이러니. 패러독스가 일어났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 합리적 선택은 지금 옹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고집함으로써 오히려 그 능력을 부정하는 패러독스를 낳는다까지가 MI가 되겠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수강후기를 한번 써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유형편 단어장 꼭 외워주시고요. 오늘 강의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배웠죠? 소재와 특성은 필자 의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펼쳐지는 대로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면서 읽어야 된다. V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3강 마무리하고 4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자, 9시간 개념 완성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서아시아사 전근대사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전근대사. 이번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나오는 키워드 중심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빠르게 좀 돌리면서 여러분들 좀 해독을 이제 늘려가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우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사부터 할 거고요. 서아시아사 첫 번째 출제 대상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자, 그런 나라가 되겠고요. 자, 강력한 이런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최초로 이 서아시아에서 어쨌든 상당 부분을 통일했던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출제가 되느냐? 문화 수준이 나름 있었다. 수도에 왕립 도서관이 있었다. 수도가 뭐다? 니네베. 그러니까 수도는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중국사든 서아시아사든 인도사든 니네베 왕립 도서관을 건립했다. 근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 왜 오래가지 못했느냐?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이러면 안 되거든. 자, 이 서아시아사는 문명의 교차로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 융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거든. 근데 강압적으로 했잖아. 그럼 오래가지 못하고 분열이 된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 강압적 통치와 니네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된 거지. 이 아시리아가 분열돼서 리디메디 신바 이집트, 리디메디 신바 이집트, 리디메디 신바 이집트. 야, 이런 너무한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리디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까? 한 줄도 없어요. 자, 그러나 도표는 있다. 자, 그래서 리디아, 메디아, 신바, 빌루니아, 이집트로 분열됐고 그 이런 분열된 시기를 다시 재통이란 것이, 소아시아에서 재통이란 것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는 거. 요것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진짜 얘네들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응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통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가는 거야. 자, 방금 강조드린 부분 리디, 메디, 신바, 이집. 리디, 메디, 신바, 이집을 뭐했다? 그 분열기를 다시 통일한 게 아케메네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되게 낯설어. 근데 느낌만 보면은 소아시아사 느낌이야. 근데 뭐 리디아를 정복했다더니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이집트를 정복했다더니.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얘네인 거야. 근데 역순으로 나올 수도 있어. 얘네가 나오는데 그 이전 상황을 물어본다. 그럼 이제 아시리아의 분열로 가는 거지. 갑시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다리우스 1세. 자, 총독을 감찰하는 이제 감찰관을 파견을 했는데 왕의 눈과 귀가 있고 신도시 페르세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참이란 말이 몽골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도 역참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왕의 길이 연결됐다. 자, 관용정책. 아, 그러면은 비교가 된다. 어디와? 아시리아와 비교가 되는 관용. 자, 영토를 보니까 여기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그래서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의 길 지금 보고 계시고요.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 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토 색깔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종교로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다. 자, 그리고 신도시 페르세폴리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자, 알렉산드로스에게 무너졌는데 그 이전에 국력을 좀 소모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스를 쳐들어갔는데, 자, 그리스와의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죠. 이때 뭐 마라톤, 살라미스,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테르모필라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결국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국력 소모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한테 무너졌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많이 보인 모습이 이 알렉산드로스 문제인 것 같은데 걔한테 멸망했던 아케메네스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린 알렉산드로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하여간 결론 둘이 같이 엮어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알렉산드로스는 우리가 이제 그 서양사 쪽에서도 또 어차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파르티아로 갑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무너졌고, 자, 이 일대 눈여겨볼 만한 나라가 또 나중에 나타났다. 파르티아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에 이란 계통,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출제 수능에서 잘 됐던 문장이고요. 자, 수도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어. 크테시폰입니다. 얘네를 무너뜨린 게 뭐야? 사사랑 조지. 걔네도 크테시폰이지. 자, 중개무역 잘했습니다. 로마, 인도, 중국인데 주로 이제 중국이 한나라, 그 다음에 인도가 쿠시안 왕조로 언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멸망한 거는 뭐야? 사페한테. 사사랑조 페르시아한테 멸망했다. 자, 로마와의 대립과 관련해서 요게 있죠. 로마 삼두 정치의 일원이었던 크라수스도 파르티아랑 전쟁하다가 아들까지도 자기도 다 전사를 했던, 어쨌든 꽤나 셌던 게 이 파르티아라는 거고요. 최근에 출제 곧잘 됐습니다. 요 문장 나왔고 요거 크테시포는 기본이고 중개무역 지도로까지 나온 적이 있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 그 파르티아를 무너뜨린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갑니다. 수도 크테시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영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요것도 잘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서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영토를 갖춘 나라라면 요 표현이 거의 나와요. 왜냐면 일단 서아시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조금 넓었다. 정복활동 좀 했다. 그럼 인더스강 쪽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장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사사랑조 페르시아다 보니까 요 문장은 사사랑조 페르시아 걸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지? 요 문장. 자, 종교 보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이제는 국교,
그 다음에 우리 당나라 때 등장했잖아. 당나라 때 봤잖아. 우리 앞에 강의에서. 그치? 당나라 때 만이교가 있었는데 그거 사사랑쇼페르시아에서 등장했다. 근데 막 크게 각광받지는 못했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쌤이 추가한 겁니다. 사사랑쇼페르시아의 네임드 군주들인데 사종공통은 아니다 보니까 쌤이 그냥 단권화 차원에서 좀 넣어드렸습니다. 방어력을 좀 높일 수 있다. 워낙 유명해서 핵심 키워드 올리 원 키워드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다. 샤프로 1세나 호스로 1세. 특히 샤프로 1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로마와의 전투에서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은 적이 있다. 로마. 그다음 비잔티움이랑 또 대립을 했는데 여기서 비잔티움을 누르고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뭐를 가져가셔야 되냐면 왕 이름 친숙해지는 것도 괜찮고 요거 사산왕조가 요즘엔 계속 엮이는 게 뭐냐? 비잔티움이랑 엮인다. 비잔티움도 반대로 사산왕이랑 엮어서 이 비잔티움을 가리고 사산을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 영토 보고 있습니다. 수도 이제 크테시폰 보이고 있고 넓은 모습.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항상 주변에 이제 비잔티움이 있어서 이둘 사이의 대립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다. 비잔티움을 오히려 쓰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사산을 주면서 비잔티움을 물어보거나 비잔티움을 주면서 사산왕조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나 자, 비잔티움 또 나왔지? 자, 그 오래된 전쟁과 결국 이슬람 세력에게 무너졌다. 이슬람 세력은 당시 정통 칼리프 시대였다. 에서 아주 많이 쓰인 또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슬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가 7세기 무함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 배경을 보니까 사사랑조랑 비잔티움이 오랫동안 대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전쟁터를 피해서 새로운 교역로가 형성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도시들이 성장을 했다. 이 메카 출신 인물이 바로 이제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무함마드가 유일신으로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성립시키고 우상 숭배를 배격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민중에게는 지지를 받지만 그 당시에 다신교를 섬기면서 여러 이제 그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상업 활동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밉상이었고 제거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런 박해를 피해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것을 우리는 헤지라라는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고 622년 이슬람역의 원년으로 삼는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2년도 알아두면 좋고 예전에 그 우리 십자군 전쟁 문제가 평가원에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슬람 달력으로 뭐몇 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푸는 문제는 물론 아니었지만 이 헤지라 621을 기준으로 몇 년, 물론 거기에 좀더 다른 계산이 살짝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대강이라도 우리 수험생 수준에서는 아, 이슬람력 몇 년이라는 지문에 글자가 있기 때문에 622에다가 대강 계산을 했을 때몇 세기. 그럼 이 시기에 나머지 지문에서 나온 스토리를 조합해보면 십자군 전쟁, 요렇게 추론이 가능했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했다가 화려하게 귀환합니다. 그래서 메카를 장악하고 아라비아 반도까지 대부분 점령하는데 이때 이후로 이슬람교가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통 칼리프로 이어갑니다. 자, 무함마드 사후 661년까지. 자, 무함마드 사후에 일정 기간 지켜진 원칙이 있습니다. 자, 무함마드 왕조라고 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세습시키고 왕조를 이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슬람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선출 칼리프, 그다음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자, 그 칼리프들은 이제 이슬람교의 이제 지도자가 될 텐데, 자, 지금 1대부터 4대까지는 선출 칼리프 제도가 이어진 거야. 요게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이 선출의 전통이 이어진 거야. 자, 근데 이때 팽창을 한번 보면 이집트를 정복했다. 자, 여러분, 서아시아에서 좀잘 나가는 나라라면은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이 아프리카 이제 동북부의 이집트는 일단 먹고 시작해야 돼. 자, 이집트 정복. 아, 얘네도 이집트 정복이 나갈 수 있구나. 다음, 방금 우리 사사랑조 페르시아 무너뜨렸다라는 거 정통 칼리프 앞에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도 시리아와 이집트 정복했고 이집트 정부만 보고 섣부른 판단하지 마라. 요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우마이야로 갑니다. 자, 수능이었죠.
나름 어려운 문제였지만 차분하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마이야로 갈게요. 자, 엄청난 그 정복 활동하면 가장 임팩트 있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났습니다.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피살되고 시리아 출신의 무아위야로부터 칼리프가 이제는 뭐가 된다? 세습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왕조로 넘어가는 건데, 세습하니까. 이때 오직 4대 칼리프 알리만을 추종하면서 분파가 소수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을 갖다가 우리는 시아파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 그 외에 다른 칼리프들을 다 인정하면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 질서 속에서 이슬람 세계의 어떤 다수파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수니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파, 시아파가 아무래도 소수기 때문에 앞으로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웬만한 이슬람 국가는 수니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아파일 경우에는 언급해준다는 거죠. 굳이 언급해준다. 시아파라고. 우마이야 왕조 보겠습니다. 수도 너무 중요하다. 다마스쿠스 도읍했고, 시리아 쪽. 자, 인더스강 유역에서, 자, 요거 중요하지. 북아프리카 쫙 휩쓸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이베리아 반도로 올라간다. 이베리아 반도에 오늘날의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까지도 지금 정복이 된 거야. 자, 그래서 한참 동안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더 넘어가서 흔히 말하는 서유럽 지역, 프랑스 쪽까지 넘어가던 와중에 투르와 푸아티에에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에 의해서,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에 의해서 저지를 받는다. 아시죠? 자, 통치 방식, 아하, 차별하는구나. 오래가지 못한다. 아바스 가문에 의해서 멸망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최근에 지도로 언급되면서 출제가 되었죠. 근데 지도에서 뭐 다마스쿠스, 이베리아 반도 뭐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요. 그냥 지도의 말풍선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작년 수능 기출 보시면 말풍선의 흐름을 보면서, 아, 요쪽 찍고 북아프리카 찍고 이베리아 쪽으로 넘어가네. 이 흐름을 보면서 우마이야를 우리가 추론해내는 그런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항을 위해서 그 수능 문제에 나왔던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어려운 전투를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야. 단단하게 내 머릿속에 그냥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 아바스, 그 우마이야,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됐고, 북아프리카 건너가서, 북아프리카 휩쓸고, 바다 건너서 이베리아 가고, 요게 명확하면 그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 아마도 우마이야 쪽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지. 어떠한 말풍선 내용을 디테일하게 내가 알아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우마이야를 무너뜨린 아바스가입니다. 길었어요. 8에서 13세기고, 자, 도움을 받지. 비아랍인, 차별받던 비아랍인과 시아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냐? 그건 아니라는 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시아파 국가면 굳이 언급해 줍니다. 시아파라고. 자, 바그다드가 수도다. 엄청나게 번영했던 도시. 원형 요새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 바그다드 되겠고요. 자, 역시 아랍인 특권 폐지하고 비아랍인도 능력에 따라 등용한다. 우마이야랑 비교점. 그치? 세계의 시장, 원형 도시, 지혜의 집. 이런 표현들로 언급될 수도 있다. 발전. 우리 1강 때 봤습니다.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거 봤고요. 자, 결국에는 쇠퇴하는데, 쇠퇴할 때, 자, 굴러 들어온 돌 뭡니까? 셀주크 튀르크에게 정치적 실권을 넘겨주었다. 바로 술탄 칭호, 정치적 권위를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아바스라는 간판은 있는데, 정치적 실권은 셀주크 튀르크가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셀주크 튀르크는 좀 이따가 따로 떼서 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훌라구니까 뭐야? 몽골한테 무너졌다. 최종적으로는 몽골한테 무너졌다. 자, 다음. 우마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바스한테 무너졌죠. 그래서 막 아바스 일족한테 거의 학살을 당했거든요, 우마이야가. 근데 다른 일족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후 우마이야를 세웠다. 이베리아 반도. 자,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건국했고 코르도바에 도입했어요. 자, 수도 코르도바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10세기에 칼리프를 선언했는데, 자, 여러분. 크리스티교 세계에 교황이 한 명이듯이, 근데 교황이 복수가 돼버리면 비정상이거든요. 그런 게 교회의 대분열이라는 이제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슬람 세계에서도 칼리프가 하나인데, 얘네 원래 아바스의 칼리프거든. 아바스의 칼리프. 근데 후 우마이야가 뭐 했다? 칼리프를 선언했다. 이 말은 뭐야? 아바스를 무시하고 있다. 요거 칼리프의 공존.
자, 최종적으로는 11세기 무너졌고요. 후 우마이야였습니다. 10세기 칼리프 선언, 이거 꼭 기억하세요. 10세기 칼리프 선언. 그리고 파티마는 뭐냐?

카이로를 중심으로 발전한 시아파 국가다. 요거 기억해라. 시아파 나왔고요. 북아프리카, 카이로 중심으로 발전했다. 자,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그 이름을 따서 세웠고요. 비잔티움, 뭐 셀주크 트리크 등과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12세기 후반에 멸망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참 비잔티움이 오래간 나라야. 동서로마가 분열되고 그 이후에도 1000년을 더간 동로마 비잔티움이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깨알같이 우리가 보면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뭐 서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떠한 제국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크리스티교를 믿는.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비잔티움 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지셔도 좋아요. 알겠죠? 활동.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10세기에 칼리프를 썼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바스 칼리프도 있고 그 다음에 후우마이야도 칼리프 선언했고 얘네 파티마도 선언했네. 새 칼리프의 병존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시기 문제로 후우마이야 왕조 수립과 셀주크의 바그다드 입성이 11세기니까 그 사이 10세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10세기 후우마이야든 파티마든 뭐했다? 칼리프를 선언했다. 그래서 요거 표시를 해보드리면 아바스의 칼리프, 파티마의 칼리프, 후우마이야 칼리프, 10세기 칼리프의 병존. 셀튀 갑니다. 셀주크 티르크예요. 자, 셀주크 티르크. 여기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싸움 잘하니까 티르크죠. 그 용병으로 활약하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서 어디까지가? 이슬람의 심장, 아바스의 심장, 바그다드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크리스티교의 성지, 예루살렘 쪽 영향력 확대, 아나톨리아 반도 또는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즉, 비잔티움 제국의 코앞까지 위협하는 세력이 된게 셀주크 트르크입니다.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1055년 바그다드에 입성했는데, 자, 이때 아바스가 이 셀주크를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 뭘? 정치적 권한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불렀다? 술탄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아바스는 그 이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약했어요. 아바스는 이미 그 이전에 부하이 가문에 의해서 전횡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하이 가문을 셀주크 트리크가 와서, 그 셀주크 트리크를 이끌던 토그릴 베그가 와서 부하이를 타도하고 자기들이 다시 이렇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셀주크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앙 지중해에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오늘날 튀르키예 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비잔티움을 압박했고 그게 결국에는 무슨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분열하다가 그다음 몽골 쳐들어오고 그런 혼란기 속에서 무너졌다. 자, 이제 이슬람 세계의 팽창. 자, 이게 뭡니까? 자, 이제 끝판왕 나왔습니다.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이제 오스만 제국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여러 군주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군주 단독 문제까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주크 트르크를 이어서 이제 튀르크족의 끝판왕 오스만 튀르크고요. 메흐메트 2세가 뭐 했습니까? 드디어 비잔티움을 끝냈어요. 비잔티움을 무너뜨렸고 수도를 비잔티움의 심장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자신들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로 된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된다. 자, 그 다음 셀림 1세 갈게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는데 이 맘루크 왕조가 이집트로부터 뭐 시리아 쪽까지도 다 걸쳐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 그럼 뭐야? 아라비아 반도 쪽까지도 영향력이 확대됐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그야말로 지배자, 그 다음에 정치적, 종교적 권위까지도 완비가 된 그런 시기가 바로 셀림 1세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정복해서 북아프리카 일대로 진출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술레이만입니다. 최전성기 군주고요. 동유럽 진출했고 헝가리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헝가리 정복했어요. 자, 모하치 전투. 사정공통은 아니지만 종종 언급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유럽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포위하는데, 자, 이때 오스트리아라고 언급될 수도 있고 합스부르크 제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다음,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퇴했다. 일부 교과서 프레베자 해전으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지중해를 마치 자국의 이렇게 호수로 삼는 듯한 그런 엄청난 그런 영토를 보여주었다. 자, 술레이만 대제 되겠습니다. 헝가리 정복 빈 포위. 자, 보시면은 대륙이 몇 개의

오스만은 순위파. 자, 그래서 사파비랑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 동시대. 자, 그러면 오스만의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접하고 있고, 사파비 입장으로는 서쪽에 접하고 있는 게 오스만이고, 사파비, 동시대 국가, 같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스만의 이제 전반적인 제도, 티마르제라는 군사적 봉건제 있었고, 데부시르메라고 해서 정복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켜가지고, 똘똘한 친구들, 예니첼이라는 친위부대 또는 관료로 육성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교에 있어서, 이슬람교잖아, 이슬람교.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를 세금만 잘 내면 자신들의 종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밀레트라고 한다. 밀레트. 그다음 문화로 술탄 아흐메드 3, 블루모스크 유명하죠. 블루모스크. 자, 이게 앞에 성소피아 성당, 우리가 이제 아야소피아라고 부르는 비잔티움 때, 유스티니아누스 때 만들어졌던 이제 성소피아 성당이 있죠. 근데 그거와 이제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더 웅장한 느낌. 미나르트라는 이 첨탑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술탄 아흐메드 사원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자, 그럼 오스만 봤죠? 오스만과 친구들 좀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티무르와 사파비 한 장씩 있어요. 티무르 출제됩니다. 자,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건국한 나라고, 자, 수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마르칸트. 우리 서아시아 국가들이 르자 들어가는 공통, 한 글자씩 겹친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 아바스의 바자, 우마이야의 다마스쿠스의 맞자, 아바스의 바그다드 바자, 티무르의 사마르칸트 르자, 요런 게다 있거든. 그 다음, 티무르가 명나라 원정 중에 사망을 했고, 그 사후에는 세력이 약화돼서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했다. 자, 티무르 출제됩니다. 요거, 첫 번째 줄하고 사마르칸트 출제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사파비 보겠습니다. 이란에 있던 나라고요. 이란에 있던 나라고, 시아파는 제가 언급했습니다. 오늘 두 나라 나왔다. 파티마, 사파비, 시아파. 자, 그 다음에, 샤는 꼭이 파티마에만 한정하시면 안 돼요. 서아시아 쪽에서 등장하는 이란 쪽 계열 나라들 있죠. 페르시아 쪽. 그러면은 샤쓸수 있어. 그러니까 샤 가지고 너무 막 한쪽으로 밀면 안 되고. 순위파 국가인 오스만과 대립했다. 국경 접한 거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바스일 때, 1세 때 수도를 어디로 옮겼느냐. 여기로 옮기고 아주 아름답게 구획을 했는데, 이스파한으로 옮겼다. 공교롭게도 파자가 또 들어가네. 이스파한 사파비. 자. 그러나 아프간 중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서아시아 정근대입니다. 이제 서아시아 이제 근현대사도 이제 나중에 제국주의 파트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서아시아 끝났고 자 이제 인도 정근대로 넘어갑니다. 인도 정근대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델술, 델리 술탄, 무굴 이렇게 볼 거거든요. 간단해. 키워드인데, 유명한 군주 하나씩 있고, 무굴 제국 한두명 정도 있고, 문화사 키워드 몇개 정도. 그 다음 수도 기본. 딱이 패턴이에요. 우리 일본 정근대사 할 때랑 똑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마우리야. 영토. 인도의 굉장히 넓은 부분을 지배했고, 남인도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히 넓은 영토. 수도 파탈리푸트라. 수도 무조건 기억해. 파탈리푸트라. 파탈리푸트라. 갑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군이 인도 쪽을 침공했을 때그 시기의 사회 혼란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진 나라. 기원전 4세기경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이런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알렉산드로스랑 뭔가 엮이는 인도 정근대사 왕조다. 그러면은 이제 마우리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도 파탈리푸트라 너무 중요하고. 자, 전성기 아소카 왕 마우리아가 출제되면은 아소카로 출제됩니다. 이 사람 출제되는 거야. 자, 뭐, 탑, 산치대 탑 있고, 그 다음에 황제의 뜻을 담은 조칙을 담아서 석주, 돌기둥 곳곳에다가 세웠고, 그리고 이 당시 불교는 상좌부 불교가 유행이었다. 반대가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주로 동아시아, 우리 한반도나 중국, 그리고 이제 중생구제, 좀더 대중적이었다면,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 그 다음에 출가자 중심, 그리고 동아시아사에 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였고, 아소카 왕이었습니다. 자, 쿠시안 가겠습니다. 자, 쿠시안은 이러하다. 서북부네요. 인도 서북부. 빨간색. 그 다음에 약간 한쪽 날개 느낌. 수도 푸르샤프라. 수도 푸르샤프라 보이고, 유명한 간다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간다라. 가볼게요. 1세기경. 자, 요거. 이란 계통의 쿠시안 족이 되었다. 요것도 혹시 그래서 출제된 적 있어요. 그래서 뭐, 파르티아도 그렇고, 여기 있는 쿠시안도 그렇고, 둘다 모두 이렇게 이란 계통이란 표현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개무역 번영했고, 한나라, 그 다음에 파르티아로 이어지는 동서교역로. 그래서 아까 제가 파르티아 언급할 때 쿠시안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까. 다음, 전성기는 카니슈카다. 쉬워요. 쿠, 카.

쿠카 하시면 되고, 뭐 전성기 군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대승불교가 발달했다. 대승불교가 발달했고, 이게 대체로 어떻게 됐다? 동아시아 쪽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 자, 그 다음 간다라 양식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서북부에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서북부에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을 했고요. 인도 문화와, 자,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시기의 헬레니즘 문화와 융합됐는데, 이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불상을 만드는데, 이 외모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이에요. 이렇게 부리부리한 눈과 오똑한 코, 곱슬 머리, 뭐, 요런 특징이 불상에 나타나 있고, 요런 특징이 이제 대승불교와 함께 우리 동아시아까지 전파돼서, 우리 동아시아의 많은 불상들이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 이제 굽타로 가보겠습니다. 자, 굽타 4세기경 겐지스강 유역에서 찬드라굽타 1세가 건국했다. 수도가 파로 시작하죠. 앞에서 파로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마우리아였는데, 얘네들도 파탈리푸트라야. 복습, 마우리아 파탈리푸트라, 그 다음 쿠션 푸르샤프라, 그 다음에 굽타 파탈리푸트라. 다시. 자, 영토, 이거 발전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바로 쇠퇴해요. 뭐 내용 한 것도 없는데, 그만큼 내용이 짧습니다. 자, 5세기경 에프탈의 침공을 받아서 쇠퇴하다가 6세기경 멸망해. 그래서 4에서 6까지 이렇게 존재했던 나라가 이 굽타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중국으로 치면 위진남북 시대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위진남북조하고 이 굽타하고 엮어가지고 동진승려 버편이 왔다 갔다, 요게 문제로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 다음. 자, 위진남북조 시기 쌤이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지도 표시해놨고, 자, 왼쪽 볼게요. 서북부 쪽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사랑주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랑주 페르시아란 나라도 37 페르시아라고 하세요. 3에서 7세기까지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굽타랑 같이 이렇게 마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랑주가 페르시아가 뭐 했어? 끊임없이 비잔티움하고 싸웠던 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프탈이 5세기 때 이렇게 침공을 해오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 뭔가 아이스크림 콘 느낌이죠. 이 역삼각형의 인도 대륙에 북인도를 이렇게 지금 점령한 거. 이게 지금 굽타가 되겠고요. 굽타의 키워드. 수도 파탈리푸트라. 수도 파탈리푸트라. 그 다음, 여기 사원들. 엘로라 석굴 사원, 아잔타 사원, 요런 부분들이, 엘로라나 아잔타 사원이 이제 굽타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화재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석굴 사원들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원들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니 뭐니 해도 불교, 이제 종교죠. 힌두교인데, 자, 인도가 종교의 나라야. 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자, 불교의 나라입니다. 아, 종교의 나라입니다. 종교의 나라. 자, 근데, 자, 여기 불교 경우에는, 아까 불교에서 두 나라가 있었어요. 자, 마우리아 왕조 있고, 쿠샨 왕조 있었습니다. 자, 마우리아는 상주하부, 쿠샨은 대승. 불교로 언급되는 두 나라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힌두교로 언급되는 게 여기 있는 굽타. 자, 인도인들은 지금도 이제 힌두교도가 가장 많고, 뭔가 일체화가 돼 있죠. 생활과 일체화가 돼 있는데, 그 힌두교가 인도인들의 그야말로 이제 민족 종교로서 딱 자리를 잡고 확대가 된게 바로 이 굽타 왕조 시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이슬람이 들어왔고, 델리 술탄 왕조로부터 무굴 제국까지. 자, 이슬람을 이제 국교로 해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무시 못하는 거지, 인도에서. 그리고 무굴 제국 시기에 또 새롭게 이제 신흥 종교로 시크교가 등장하게 된다. 이제 시크교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자, 무굴 제국의 문화로 다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힌두교 발전 보게 되면 왕들이 자신을 비슈누에 비유를 했다. 힌두교를 후원해줬고,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을 강조했고,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일종의 경전 내지는 법전, 바로 만우 법전이 정비가 되었다. 자, 고전 문화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굽타 왕조를 고전 문화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 자, 인도 고유의 특색이 강조가 되었으며,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자,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다. 자, 그래서 희곡 샤쿤탈라,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자, 이것도 예전에는 좀 꽤나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안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받으실 필요는 있겠다. 자, 산스크리트 문학 굽타. 자, 그다음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성이 융합되면서 굽타 양식이 발달했고, 그런 것들을 잘볼수 있는 게 아잔타, 엘로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원들, 지도에서 표시가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굽타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간다라 양식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굽타 양식이 본다면은, 간다라는 아까 선이 굵어. 굵은 선. 또렷해. 주름이 있어. 근데 요런 것들이 연해집니다. 연해져. 여기 굽타야.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불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 간다라 양식 같은 경우는 주름이 굵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오히려 돋보이거든. 근데 굽타 양식 때는 그 주름이 촥 옅어지면서 마치 그런 부드러운 옷이 옷감이 신체에 싹 달라붙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서 신체 윤곽이 더잘 드러나는 것이 굽타 양식의 불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도에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이슬람이 들어오는데, 7세기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슬람을 창시했고, 그 이후에 쭉쭉쭉 정말 빠른 속도로 주변으로 확산이 됐는데, 당연히 인도 쪽도 이슬람 세력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브릿지가 등장하니, 자, 인도의 이제 위쪽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지금도 있죠. 자, 그 동네로, 자,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 가즈니 왕조, 그 다음에 이어서 구르 왕조, 또는 교과서에 따라 고르, 그 다음에 그냥 사료 느낌 살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고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요. 자, 얘네들이 잠시 브릿지로 약간 그 등장한다. 그래서 얘를 좀 주목을 해보면, 이 구르 왕조에 무함마드 왕이 있었는데, 그의 맘루크가 있었습니다. 맘루크란 용병 노예예요. 자, 그 아이바크란 용병 노예가 무함마드 왕 사후의 혼란기에 그가 무력을 바탕으로 북인도의 지배자가 되고 새로운 왕조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슬람이 자리를 잡고 이슬람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 그거는 출제가 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바크 때문에 아이바크를 소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여기 구르 왕조가 언급될 수는 있겠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출제됩니다. 델리 술탄. 아까 말했던 맘루크 출신의 아이바크.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자, 인도의 중요 도시죠? 델리를 정복한 후에 이슬람 왕조를 수립했고, 그뒤 쭉쭉쭉 어떻게 이어졌다. 이슬람 국가로. 자, 그리가 자기가 이 델리를 정복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쿠트브 미나르라고 한다.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웅장해요. 멋있습니다. 제가 뭐 개념 강의할 때는 항상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후에 델리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왕조들이 연이어 세워지면서 북인도 지역을 지배했다. 자, 이게 바로 델리 술탄 왕조다. 혹시나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 노예 왕조, 뭐 할지, 뭐 요런 뭔가 이슬람 기반의 왕조 이름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인도야. 그러면 델리 술탄 왕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델리 술탄 왕조가 하나의 왕조로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왕조명이 바뀌어요. 근데 통칭 델리 술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빠른 스피디한 지금 9시간 강좌로 개념을 돌리다 보니까 웬만한 사진들은 이제 개념 강의 때다 소개해서 빼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또 워낙 그때 고생하면서 인도에서 찍었던 기억이 나서 아까워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쿠투브 미나르 실제로 가보면 아, 후회 없다. 이거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자, 무굴제국 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 인도 전근대사의 마지막이며 인도 최후의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무굴제국입니다. 16세기 초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졌다. 자, 그럼 티무르가 뭐야?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걸었던,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이랑도 싸워봤던 그 몽골계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그 후손이니까 이 바부르가 세운 나라가 이제 무굴인데, 아, 애초에 연결이 그렇게 됐다는 걸 보니 무굴 자체가 몽골이랑 연관이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몽골이 무굴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고. 자, 델리 술탄 왕조 시대를 종식 끝냈다. 누가? 바부르가. 그때 전투가 있어요. 파니파트 전투에서 바부르가 델리 술탄 왕조를 이제 무너뜨렸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전략 전술을 잘 쓰고 무기도 잘 썼다라고 합니다. 이 바부르가. 자, 참고로 오스만 제국은, 아, 이때 오스만 제국이 있을 때구나. 그치? 16세기니까.
또 시아파 국가인 사파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써 제3국가인 무굴 제국을 또 지원해주는 이런 전략을 취하기도 했대요. 요것도 이런 참고 이야기도 쌤이 생뚱맞게 이런 거를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기출이 된 거야. 근데 그 기출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충분히 그 핵심 키워드는 따로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는 풀리는데 그 기출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거나 알아두면 나중에 언젠간 도움 되겠다 싶은 것만 가지고 오는데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굴 제국의 출제를 책임지고 있는 두 명의 군주가 있습니다. 둘다 아로 시작하고요. 자, 먼저 아크바르, 그 다음에 아우랑 제브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아크바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칸군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했다. 그럼 이 사람 정복군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활동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아우랑제브 때가 이제 최대 판도거든요. 최대 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우랑제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아크바르도 정복이란 표현 써도 돼. 이 아크바르한테도. 자, 그리고 대칸군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이다. 그럼 요거를 반대로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인도 북부에 걸친 제국이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인도 북부에 걸친 제국. 다음, 여기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요거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요게 출제가 이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서아시아사든 뭐 다른 지역이든 이 관용적인 군주들을 언급이 잘 되거든. 왜냐면 이제 융합을 잘 시켜서 나라를 안정기로 그런 위대한 평가를 받는 군주들이기 때문에. 자, 힌두교도를 관료로 등용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자, 지금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무굴 제국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교 국가예요. 근데 대다수는 뭐야? 힌두교도들이 많아. 힌두교도들이 많지만 지배층이 이슬람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힌두교도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등용했고, 등용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제 부인 중에 힌두교 출신의 여인과도 결혼을 했다. 뭐 조다란 여인도 있고요. 그다음 혹시나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라지푸트 뭐 요런 라지푸트족 힌두교 쪽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처음에는 뭐 싸워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끌어안고 힌두교도들을 관료로 등용하고 뭐 요런 표현들.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또 뭐가 더 나아가냐면은 요런 거. 비이슬람 교도에 대한 지지하를 표시했다. 자, 원래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됐지. 이슬람교가 뭐한 손에는 뭐 쿠란이요, 한 손에는 칼이요 하면서 그들의 어떤 정복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아니다. 이슬람교는 인두세, 이 세금, 지지아라는 세금만 내면 다른 사람들의 그 타인의 종교를 존중을 해줬다. 이렇게 말이 많이 됐거든. 그러니까 지지아가 존재하는 한 어쨌든 지지아를 내면서 타 종교를 인정했다는 얘기인데 아크바르는 뭐한 거야? 그마저도 폐지해줬다. 그마저도 폐지, 세금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겠지. 자, 이게 아크바르입니다. 자, 이 아크바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표현으로도 또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요거. 3대 군주. 무굴 제국의 3대 뭐 술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언급될 수 있고. 아니면 바부르의 손자. 바부르의 손자. 이렇게 언급될 수도 있고. 아니, 바꿔서 말하면 되지. 할아버지가 바부르다. 이렇게 조부가 바부르다 이렇게 언급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아우랑제브 가보죠. 투탑 아크바르와 더불어서 출제가 되는 인물 되겠습니다. 아우랑제브. 자,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로 이제 넘어갔는데 안타깝지만 세계사에서 이런 흐름이 생겼죠. 우리가 전근대사를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중국 전근대사, 일본 전근대사. 그 다음에 서아시아 전근대사,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전근대사,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신들만의 전근대 왕조들이 이렇게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 18세기 쪽으로 가면은 다 쇠퇴하죠. 근데 그 쇠퇴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서양 세력의 접근인 거야. 서양 세력의 접근. 그래서 지구상 유럽과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미국도 포함시켜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 정도로 제외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범위 내에서 그타 지역들은 거의 이제 유럽 세력이나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런 침공이나 지배를 받으면서 큰 이제 시기를 힘든 시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 혁명이 터질 수도 있고, 하여간 되게 여러 가지 부침을 겪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는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다 일괄적으로 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말은즉슨 무굴 제국도 아우랑제브까지 보고 근현대사는 나중에 제국주의 이후 시대에 확인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최대 영역이 확보됐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최대 영역이 확보됐고요. 자, 벌써 그냥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크바르 관용 지지아를 폐지시켰다. 결혼했다. 힌두교도 여인과. 그치? 자, 근데 이 아우랑제브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서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로 바꾸겠지. 모스크로 바꾼다 할지. 그다음 요게 더 열받지. 애초에 이런 지지아 폐지 조치가 없었으면 몰라. 근데 우리 원래 사람이 안 주면 몰라. 근데 줬다 뺏는 게더 열받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지아 폐지라는 혜택을 줬다가 지지아를 부활시키니 이 이슬람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믿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분노가 커졌겠어요. 그래서 아우랑제브 때 영토적으로는 이렇게 정점을 찍었을지 모르나 수많은 반란과 이제부터 튀어나오는 수많은 반란과 거기에 이제 외세까지도 곁들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꺾이게 된다. 무굴제국은 꺾이게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무굴제국이 있고, 일단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사파비가 또 있다. 서쪽으로 사파비와 접하고 있다라는 거. 사파비는 또 뭐야? 오스만하고 또 접하고 있어. 그 이제 왼쪽으로. 자, 영토를 보니까 남인도 일부를 제외하고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마우리아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마우리아에 있다가 제국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우리가 제국이란 표현을 쓰는 거 이런 것들조차도 다 힌트가 됩니다. 자, 그다음 수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 델리와 아그라, 델리와 아그라. 특히 이 아그라에 우리가 인도 여행 왜 가요? 물론 인도 여행 가가지고 뭐 갠지스강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을 보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인도 여행 아그라 가서 뭐 봅니까? 타지마할 보죠.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도 있고요, 델리도 있다. 자, 그다음 바부르의 파니파트 전투, 이것도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 구분을 좀 하시자. 자, 어떻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느냐?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브 구분하자. 자, 아크바르는 이렇게 이제 그 청색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아까 개념에서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하고 정복을 했다. 그러면 대체로 북쪽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아크바르야. 그러면 아우랑제브는 뭐가 돼? 데칸고원까지 넘어와가지고 지금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한 게 아우랑제브야. 그러니까 영토는 뭐 엄청나게 넓혔다. 자, 이렇게 구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요 정도, 해서 넘어가고, 쇠퇴 보겠습니다. 시크교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 그다음 마라타 동맹, 주로 힌두교. 그래서 수많은 인도가 또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제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우랑제브 이후에 많은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쇠퇴하다가 여기에 이제 서구 열강까지 곁들여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보도록 하고, 경제문화사 보면서 마무리.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특히 우르두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자, 수능 문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우르두어. 그다음에 공식 문서에는 페르시아어를 쓰긴 했다. 자, 그다음 신흥 종교 요거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나나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흥 종교 시크교가 발전했는데, 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인정. 이제 이건 이제 위에는 이슬람교가 발전했고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그 바탕 하에서 신흥 종교인 시크교도가 나나크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다. 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동안 힌두교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힌두교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다면, 우상숭배나 카스트제, 이를 공고해야 하는 그런 뒷받침되는 힌두교, 그거에 이제 좀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시크교로 많이 합류를 하게 되고요. 수천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크교도들이 많이 있고요. 자본력이 상당히 세. 그래서 인도에서 알 만한 기업들이 또 시크교도 쪽 기업들이 있어서 꽤나, 강성한 그런, 세력이 있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 요거는 뭐,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요거, 타지마할. 자, 이 타지마할 때문에 군주 한명 소환해야겠는데? 샤자한. 자, 이 샤자한의 아들이 누구냐? 아까 앞에서 봤던

아우랑제브. 근데 아들한테 결국에는 밀려나가지고 말년에 굉장히 좀 비참한 생활을 했던 샤잔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뭉타즈 마을을 위한 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우고 돈이 많이 들어간 묘당을 만들어준 것, 이게 바로 타지마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무굴회와 페르시아의 세미라와 인도양식이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오늘 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했는데, 시험에 문제에 나올 것들은 제가 여기 다 써있기도 다 써있었으며, 중간중간 기출에서 나왔던 표현들,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주의할 점, 이런 것들도 구두로도 굉장히 많이 말을 해드렸습니다. 들은 친구들만 복 받으시고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도 마무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벌써 서양사로 들어가서 고대로부터 중세의 이제 비잔티움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2회 모의고사 풀어볼 차례인데요. 1회보다는 2회 난도가 어땠을지 선생님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느낀 체감과 여러분이 느낀 체감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이제 2회 모의고사가 좀 난도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금융이나 무역 파트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파트들 좀 보였고요. 근데 또 다른 건 되게 매력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사실 2회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야를 또 보여준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그런 재미를 또 같이 느껴보면서 선생님이 같이 느낀 재미를 공유해보면서 1번부터 오늘 1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국제환경협약 문제입니다. 자, 국제환경협약은 쌤 얘기했지만, 모의고사에 되게 대량 계속 나왔었지만, 수능에 단독으로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얘기했었죠. 작년 수능. 그래서 올해도 마지막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국제환경협약. 다음 기사에 나타난 국제환경협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환경부는 국립수목원 축제마당에서 국제협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5월 22일은 유엔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 채택일을 기념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계속 뭐 특별한 키워드는 없었죠. 올해 행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키워드 나옵니다. 다양한 생물 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전을 위한 그 보호하자는 거죠. 보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 중요한 내용은 여기 마지막 문장에 있네요. 다양한 생물존을 우리가 지키고 널리 알리고 보전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답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뭘까요? 맞아요. 생물 다양성 협약. 자,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문과 맞아떨어집니다. 1번도 볼게요. 자, 1번. 빈 협약은 뭘 보호하는 거였을까요? 맞아요. 오존층 보호하는 거. 오존층 문제죠. 요즘 자외선도 너무 세고요. 그 다음에 바젤 협약. 선생님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바젤 협약이랑 런던 협약이었습니다. 바젤 협약은 우리가 유해 폐기물 같은 거. 서로 이제 국가 간에 교역이 이동하는 걸 금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약, 바젤 협약, 런던 협약은 폐기물이긴 폐기물인데, 보통 선박이나 이제 항공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들을 해양에다가 던지지 않도록, 또 해양 오염이 되지 않도록,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런던 협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교토의정서. 자, 이거 우리 지난 1회에서 국제항의 회박 풀 때, 지구온난화를 보호하자, 지구온난화를 이제 막자, 방지하자, 이런 목적으로 했던 거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교토의정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파리협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파트에서는 그렇게 3개 정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교토의정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는 지급수단 ABC를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급수단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도 한번 구조화 해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구조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대금 지급을 할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수표.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음.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맞아요. 카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은 기타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기타 지급수단. 자, 수표는 종류가 많다고 했었어요. 일단 수표라는 것 자체를 잠깐 보면은 우리가 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에 위탁하는 거죠. 나 대신 지급해줘. 지급을 은행한테 위탁하는 형태가 수표였습니다. 그래서 수표는 보통 상환급 형태예요. 동시지급 형태죠. 제시하면 바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유일하게 뭐만? 선일자 수표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 그다음에 당좌 수표, 뭐 송금 수표, 그다음에 대표적인 걸로 한다면 그다음에 뭐 선일자 수표 정도 조심해야 되는 거, 선일자 수표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음은 크게 약소거음과 환어음이 있었어요. 근데 약소거음과 환어음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약소거음은 이제 발행인이 이제 어음을 가진 소지인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얼마를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음을 발행하고 내가 진짜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발행인과 지급이 똑같죠. 자, 그런데 환어음은 당사자가 여기가 2인이었다면 환어음은 당사자가 3인이 등장합니다. 왜죠? 내가 발행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급하진 않을 거야. 어음 소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지급할 거야. 이 사람이 언제까지 지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지급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수할 수 있도록 줘야 돼요. 그 지급인이 인수해야만 우리가 또그 사람이 지급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인과 지급인과 소지인, 수취인이 다르다라는 게또큰 특징이었습니다. 어음은 그리고 둘다그 대금 지급 상환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둘다 후지급이죠.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챙겨가시고. 자, 카드 같은 것도 저번 시간에 우리 풀었습니다. 1회에서 체크카드 나왔잖아요. 그쵸? 체크카드 말고 신용카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잘 쓰지 않는 직불카드, 그 다음에 선불카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통카드, 옛날엔 선불카드도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직접 충전해서 쓰는 거. 이런 등등등 카드들이 있었고, 기타는 모바일 페이나 등등, 기타 지급 수단도, 뭐, 지로제도 등등등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전체적인 거 한번 그려봤고, 이 중에서 ABC는 환어음, 약소거음, 당좌수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이 약소거음, 그리고 환어음, 그리고 수표 중에 이 당좌수표, 이셋 중에 하나다라고 친절하게 단서를 달아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지급수단 ABC를 추측해봐야겠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인수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수 절차. 인수 절차가 필수적입니까? 라고 했어요. 인수 절차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음에서 많이 배웠던 단어죠. 어음의 인수. 약소거음은 인수가 필요 없지만 환어음은 인수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인수

인수라는 의미 자체가 그 어음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급할게라고 하면서 그 서명을 하는 기명날인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급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였어요. 필수인 거는 딱 하나 얘밖에 없네요. 나머진 아니오거든요. 이세 가지 중에서 환어음만 유일하게 인수 절차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환어음이 뭐가 됩니까?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뭐다? 얘는 환어음이다. 우리가 하나 힌트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합니까? 그랬어요. 내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한 사람인데, 내가 똑같이 지급인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 아닌데, 하나만 얘네요. 얘만 얘네요. 발행인과 지급인, 우리가 남은 건 환어음을 이미 찾았기 때문에 당좌 수표랑 약속어음 둘 중에 하나가 발행인과 지급인이 똑같습니다. 어떤 거죠? 맞아요. 약속어음이요. 선생님 아까 설명했잖아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에 해당하는 시가 뭐다? 그렇죠. 약속어음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될까요? 당좌 수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환어음, 약속어음, 그 다음에 당좌 수표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리고 가는 모르기 때문에 이따 선지로 볼 거고요. 바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A는 필수 기재 사항으로 만기가 있다. 자, A가 뭐냐면 당좌 수표거든요. 우리 필수 기재 사항이라는 건 사실 당좌 수표, 약속어음, 환어음 다 있어요. 그런데 당좌 수표 안에 만기가 있나요? 이 만기라는 거는 지급 기일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만기인데 수표는 내가 제시하면 바로 줘야 돼요. 그래서 만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기란 개념은 약속어음이랑 환어음에 있죠.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 만기 없습니다. 기억은 설명이 틀렸고요. 자, B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자, B를 보니까 B는 환어음인데요.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한다. 위탁하는 거 맞죠? 대표적인 환어음의 수징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당사자가 3명이 등장한다고 했었잖아요. 디귿. C는 은행과 약정된 한도 내에서만 발행한다. 은행과 약정된 한도 내에서만 발행하는 거는 수표, 당좌 수표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C는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에는 지급 거절 시에만 부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 들어갈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가의 특징에 이거를 가지고 예, 아니오, 얘가 맞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지급 거절 시에만, 만 부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가 들어갔을 때 당좌 수표는 예, 맞고요. 환어음은 아니오네요. 그리고 약속어음은 예예요. 자,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조금의 미묘한 좀 약간 어감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 지급 거절시라는 거는 내가 이걸 수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제시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제 돈을 달라고 제시했는데 지급이 거절된 거죠. 돈이 통장에 없어. 예금이 없어서. 그럴 때 부도 가능성 있죠. 당좌 수표 가능합니다. 자, 약속어음도요. 지급이 기일이 됐어요. 아까 만기 있다 그랬죠?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급인이 나 못하겠어 라고 지급을 거절해요. 그러면 약속어음도 이거 부도 처리가 됩니다.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환어음만 아니올까요? 환어음은 지급 거절 시에 만 때문에 틀린 거예요. 환어음은 부도 가능성이 두번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급 거절 시. 지급인이 지급 나 못해. 돈 없어 라고 거절할 때. 두 번째 아예 인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라는 거 아까 처음에 선생님 설명했었잖아요. 지급인이 내가 지급할게 라고 그걸 인수하는 거, 그리고 기명날인 서명하는 게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 인수 안할 건데 라고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두 번이다. 첫 번째 인수 거절 시, 두 번째 지급 거절 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을을 맞는 설명이죠. 적절하게 예, 아니오, 예에 적합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약속어음이랑 환어음은 사실 이런 차이점, 인수 절차, 뭐 발행인 지급인 뭐 동일한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기출을 분석해본 친구들은 좀 익숙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수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많이 간과하는 게 은행에 위탁하는 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지급 상환급의 형태라는 거, 선일자 수표 빼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특징을 지급 수단별로 정리해두면 좋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좀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라서 선생님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2번. 자,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자, 다음 경제활동 유형,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 경제활동 유형 비슷한 문제 우리 1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정경적 유형, 크게 몇 가지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생산, 그걸 소비하는 소비, 그 다음에 분배,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고,

그에 대한 우리가 맞는지 설명이 맞는지를 같이 보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데요. 자, 생산 요소가 뭐였죠? 노토자, 노동, 토지, 자본, 생산에 필요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거.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건 뭐라 그러죠? 분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분배 활동. 자, 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만들어요. 그리고 가치를 더 올려요. 얘는 뭘까요? 그렇죠. 생산 활동입니다. 자, 마지막 다 자연스럽게 뭘까요? 소비 활동이겠죠. 그래도 읽어보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또뭐 한다? 사용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소비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 활동의 우리 유형 세 가지를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생산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우리가 시장을 두 개로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회 설명할 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각각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잘 구분해서 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가는 분배 활동이에요. 일단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나의 사례로 생산의 사례로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거를 예시로 들수 있다. 자, 일단 은행에 예금했어요, 여러분. 은행에 뭘 예금한 거죠? 돈을 예금한 거잖아요. 자본을 예금한 거예요. 넣은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이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비슷하죠? 노토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노동, 토지, 자본,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니까 얘는 무슨 활동 같아요? 맞아요. 얘는 분배 활동의 예시입니다. 자, 그럼 나의 사례, 생산 활동에 대한 사례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달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한다. 자, 생산 요소 시장 나왔네요. 그쵸? 근데 달을 주로 담당, 소비를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가게입니다. 가게. 자,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맞나요?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공급하는 역할, 가게가 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귿 정답입니다. 자, 리을. 가에서, 분배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제 주체와 나를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민간 경제를 구성한다. 자, 이 문장이 살짝 어색하죠, 여러분. 가에서, 그 분배 활동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제 주체와 좀 약간 어감이 겹치는 느낌은 있지만 이제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가를 받았어요. 분배 활동을 한 경제 주체 누구죠? 가게예요, 가게. 그리고 나를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 나를 주로 담당, 생산을 주로 하는 건 누구였죠? 기업이었죠? 정부는 등장하지 않았죠, 이렇게. 그럼 가계 플러스 기업을 우리 합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민간 경제라고 불렀었어요. 그 용어, 국민 경제, 뭐 민간 경제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가계랑 기업은 민간 경제 맞기 때문에 디귿, 리을 정답은 이렇게 5번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경제 활동의 유형을 물어봤는데 경제 활동의 주체까지 알아야 되고 생산 요소 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누가 어떤 걸 제공하고 받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볼수 있는 문제였어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묻는 문제.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잘 없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4번이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4번. 자, 표는 A씨의 금융상품 투자 현황이다. 금융상품 문제도 정말 수능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금융상품 하나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고 금융시장도 물어볼 수 있고 뭐 등등등 정말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자, 중요한 거. 단, 주식형 펀드는 전액을 주식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이 단서가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이게 그럼 주식이라는 거가 순간 잠깐 헷갈렸거든요.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 주식형 펀드. 일단 펀드 자체가 뭐죠, 여러분? 펀드. 공동 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공동 투자자들한테 공동 기금을 모아서 전문적인 자산 운용자가 그걸 열심히 투자해서 굴린 다음에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운용 전문 기관이 어쨌든 낍니다. 그 펀드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주식형 펀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펀드 안에서 주식을 주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0%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까봐 이 전액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서를 준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금융상품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펀드도 있고, 금액도 있고, 바로 1번부터 우리 가보겠습니다.
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총액이래요. 시세 차익 계속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봐요. 한번 볼게요. 예금 적금은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얘네 다 아니고요. 채권 맞고요. 주식 맞고요. 주식형 펀드도 맞아요. 왜냐면 얘다 주식에 투자했다고 했기 때문에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죠. 이세 가지를 다 더하니까 얼마다? 1900만 원이다. 근데 10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예금자 보호법 나왔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 중요하죠. 자, 예금자 보호법은 무슨 법이죠?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그 최대한 이만큼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법 개정이 돼서 5천만 원에서 얼마로? 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품의 총액을 물었어요. 예금자 보호법 보니까 일단 예금과 적금, 그럼 아, 이거 3개 그냥 이렇게 더해서 1200만 원이네라고 이렇게 풀어서 되는 문제 여기서 맞습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 보세요.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보통 예금 적금 맞지만 여기 앞에 금융기관에 따라 또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 일반은행 이런 거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농협은행, 수협은행, 특수은행도 해당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그리고 상구저축은행은 사실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이죠. 그럼 상구저축은행은 보호해줘요. 그런데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 중에서 안 되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랑 우체국예금 두 개는 보호를 해주긴 하는데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만약에 나왔다면 제외를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세 가지가 다 괜찮기 때문에 우리 그냥 쉽게 1200 더해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2번도 틀렸고요. 3번,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투자한 상품의 금액은 특수은행에 투자한 상품의 금액보다 얼마큼의 차이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비은행부터 볼게요. 비은행 보니까 상구저축은행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500이죠. 그러면 500만 원그 상품은 특수은행은 NH 농협은행, 그래서 정기적금 300만 원. 300만 원 투자한 금액보다 200만 원 작다가 아니고 200만 원 크다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 1, 2, 3다 틀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4번, 5번도 볼게요.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한 상품의 총액은 간접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한 상품 총액보다 100만 원 크다. 자, 이거 많이 종종 볼수 있는 거죠. 직접 금융시장 그리고 간접 금융시장. 자,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랑 수요자가 누군가 자금 중개기관 없이 직접 하는 거고요. 간접 금융시장은 누군가 개입하는 거예요. 은행이나 뭐 이렇게. 자, 직접 금융시장 그래서 보니까 보통 주식과 채권이 많이 거론되는데 여기 다행히 예시에 주식과 채권 둘다 있죠. 그래서 1600만 원입니다. 간접 금융시장 보니까요. 일단은 여기 예적금하고 있는 얘네 셋 얼마일까요? 1200에다가 주식형 펀드도 자금 운용 기관이 중간에 껴야 돼요. 그 공동 투자금 모아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00에 1500이네요. 그럼 1500. 근데 투자한 상품보다 100만 원 크다고 했어요. 그럼 맞는 설명이네요. 1600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찾는 문제. 자, 5번. 자본증권 중. 자, 그럼 자본증권을 알아야 돼요. 자본증권 다른 말로 우리 투자증권이라고도 배웠습니다. 유가증권 종류 3가지 중에. 자본증권, 주식과 채권인데, 주식과 채권 중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투자한 금액보다 400만 원 크다. 자, 그러면은 주식과 채권 중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채권. 우리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600만 원이네요. 600만 원.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보통 주니까 주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주니까 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근데 400만 원이 크다라고 했죠. 400만 원이 작은데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 정답은 4번. 그 전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고, 사실 주식형 펀드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또 여러분이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주식형 펀드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난도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봤고요. 5번. 다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랑 공지사항 게시판에 나타난 경쟁 매매 방법. 자, 경쟁 매매 나왔습니다. 경쟁 매매 선생님 우리 1회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었죠. 모의고사 2회에서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시문을 보기 전에 경쟁 매매 자체는 누가 경쟁하는 거예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나 아니면 판매자가 한쪽이 다수인 경우, 아니면 양쪽 다 다수인 경우가 서로 경쟁하는 것을 경쟁 매매였어요. 우리가 크게 뭐 경매, 그리고 입찰, 판매, 입찰, 매입 네 가지 종류 배웠거든요. 그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보는 거고요. 선생님 이따가 정리하기 위해서 적어 놓고 제시문으로 가겠습니다. 제시 문제에서 아까 그랬듯이 이제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파트와 지금 입찰 공고 나와 있는 이 파트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다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서비스 내용부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면 다수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비자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소비자는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걸 제시한 업체 선정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이미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일단 소비자, 구매자죠? 구매자가 한 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 견제 요청을 보내요. 그럼 누가 다수죠? 다수의 서비스 제공업자. 그러니까 공급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겁니다. 그럼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막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견적서를 보내면 소비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유리한 거를 통해서 매매 계약 체결을 하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구매자는 일단 한 명, 판매자는 다수.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형태. 지금 첫 번째 예시네요. 근데 보통 판매자가 한 명이고 내가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 사람 있어? 그럼 막 경쟁하는 형태가 원래 뭐였죠? 원래 경매였거든요. 그럼 얘는 반대예요. 구매자가 한 명이고 판매자가 막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접해본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역경매라고 합니다. 역경매. 경매 앞에 역이 붙었어요. 역경매.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찰 공고 볼게요. 이미 느낌이 오죠? 강하게 입찰, 뭔가 전자나 이런 서면적인 걸로 하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당사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고 있대요. 최근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증대로 서버 증설을 위한 관련 기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자, 입찰이고요. 일단 서버 20대.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한다는 힌트가 있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그리고 입찰 방식, 입찰, 일반 경쟁 입찰, 그리고 낙찰차는 낙찰자는 당사에 유리한 입찰 가격을 제시한 업체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다수의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한 경쟁이 아닌. 그래서 구매자가 1, 그리고 판매자가 다수. 그럼 얘랑 똑같네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입찰이잖아요. 입찰. 그래서 얘는 입찰 판매일까요? 입찰 매입일까요? 구매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얘는 입찰 매입입니다. 입찰 매입 방식. 이렇게. 그러면 역경매랑 입찰 매입의 공통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뭐죠? 구매자, 우리 매입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구두나 손짓 등으로 가격을 제시한다. 아니죠. 입찰 매입 자체, 입찰 자체 뜻이 뭔데요? 우리가 전자적인 방법이나 이런 서류 같은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최저 가격으로 매매가 결정된다. 맞나요? 우리가 지금 구매자, 매입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결정할까요? 이한 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떨 때? 가장 저렴한 걸 원하겠죠? 낮은 가격에 우리가 매매 거래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가격으로 하고 싶은 결정되는 거 맞는 설명이죠. 이 특징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3번.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방법.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습니다. 우리 주식 거래할 때 1회였죠. 거기서 경매매 방식이라고 했었잖아요. 서로 양쪽이 다수일 때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곡선 일치하는 자연스러운 원리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고요. 가격을 정하는 방식에는 적상법과 적합법 이하는 경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이거 동시 경쟁하는 거 방금 설명했던 경매매 똑같은 설명이죠. 얘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역경매는 사실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잠깐 조그맣게 나와서 선생님이 깊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경쟁 매매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찾기 위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가 경쟁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의 여부 그런 걸잘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유형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6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세모세무주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 나왔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방식 거의 1회부터 10회까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 1회에서도 풀어봤고요. 크게 뭐뭐뭐 있다고 했습니까? 해외시장 진출 방식. 첫 번째는 수출. 자, 두 번째는 계약 방식. 그래서 계약 방식은 많다고 했었죠?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자, 수출은 뭐랑 뭐가 있다? 그렇죠. 직접과 간접이 있다. 자, 투자도 뭐가 있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다. 자,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하는 거고, 간접 투자는 내가 그냥 뭐 주식을 산다던가 채권을 산다던가 배당이나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 해당하는 제시문으로 볼게요. 자, 세모세모주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신설 사업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자, 이미 벌써 느낌이 강하게 오지 않나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와 산업 설비 약간 관련 내용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이번 사업은 체코 수도 프라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새로 지금 사용할 설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건설 및 시운전을 마무리한 뒤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 자, 건설부터 계약하게 되었다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자, 일단 건설을 했어요. 산업 설비를 건설했어요.
자, 그리고 시운전을 했어요. 자, 시운전이라는 거는 시범 운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시범 운전을 한 거죠. 그리고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넘겨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설비와 관련된 이 선지에서 산업설비와 관련된 계약 방식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BOT 방식. 두 번째, 턴키 계약. 이거 둘다 계약 방식이죠? 산업설비와 관련된. 어떤 게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턴키 계약이 정답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둘다 산업설비를 해서 우리가 건설해서 이제 그걸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빌드, 그리고 오퍼레이트, 트랜스포르잖아요. 트랜스포이잖아요. 이 오퍼레이트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사업 수익을 어느 정도 갖고 와요. 그리고 트랜스포,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런데 얘는 시운전이에요. 그냥 시범 운전 잘 되는지 잠깐 테스트하고 이제 키만 돌리면 딱될때 시점에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트랜스포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턴키 계약. 내가 키를 딱 돌릴 때 직전에 정말 이게 가동이 될때 이제 거기까지 해주는 계약 방식 턴키 계약입니다. 아마 시운전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친구가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계약 생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약할 그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 어떤 뭔가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생산해줘라고 하고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자사에서 하는 거죠. 그런 계약 방식, 계약에 해당하고요. BOT랑 턴키 계약 다 계약 방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경영 관리 계약도 어디 들어갈까요? 경영 관리 계약도 계약 방식에 들어가요. 경영 관리는 이 경영이 포인트예요. 경영. 아까는 생산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내가 경영을 대행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 대가를 받는 거. 자, 국제 프랜차이징, 국제 라이선싱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제 생략해도 이 프랜차이징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먹는 패스트푸드점, 뭐 가는 카페, 이런 거 되게 많은 본점과 본점을 바탕으로 막 지점들이 엄청 많죠. 가맹점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프랜차이징인데, 이걸 해외로 갔을 때, 바로 이 국제 프랜차이징이라고 합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이것 또한 계약 방식 안에 들어가요. 사실 1, 2, 3, 4, 5번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이 계약 방식 안에 들어가는 선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BOT랑 턴키 계약 많이 헷갈리는데 덕분에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BOT랑 턴키 산업설비 계약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 7번, 8번은 연계 문제고요. 한국의 A 기업이 수출입 거래에 따라 작성한 업무 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7번, 8번 뒷문제에서 가나다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제시문이 있으니까 가나다를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7월 7일에 한국의 A 기업 업무 일지고요. 중국의 B기업으로부터 1만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대요. 그럼 수입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입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창고 주가 운영하는 보세 창고에 입고를 했대요. 입고라는 건 창고에 넣었다는 거죠. 그 수입한 물품을. 그리고 뭘 받았을까요? 창고에 넣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서 같은 거죠. 어떤 증권, 상품 증권, 화물 증권으로 창고 증권을 받습니다. 창고 증권. 유가 증권 중에 하나죠. 화물 증권, 상품 증권. 7월 9일에 미국의 C 기업이에요. 이번에 수출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이 한국의 A 기업은 중국 B 기업이랑 수입 계약도 하고 미국이랑 수출 계약도 한 거예요. 자, 7월 11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창고 주가 운영하는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인 B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미국의 C 기업으로 출고하기 위해. 그래서 얘를 수입해온 거를 어떻게 하죠? 다시 C 기업에 수출한대요. 원형 그대로 본선에 적재한 후, 원형 그대로 보는 순간 또 뭔가 생각이 나죠? 본선에 적재한 후에 선박회사로부터 뭘 발급받았을까요? 우리가 본선상의 물건을 딱 적재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취증, 내가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물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랬죠? 되게 중요하죠. 무역에서.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 그 다음에 7월 17일 미국의 C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뭐를 발행했대요. 자, 미국의 C기업을 지급인으로 뭔가 한화음의 지급인 같은 느낌이 들고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자, 추심 방식으로 했대요. 우리가 신용장 방식, 송금 방식, 추심 방식이 있는데 추심을 의뢰하게 되면 지급인으로 뭘 발행할까요? 당연히 지급, 대금 지급, 이게 추심 방식이 대금 지급 결제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빠질 수 없는 환어음이 발급이 됩니다. 그 지급인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찾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7번, 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7번. 위 업무일지에서 A 기업이 수행한 무역의 종류. 선생님이 아마 아까 보면서 이미 여러분이 살짝 느낌이 왔을 거예요. 밑줄을 살짝 쳤는데, 우리가 중국의 B 기업부터 수입한 거를 원형 그대로, 여기서 원형 그대로 본선에 실어서
그걸 다시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맞아요. 중개 무역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 1회차에서 풀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하죠. 그때도

어느 정도 조금 균형을 맞출게라는 거지만 어쨌든 얘는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차액이 무역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 잘 기억하시고요. 제품 환매는 제품을 다시 사온다, 환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산업 설비나 기술 같은 거를 뭐 수출했어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거기서 만들겠죠, 제품을. 그럼 그걸 내가 다시 일정 부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과 수입이 연계, 균형이 좀 맞겠죠. 자, 4번이랑 5번은 선생님 지난 시간 설명했듯이 간접무역이고요. 중개무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개무역은 내가 알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중개수수료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무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종류 가볍게 봤고요. 그 다음에 8번. 위업물지에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아까 우리가 정리했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자, 가는 자본증권에 속한다. 자, 우리가 유가증권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전증권, 화폐증권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본증권, 투자증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물증권, 상품증권이 있었어요. 근데 가가 자본증권이래요. 이 창고증권은요, 상품증권이에요. 화물증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본증권의 대표적인 예시. 우리 아까 금융상품 할때 선생님이 언급했었거든요. 뭐였었을까요? 맞아요. 주식이랑 채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그다음에 니은. 나는 화물의 재산적 권리를 표시한 증서다. 자, 나 볼까요? 선화증권. 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화증권 자체가 그 물건을 본선에 적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증명서 같은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바탕으로 물건 찾을 수가 있잖아요. 화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표시한 증서. 적절한 설명 맞죠? 자, 디귿. 다는 지급을 약속한 증권이다. 다가 환어음인데요. 이것도 우리 아까 했었어요. 이 환어음은 약속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지급할 사람한테 위탁한 거죠. 나 대신 너가 지급해줘라고 부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아니라 위탁한 증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가와 나는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 다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에서 발행된다. 자, 가와 나는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 뭘까요? 맞아요. 화물증권, 상품증권이죠. 자, 근데 우리가 상업의 기능 6가지 중에서 6가지를 크게 3개로 나눴거든요. 하나는 본원적 기능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얘는 매매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류적 기능,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여기서 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보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 기능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조적 기능이었는데 여기가 나머지 금융. 뭐, 보험,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기능 수행한 상업이라는 거는 이제 운송이나 보관업, 그 다음에 다는 본원적 기능, 다는 환어음이잖아요. 이 매매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본원적 기능, 매매업. 그 적절한 설명이 맞죠. 그래서 니은, 니을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8번까지 연계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오늘 풀이하는 것 중, 10문제 중에서, 가장 재밌는 문제, 그리고 가장 난도 있는 문제, 신선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풀었을 때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음은 신용장거래 당사자의 업무일지 일부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을 유추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신용장 오랜만에 나왔죠. 신용장. 신용장은 사실 거의 매회에 나오긴 하는데요. 신용장 문제들 중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업무일지래요. 자, 보세요. 신용장 거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서도 4개의 원을 그려가면서 도식화했었습니다. 그때 4명의 당사자가 나왔죠. 쉽게 말하면. 역시 일자별로 그 당사자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두 개, 그다음에 은행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또 친절하게 5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흐름으로 천천히 따라간다면 충분히 당사자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지 매칭시킬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신용장 나오면부터 뭐부터 알아? 일단 네개 원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려가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했고, 이번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은 이제 LC 문제가 신용점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실 난도 있는 문제고 변별력이 있을 때 신용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수출업자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수입업자. 누가 될진 모르죠. 지금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수입업자가 먼저 이제 신용장 발행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 다시 말하면 개설은행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매입하는 역할, 그래서 여기는 매입은행 또는 통지은행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지를 하면 수출업자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화훼농 보내면 이거 매입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런 흐름을 우리 지난 그 1회 문제 풀때 같이 선생님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5월 13일부터 볼게요. 매매계약 체결이래요. 매매계약 체결. 그럼 이미 우리 했네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랑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한 거예요. 5월 13일에. 그쵸?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알수 있죠. 신용장 발행 의뢰 별표. 자, 신용장 발행 의뢰를 했다는 거는 나 신용장 발행해줘라고 의뢰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럼 저건 누가 한 거죠? 수입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업자가 누가 된다? 발행 의뢰를 한 세모세모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 세모세모주가 수입업자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발행 의뢰를 한 거죠. 내가 수입장 발행해줘. 5월 14일 날 발행 의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자동적으로 세모세모주가 아니라 수출업자는 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수출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중략되어 있고요. 5월 26일에 화환어음 송부 및 대금 수령, 화환어음 확인 후 대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화환어음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화환어음 뭘까요? 화환어음은 환어음, 우리 대금 지급할 때 환어음 필요하잖아요. 환어음 플러스 알파, 환어음 플러스 운송서류, 뭐 보험증권, 상업송장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우리는 화환어음이라고 했습니다. 서류가 있는 어음. 그래서 화환어음을 일단 한쪽은 보냈고요. 보낸 다음에 돈을 받았고요. 한쪽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 A은행, B은행이 어떻게 한 거죠? 누군가는 보냈고요. 그 서류를 보내고 누군가는 그 대금을 보내서 서로 여기서 대금 지급이 어쨌든 수령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지금 5월 26일의 거래입니다. 26일. 일단은 서류를 매입은행이 매입한 서류 화환어음을 이쪽 발행은행에 보냈었을 거기 때문에 화환어음을 송부한 쪽, 송부한 쪽이 A은행이 됩니다. 보냈겠죠. 서류를. 매입한 서류를. 그럼 이거를 확인해요. 열심히 확인하고, 신용장에 맞게 제대로 선적 서류가 뭐 됐는지, 뭐 이런 기타 서류들을 확인한 다음에 대금을 보냈겠죠. 지급했겠죠. 그래서 이 확인한 사람이 누구다? 은행이 비은행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 노란색 파트, 이 화환어음 파트를 통해서 이제 A은행, B은행의 역할을, 이제 업무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27일에 화환어음을 도착을 통지해요. 누구한테 통지했을까요, 이거를? 이 샀으니까 누구한테? 수입업자는 통지해야죠. 5월 27일에. 5월 27일에 내가 이제 너 대신 매입했어. 서류 갖고 왔어. 너도 봐봐. 통지를 해줍니다. 자, 통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5월 28일에 보니까 세모세모주가 화환어음을 확인해요. 확인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중요하죠? 화환어음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요. 자, 얘가 서류를 통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5월 27일 이후에 빨간색 표시해볼게요. 수입업자가 이게 맞는지 여기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대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대금 지급. 원래 대금 지급 바로 안 해도 되고요. 인수했다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금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수를 하고 나중에 지급할 것이냐에 따라 신용장이 일람출금 신용장인지 기한부 신용장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금 지급을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린 아, 이거 SITLC 우리 일람출금 신용장을 발행했구나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훌륭하죠. 그리고 나중에 물품 인수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걸 이제 화환어음 바탕으로 물품을 찾겠죠. 수입업자가. 전체적인 신용장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도식화를 했으니까 우리가 찾을 만한 키워드들은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번. 대금 수령은 기영은 이은 디귿충 기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대금 수령이라는 건 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기영은 이은 디귿 볼게요. 기역. 여기. 니은, 여기, 디귿, 여기네요. 각각의 역할, 뭐죠? 업무 담당자에 따라 달라요. 날짜는 똑같고. 자,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면 지금 이거거든요. 화환어음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인데 이걸 돈을 누가 받는 거죠? 이 돈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지금 수입업자가 누구한테? 발행은행한테 대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럼 이 대금을 수령한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발행은행, 비은행이 받는 거겠죠? 그래서 받는 건 누구다? 비은행이다. 그래서 디귿이구나. 대금 수령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기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역은 아니죠.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역은요,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수출업자거든요. 수출업자는 진작에 대금 지급 받았겠죠. 이거 해서 이미 매입은행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매입은행이 이미 돈 받아서 제일 먼저 대금 지급 받았을 겁니다. 대금 수령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니은도 사실 여기 나와 있어요. 대금 수령 자체 이미 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니은도 아닌 거를 또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귿. 사실 당사자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2번 A 은행은 발행은행, B 은행은 통제은행이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도식화한 거를 가지고 도식화만 잘했다면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A 은행 발행은행인가요? 아니죠. 매입은행이죠. 그리고 B 은행은 통제은행이다. B 은행은 발행은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용장을 개설하는 행. 어쨌든 아니죠. 틀린 설명. 자, 3번 세무 주는 수출업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수입업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수출업자. 그리고 세무 주는 수입업자.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틀린 설명. 4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세무 주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했다. 정말 중요하죠. 자, 무역에서 이 환어음을 누가 발행했는지, 환어음을 뭐 발행한 건 쉽겠지만, 환어음 지급인이 누군지를 되게 자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신용장 거래 방식이잖아요.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누구예요? 대금을 지급한 사람, 물론 수입업자라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신용장 방식을 수입업자가 좋아하는 이유는 나 대신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요. 누가? 발행은행이. 이 발행은행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신용장이 발행은행이 나 대신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환어음의 지급인이 누가 된다? 세모세모주가 아니라 발행은행, 비은행이 된다. 그래서 얘를 세모세모주가 아니라 발행은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비은행. 비은행이 되겠죠. 지급인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신용장 방식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이제 발행은행이지만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게 송금 방식 세 가지 방식 중에 이제 송금 방식 그리고 추심 방식 그리고 신용장 방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추심이나 신용장을 비교했을 때 신용장 방식에서는 여기가 환어음 지급이지만 추심 방식에서는 수입업자가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정답이 아니라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자, 5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세모세모 주는 S사이트 LC 결제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 선생님이 아까 이 빨간색 대금 지급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세모세모 주 수출입 이제 업자는 S사이트 LC 일람 출급 신용장 방식으로 결매 계약 체결했다는 이 핑크색 부분을 보고 알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바로 대금 지급 안 하고 그냥 서류를 인수하고 나중에 인수했단 표현, 이런 표현이 있었고 나중에 대금 지급을 하는 게 있었다면 얘는 유전스 LC 기한부 신용장 방식으로 해서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S사이트 LC 일람 출급 신용장을 통해서 그 환어음을 바로 발행해서 우리가 지급을 바로 했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람 출급 신용장 방식이라는 거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 그래서 설명이 오늘 푼 문제 중에 가장 길었는데요. 그만큼 재밌는 문제고 1회에서 선생님 풀었던 신용장 문제만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식화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이 흐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이렇게 복잡한 뭔가 당사자를 유추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날짜별로 하나씩 찾다 보면은 단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보는 유형이나 뭔가 생소한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먼저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선생님 설명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백지에다가 원 4개 그려서 여러분 신용장 당사자가 누군지 혼자 그려보고 다시 처음부터 매칭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문제가 신용장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신산업 진출 관련 회의 장면이고요. 이게 나타난 경영혁신. 경영혁신 뭐라고 했죠? 선생님 경영혁신 나오면 바로바로 풀고 다른 데서 문제 풀이에 우리 시간을 써야 돼요. 빠르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률 높은 문제. 자,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AI 기능을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방안을 자유롭게 말해달라 했더니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 선도 기업, 뭔가 선도하는 그런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 자, 기술 협력을 통해서 공동 AI 서비스를 개발한대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개발한다. 좋은 의견입니다. 기술 협력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자. 자, 내용을 봐도 선생님이 지금 이미 키워드 동그라미 중요한 거 했지만, 협력이라는 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는 거잖아요. 경영 혁신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제휴입니다. 사실 1회에서 전략적 제휴 나왔잖아요. 2회에서 또 나왔어요. 전략적 제휴. 그래서 아웃소싱 다 설명했지만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웃소싱, 외부 업체 위탁하는 거죠. 나는 잘하는 거.

집중하는 거, 다운사이징, 사이즈 줄이는 거죠. 그 의도적으로 조직의 규모나 인력 같은 거 줄이는 거, 대표적으로 명예퇴직 같은 예시 있었고, 식스 시그마 없었어요. 1회에서 식사 시그마는 우리가 품질 혁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품 만들 때 100만 개당 불량품 몇 개, 3, 4개밖에 안 되게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품질 혁신을 하고 싶다라는 게 식스 시그마였고, 리엔지니어링, 우리 선생님 구두로 설명했었지만, 이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나 이런 거 혁신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단계를 뭐 줄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 리엔지니어링이었고, 이게 확대된 게 뭐였죠? 맞습니다. 리스트럭처링. 우리 지난 시간 1회 선생님 설명했었죠. 자, 오늘 준비된 2회차 모의고사 10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1회보다는 난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치만 또 매력적인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금방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되게 여러분에게 좋은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11회부터 20번 문제까지 이제 10문제 풀어볼 거예요. 중요한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 한 문제 한 문제 4분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는 명언 보고 끝낼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선생님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안 봐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2회차 모의고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중화 반응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중화 작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야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화 반응은요, 총 3차시 동안 저희가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차 시에는 1가 산과 1가 염기에 대한 반응, 2차 시에선 2가 산도 있었고 2가 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혼합했을 때 반응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유니크 기체 풀이 3번과 4번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뭐예요? 중화적정입니다. 이 중화적정은요, 총 2차 시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화적정이 사실은 하나의 수용액에서 아세트산의 질량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두 수용액을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차 시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저번 시에 배웠던 내용 복습부터 하고 3번과 4번 풀어보면 좋겠죠? 저번 시에 계속 연습했던 게 뭐였냐면 과량인을 찾아라. 그래야지 우리는 모든 이온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양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몰 농도와 부피 대신에 그냥 양으로 드렸어요. 몰. 그래서 이거를 보고 빠르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보통 뭘 배웠냐면 두 가지 용액에 한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1몰의 산과 그리고 이 몰에 염기가 있습니다. 그때 혼합을 하면은 누가 과량인가요? 해서 두 가지 수용액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요거 먼저 복습하고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수용이 나왔을 때 결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수소의 양이 1몰이구나라는 거 알고 수소나 이온의 양은 2몰이구나. 그럼 수소나 이온의 양이 과량이구나. 자, 그러면 액성이 염기성이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염기성이야? 그럼 얘에 의해서 모든 이온의 양이 결정되겠구나. 맞아요. 1가산 1가 염기에서는요. 과량인을 찾았어요? 그럼 얘 화합물이 2몰이라면 여기에 몇 배를 해주면 모든 이온의 양이다? 2배. 그 이유가 뭐였더라? 양이온이 바로 B 플러스에서 결정되네요. 그래서 2몰.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초기에 2몰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소 이온과 반응해서 사라지잖아요. 어차피 누가 채워준다? 그 구경꾼 이온이 그만큼 채워줄 거예요. 1모가 2몰 반응했어요. 1몰 사라졌네. 1몰의 A마이너스가 채워줄 거야. 그래서 두 배만 해주면 3몰이네랑 어떻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과량인을 찾고 두배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가상가 일가연계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세 가지 수용액이잖아요. 어떻게 결정하나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해볼 건데요. 수소이온. 산이 지금 두 종류? 그럼 수산화이온 한 종류인데요. 수소이온 어차피 두 종류여도 같은 수소이온이잖아요. 그러면 1몰의 수소이온? 그럼 여기 2몰의 수소이온? 그래서 수소이온 몇 몰인데? 3몰이요. 이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누가 과량인가를 판단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은 2몰입니다. 그럼 누가 지금 과량인가요? 당연히 수소이온이겠네요. 그럼 수소이온 과량이다라는 거 찾았어요. 그래서 액성이 산성입니다. 그러면 산성이다라는 것까지 찾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원래 과량인에 대해서 두 배요라고 했는데, 여기는 둘을 더해서 과량인 거지. 각자에 대한 과량을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어차피 일가산, 일가염기 모두 다 일가 가수가 1입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산물에 수소이온 있는 애라면 그 구경꾼 이온도 산물이 있을 거야. 여기에서 몇배 해주면 돼요? 두배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몇 몰이다? 6몰이다. 한번더 우리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구경꾼이온 1, 여기 2, 여기 2다 더해주면 몇이에요? 다 더해주면 5.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양이온에 대해서는요. 여기에서는 양이온이 지금 2몰, 그리고 음이온이 여기에서는 3몰.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런데 수소이온이 3몰이었는데 수산은 반응했네? 1몰 남아요. 그래서 아하, 양이온이 3몰, 그리고 음이온이 3몰. 하지만 우리가 초기에 그냥 초기에 얘네가 과량이었던 이 얘네들 양으로 기준을 해주면 수소이온 3몰이야? 그 구경꾼 이온도 1대1이면 3몰이겠네? 6몰이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 이가염기 들어갔습니다. 두 종류에 대한 산수용액과 이가염기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일단 누가 과량인가? 수소이온 지금 1, 여기 2 더해주면 3. 그럼 3몰의 수소이온이 있고요. 여기서 수산화이온 2몰 아니고 이가염기이기 때문에 몇 몰이다? 3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지금 과량이다라는 게 보여요. 수산화이온이 과량이구나. 그럼 얘 액성이 지금 뭐다? 염기성이요. 그러면 아, 얘에 대한 두배 해주면 되나요? 아니요. 이가산, 이가염기에서는요, 그 구경꾼 이온과 그리고 진짜 반응 알짜 이온이 1대2로 존재했었죠. 만약 얘가 H2A야, 그럼 수소이온 2, 그 구경꾼 이온 1. 그럼 여긴 수산화이온 2, 그 구경꾼 1. 그래서 1대2예요. 근데 이 화합물이라는 거는 사실 1대2에서 1을 기준으로 우리가 2몰입니다라고 하고, 그 알짜면 수산화이온 두 배에서 3몰입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화합물이 2몰이면은 1대 2 통틀어서 얘네는 3. 그래서 2 곱하기 3만큼 존재해 6몰이야라고 판단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 얘네 과량이야. 그럼 얘네가 지금 이 화합물이 2몰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온 수는 3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 세주면 2 곱하기 3에서 6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이라는 건 구경꾼 이온만큼 2몰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음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4몰에서 3몰 빼주면 1몰 남아요. 거기다가 구경꾼 1과 2 더해주면 3이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몇이다? 6이 돼요. 다시 한번 더 이제 밑에 가서 해볼 건데요. 이가산과 일가산, 그리고 나서 여긴 일가염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누가 지금 과량인가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성이면 수소이온에 의해서, 만 염기성이면 수산화이온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수소이온이 2몰, 여기에선 1몰, 그래서 3몰에 대한 수소이온이고요.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은 3몰입니다. 그러면 너무 잘 됐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1가 염기니까 얘 화합물에 대한 두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수산화이온이 과량이다, 염기성이다. 그럼 얘네가 1가 염기니까 두 배에서 8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래프 그려줬던 거 기억나죠? 여기 지금 C+가 있고, 여기 지금 수산화이온이 있는데, 수산화이온과 C+는요, 1대1로 존재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일가용기이기 때문에 1대1로 존재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개야? 여기도 10개야. 자,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들어올 건데요. 수소이온 5개가 들어와, 4개로 할까요? 4개가 들어와요. 그럼 그때 구경꾼 이온 A2- 2대1로 존재하니까 이만큼 있겠죠? 그럼 수소이온 들어가서 4만큼 반응했어요. 얘가 원래 들어가서 그 4만큼의 자리를 채워줬었는데 반절밖에 없죠? 그럼 이만큼은요, 어떻게 된다? 못 채워준다. 그래서 모든 이온 수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는 20만큼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구경꾼 이온 이만큼 빼준 게 전체 이온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얼만큼 빼줘야 돼요? A2-1몰 있죠? 1만큼 빼줘서 7몰입니다. 정말로 맞는지 이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양이온이 사실은 구경꾼 이온은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삽니다. 하지만 음이온이 변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였는데 3만큼 들어와줘서 1 남았어요. 수산화이온. 그리고 나서 구경꾼 이온 1과 1 더하니까 2. 그러면 다 더하면 3. 그래서 얼만큼 줄어들었다? 음이온이요. 1만큼 줄어들어서 전체에 대한 모든 이온의 양이 7로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만약에 과량인 애가 1가산 또는 1가염기고 여기 지금 들어왔던 애 반대편 애가 2가가 있다면 그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해서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와요. 1가산, 1가염기인 경우는 너무 편하죠? 두 배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2가인 애가 과량이에요. 나머지 애들 1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3배 줬고요. 반대로 여기 1가인 애가 과량이지만 2가인 애가 있으면 이만큼 구경꾼 이온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요. 3가지 수용액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용액에 대해 에서 세 가지네 수용이 세 가지예요. 그럼 그때요 만약에 중화점이라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다 반응한 시점이라면 구경꾼 이온만 남아 있을 거니까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얘에 대해서 중화점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두 가지를 오늘 한번 활용해 볼게요. 모든 이온의 양 활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화점일 때 남아 있는 이 존재한 이온의 종류의 가짓수를 가지고 중화점 판단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기출 프리 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거는 방금 복습했던 내용입니다. 모든 이온의 양을 여기서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2가산과 1가염기 두 가지 수용액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액성이 염기성인 거 하나, 찬성인 거 하나로요. 정보 두 가지나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값인 거 주의하세요. 실제 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요. 모든 이온의 양분의 A2- 누구예요?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해볼 건데 A2A가 여기에서 2가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NaOH 1가염기예요. 만약에 A2A가 과량이라면 액성은 산성일 겁니다. 그럼 얘가 과량이라면 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모든 이온의 양.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만약에 1몰 있어요. 그럼 모든 이온의 양은 몇 몰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 하나의 이 분자에는 이온 수가 몇 개다? 3개. 수소이온 2개, A2- 1, 3개다. 그래서 1 곱하기 3이니까 3몰이고요. 여기에서요, A2- 에 대한 건몇 몰인 거예요? 1몰. 그래서 사실은 산성일 때 무조건 2가산이 과량이기 때문에 모든 이온의 양분의 그 구경꾼에 대한 이 비율은 무조건 몇이 될까요? 3분의 1이 됩니다. 모든 이온의 양은요, 무조건 여기서 3개에 대한 이온 수 3, 그리고 여기서 A2- 1, 그리고 나서 얘네들 화합물이 몇 몰인가를 곱해주기 때문에 이건 약분 되겠죠? 소거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3분의 1에 대한 비율을 가질 거야.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 다가 산성이야? 그럼 너 원래 3분의 1이어야 되잖아. 너 근데 왜 지금 8이야? 아,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기존의 3분의 1에다가 몇을 곱해줬다? 24를 해주니까 얘가 8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얘에 대해서 값을 돌리기 위해서 몇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24분의 1을 해주면 3분의 1로 실제 값이 나올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왜 원래대로 돌리려고 해야 돼요? 이 3을 해석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얘도 원래 값 돌려야 돼? 얘랑 똑같이 상대 값이기 때문에 24분의 1을 해주면 원래 값얘 몇이었다는 뜻이에요? 8분의 1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 값이 지금 3대 8이지만 얘네들 원래는 8분의 1과 3분의 1이었어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여기 지금 8분의 1, 여기 지금 3분의 1. 그래서 실제 값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이 3분의 1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 얘네가 지금 이몰이에요. H2A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가정을 하는 것보다 염기성을 가지고 가정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심할 거. 염기성이다라고 하는 건 NaOH가 지금 과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금 1가 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얘에 대한 이 화물에 대한 양에다가 두 배를 해준 게 바로 모든 이온의 양이야. 그런데 누가 있어요? 이과산이 있기 때문에 이 구경꾼 이온만큼은 얘가 채워주지 못해서 빼줘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은 이 8이라는 애는 실제로 이 NaOH의 두 배의 값이 아니에요. 누구를 빼준 거예요? A2-. 그럼 A2-가 1이라면 여기에서 1만큼 더해줬을 때이 9라는 게 뭐다? NaOH에 대한 화합물에서 두 배한 값. 그럼 2분의 1을 해주면 NaOH에 대한 이 화합물에 대한 게 몇이다? 4.5. 이 알갱이가 4.5몰만큼 있는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 모든 이온의 양은 두배 해줘서 9몰이야 라고 표현을 한 거고, A2-는 몇 몰이야? 1몰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H2A에 대한 알갱이는 1몰이야 라고 간 겁니다. 이 안에 수소 이온은 그두 배니까 2몰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염기성이다. 1가 염기와 2가산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두 배를 해줬을 때 모든 이온의 양이 아니라 A2-만큼 빠진다. 그래서 이 빠진 거를 고려해 줘서요. 얘네가 전체가 8이 아니라 A2-만큼 빠졌겠네? 근데 비율이 8분의 1? 그럼 우리가 A2-를 1, 모든 이온의 8이라고 했으면 실제 Na 플러스 더하기 OH-는 9가 될 거야. 반응하기 전에 초기의 모든 이온의 양이. 그래서 9야? 그럼 이거 반으로 나눠주면 NaOH 알갱이가 4.5몰이야 라는 가정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서 계속 비율로 갑니다. X와 Y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비율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해줬으면 이 가정 설정 값으로 나머지도 일정하게만 맞춰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10ml, 20ml, 부피 2배 됐으니까 알갱이도 2배. 여기에선 3분의 2니까요. 여기 1.5에서 2배 해줬다. 그럼 3이 되겠죠. 그럼 3대 2가 뭐예요? 동일한 부피에서 얘네들에 대한 알갱이 비율이네. 다시 말해서 부피분의 용질의 양. 이게 바로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피에서 이 알갱이를 비교하면 바로 몰 농도. 그래서 X 대 Y는 2대 3. 그래서 2대 3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A에 대한 값이 궁금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 2와 3 염기성 아니에요라고 한 친구들 큰일 나요. 이건 알갱이 수입니다. 그럼 알갱이가 2몰인데 이 안에 수소는 항상 그두 배만큼, 그래서 4만큼 있고 수산화는 3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 액상 누구여야 된다? 산성이다. 산성이면 무조건 값이 몇이에요? 3분의 1. 상대값 표현은 몇으로 해줘야 돼요? 24를 곱해준 거니까 여기는 8이 돼줍니다. 그래서 A는 8. 그러면 여기 약분 됐네. 4 곱하기 3은 10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산성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이온의 양분의 구경꾼 이온. 그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3대 1에 대한 비율로 있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지 문제가 풀렸고요. 우리가 염기성이라는 건 1가 염기, 그리고 2가산에 대한 구경꾼 이온만큼 빠져줘야 되는 비율까지 고려해서 가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화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우리는 딱두 가지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세 가지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수용액인데, 이과산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거죠. 존재하는 이온 종류의 가짓수를 보면, 아, 여기 중화점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쓴다. 여기 EX 모일 농도 HA, 그리고 X 모일 농도 H2B, Y 모일 농도 NaOH의 부피를 달려서 혼합하였고요. 구분하기 쉽도록요, 산과 염기 수용에 이렇게 갈라놓을게요. 그런데
호남 수용액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수에 대해서 여기 종류가 세 가지씩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수용액이기 때문에 중화점이라면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기 때문에 A-, B2-, 여기에서 Na 플러스 세 가지가 존재하면 중화점일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수산화 나트륨 안 넣어줬어요. 그냥 이건 산수용액이에요. 그냥 이거 중화 반응이 아니라 두 산수를 가져와서 섞은 거예요. 그럼 이거 중화점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여기에서 구경꾼 이온 A-와 그리고 구경꾼 이온 B2- 그리고 수소 이온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세 가지라고 나타낸 거고요. 여기가 바로 세 가지를 모두 혼합하였더니, 이온 종류 가짓수가 세 가지구나.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부터 가볼까요? 가에서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얘네들 비율이 1대1대 3이야. 그럼 당연히 가장 많아야 되는 건 수소이온이겠죠? 그래서 1대1은 똑같으니까 1대1대 3이야. 어차피 하나가 B2-는 수소이온이 얘가 1일 때 얘는 2만큼 있을 거야. 그래서 수소이온이 1, 2, 그래서 3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두 다 A밀일 때 1, B밀일 때 1. 그래서 모두 다 이 물에 대한 양은 1몰, 1몰이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A가 지금 똑같은 부피니까 1. 근데 여기에선 지금 C랑 같은지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A마이너스 구경꾼 이온, B2마이너스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 구경꾼 이온인데 이 비율이 1대1대 3이야. 그럼 가장 많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 더해준 거와 여기 더해준 거, 음이온과 양이온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가장 많은 애가 양이온 3, 그럼 음이온 1과 1. 그럼 얘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정했던 1몰과 똑같이 맞춰줘서 1몰, 1몰, 3몰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1몰, 3몰. 근데 아까 우리가 B가 1몰이었거든요? 그럼 C도 1몰이야? B랑 C 어떻다? 같구나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여기 B예요? 똑같이 그럼 여기 1몰. 여기에서 B랑 C는 어차피 같다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여기에선 NaOH가 B일 때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3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찾아냈어요. 질문이 뭔가요? X와 Y에 대해서 몰 농도비입니다. 부피 같을 때 비교해봐. B랑 C는 우리가 같다라는 거 찾아냈죠? 부피 같을 때 알갱이 B가 1대 3. 그럼 여기 1대 3. 그때 나의 존재하는 B2-와 나의 존재하는 Na 플러스에 대한 양인데요. 사실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자세히 보니까 어차피 HA를 안 넣어줬어요. 그러면 Na 플러스는 이 Y 몰 농도 NaOH에 의해서 양이 결정돼요. 그럼 B2-는요, X 몰 농도 H2B에 대해서 양이 결정돼요. 근데 둘의 부피는 같아요. 그럼 얘네들의 양은 사실은 3대 1이거든요? 이거는 똑같이 X분의 Y를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X제곱, Y제곱, 그냥 1분의 9구나. 그래서 9다. 라는 게 바로 보인 친구가 있을 거고요. 그게 지금 정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차근차근 B2-가 여기에서 알갱이 1이었네, 1. 그럼 여기 NaOH가 여기 알갱이 3몰이었네, 그러면 Na 플러스 3. 그래서 3 곱하기 3은 9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 다 풀고 나서 나와보면 사실은 여기서 부피 같았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이 화합물에 대한 양, 이 몰입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수용액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모든 이온에 대한 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종류를 보고 중화점 찾을 수 있고, 다만 다 같이 만약에 중화 반응이 아닌 경우가 나오면 주의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화적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화적정은 2차 시 동안 진행될 거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수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수용액 비교하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중화적정이 일단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화적정은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고 싶을 때 중화 반응의 양

양적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농도를 모르는 HCl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X볼 농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 X볼 농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10mL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얘랑 반응이 딱 완결된 시점, 수소 이온과 수산을 모두 사라진 시점을요,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은요, 딱 20ml 넣어줬을 때다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소 이온에 대한 양과 수산화 이온 양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 양은 0.1과 20ml 곱해주면 아, 2mmol이야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수소 이온도 얼만큼 있어야 돼요? 2mmol이요. 그럼 얘가 2mmol이야? 그래서 X몰 농도가 몇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얘는 0.2몰 농도구나라는 걸 찾아냅니다. 이렇듯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산이 있어요. 그럼 농도를 정확히 아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염기나 산에 대한 수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용액은 1단원에서 몰 농도 제조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확하게 만들어내요.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낸 거를 바로 이 염산과 반응시켜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온이 1대1로 반응한다는 걸 활용하면 몰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얘가 이과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과산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과산에 대한 거고요. 얘가 똑같이 10mL가 있고요. 얘 농도를 모르겠어요. 구해주세요라고 해요. 딱 중화점은 언제냐면 얘랑 지금 똑같습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얘도 지금 2mmol이어야 되네. 그럼 2mmol이니까 아 여기에서 그러면 똑같이 0.2 아니죠? 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과산. 그래서 2 곱하기 내가 농도 몰라 Y몰 농도 Y 곱하기 10mL는요. 사실은 여기에서 0.1 그리고 가수는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때 20ml랑 어떻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Y는 뭐다? 0.1몰 농도구나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수, 몰 농도, 부피는 이게 만약에 산이야? 그럼 이제 염기에 대한 가수, 몰 농도, 부피 곱한 값이랑 같아야 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중화적정이 딱 완료가 된 거를 알려면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험이거든요. 그럼 실험은 눈으로 수소는 알갱이에서 몇 개다. 수소는 알갱이 몇 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화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중화점은요. 지시약을 통해서 찾습니다. 중화점을 정확하게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중화점이란 바로 중화적정에서 우리가 실험에서요,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반응한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양이 딱 같아지는 시점. 이때를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계속 제가 중화점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을 딱 찾아야 돼.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시점. 지시약을 활용해서 찾아볼 건데요. 보통 통합과학에선 BTB 용액 많이 활용했었는데, 화학원에서는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용액 특징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산성일 땐 무슨 색이다? 무색이다. 그러면은 중성일 때는요, 무색입니다. 그럼 염기성일 때는요, 바로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산성이었기 때문에 무색일 거예요. 그러다 수산화 나트륨 넣어주면 이때 얘네가 붉은색으로 변한 시점에서 바로 중화점이다라고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색이 변하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이게 페노프탈렌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색이 잘 변해요. 우리가 무색에서 붉은색을 보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한 중화적정에서 딱 색이 변하는 범위, 변색 범위가 적합하기 때문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화점을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실험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 기구는요,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아까 표준 용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표준 용액, 바로 수산화 나트륨의 정확한 몰 농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때 활용하는 거는 35페이지에서 다뤘던 무엇?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는 표시선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몰 농도를 제조해줘야 돼요.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아세트산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농도를 아는 애를요, 이 아세트산에 콕콕콕콕콕 제가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일단 아세트산의 몰농도 궁금하다라고 했죠? 몰농도 궁금하면 어디에 넣어주냐면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줍니다. 비커가 아니라 삼각 플라스크를 이용한 이유는요, 계속 우리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 보면은 이게 여기 용액이 있어서 튕겨 나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입구가 둥글고 크면은 튕겨 나가져 버리기 때문에 앞에 입구가 점점점 좁아지는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는 그냥 수용액 담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부피를 측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세트산에 대해서 제가 10ml를요,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고요. 페노프탈릴 지시약을 넣어줍니다. 그럼 일단은 산성이니까 무색일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여기서 염기성은 바뀔 텐데, 그럼 이제 수산화트를 어떻게 넣어줄까요? 아, 이거 피펫 아니에요? 피펫으로 콕콕콕콕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게 뷰렛이라는 거예요. 피펫과 다른 건 앞에 콕이 있습니다. 이 콕은 뭐냐면, 내가 구멍만 잘 맞춰서 열어주면 얘가 한 번씩 똑똑똑똑똑똑 떨어져요. 이게 구멍만 잘 맞춰주잖아요? 그럼 이 방울에 대한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확 돌려버리니까 슝! 내려가요. 그럼 내가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떨어주다가, 색 변한다! 딱 멈춰주면 돼요. 그것이 바로 뷰렛이에요. 그래서 가해지는 표준 용액의 부피를 측정할 때,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고 나서요. 처음과 나중 이 눈금에 대한 차이. 이 차이만 계산을 해주면 얼만큼 넣어줬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대한 부피를 우리가 구하도록 뷰렛을 활용하게 되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0.1몰도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뷰렛을 자세히 봐주시면 위에서 0ml 그리고 밑에 50ml 해서 눈금이 아래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근데 이제 이거 뷰렛에다가 용액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무조건 0에 맞춰야 돼요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빠져나간 차이만 우리는 계산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20이었고 나중에 30이에요? 그럼 이 차이값 10ml가 나갔구나라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뷰렛을 활용합니다. 그럼 이 뷰렛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쭉 나가요. 그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붉은색 됐다 딱 멈춰줘요. 근데 이 멈추는 속도는 사람마다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점이 살짝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내가 이 찾아낸 이 중화점은 사실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점과 종말점이요, 살짝은 다를 수 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종말점과 중화점이 그냥 일치한다라고 가정하시고 푸시면 되고요.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이 정교한 값을 얻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붉은 지점에서 우리는 중화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적정에 사용하는 표준 용액 수산화 나트륨은 뷰렛에 넣어놓고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뜨려요. 어디에요? 몰농도를 구하고자 하는 이 아세트산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놨죠? 삼각 플라스크에 똑똑똑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뷰렛에는 표준 용액, 삼각 플라스크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용액을 넣어둘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험 방법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이 아세트산의 몰농도 한번 구해볼 겁니다.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을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뷰렛입니다. 뷰렛에 넣은 다음에 꼭지를 잠시 열어요. 이 열은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뷰렛에다가 바로 수산화 나트륨 넣으면 여기에 살짝 기포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냥 한 방에 쭉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용액으로만 차올라요. 그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점, 처음 눈금을 읽어줍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다 사용하고 나서 나중 눈금과 그 차이값이 바로 뭐예요? 사용된 표준 용액의 부피예요. 제가 교재에는 처음 눈금 읽고 나중에 나중 눈금 읽기 때문에 처음 눈금에서 나중 눈금 빼세요라고 써놨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음액값이잖아요 라고 할까봐 여기에는요 나중에다가 처음 눈금이라고 바꿔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의상 보시면 되고 우리는 크기, 이 부피에 대한 차이만 구하면 된다.
처음 눈금 읽고 그다음 핏펫을 활용해서요. 정확한 부피 10mm에 대한 아세트산을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그림 보고 갈까요? 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다 그려볼게요. 이게 바로 뷰렛이고요. 여기에 지금

지금 삼각플라스크입니다. 그러면 뷰렛에다가는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삼각플라스크에는 아세트산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고요. 페노프탈레인 지시약까지 그냥 두세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돼요. 색변암만 봐주면 되니까 너무 과량 넣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끝. 자, 뷰렛의 꼭지를 딱 열어요. 그럼 나의 삼각플라스크에 똑똑똑똑똑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흔들어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가 잠깐 붉은색 됐다 흔들어주면 나머지 애들이랑 다시 반응해서 무색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주고 나서 혼합용의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한 순간 스탑! 멈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 눈금을 읽어주면 돼요. 그럼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 무엇을 구한 거예요? 바로 수산 나트륨에 대한 부피 구했고요. 처음에 수산 나트륨 몰 농도 줬네요. 그럼 이제 정보 써볼게요.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거, 나중과 처음에 대한 차이 부피 여기다 계산해주고, 무엇과 같을 것이다? 아세트산에 대한 농도와 그리고 부피를 곱한 값이랑 수산화 이온 양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의 양이 같다라는 거를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피가 같다라고 해서요. 중화점 아닙니다. 몰 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뷰렛의 처음 눈금은 8.3이고요. 나중에 다 사용하니까 28.3이네. 이 차이가 뭐다? 바로 적정에 사용된 수산화 나트륨 부피니까요. 빼주면 몇이에요? 20ml입니다. 그럼 여기 20ml요. 그럼 이제 아세트산에 대한 몰 농도를 A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A 몰 농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무엇을 활용해야 된다?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한다. 부피가 같아서도 안 되고요. 몰 농도가 같아서도 안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여기에서 몰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0.1과 20 곱해줬어요. 2mmol. 그럼 여기에서 A 곱하기 10이니까 10A mmol가 같아야 된다. A는 몇이다? 아, 10분의 2구나. 그래서 0.2몰 농도입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 건데요. 앞에서는 그냥 0.1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바로 아세트산에 넣을게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넣는 이 아세트산은 식초로부터 가져온 경우도 있고요. 아세트산 약간 희석시키기도 하고 아세트산 두 개의 수용 가전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1단원에서 몰 농도 배웠을 때 희석과 취함과 혼합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한번더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용액을 희석한다, 물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물킨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물을 첨가한 거예요. 물을 첨가했기 때문에 내가 몰 농도를 못 구하더라도요, 처음보다는 작아지겠네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희석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을 넣어서 무조건 이보단 작아질 거야. 근데 얼만큼 작아지냐면 몰 농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용질의 양, 다시 말해서 물을 넣는다 해서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부피요. 그러면 몰 농도와 부피라는 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가 두 배가 됐다라는 건몰 농도는 2분의 1배, 반비례 1몰 농도가 되었겠구나라는 걸 알고요. 확인을 할 때는 어차피 용질은 변하면 안 되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부피는 0.1리터로 바꿔주고 이몰 농도 곱해주면 0.2몰. 여기에서도 0.2리터로 바꿔주고 1몰 농도 곱해주면 0.2몰.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이번에는 취할 거예요. 취한다는 건 여기에 지금 300ml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30ml만 가져올 거예요. 내가 친구 거 핫초코를 뺏어 먹었다라고 해서 친구에 대한 핫초코 농도는 줄어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몰 농도는 변함이 없고요. 그만큼 이 안에 들은 용질의 양에 대한 비율이 부피비에 따라서 감소할 거예요. 다시 부피가 300에서 30이 되었으니까요. 어려운 친구는 전체 분해요. 바뀐 거 이렇게 써주면 비율이 보여요. 얘 몇이란 뜻이에요? 아, 10분의 1이요.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10분의 1배가 되었다. 바로 용질의 양도 10분의 1배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부피 0.3리터죠? 그럼 곱해주면 0.6리터. 10분의 1 해주면 0.6몰. 6리터가 아니고 여기 10분의 1 해주면 0.06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에 대한 지금 부피는 0.03리터죠? 곱해주면 0.06. 10분의 1이 된게 맞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희석이다라고 하는 건 부피랑 몰 농도가 반비례 관계다. 그런데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몰 농도 어떻다? 변함이 없어야 되고 용질의 양이 부피 비례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혼합시켜 볼 건데요. 제가 혼합시킬 거는요. 바로 여기에서 구했던 이 나와 그리고 처음에 주어졌던 다 이거를 혼합시켜 볼 겁니다. 혼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하나는 부피에 대해서 그리고 둘에 대한 용질의 양에 대해서 더해주면 0.8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0.5리터죠? 그럼 다시 말해서 5분의 8이니까 1.6몰이요. 라고 해서 용질의 양 각각 구해줘서 더해주고, 그리고 용의 부피 각각 더해주고, 이거를 나눠준 값이 몰 농도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르게 어떻게 구했어요, 제가? 사실은 다르게 보면은 1몰 농도와 2몰 농도를 섞었기 때문에 1몰 농도보다는 작아질 수가 없고 2몰 농도보다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1몰 농도와 2몰 농도 사이에 어딘가가 바로 이 혼합했을 때 마에 대한 몰 농도를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얼만큼 넣어주는가? 이 용질의 양이라는 건 바로 이 용액의 부피에 비례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몇대 몇이다? 2대 3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럼 누굴 많이 넣어준 거예요? 바로 이 몰 농도 수용액 더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평균값은 어디에 가깝게 존재해야 돼요? 이몰 농도에. 그럼 이몰 농도에 가깝게 존재해야 되니까 2대 3이 아니라 3대 2. 이건 역수로 표현해줘야겠죠? 용질의 양과 지금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많이 넣어준 만큼 이 양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실제 차이는요. 1과 2몰 농도니까 1만큼의 차이예요. 그럼 여기 시점은 우리가 일단 요 길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1, 전체 1에서 비율은 5 중에 5칸, 5칸 중에 몇 칸? 3칸에 해당하는 애고요. 근데 이 5분의 3요 길이에요. 근데 시작점 뭐야? 1몰 농도. 그래서 더해주면 5분의 8이 뭐다? 이 바로 평균값에 대한 시점이다. 그래서 1.6몰 농도입니다. 라고 구했어요. 또는 반대로 가셔도 돼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요 시점으로 구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어차피 얘네들 차이가 지금 1, 이 실제 차이 1, 5칸, 그 중에서 여기는 2칸, 그럼 여기는 2에서 빼줘야겠죠? 그럼 얘네가 무엇이다? 5에다가 8. 똑같이 1.6몰 농도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 용액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바로 용질의 양다 구해서 가셔도 되고요. 이 그림을 그려도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연습해줘야 되니까 물킨다, 취한다 이 단어들을 잘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을 구할 건데요. 앞으로 이제 질량 구하세요, 양을 구하세요, 요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아세트산 수용액 A가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세트산 수용액에 대해서 200g이 주어졌습니다. 200g 주어졌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양이 이거 제가 양으로 표현할 거예요. 양이 만약에 X몰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X몰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질량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100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얜 지금 200g이니까 200g 중에서 100g에 대한 거네. 다시 말해서 2분의 1배 해줘야 돼요. 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지금 몰이죠? 그럼 몰이라는 걸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몰을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건 화학식 양이다. 그러면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만약 60이래요. 그러면 X몰이고요. 1몰에 해당하는 건 60g입니다. 라는 거를 곱해줌으로써요. 60X g 입니다라는 걸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뭘 해줘야 돼요? 이제 2분의 1배를 해줘야 바로 수용액 A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체 지금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질량과 다르다. 그럼 전체 질량과 우리한테 구하라고 있는 100g 이 비율을
꼭 고려해서 마지막 결과값 마무리 따단따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변함없는 애 누구예요? 수소 이온의 양은요? 일정하다. 희석했을 때.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몰 농도비를 못간 이유가요. 그램과 밀리리터로 단위가 지금 질량과 부피라서 얼만큼 몇 배만큼 달라졌는가를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질의 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수용액 10ml를. 아까 500ml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10ml네요. 맞아요. 그럼 뭐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래서 취했다라는 거를 보고 용질량이 얼만큼 왔는가 빠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 수용액 500ml에서 10ml만 이용했어? 그럼 다시 말해서 500분의 전체 중에 난 10만 가져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50분의 1배를 취해줬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용질량이 갖가지 물을 넣었을 때 일정했다가 내가 취하는 순간 5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노프탈을 용액에 넣고 반응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0.2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가면서 열심히 흔들어줘서 부피를 측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우선은 여기 100g에다 물을 섞어서 500ml 만들고 그 다음에 10ml를 취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내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500ml를. 근데 거기서 10ml를 취했죠? 그게 바로 이 수용액이요. 거기다 지시약을 섞어준 거고요. 위에선 0.2몰 농도 수산화트륨 똑똑똑똑똑 떨어뜨려줍니다. 그때 부피가 지금 뭐래요? 20ml. 자, 그럼 부피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구하라고 한거 뭐였어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X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X라는 건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더. 0.2몰 농도에다가 우리가 얼만큼 반응시켰나 봤더니 20ml만큼 반응시켰어요. 이것은 뭘 구한 거다?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인데요. 이거는 밀리몰이에요. 그래서 항상 실제 값을 구하라라고 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다시 말해서 뭘로 바꿔준 거예요? 몰로 바꿔준 거예요. 양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구하면 바로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이 같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내가 그대로 한게 아니라 수용액 A에 대한 거에서 뭘한 거예요? 취해줬어. 얼만큼? 50분의 1배. 그럼 50분의 1배만큼 했기 때문에 원래 값은요, 여기다 몇배 해줘야 돼요? 50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용액 A에 대한 실제 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또 양이 아직 뭐가 궁금한 건데? 질량.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화학식량. 아까 지금 문제 뭐라고 써 있었어요? 분자량 60이다.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건 60g이네. 60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X에 대한 거다. 근데 고마운 건 처음 시작점이 100g이었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작점이 200g이었으면 뭘 나눠줘야 돼요? 나누기 2 해줘야 돼요. 우린 이것만 계산해주면 된다. 그게 바로 X다. 그래서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양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줌으로써요. 우리 양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질량이 필요한 거구나. 분자량 곱해서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기 계산해줬더니 여긴 4. 여기 계산해주면 3000이죠? 그럼 여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사라지네. 그래서 x는 몇이다?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래서 12g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우리한테 구하고 하는 건 수용액 A에 대한 거였습니다. 처음에 A였고요. 나중에 B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B라고 착각한 친구들은요, 50분의 1배 된 거를 버렸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500ml에서 10ml 취했으니까, 원래는 다시 50배를 해줘서 50배만큼의 양을 구해라 라는 뜻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취하다, 혼합하다, 뭐 희석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봐줘야 돼요. 묻고자 하는 게 수용 A 100g에 들어있는, 그래서 100g 시점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분자량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질량을 구하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딱 여기까지 수용액 하나가 나왔을 때 비교하는 거 여기까지만 저랑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용액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아까는 부피 하나에 대한 자료만 줬었죠? 이젠 부피 두 가지가 주어질 겁니다. 그두 개를 비교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블룸 보여드릴게요. 이거

0: 무슨 뜻이죠? 그쵸. 첫 번째 앞에 있는 거 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에는 염기라고 생각하면은 산의 가수, 산의 모유 농도, 산의 부피 곱해서 얘네들 수소 이온의 양을 결정 짓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에 대한 거, 염기에 대한 가수, 염기에 대한 모유 농도, 염기에 대한 부피를 곱해서 수산화 이온 양을 결정해라. 그렇게 하면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걸꼭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화적정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점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평면 벡터 이제 내적의 정의와 성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 얘기했었어요. 뒤에 이어서 문제 풀어나가보면서 또 연습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면 벡터,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한다더라? 두 벡터의 내적을 각각의 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더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녀석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기하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기하적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즉, 두 벡터의 시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 한쪽 벡터의 종점에서 다른 쪽 벡터에다 수선해발을 내려서 내적이란 뭐다?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된다. 이게 반대쪽으로 수선해발을 내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두 벡터가 이렇게 둔각으로 그려질 때는 얘 연장선을 그려서 수선해발을 내려서 내적은 뭐다? 이거 곱하기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벡터가 어떻게 이렇게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시점과 종점의 각각에서 수선해발을 내려줘가지고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의 길이에다가 이거의 길이를 곱해주고 얘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벡터가 크로스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시점과 종점에서 수선해발을 내려주어서 내적이라는 녀석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된다더라. 예각일 때는, 둔각일 때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수선해발을 내려주면 되는데 수선해발을 내려주고 내려주는데 내가 둔각일 때는 길이의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는 벡터에 대해서라도 수선해발을 내려주고 수선해발을 내려줘서 내적의 값을 이거 곱하기 이걸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내가 각각의 크기를 구하고 코사인 세타를 따로 구해서 곱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나오는 기본 문제, 직사각형이야. 너랑 너를 내적을 해달래. 그러면은 둘 중에서 여기다가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리는 것이 이거 곱하기 이거를 찾기가 수월할 것이냐. 이쪽에서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릴 때 수선해발을 찾기가 쉬울 것이냐. 여기에 수선해발을 내려주면 우리가 예측하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 수선해발은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잖아.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이거와 이거의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 되겠구나.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수선해발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예측하기 쉬운 그런 도형에서 우리가 내적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유형 4에서 얘기하고 나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유형 5 성분으로 나타난 평면 벡터의 내적에서 다시 한번 얘네들을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건데 그때 이제 내적이 이제 총 완성이 됩니다. 잠시 우리 또 성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서 마저 없애버리고 우리가 성분을 이용한 벡터의 내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보시면은요. 두 벡터 AB에 대해서 벡터에서 벡터 B를 뺀 녀석의 크기가 3이래요. 벡터에서 벡터 B의 2배 뺀 거 2배 벡터에서 벡터 B를 뺀 거의 내적이 5래요. 그때 둘의 내적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벡터 A랑 벡터 B

얘 크기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내적을 구하래? 그럼 내가 크기도 모르는 벡터를 벡터 A가 적당히 이렇게 그려지고 벡터 B가 이렇게 기하적으로 내가 그려서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내적의 어떤 연산 성질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할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연습해 보자. 해서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내적이 튀어나오거든. 즉이 녀석의 좌우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좌변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을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두배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할수 있겠죠? 우변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전개를 해버리면 요렇게 곱해주게 되면 너는 두 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요렇게 먼저 전개를 해버리게 되면 플러스 두 배의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요렇게 내적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네 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요렇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즉 마이너스 다섯 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이 5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내적이 궁금한 거라며? 너네들이 안 궁금하다며? 근데 여기서 이거에 두 배를 해버리면 얘가 딱 떠버리네? 고민할 게 없죠. 너에다 뭐 해서? 두 배를 해서 뭐를 해버리게 되면은? 빼버리게 되면은 좌변에 있는 벡터 A,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쟤도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죠. 여기다 두 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면은 좌변은 뭐가 된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된다. 그럼 여기서 얘는 9의 18에서 5를 빼주면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이걸 뭘 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벡터 A, 벡터 B 크기도 모르는데 뭔가 기하적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벡터 A와 벡터 B의 1차식으로 표현된 녀석 실수배를 해주고 더거나 빼준 녀석 이 녀석의 크기가 주어지면 제곱해 줄때그 식에 뭐가 등장해? 벡터 A 크기의 제곱, 벡터 B 크기의 제곱, 그리고 벡터 A, 벡터 B의 내적 얘네들이 등장하는구나. 요거를 기억해 두자라는 거죠. 그 다예요. 네. 15번 문제도 보자고요. 15번 문제도 보시면은 서로 수직인 두 벡터 A, B에 대하여 수직 내적이 0.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제를 보고서 내가 벡터 문제를 보는데 수직이란 단어 보자. 두 벡터를 내적하면 제로가 되는구나.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보자마자 A와 벡터 B를 내적해 주면은 제로가 되는구나. 이걸 쓰고 출발해야 되겠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이 25래, 이 녀석이 우리가 15래, 얘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요 녀석을 내가 그냥 전개를 다 해버리게 되면은 벡터 A와 벡터 A를 내적을 해주고, 그쵸? 그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야.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빼주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야. 그다음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은 벡터 B와 벡터 A의 내적 역시 제로가 되는 거야. 얘가 25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라는 거네. 근데 지금 서로 수직이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벡터 A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준다면은 벡터 B는 이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벡터라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의 크기의 제곱이 25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의 길이가 5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전개, 큰 고민할 것 없이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를 통해서 내가 이 길이가 5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지는 얘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식을 봤더니 전개를 하기 전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A에서 B를 뺀 거고요. 벡터 B에서 A를 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를 내가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벡터 B의 내적 벡터 A 빼기 벡터 B로 표현해주면 너랑 너로 내가 뭐할수 있느냐?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묶어주고 나서 남은 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는 거니까 좌변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주게 되고 내적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된다. 그럼 즉이 말은 뭐야?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준 녀석의 크기의 제곱이 2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즉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준 녀석의 크기가 뭐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종점, 시점, 종점, 시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벡터 A와 크기와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녀석 크기의 곱이 15래.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가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면서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을 한 벡터는 요거. 요 녀석이 뭐야?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직사각형이야.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야.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 그럼 이 녀석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럼 너의 크기가 5가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너의 크기가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15가 된다는 건 너의 크기가 3이 된다라는 거네? 그럼 여기서 벡터 A의 크기가 3이네? 너의 길이가 3이네? 너가 오면은 너의 길이는 4가 되겠네? 즉,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를 곱해주면은 벡터 A의 크기인 3에다가 벡터 B의 크기 4를 곱해서 12가 되겠네? 라고 해결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그냥 큰 고민하지 않고 전개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뭐 이건 뭐 그냥 보자마자 큰 고민하지 않고 했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봤더니, 인수분해하듯이, 우리가 이제 공통인 부분을 묶어내서 마치 곱셈처럼 연산을 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되겠다. 요거를 선생님이 여러분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연산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해서 공통인 부분을 묶어내서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정리해줘가지고 뭔가 이 식을 변형을 해서 내가 기하적 의미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5번까지 해결해봤어요.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 보시면은요. 좌표평면 위에 네점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ABCD가 뭐 어떻게 있는지 몰라. 근데 AC라는 녀석의 벡터의 3배를 내준 게 벡터 AB 더하기 2배 벡터 AD. 딱 보자마자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냄새. 즉, 가의 좌변에 3이 없어도, 너가 없어도 나는 너를 1과 2, 요 앞에 계수 1과 2, 얘네 가지고 얘네들의 합인 3으로 나눌 생각이었어. 얘가 없어도 그게 보여야 돼. 근데 심지어 3까지 있어. 아주 친절해. 그럼 벡터 AC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3분의 벡터 AB. 그리고 더하기 2배 벡터 AD가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주면은 BD. 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B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D라고 하는 녀석이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AC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B 쪽에 1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1, D 쪽에 2가 곱해져 있네. BD의 2대 1 내분점에 누가 온다라는 거, C가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에서 이걸 찾아냈어. 그러면은 BDC의 2대 1 내분점이 C니까 B가 여기에 있고 D가 여기에 있으면 2대 1 내분점 여기에 C가 온다더라라는 거죠. A는 지금 우리의 어디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했어? AB와 AC와 AD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더라.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다. 가에서 먼저 찾아낸 겁니다. 나의 조건을 보자고요. 나의 조건에서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은 벡터 AD와 벡터 AC의 내적과 같고 4래요. 나의 조건을 한번 처리해 봅시다. 나의 조건 첫저 녀석을 보고서 좀 전에 우리가 14번 문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어떤 그, 아, 15번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연산에서 묶어내는 것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즉, 4라는 녀석을 일단 모르쇠 하고서 너랑 같다만 이렇게 들여다본 거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AC라고 하는 요 벡터가 공통으로 있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양시켜서 쟤를 묶어버릴 수 있겠구나. 분배 법칙을 역으로 이용해 줄수 있겠구나.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변으로 이양시켰더니 뭐야? 벡터 AB에서 누구를? 벡터 AD를 빼준 거에다가 내적 벡터 AC는 뭐가 된다? 이양시켜 버렸으니 다 없어지겠죠. 0이 될 거예요. 그쵸? 4는 신경 끄고 얘만 본 겁니다. 그럼 여기 시점이 같으니까 종점에서 시점을 빼내 얘는 무슨 벡터? 벡터 DB예요. 벡터 DB와 벡터 AC를 내적했더니 뭐가 된다? 0이 된다. 내적이 0이에요? 수직이란 얘기죠. 즉, 벡터 BD와 벡터 AC가 내적이 0이다, 수직이다, 너가 직각이 되는구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저 주어진 식을 보고서 벡터 AC가 좌우변에 똑같이 있어, 이양시켜서 내가 얘를 묶어버릴 수 있어,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지는 저는 얘를 다르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게? 벡터 AB와 AC의 내적이 벡터 AD와 벡터 AC의 내적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내적의 기하적 의미, 한쪽 벡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종점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것이 내적, 얘가 길 때는, 둔각일 때는 수선의 발 내려서 마이너스 붙여준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가 직각이라는 거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네 둘이 같다는 것은 좌우변에 AC가 똑같이 있으니까 AB와 AC의 내적은 AC라는 벡터에 대해서, AC라고 하는 요 벡터에 대해서
이 연장선을 그려줬을 때 B에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내적은 좌변의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AD와 AC라는 벡터의 내적은 D에서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AC까지의 길이는 똑같이 공유를 하잖아, 너랑 너는.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가 같으려면 나머지 너랑 너가 같아야 되겠지. 그치? 즉, B에서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D에서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얘랑 위치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내적이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겠지. 그치? 즉,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해발과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해발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된다? AC와 BD가 수직이 돼서 수선해발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즉, B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해발과 D에서 내린 수선해발이 일치하는구나.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 되는구나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도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건 저런 방법을 이용하건 이제 우리는 뭐할수 있어?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라고 할 것까지 넣고 자, 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예, 요렇게 수직에다가 그려주고 요렇게 너가 A예요, 너가 B예요, 너가 C예요, 너가 D예요. 3등분점. 그 상태에서 지금 요 녀석의 내적이 4라고 그랬거든. 아까 수직 조건은 요 4라는 걸 모른 척하고 요 왼쪽에 있는 두 개만 가지고 찾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외시키지 말자고. 자, 너네가 4야? 그럼 이제 우리는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은 이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해발 위치를 찾기 쉽기 때문에 여기다 내릴 것이 아니라 여기다 내려서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구나. AD와 AC의 내적도 마찬가지로 수선해발이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구나. AC의 크기에다가 여기서 수선해발 내린 거 역시 이만큼의 길이. 즉, 이거 곱하기 이거가 4니까 너의 길은 2가 되는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AD의 크기, 벡터 AD의 크기 뭐라고 그랬어? 루트 5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너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피타 얼마가 되는 거야? 5에서 1을 빼주면, 4를 빼주면 1, 루트 지어주면 1. 그럼 너도 1이네, 너도 1이네, 그럼 너의 길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DA와 DB의 내적을 해달래. 그럼 DA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 DB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그럼 내적을 할때 크기 코사인 세타를 구할래? 선생님, 좋아요. 2이니까 너는 2루트 2가 되고, 2루트 2 알고, 3 알고, 루트니까 코사인 법칙 중에서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서, 구해서, 이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니죠. 물론 그렇게 풀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뭐할수 있어? 수선해발을 내가 알잖아. 이 벡터의 종점이 수선해발 알잖아. 그럼 내적은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지. 훨씬 편하죠. 그쵸? 그럼 이거의 길이는 얼마? 1. 이거의 길이는 얼마? 3. 곱해주면은 정답은 3이 되겠다. 훨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적을 계산할 때 크기와 크기의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적을 해주면 돼. 근데, 수선해발의 위치를 내가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세타를 구하는 그 험난한 과정을 가시밭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수선해발을 잘 찾아내는 거, 내적을 계산할 때 상당히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보여줬었던 16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그 녀석의 기하적 의미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얘를 성분으로 한번 내적을 얘기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어떤 개념서, 어떤 교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교재에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녀석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부 개념서, 일부 교과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일부 교과서 개념서에서는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벡터의 내적을 벡터 둘을 내가 성분으로 표현을 했을 때, 성분으로 표현을 했을 때 벡터 A를 내가 A1, A2 그 다음에 벡터 B를 B1, B2라고 했을 때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해주고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주는 녀석으로 어떤 개념서, 어떤 교과서는 얘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은 얘가 정의고 이걸로 이 성질을 만들고 어떤 책은 이걸 정의로 하고 이걸 성질로 만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왜 책마다 달라요? 뭐가 맞는 거예요?
진짜 수학,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게 가짜 수학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실수로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내적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내적의 진짜 개념은 요거예요. 수학계에서 쓰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런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 우리 왜 심지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는 예를 정의라느냐, 어떤 교과서에서는 예를 정의라느냐, 예를 정의로 하는 책들은 선생님 생각에는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적을 구하는 거를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책들은 예를 정의로 내리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예를 정의라고 내리는 책들은 그래도 내적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 정확히 알아야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개념서 교과서들은 예를 정의하는 걸로 선생님은 보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수능에서 실전에서 문제 푸는 것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정의를 하는 걸로 택한 걸로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만나본 적이 없어서, 책을 쓰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간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그게 뭐가 정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둘다할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이 내적을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의 내적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둘다할수 있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알면 얘를 이용하는 것이고, 성분을 이용해서 내가 얘네들의 벡터들을 좌표평면에서 딱 올려놓고서 성분으로 표시하기가 쉽다라면은 성분을 가지고 내적을 계산해주면 될 것이고, 좀 전에 둘이 얘기했죠?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수선의 발을 예측하기가 수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내가 둔각이 됐을 때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 이거. 즉,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용해야지 내적을 계산하기에 가장 수월할 것이냐를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야, 이거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너는 어떤 거를 쓸 거야? 그것이 어떤 것이 가장 편할 것인가를 자꾸 연습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는 얘가 빠를 것 같은데, 이거를 감각적으로 탁탁 골라야 되는 거죠. 시험 보는데,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셋 중에 뭘 쓸까? 이걸 고민하는데 세월이 한참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게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얘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반사적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그쵸? 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뭘 가져갈 수 있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두 벡터의 크기, 벡터 A의 크기에, 벡터 B의 크기에다가, 분자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뭐 똑같은 식을 왜 굳이 따로 써가지고 강조를 하느냐? 얘가 이제 성분이랑 만나면 빛을 발하는 거죠. 즉,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각각의 크기도 내가 성분으로 표시하면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그 다음, 루트의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되면서, 즉,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우리는 뭐할수 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그냥 연산만 가지고 끄적끄적 거릴 수 있다. 그럼 이게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좌표평면상에서 내가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형 문제에서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은 길이와 길이를 가지고 뭐 했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는 거였어요. 코사인 법칙. 그쵸?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뒤에 우리가 하게 되는 공간 도형 단원에서도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 벡터를 안다면, 그리고 이 벡터를 안다면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성분을 가지고 내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 벡터가 2,1이라는 벡터가 되고, 요 벡터가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벡터가 된다면은 성분만 가지고 내가 너의 길이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구하는 그 번거로운 과정 없이 좀더 간단하게 두 직선, 두 어떤 각, 어, 그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 얘는 수학1이나 수학2에서 뭔가 각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딱 벡터 그림이 나와가지고 성분이 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해서 성분으로 나타내는 평면 벡터의 내적, 이제 벡터
삼총사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거를 이용해서 내가 내적을 연산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찾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자꾸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형 5번 이제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일단은 성분을 이용한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단원이기 때문에 성분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 종합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다음 유형에서부터 도형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어떤 걸 쓸래를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성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자고요. 5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평면의 내점 A, OA, BC예요. OA와 BC라는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달래요. 성분을 우리가 몰랐다라고 해? 뭐 이거를 뭐 내가 몰랐다고가 아니라 점 O가 여기야. 점 O가 여기야. A가 4,2야. 4,2가 A야. B가 0,2야. C가 2,0이야. 그럼 여기서 OA와 BC를 내적을 하래. 크기랑 크기를 구하고 세타에 대한 정보를 코사인 세타. 그게 아니라고. 그냥 뭐해줘? 성분. 벡터 OA는 뭐야? 4,2야. 벡터 BC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죠. C에서 B를 빼는 거예요. 뭐예요? 2에서 0을 빼주고 0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2예요. 그냥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주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줘서 그냥 더해버리면은 된다라는 거죠. 즉,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기하적인 요소 없이 그냥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성분만 가지고 무심하게 2 내적을 2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17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두 벡터 A, B가 있는데 벡터 A는 3,4, 벡터 B는 마이너스 1,K예요. K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벡터 A의 크기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벡터 AB가 이루는 가계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세요. 있는데 일단 이식할 수 있겠죠. 벡터 A 크기는 루트 속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거든. 이 녀석의 A와 B의 내적은 뭐다? 성분끼리 곱해. X 성분끼리 곱해주세요. Y 성분끼리 곱해주세요. 둘을 더해준 게된 거다. 좌변이 뭐야? 5거든. 그럼 이항시켜버리면은 8이거든. 8은 뭐가 된다? 4K가 되면서 K의 값이 2로 그냥 띡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K의 값을 2라고 찾은 상태에서 벡터 B라고 한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1,2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 대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 분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었죠. 해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4 곱하기 2 더해주면 8이죠. 벡터 A의 크기는 5였고요. 벡터 B의 크기는 이거의 크기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사실 얘가 5니까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나면은 루트 5분의 1이 되면서 5분의 루트 5라고 내가 벡터 b를 찾은 마당에 그냥 착실하게 하나 한땀한땀한땀한땀 대입해서 내가 계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눈치챈 사람 너네 둘이 같다며. 그럼 여기서 너랑 너를 약분해 버리고 그냥 바로 요렇게 우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그쵸? 뭐, 물론, 이 계산이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저런 거 보고서, 약분할 수 있겠네? 조금, 뭐, 요만큼 빨리 갈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져가자고요. 아무튼간, 이 문제도 봐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벡터라고 하는 기하적인 요소, 거기에다가 내가 그 벡터라고 하는 그 기하적인 녀석을 뭔가 기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잖아. 그냥 뭐만 했어? 성분 넣어서 숫자 넣어가지고 연산을 그냥 끄적끄적 댔더니 나온 거죠. 그렇게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18번 문제도 보시면은, 근데 18번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연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한번 봅시다. 내점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A, D와 BC가 벡터가 같대요. 두 벡터 같다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좌표평면상에 Y축, X축이 있는데, 벡터 A와 벡터 BC는 2,4, X 방향으로 2,Y 방향으로 4만큼 가는 요런 벡터가 벡터 A인데, 벡터 BC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X 방향으로 2,Y 방향 4만큼 이렇게 가는 요런 벡터라는 거죠. 그럼 두 벡터가 방향이 같은 상태에서 크기까지 같아요. 누구? 벡터 AD와 벡터 BC가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은 사각형에서 너네 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다는 건 평이죠.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이거는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럼 일단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평사. 네.
평생

변형인가 안 하는 상태에서 나 선분 BC의 중점을 너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 주었을 때 벡터 AM의 크기가 6,0다. AC와 DM이라는 벡터를 내적해서 계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AD, BC, BC의 중점 M일 때 AM, 그리고 AC, DM.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내가 벡터들에서 위치 벡터의 느낌으로 접근을 할때 뭔가 시점을 하나 통일시켜줘야 내가 일관된 계산을 이렇게 척척척척척 긁고 흘러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AD, AM, 여기에 A가 있어. 그래서 가나다의 죄다 A가 있으니까 A를 시점으로 한번 끌고 가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내가 먼저 DM이라고 하는 요 벡터를 먼저 시점을 A로 하는 벡터로 쪼개봤더니 벡터 AM에서 벡터 AD를 뺀 거라더라. 근데 벡터 AM을 문제에서 떡하니 6,0라고 줬거든. 벡터 AD도 2,4라고 문제에서 떡하니 줬거든요. 그럼 너를 내가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어 없어? 4,-4라고 일단 계산할 수가 있어요. X성분에서 X성분 빼줬죠? Y성분에서 Y성분 빼줬어요. 그럼 벡터 DM이라는 녀석은 성분을 내가 표시를 했거든. 그럼 내가 뭐만 해주면 돼? 벡터 AC만 내가 성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AD랑 BC라는 벡터는 아는데 AC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봤더니 M이라는 게 여기에 있고 AC라고 하는 벡터는 얘가 평행사 변형이니까 AD와 AB의 합이고, 그리고 AM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AB와 AC를 내가 뭔가 AM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연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맞춰서 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일단 답을 내보자고요. 일단.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AC는 벡터 AB에다가 벡터 AD를 더해준 거야. AD라는 벡터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처리하면 돼? 벡터 AB, 요 녀석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벡터 AB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 AC와 AB와 AM의 관계를 생각해 봤더니 벡터 AMA라고 하는 요 녀석의 벡터를 표현해 보면 얘는 2분의 1의 벡터 AB와 AC의 합이거든요. 근데 나는 AC가 최종 궁금한 거잖아. AB를 AC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시켜버리면 두 배의 벡터 AM에서 벡터 AC를 빼준 거거든요. 근데 벡터 AM이 뭐라 그랬어? 6,0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두 배를 주면은 12,0에서 벡터 AC를 빼주게 된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을 내가 그대로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은 너라는 녀석은 벡터 AB는 12,0에서 벡터 AC를 빼주고 벡터 AD를 더해주는데 벡터 AD는 뭐라 그랬어? 2,4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AC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저쪽으로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두 배의 벡터 AC라고 하는 녀석은 12에다가 2를 더해주면은 14. 0에다 4를 더해주면은 4가 돼서 벡터 AC라는 녀석을 내가 7,2라고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끝났어요. 너랑 너를 찾았어. 그럼 문제에서 최종 원하는 녀석은 누구다? 벡터 AC. 7,2에다가 4,-4. 벡터 DM을 내적해주고 X성분은 X성분이 7, 4, 28, 2, 4, 8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고 찾아내야 되는 성분을 가지고 주어진 식을 마치 뭔 느낌으로 뭘까 이렇게 방정식을 풀듯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땀한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였었죠. 여기까지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에서 시점을 A로 하는 녀석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내가 시점을 A로 바꿔볼까 해서 바꿔봤더니 얘는 간단하게 됐어. 근데 얘를 생각해내는 과정이 그렇게 좀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너를 기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다시 본 거죠. 야, 너가 평행사변형이야. 너가 평행사변형인데 벡터 AM이 6,0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점이 A인 게막 여기저기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차피 이 ABCD라는 사각형이 여기에 있나? 요 합동인 사각형이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어차피 ABCD의 위치 관계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A를 원점에다가 놓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X축, Y축.

그래서 얘를 기하적으로 접근해 보면 am이라는 것은 몇 콤마면 6 콤마 제로, a를 내가 원점으로 놨을 때 m이라는 포인트는 6 콤마 제로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6 콤마 제로. 그럼 m을 6 콤마 제로를 이렇게 잡아 주었을 때 am이라는 벡터가 6 콤마 제로가 나온 거죠. 근데 AD와 BC는 2콤마사인데 지금 A, B, C, D에 대해서 BC가 2콤마사니까 여기서 내가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4만큼 가는 요런 벡터. 요 벡터가 지금 BC라는 거죠. 그러면 A, B, C, D에 대해서 D도 몇?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그럼 여기서 내가 중점이라며. 그럼 얘가 2가고 3간 거잖아. 그럼 얘가 중점이니까 너는 1, 1이고, 아니, 2, 4니까, 3이 아니라 2, 4니까 1, 1이고 2, 2가 되는 거죠. 그럼 B라는 점의 포인트는 뭐야? 6에서, 6, 1에서, 6에서 X가 1만큼 감소하면은 5, Y는 2만큼 감소했어. C라는 것은 6에서 1만큼 커지니까 X는 7, Y는 2만큼 커진 게 되겠죠? 그럼 요 상황에서 벡터 AC를 내가 뭐라고 찾을 수 있어? 7,2라고 찾을 수 있어. 벡터 DM을 뭐라고 할수 있어?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 거죠? 그럼 6에서 2를 빼주면 4, 0에서 4를 빼주면 마이너스 4.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너와 너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해서 얘보다 훨씬 어때? 간편해. 쉽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시점을 A로 놓은 상태에서, A를 원점으로 놓은 상태에서, AM 확실하게 좀 그리기 쉬운 것부터 먼저 그려주고, AD라는 벡터 그려주고, BC가 2콤마사니까 여기에 중간, BC의 중점에 M이 있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서, 그럼 너가 중점이니까 너가 5콤마 마이너스 7콤마 이거 됐구나. 충분히 그려낼 수 있죠. 훨씬 생각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대수적인 연산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고, 기하적인 연산이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하나만 내가, 나는 이것만 잘하면 돼. 저는 대수적인 연산이 너무 약해서 저는 기하적인 것만 잘팔 거예요. 저는 기하적인 게 약해서 대수적인 것만 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둘다 연습하셔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더 편하고 어떤 게 유리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낫잖아요, 그쵸? 이거 특히, AB를 내가 AC로 하기 위해서 중점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생각해내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예. 네.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내적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연습, 우리가 벡터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연습, 성분으로도 해보고, 기하적으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한번 연습을 해본 거죠. 알겠죠? 9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적은 여러 가지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은 문제도 이렇게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저렇게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 가지 풀이로 특히 벡터 문제는 자꾸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19번 문제요. 좌표 평면 위에 두점 OA가 있어요. O랑 A는 일단 대놓고 줬어. 그 상태에서 두점 PQ가 벡터 AP의 크기가 2이고요. 일단 이거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 자, 너 Y축이 되어라. 너 X축이 되어라. 그때 0,0와 1,0, A가 1,0예요. 그럼 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벡터 AP, 고정된 점 A와 점 P를 이은 녀석의 크기가 2로 일정하다. 뭐라는 겁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 위에, 요원 위에 뭐가 온다? P가 온다라는 거죠. 조금 감자같이 생겼지만 원이죠, 그죠? AP라는 벡터의 크기는 언제나 2다. 원 위의 점이 되겠구나. 벡터 AP와 벡터 PQ가 같대요, 이번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벡터 AP가 이렇게 와.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벡터 AP랑 PQ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얘를 같은 크기만큼 가주면은 너랑 너랑 같은 크기만큼 가주면 거기에 뭐가 온다는 거야? Q가 온다는 거야, 그 P에 대해서. 근데 이 P가 원 위의 점을, 원 위를 이렇게 뿔뿔뿔뿔뿔뿔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 그럼 얘가 P가 여기에 왔을 때는 이거의 요두 배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와주는 여기에 Q가 오게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언제나 얼마야? 2잖아. 그럼 이 길이는 언제나 얼마야? 4죠. 그럼 Q라는 점은 어디에 있어? 여기서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너무 감자 같다. 예, 적당히 감자 같아야지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지. 예, 이거는 두눈 뜨고 요 정도면은 이제 조금 감자 같잖아, 그죠? 예, 이 정도는 넘어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 원 위에 누가 오는 거야? Q가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AP랑 PQ랑 갖다 해서 P는

반지름이 2짜리인 A를 중심으로 하고 Q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짜리 원이라는 걸 찾았어. 그 다음 OP랑 OQ의 내적이 10이다. 저걸 만족시킬 때 AP 내적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OP라는 벡터는 요 벡터이고 OQ라는 벡터는 요 벡터입니다. 얘네들의 내적을 얘기를 해달래요. 첫 번째 아이디어. 그래서 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벡터 문제 전반에 걸쳐서 원 위에 점이 뿔뿔뿔뿔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그 녀석을 시점 또는 종점으로 갖는 벡터들이 있어. 이런 벡터들이죠. 이런 벡터들. 원 위에 점을 시점 또는 종점으로 갖는 벡터들이 있으면 그 녀석에 대한 뭔가 식이 주어졌을 때그 녀석을 내가 어떻게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주어라. 즉, 벡터 OP라고 하는 녀석을 벡터 O에서 A로 갔다가 왜? PE 원 위에 원의 중심이 A니까 그 A에서 P로 가는 벡터로 쪼개 주어라. 마찬가지로 벡터 OQ도 O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Q로 가는 벡터로 쪼개 주어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전개해 주게 되면은 벡터 OA의 내적 벡터 OA는 벡터 O의 크기의 최고, 벡터 OA와 벡터 AQ의 내적. 벡터 OA와 벡터 AP의 내적은 벡터 OA로 묶어주고 나면 내적, 벡터 AP에다가 벡터 AQ를 더해 줍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벡터 AP와 벡터 AQ의 내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래놓고 나서 보면은 OA라는 것은 왜 원위의 점을 시점 또는 종점의 벡터를 원을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느냐? 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고정된 점이거든. 그럼 이 벡터는 고정된 벡터예요. 고정된 벡터는 내가 얘기하기가 쉽지.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으로 가는 벡터는 P가 어떻게 움직이건 간에 무조건 뭐야? 크기가 일정해, 반지름으로.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요소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건데 일단 크기라도 고정돼 버리니까 이 벡터에 대한 뭔가 내가 해석을 해줄 때 내가 크기는 고정됐으니까 방향만 신경 쓰면 되잖아. 크기랑 방향이 동시에 움직이면은 내가 얘기하기가 힘들거든. OP라는 벡터가 P가 움직이면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데 AP라는 녀석은 방향만 움직이기 때문에 P에 따라서 훨씬 얘기하기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들로 쪼개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봤더니 벡터 OA의 크기의 제곱은 얼마야? 1이에요. 벡터 AP와 벡터 AQ의 내적은 항상 얘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거든요. 이게 반지름 2잖아. 4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4야, 너는. 그럼 여기서 너의 값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역의 합이 얼마? 12라며. 그럼 얘가 8이잖아. 그럼 얘가 1이잖아. 이렇게 더하면 9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벡터 OA에다가 벡터 AP와 벡터 AQ를 더했어. AP랑 AQ를 더했는데 AQ는 AP를 몇 배로 늘린 거야? 두 배로 늘린 거야. 요 AQ라는 벡터는 두 배의 벡터 AP거든. 그럼 벡터 AP에 두 배의 벡터 AP를 더해주니까 너는 세 배의 벡터 AP거든요. 너가 3이에요. 즉, 벡터 OA와 벡터 AP를 내적해주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3을 날려버리면.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가지고 내가 벡터 OA와 벡터 AP의 내적은 1이다 라는 걸 가지고 여기서 연산을 또첫 번째 솔루션 첫 번째 1-OA와 AP의 내적 1을 알았어. 근데 이거를 구해달래. AP 내적 OP 더하기 OQ를 계산을 해달래.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점을 OP와 OQ를 내가 O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P로 가는 거 OQ를 O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Q로 가는 거로 쪼개줘. 그럼 여기서 너라는 녀석은 벡터 AP 내적에다가 OA는 두 개가 오게 되고요. AP와 AQ인데 AQ는 좀 전에 얘기하기를 두 배의 벡터 AP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AP에다가 두 배의 벡터 AP, 세 배의 벡터 AP가 됩니다. 전개를 해버리면 두 배의 벡터 AP에다가 내적 OA가 될 것이고, 플러스 세 배의 AP와 AP의 내적은 벡터 AP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벡터 AP와 벡터 OA의 내적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1이라고 그랬어. 벡터 AP의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 2. 그 녀석의 제곱이야. 그럼 이걸 계산을 해버리면은 얼마? 2 곱하기 1, 2에다가 3 곱하기 4, 3, 4, 10인가요? 계산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은 OA와 AP라는 벡터의 내적을 기하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OA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즉, X축에 평행한 벡터야. 그치? 그 AP라는 녀석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와 너의 내적

0: 이건 수소네발을 내렸을 때 이게 떨어져. 그럼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 근데 그게 1이야. 양수야. 그러면 예각을 이루면서 얘의 길이가 1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1이면 너도 1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1이 된다는 것은 이 원의 지금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이 2인 상태에서 여기 P에서 여기까지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거 곱하기 이거가 1이 돼서 OA랑 AP의 내적이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인 거니까 지금 AX 좌표가 1이잖아. 그럼 여기서 1만큼 떨어진 지점을 찾아봤더니 어디에 왔어? 2라는 지점에 왔어. 즉, X 좌표가 2인 요 라인에 누가 올 것이다? P가 올 것이다. 그럼 P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X 좌표는 2가 될 것이고 Y 좌표는 얘가 1인 상태에서 2인 상태에서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이 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어서 P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점 P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가능하다. 그럼 그때의 Q는 여기서 얘의 두 배가 되는 지점에 여기에 Q가 오는 거니까 X 좌표는 여기서 1만큼 더 갔어. X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Y 좌표는 그거의 두 배인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된다더라. 그럼 A라는 녀석이 몇 콤마면 1, 0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벡터 AP에다가 누구? OP와 그리고 OQ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AP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 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OP랑 OQ를 더해주면 둘이 더해주면 얼마죠? 5예요. 둘이 더해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쵸?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주면 5가 될 것이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주면 9가 될 거예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동일하게. 둘을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고 아예 P라는 점의 위치를 그냥 Q라는 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겠죠. 해서 저렇게 수 벡터에 우리가 이제 내적을 원위의 점을 얘기를 할때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 녀석을 벡터 OP와 벡터 OQ의 내적을 12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할 때두 번째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얘가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 그리고 4짜리인 원이 있었어요. 얘기했던 대로 A라는 점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저 벡터 OP와 벡터 OQ의 내적이 12라고 하는 녀석의 해석을 할때뭐할수 있느냐? 고정, 이 P랑 Q에 대해서 우리가 이 똑같은 시점에 대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얘기할 때 중점을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벡터 OP라고 한 녀석은 PQ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주면은 O에서 M으로 갔다가 M에서 P로 가는 벡터, 그리고 O에서 M으로 갔다가 M에서 Q로 가는 벡터로 쪼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점을 거쳐가는 벡터의 덧셈으로 쪼개주면은 전개를 했을 때 벡터 OM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벡터 OM에다가 내적 MP 이렇게 내적해주고 이렇게 내적했을 때 OM으로 묶어주면은 MP와 MQ를 더해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P와 MQ를 내적을 해주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MP와 MQ는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얘가 0벡터가 돼버려. 그럼 0벡터에 내적해버리면 얘가 0이 돼버려.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 요 녀석은 뭐야? 벡터 MP와 벡터 MQ죠. MP와 MQ는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거든.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반씩 쪼개주면 1이잖아. 그럼 얘는 1 곱하기 1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어떻게 정리가 된다? 벡터 OM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빼기 1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요 녀석이 1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벡터 OM의 크기는 뭐가 된다? 루트 13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구나? 루트 1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주어서 너의 길이는 1이죠? 그럼 너의 길이는 뭐예요? 3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요 삼각형에 대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세타를 가지고 요 삼각형을, 이 세타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은 얘가 여기가 60도라는 게 나오면서 아까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답을 끌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은 비록 복잡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십시다. 두자구요. 중점을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서 우리가 내적을 했을 때 0벡터가 돼서 사라지게 되고 너를 계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중점을 하는 벡터로 내가 벡터를 해석하기가 좀 수월하다. 요걸 우리가 체크를 해두자. 아시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뒤에 계산은 마무리는 우리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위의 점에 대해서 중점을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보는 연습, 그리고 이렇게 내적을 했을 때 중점으로 갔다가 갈라지는 벡터로 쪼개주는 연습, 두 가지 연습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둘다 연습해봐요. 제발.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다섯 번째 시간 5회차입니다. 자, 강의로는 9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지난 시간처럼 문항들을 다 다뤄보도록 할 텐데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기파 문항이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센서에서 색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데 활용되는 가시광선이 기억으로 제시되어 있고 니은에서는 열감지 센서에 사람의 체온감지, 어두운 환경에서의 주변 인식에 활용이 되는 적외선이 있고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는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 활용되는 라디오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항이 나오면 전자기파를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서 파장대별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감마선부터 시작이 되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데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그 다음에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은 또는 파장이 긴 전자기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보다 작다. 자, 기억 가시광선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적외선은 여기, 마지막 디귿 라디오파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진공에서의 파장은 디귿이 니은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장은 라디오파가 적외선보다 더 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기파의 진공에서의 속력은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그렇죠,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아요.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전자기파 문제가 나오면 전자기파를 파장대별로 분류해서 뭐 헷갈리시면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바로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떠올리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또 문제를 풀다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를 제시를 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R은 무거운 우라늄 원자에게 우라늄이 나왔네. 이 우라늄 원자에게 이것이 충돌하여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진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핵반응과 관련된 문항이고 우라늄에 핵반응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중성자 충돌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라고 생각.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무슨 반응? 그렇죠. 핵 분열 반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핵 분열, 융합이 아니라 핵 분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죠? 우라늄의 중성자 충돌시킨 반응. 마지막, 디귿. 질량 결소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 발생한다 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죠? 핵 반응에 관련된 간단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파동에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매질 A와 B 사이에서 물결파가 굴절하여 진행할 때 시간 t equal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하는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는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는 A에서가 1m, B에서가 2m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실선과 점선 사이의 거리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선과 그 다음 점선까지의 거리는 전체 몇 m가 되겠어요? 그렇죠. 4m에 해당이 되겠죠. 매질 A에서는요? 맞아요. 여기가 1m일 테니까 실선과 실선 사이는 2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매질 B와 A에서의 파장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 고정된 지점 점 P에서의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동의 진행 속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이 뭐죠? V는 F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자, 이 식을 쓰게 되면 동일한 파원에서 발생된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동수, 주기, 그죠?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파장의 비를 보니까 A하고 B를 비교해 봤을 때 B가 4m로 A보다 더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속력 역시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니은 볼게요. 물결파는 A에서 B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이를 보세요. 이 변이는 P 지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잖아요. 자, P 지점은요, 골하고 마루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러스 Y 방향이에요. 만약에 P 자리에 골이 와버린다면, 변이는 플러스 Y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텐데, 나에서 플러스 Y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P 자리에는 그 다음에, 그치, 마루가 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A에서 B로 하는 것이 아니라, B에서 A 쪽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B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4초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1에서 5초로, 즉 4초로 알수 있어요. 아, 주기가 4초구나. 근데 매질 A에서 B로 매질이 바뀐다고 한들 주기하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초보다 크다가 아니라 4초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해서 기억만 맞게 되네요.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파동의 진행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줘야 되는,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해야 되는 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V는 F람다. 또는 V는 T분의 람다. 요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 문항이니까요. 꼭 맞추셔야 되는 문항이고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항은 이제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에너지 준위니까 전자가 전이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E는 HF라고 하는 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파장분의 HC, 이 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림 봅시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를 나타냈대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자료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표는 A에서 D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양자수가 1에서 3인 궤도로 전위를 하네요. 그러면 흡수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될까요? 그렇죠. A는 128F0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4에서 3으로 전이했기 때문에 방출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7F0 진동수를 가지는 빛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27F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D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요거를 구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원자 핵으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력의 크기? 자, 전기력의 크기는 우리 쿨롱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F는 K의 R제곱분의 Q, 라제 Q, 스몰 Q.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기력은요, 두 전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거리가 멀수록 서로 주고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2인 궤도랑 1인 궤도 중에서 어디가 더 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1인 궤도에서가 더 크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2인 궤도에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봅시다. C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양자수가 1인 궤도로, 그 다음에 2인 궤도로, 3인 궤도로 전이할 때의 방출되는 빛의 형태는, 자, 1인 경우에는 자외선, 그 다음에 2는 가시광선, 3은 적외선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하센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니은에서는 C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C는 4에서 도착지를 잘 보세요. 어디로 도착하죠? E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방출되는 빛의 형태는 가시광선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108F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D 같은 경우에는 요 A에서 요만큼, 즉 2에서 3 사이에 전이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만큼을 빼주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동수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진동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동수를 활용해서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128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죠? 이 C에서 B를 빼버리면 요만큼이 남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27F0에서 7F0만큼을 뺀 다음에 요 값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28에서 얘를 빼버린 다음에 이렇게 F0 써버리면 바로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즉 D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얘는 20이고요. 128에서 20을 빼니까 얼마? 108F0이다라고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광장계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1페이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볼게요. 그림은 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을 할때두 파동이 만나기 전 T 이퀄 0인 순간의 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죠?

자, 그리고 PQ의 진동수는 F로 같다라고 조건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중요한 조건. X equal 7m에서 T equal 3초일 때 처음으로 변위가 4m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7m 지점에서 처음으로 변위가 4m가 된대요. 처음으로 변위가 4m다. 언제? 3초가 지났을 때. 그렇죠? 문제 마지막 조건에서 3초일 때 처음으로 4m가 된대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왼쪽에 있는 P 파동은요, 최대 변위가 플러스 3m예요.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m. 아, 그럼 4m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3m와 플러스 1m가 중첩되어서 최대 변이 4m가 됐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3초가 지나고 나서 다시 Q의 마루하고 P의 마루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P의 마루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쵸? 자, 두 파동의 진동수는 같습니다. 그리고요, 잘 보세요. P의 파장은 몇 미터예요? 4미터. Q의 파장은 몇 미터죠? 요렇게 보니까 10에서 14까지 4미터. V는 F 람다를 썼을 때 진동수도 똑같고 파장도 똑같아요. 그럼 그 말은 P하고 Q 파동에 무엇이 같다라는 거냐면 진행 속력이 1대1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진행 속력이 같으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이동 거리가 있을 텐데, Q가 7m까지 올 때, P는 7m를 진작에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더 진행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Q 파동의 요 마루하고 지금 동그라미 남겨둔 이 부분이 서로 만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m 지점에서 7m까지 몇 미터? 6m. 13m 지점에서 7m까지 몇 미터? 그렇지, 6m. 이 6m라고 하는 시간을 몇초 동안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3초 동안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속력은 몇 미터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2m per sec.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진동수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V는 F람다라고 하는 식을 써야 되겠죠. 자, 써볼게요. V는 F 람다인데 여기에서 V를 우리가 구해놨어요. 2m per sec라고 구해놨습니다. F 그대로 두고요. 파장은 얼마죠? 파장은 4m. 그러니까 진동수는 바로 나오네요. 몇 헤르츠예요? 맞습니다. 0.5 헤르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T equal 2초부터 4초까지 8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은 2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귿에서는 8m에서의 변위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금 2초에서 4초까지래요? 그러면 몇 초가 지난 거죠? 2초가 지난 거예요. 진동수가 0.5Hz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가 2초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수 관계니까. 자, 그러면 2초가 지났을 때 우리가 이 8m 지점에서 1초가 지났을 때는 6m 지점에 있던 요 파동이 8m 지점으로 올 거고, 2초가 지난 다음에는 4m 지점, 3초가 지난 다음에는 2m 지점, 그 다음에 4초가 지났을 때는 이 0에 있던 그 파동이 8m 지점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Q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초가 지났을 때는 12m 지점, 3초가 지났을 때는 14m 지점, 그다음에 4초가 지날 때는 16m 지점에 있던 요 파동이 8m에 도착해 있을 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2초일 때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2초일 때는 변위가 진동하는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2초일 때 어디야? 그렇지. 위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3초일 때, 4초일 때다 따져보니까 8m 지점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런데 P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변위가 3m이고 Q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변위가

1m인데 이 조합으로 8m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의의 크기의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렇죠. 2m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P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그다음에 Q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변의가 진동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변의 값은 최대값은 2m이다. 상세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m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동이 서로 진행할 때의 그 이후 상황에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지점을 잘 잡고 나서 그두 지점을 비교한다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풀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6번 자성체와 관련된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다음은 물체 ABC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C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은 다음에 꺼내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ABC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B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C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용수철의 이제 길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뭐 B가 강자성체였다라고 한다면 A하고 C는 상자성체랑 반자성체 둘중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A하고 C가 달려있는 이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수철보다, 뭐 예를 들어서 B가 강자성체라고 했으니까 하나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A가 만약에 상자성체고 C가 반자성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보게 되면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서로 어떤 힘을, 그쵸?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 용수철이 벌어질 거고요. 그쵸? 늘어날 거고.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압축이 될 거예요. 그쵸? 하지만 C하고 A가 연결된 용수철에서는, 즉, 반자성체, 상자성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이 세 번째 실험보다는 길이가 길어야 되고, 첫 번째 실험은 세 번째 실험보다는 길이가 짧아야 돼요. 그쵸?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랑 방금 살펴보았던 이 상황은 상자성체, 반자성체보다 1번, 2번 연결을 했던 상강, 반강, 요 상황이 길이가 둘다 짧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길이보다 길어지고 짧아지는, 즉 늘어나고 압축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져보면, A가 강자성체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강자성체. 자, 그러면, A가 강자성체라고 한다면 B하고 C는 상자성체,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용수철의 길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2번이 3L이라고 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3L보다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힘을 주고받은 상황이냐면 당기는 힘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용수철이 압축이 됐겠지.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B가 인력을 받기 위해서는 B의 주인공은 상자성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C하고 A 같은 경우에는 3일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강자성체가 청력을 서로, 그러니까 C하고 A가 서로 청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은 C가 반자성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강자성체, B 상자성체, C는 반자성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번, 6번까지는, 아, 7번이죠. 방금 6번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7번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왜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요.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거리라고 했냐면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면

그러면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울기가 그렇죠. 상대 속도를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충돌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은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ABC가 등속도 운동을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ABC의 운동량의 크기가 2P, 3P, P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AB 사이의 거리, A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황이 되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T를 잘 보니까 A하고 B 사이에 어떤 거리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 말은 A와 B의 충돌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0에서 T, 그리고 T에서 3T까지, 그다음에 3T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면, 각각의 물체 A, B, C,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한번 보면요.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우리가 편의상 T분의 L이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얘를 V0라고 한번 둬볼게요. V0. 자, 그러면 V라고 둬볼게요. 똑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첨자를. 그럼 얘는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V.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V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A가 처음에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0라고 한번 세팅을 해본다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V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B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의 속도는 V0 마이너스 4V가 돼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B에서 A를 뺐을 때 마이너스 4V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C 사이를 볼까요? A와 C 사이는 마이너스 2V래요. 그럼 C에서 A를 뺐을 때 마이너스 2V가 나오는 거야. 그 말은? 그렇지. V0 마이너스 2V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때 T일 때 A와 B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A하고 B는 속도가 이제 바뀌었을 것이고, 하지만 C는 충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일단 될 거예요.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A하고 B의 속도를 봐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2분의 4. 그러니까 EV가 됩니다. EV.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EV가 되는데, T에서 3T까지는 A하고 C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둘의 속도가, 그렇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C의 속도가 V0 마이너스 EV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속도가 얘랑 같아야 되므로,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V0 마이너스 EV.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요 EV라는 조건을 안 썼어요. B에서 A를 뺐을 때 EV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B의 속도는 V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T에서는요, B하고 C가 충돌을 꽝 하고 하게 될 거고, 그때 A와 C 사이의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가 E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분의 2니까. 근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또 이거 무슨 말이야? 속도가 같다. 누구하고 누가? A하고 B가. 자, T에서 3T일 때까지 이제 B하고 C가 충돌을 할 텐데 A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V0 마이너스 EV로. 그죠? 자, 그런데 A하고 B가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V0 마이너스 EV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A와 C 사이에 상대 속도가 EV가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C의 속도가 V0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를 채우고 나니까 뭔가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처음에 A하고 B가 충돌을 할때 A의 속도의 변화량, B의 속도의 변화량을 볼 건데
우리가 충돌한

상황에서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질량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보면 이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B랑 충돌할 때 얼만큼 변했냐면 마이너스 2V만큼 변했어요. 그죠? B는 얼만큼 변했어요? 4V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A 대비가 1대2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대2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비는 그렇지 2대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질량을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은 EM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자, 같은 방법을 한번더 해볼 건데, 이제 A하고 B가 아니라 B하고 C가 충돌할 때를 볼게요. 자, B하고 C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요. 자, 얼만큼 변하냐면, 마이너스 2V만큼 변해요. 그리고 2V만큼 변합니다. B는 마이너스 2V 변하고 C는 2V 변했어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가 1대1. 그럼 질량비도, 그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질량을 M이라고 했기 때문에 C의 질량을 그렇지 M이라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 A의 질량은 C의 질량의 두 배이다라고 그랬는데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니은 볼게요. ET0일 때 속력은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0에서 T 사이일 때 우리가 P는 MV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질량이 어떻죠? 질량이? B하고 C는 질량이 똑같아요. B 대 C의 질량은 1대 1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속도의 B를, 운동량의 B를 보니까 3P 대 P이므로 3대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3대 1? 그러면 속도도 마찬가지로 3대 1이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3대 1이라고 하는 값이 이거지, 이거. V-4V 대 V0-2V가 3대 1인 거예요. 그럼 관계식 하나가 나오겠네. 자, V0-4V 대 V0-2V가 3대 1인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V0-4V는 3V0-6V가 될 거고, 넘기면, 자, EV0가 EV가 되므로, V0가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V0가 V가 된대. 그러면, V0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V0. 여기는 마이너스 V0. 여기도 마이너스 V0. 여기도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0. 이렇게 V0로 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ET일 때 속력 B와 C를 비교를 해볼 건데, B의 속력은 V0. C의 속력은 마이너스 V의 이제 크기만 보니까 V0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니은은 맞는 설명. 그치?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4T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P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4T라고 하는 건 3T 이후 상황이잖아요. 자, A의 속력을 보니까 V0가 나와요. 크기를 보는 거니까 V0. 자, 그런데 초기에 0에서 T일 때 V0일 때 A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2P예요, 2P. 질량 변화 없고 속력이 같으니까 3T 이후에, 즉 4T일 때 A의 운동량은 똑같이 EP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디귿도 정답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번이죠? 이 7번 문항은 상대 속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물체 3개의 어떤 충돌 상황이 있기 때문에 AB 충돌 하나, BC 충돌 하나를 나눠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상황을 표로 그려놓고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표를 채운 다음에 가장 핵심 개념인 질량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

크기에 반비례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량 관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 나머지 니은 디귿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문항이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는 그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칠판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각각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 PQ에 반사되어서 광원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이 되었대요. 동시에 방출. 광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에 방출이 된 거죠. B 관성계에서 봤을 때 동시에 방출된 거면 A의 관성계에서 봐도 저 광원에서는 빛이 동시에 그렇죠, 방출이 돼야 됩니다. 자, 표는요, A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까지, 광원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광속은요, 여러분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곱하게 되면, 즉, 속력과 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광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시간을 봤더니, T1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A 관성계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우주선은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광원과 P 사이의 요 거리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인데 거리가 똑같대요. 그 말은 뭘까요? 애초에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거리 비교를 해볼게요.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광원에서 Q 사이의 거리보다 어떻다라는 걸까? 더? 그치, 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T1과 T2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1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A의 관성계에서는 B가, 즉, 우주선이 운동하기 때문에 대각선 경로일 거고요. 그 다음 B의 관성계에서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직선 경로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거리 차이가 있네? 그런데 T1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 대각선 거리. 그러니까 T1이 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T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하는 것이 광원에서 P까지 B의 관성계에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건데, 자, B의 관성계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P 광원과 Q 광원 사이의 거리가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이미 알았어. 뭘로 알았냐면, 이 조건을 통해서 실제 고유의 길이가 광원에서 P가 광원에서 Q까지보다 더 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기역이라는 시간이 T2보다 더 커야 됩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더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 자, 마지막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서 반사되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B 입장에서 훨씬 더먼 거리를 가게 되는 요 P까지 가 Q를 왕복해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더길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 거리가 더 기니까. 그러니까 B 입장에서 광원에 동시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에 방출됐지만 동시에 도착하는 상황을 B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 동시성에 따라서 디귿, A의 관성계에서도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서 반사되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 시간과 관련된 이 시간이 같음을 이용해서 처음에 문제 오프닝을 한 거고요. 그 조건을 통해서 거리에 대한 비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항입니다. 자, 힘과 관련된 문항인 것 같고요. 자, 그림 가나와 같이 물체 AB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A의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F인 힘을 각각 작용을 했대요. 자, AB가 가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에서는 나에서는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자, AB의 질량은 각각 mEm이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B에 가하는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두 물체의 F라고 하는 힘이 작용했을 때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두 물체는 가속도가 같을 테니 질량비에 따라 R자 힘의 비가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을 1대2로 나눠 가지게 되니까 A의 R자 힘은 3분의 2F,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3분의 2F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A가 밀잖아요? A가 B에게 가한 힘이 바로 3분의 2F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마지막 줄,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는요, 3분의 2F였어요. 그러면, 나에서는 얼마가 되겠어요? A가 B에 가하는 힘은 이렇게 3분의 4F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중력 EMG가 있을 거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B를 위에서 F가 누르고 있고 질량의 M인 A가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수평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평면은 B를 이렇게 위로 떠받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항력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수직항력은 바로 물체의 무게 3mg, 두 물체의 무게 합이죠? 거기에다가 위에서 F로 누르는 힘, 이것까지 더한 것이 바로 수직항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같아야 돼요. 틀리면 서로 이제 반대면 안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F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 조건에 따라 나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0이죠? 정지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힘의 평형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3mg 더하기 F가 EMG 더하기 3분의 4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mg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f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f가 3mg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mg가 f라고 했으니까 수직항력은 얼마예요? 맞아요. ef가 됩니다. ef. 그래서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f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mg.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힘의 크기는 맞아요. 3분의 4F. 3분의 4F이기 때문에 몇 mg라고 볼수 있어요? 맞아요. 4m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4mg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은 빗면과 수평면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물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게요. 그림은 물체 AB가 빗면의 점 PQ를 각각 V0, 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다가 수평면에서 OL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둘다 운동을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써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A하고 B가 수평면에서 특정한 거리, OL이라고 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어떤 시간 간격이 빗면 상황에서도 같아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A는 빗면 위로 올라가고 B는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A가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정지를 하게 될 거고, 다시 쭉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B가 지났던 Q를 똑같이 A도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Q까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한번 둬볼게요. 동일한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A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Q를 지날 때,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A가 Q를 지날 때 그때의 속력도 역시나 V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속도 활용을 해볼 건데,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시간을 곱하게 되면 특정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L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속도 마이너스 V, 위쪽을 마이너스라고 둬볼게요. 아래쪽 V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값이랑 같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쭉 수평면 아래로 내려가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5L이 됐을 때, 그죠? 5L이 됐을 때, 그 사이의 시간 간격도 t가 될 거고 evt를 하게 되면 ol이 나온다라고 하는 관계식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나눠 볼게요. 5분의 1은 t 약분이 될 거고 4v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v0 더하기 5v는 4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 5v0가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v0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v0는 5분의 1v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평균 속도를 활용을 했고요. 빗면 상황에서의 평균 속도식 썼고, 그다음에 수평면 상황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두 관계식을 통해서 V0와 V 사이의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요. 여러 번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그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이제 충돌과 관련된 문항인데,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각각 9P, EP인 물체 AB가 서로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B는 A와 충돌한 다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 C와 충돌을 하고, B와 C는 충돌 이후에 하나의 덩어리가 된대요. 한 덩어리가 된다 체크해야 되겠죠? 자, A와 같은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조건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나는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고, A와 P, B와 C의 충돌에서 충돌 시간은 각각 TET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면적이 제시되어 있고요. 충돌하는 시간도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기억 바로 한번 가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C의 4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 이퀄 델타 P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면적이 바로 이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A랑 충돌할 때, C랑 충돌할 때 B가 2대 1이에요. 근데 시간의 B가 몇대 몇이냐면, 그렇죠. T 대 2T니까 1대 2.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평균임의 B는 몇대 몇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4대 1이 되어야 4대 2 해서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A가 C의 4배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 상황 있죠? 이 초기 상황과 A하고 B가 충돌하는 상황. 그리고 나중에 이제 B는 누가 충돌하죠? 누구하고? C하고 충돌을 해요. B하고 C가 충돌하는 상황을 볼 거고, 물체는 세 개가 있으니까 A, B, C. 그리고 운동량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운동량의 합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운동량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초기에는 A는 오른쪽으로 굽히, B는 왼쪽으로 입히, C는 정지. 그리고 합계는 플러스 7P가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전부 다 몇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7P, 7P, 7P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AB 충돌할 때, BC 충돌할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B 충돌할 때 A의 운동량을 PA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PA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C는 역시나 정지에 있는 상황이죠? A, B만 충돌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전체 운동량의 합이 7P가 나오려면 B의 운동량은 7P-PA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AB가 충돌을 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충돌하냐면 B하고 C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A의 운동량이 PA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A는 더 이상 충돌을 그렇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은 PA가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 잘 보시면 C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B와 충돌하고 나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A하고 속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A의 질량, 그리고 C의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B의 질량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질량이 똑같고 속력이 같다라고 하면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의 운동량은 BC가 충돌을 할때 PA가 되는 거고요. 전체 합이 7P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B의 운동량은 7P-2P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C는 하나의 덩어리이고요. 그치? 자, 요렇게 일단 표를 채워놓고 한번 볼게요. 니은에서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A하고 충돌할 때, C하고 충돌할 때 면적비를 보니까 2대1이에요. 이 면적비는 근데 무엇과 같죠,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비와 같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량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P에서 7P-PA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9P-PA가 변화량이라는 거고, 그 다음, B하고 C가 충돌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PA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량의 크기의 B가 몇대 몇이 나와야 돼? 그치. 면적비 2대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면적비를 이용해서 저식을 한번 써본다면, 면적비 2대1이고요. 자, 9P-PA가, 9P-PA 대 PA가 2대1이 나온다라는 거고, 식을 정리해보면, 9P-PA equal 2PA가 될 거고요. PA라고 하는 것은 3P 이퀄 9P니까 3P가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PA가 3P니까 여기가 이제 3P가 되는 거죠? 3P, 3P, 그리고 여기는 6P, 6P가 아니죠. 6P, 이건 변화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7P-3P니까 4P, 여기는 P. PA는 3P. 전체 합을 보세요, 여러분들. 9 더하기 마이너스이니까 7. 3 더하기 4니까 7. 3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합계 7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운동량의 합은 다 맞췄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질량을 봐야 되겠죠? A하고 B의 질량을 보세요. 자, A는 3P. B는 P. 근데 B하고 C는 한 덩어리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A하고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A하고 B의 속도가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두 속도가 같다? 그러면
질량을 바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 속도가 같은데 운동량의 비가 AB가 3대 1이므로 질량도 3대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의 3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D급 볼게요. A의 속력은 B와 충돌 전이 충돌 후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9P예요, 9P. 근데 충돌 이후에는? 그렇죠. 3P. 3P가 됐습니다. 자, A의 질량 변화 없고요. 운동량의 비가 3대 1이네? 그러면 충돌 전이 충돌 후에 3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서의 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운동량을 표현할 때 전체 합계가 7이 된다.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7P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빈칸들을 7P를 이용해서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면적비를 적극 활용하셔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비가 2대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활용하면 PA와 P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그려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1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물질파 파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주사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를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지. 루트 EM 2K분의 H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는 물질파 파장이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형태라는 거. 그리고 2K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속력의 제곱을 생각을 해본다면 속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것까지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전자의 속력은 P가 Q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하고 Q의 운동 에너지는 2,0,4,2,0이기 때문에 몇대 몇? P 대 Q는 1대 4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력의 비는 몇대 몇이어야 돼요? 그렇죠. 1대 2여야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제곱해야 운동 에너지 나오니까. 그래서 기역은 P가 Q의 2배이다라는 설명,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EY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질파 파장을 이 속력의 비로 알수 있는데, V분의 1, 즉, 이 V가 1대 2이면, 파장은 P 대 Q가 몇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1일 때가 Y0이니까 2일 때는 얼마여야 돼요? EY0. 요게 바로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해 능은 P를 이용할 때가 Q를 이용할 때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분해 능은 무엇이 짧아야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P하고 Q 중에서 파장이 더 짧은 것은 누구예요? 파장이 더 짧은 거는? 맞아요. Q였어요. Q. 그래서 Q를 이용할 때가 더 분해능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회 모의고사의 12개의 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20번까지 풀어볼 텐데, 남은 문항들이 좀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1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파이널 1회부터 4회까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5회부터 7회까지는 저와 함께 한 문항 한 문항 문항을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완강을 목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오늘의 일단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체크해봐야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이라고 해서 의식주, 여기서 간단한 문항 한 문항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문항 있는지 내가 놓친 개념 없는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몰과 화학반응식, 이거 화학반응식 완성하는 것 토대로 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로 가서 이 몰농도의 정확한 개념 이해가 됐는지 문항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 시간을 단축해서 뒤에 있는 조금 난도 있는 문항에서 시간을 확보하면서 내가 문항을 운영할 것인가, 요거 핵심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문항 한번 풀어볼 거고요. 동적평형은 아주 가벼운 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유니크한 개념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1번 문항부터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하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해 보니까 기억은 탄소화합물입니까?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 산소, 인황 다양한 원자들과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탄소화합물 맞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에 볼게요. 니은과 물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산 암모늄 니은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물과 반응은, 물의 반응은요, 지금 냉각팩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아,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했고, 그 결과 주위 온도는 낮아진 거죠? 그거 이용해서 냉각팩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간은 산소로 적합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질소 기체와 어떤 기체를 반응해서 너무 중요한 암모니아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시간의 지체 없이 수소 기체다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서, 정답은 기억 니은 골라가지고요.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실 거는,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이 됐더라 라고 하면서 의식주, 각각에 봉착했던 문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화학이 그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번의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화합물 WX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Y2, J2 이거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화학결합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역시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전성, 펴짐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온을 제시하고 원자를 묶고 있는 상황도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나트륨 금속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전성, 우리가 연성이라고 하는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보면 공유전자쌍 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X는 우리가 지금 플로린이라고 찾았으니까 F2가 될 거고요. Z는 산소라고 찾았어요. 그럼 O2가 되는데 우리가 플로린, 플로린 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공유전자쌍 수는 1이 되지만 산소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공유전자쌍 수두 개, 이중 결합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공유전자쌍 수를 물어보면 산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볼게요. W부터 Z 중에 이주기 원소만 골라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주기 원소, 지금 플로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세 가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비교 또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하나 골라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서 내가 화학결합 모형을 보면서 바로바로 어떠한 이온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어떤 원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연결해서 보기 안에 답을 낼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분 없이 나타냅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결합선 바르게 체크해야겠다라는 생각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가부터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산소는 플로린과 각각의 단일 결합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 모두 눈에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탄소와 이중결합할 거라서 이렇게 다중결합으로 표시해 주실 거고 산소에 보이는 비공유전자쌍 두 개씩을 비공유전자쌍을 두 개씩 넣어 주시면 되겠죠. 플로린과 탄소는 단일 결합할 거고요. 탄소와 질소는 삼중 결합하면서 역시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세 개, 여기에 하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가에서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까? 근데 우리가 전기 음성도 얘기하면서 1등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 음성도 1등은 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 1등으로,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 끌어당기죠. 따라서 플로린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띨 것이고, 그럼 지금 물어보는 산소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결합 각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경우에는 이거 이산화탄소 결합각이 180도예요. 그럼 더볼것 없이 지금 나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 가의 경우에는 이거 9분형이었던 거죠. 따라서 180도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나의 경우가 더큰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 볼게요. 가부터 다 중에 극성 분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요 9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얘 극성 분자가 될 거고요.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모두 상쇄돼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극성 분자는 아니겠죠. 여기는요. 극성 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라고 하는 디귿도 옳은 보기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 4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분자들은요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한테 분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몇 가지의 정보를 주면서 오히려 얘네들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문항이 훨씬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니까 나왔을 때 한번 그려보시고 눈에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물에 충분한 양의 고체 포도당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표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여기 T2일 때, T2일 때 고체 포도당과 용해된 포도당은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마치 용해

석출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것이었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제시된 것은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였고 동쪽 평양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녹아들어가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는 우세할 거기 때문에 그럼 더 계속 녹아들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몰농도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우리 동쪽 평양 상태, 용해 평양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그 뒤에는 몰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B와 C의 크기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했어요. 근데 지금 B가 C보다 크다라고 잘못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여기서 T1일 때라고 얘기했는데 T1일 때라고 제시가 된 것은 평형 전을 대표해서 묻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평형 전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요거 해석이 좀 어렵다면 요 분모에 있는 것을 요렇게 옮겨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큰 것입니다. 라고 하는 ㄷ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의 보기를 중요한 표시하실 건데요. 동쪽 평형 상태가 아주 가벼운 문항으로 출제가 될 때 마 항상 같이 등장하는 서술이에요. T2일 때 라고 되어 있는데 T2는 지금 동쪽 평형 상태다라고 알려준 것이었고 그러면 T2일 때 포도당이 석출되는 반응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 정리했어요. 용해도 석출도 일어나는데 얘네의 속도가 같으니까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줄 거라서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동쪽 평형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그 특징들을 잡아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2, 3족이 14족에서 17족,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기 때문에 아, 나는 이 후보군에 해당하는 걸 일단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해당하는 바닥 상태의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준 후보군이 누구였냐면 지금 문항에서 2, 3주기 14족에서 17족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2주기 14족만 생각하더라도 이미 걔는 누구예요? 2주기 14족 탄소잖아요. 1s에 2개, 2s에 2개, 2p의 전자 2개 가지고 있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2주기 14족 탄소부터 생각하면 이미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로 동일하고 그 뒤로 2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도중이구나라는 생각을 2주기에서는 하실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주기를 한번 먼저 적어본다면 위에는요. 4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탄소의 경우에는 P오비탈에 2개, 3개, 4개, 5개를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럼 3주기 14족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3주기 14족부터는 1s, 2s, 3s의 전자 2개가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따라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모두 6개로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p오비탈에 전자 6개 채워져 있고 3p오비탈에 전자 2개 채워져 있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아, 그럼 여기에 8개 채워져 있고 9개, 10개, 11개 채워져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맞는 거 확인할 때는 결국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합치면 그 원자의 전자수잖아요. 원자 번호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14번, 15번, 16번, 17번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위에도요. 6번, 7번, 8번, 9번
모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두 번째는 얘를 지금 상대값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누가 1대 2대 3의 비율을 가질 수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노련하게 연습이 많이 되었느냐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파이널 지금 모의고사 풀고 있는 거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연습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1대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 보면서 아 여기에 지금 3분의 4가 보이면 요거 3분의 2구나 얘가 지금 2네 그럼 3분의 6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시면 얘가 2, 4, 6, 1대 2대 2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원자번호 15번입니다. 인이었을 거고요. 4, 2에 해당하는 비율 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탄소 옆에 있는 거죠. 질소였을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바로 탄소로 작용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 Y, Z 모두 찾았으니까요. 기억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X, Y는 같은 주기원소입니까? 그럴 수 없죠. 2주기, 3주기 주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누구 물어봤냐면 탄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탄소의 경우에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건 1s, 2s 두 개잖아요. 두 개 적어주시고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하면 2p 오비탈 두 개 더 세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2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고요. x에 대한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p라고 지금 인의 경우에는요. 얘는 그렇죠. 3p 오비탈에 전자가 홀전자 3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s, 2s, 2p 3s까지 전자가 다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6이 될 거고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3p 오비탈 3개를 더 세줘야 되는 거니까 9가 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Z가 X보다는 큰 것입니다. 라는 이유는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급 볼게요. 홀전자 수 이거는 이제 정말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1, 0, 1, 2, 3, 2, 1, 0 이거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Y에 해당하는 질소는 15족 원소로서 홀전자 수 3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Z 탄소 14족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로 당연히 Y가 Z보다 클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 정답 4번으로 여러분들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노련함이 필요했냐면 빠르게 적고 1대 2대 3의 비율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되어 있었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풀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 풀이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우리 앞에 문항에서도 지금 요거 언급이 됐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원자번호 3번이에요. 그럼 1s에 2개, 2s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얘는 3, 그리고 4. 근데 그 뒤로 S 오비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3, 4, 4, 4, 4, 4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했었고요. P 오비탈에 채워지지 않다가 그 다음부터 1, 2, 3, 4, 5, 6으로 채워졌던 거죠. 3주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4개까지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더 채워지고 하나 더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6으로 동일한 거죠. 다만 P오비탈에 6개 채워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3S 채우는 중이니까 계속 동일하다가 3P 채우게 되면 7, 8, 9, 10, 11, 12로 채워지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더했을 때는 그냥 전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더했을 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럼 지금 그 원자 번호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속에서 여러분이 풀이하게 될 때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제시될지 모르지만 이 숫자들을 내가 빠르게 기억해 낼 수 있는가 그래서 문항에 적용해서 답을 낼 수 있느냐가 이제는 이제 스피드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5번 문항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실린더에 두 개의 기체를 넣고요.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래요. 실린더 속에 기체의 밀도 B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이 문항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를 아마 결정했을 것 같아요. 이 기체의 밀도 B는 반응 전대 반응 후가 5대 4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안에다가 반응물 싹다 놓고 지금 반응했어요. 그럼 결국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럼 계속 질량이 일정합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밀도비를 줬지만 이거의 역수비에 해당하는 것이 부피비였을 것이다. 온도 압력이 일정해요. 얘네 모두 지금 기체네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반응식을 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X2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Y, Z3를 넣었습니다. 반응 후에 보니까 X2는 남았어요. 그 말은 아, 얘가 한계 반응물로서 모두 반응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두 개가 생성물로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X, Z가 될 거고 Y,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으니까 개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맞춰볼 건데 여기 지금 Y가 두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맞춰보면 Z 세 개짜리가 두개 되면서 여섯 개가 돼버려요. 그럼 이 Z를 여섯 개로 맞춰줄 거고 그럼과 동시에 X가 여섯 개가 되니까 X 두 개짜리는 세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얘기했냐면 YZ3, 요 1몰이 한계 반응물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얘가 1몰이 모두 반응한 상황을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학 반응의 개수비대로 반응을 했을 테니까 모두 절반씩 반응한 것으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얘는 3몰, 얘는 0.5몰 있었을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X2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반응 후에 X-1.5몰 이거만큼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건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준 밀도비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한테 준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였는데 질량비가 어차피 일정하니까 밀도비의 역수를 취하면 그것은 결국 부피비가 될 것이고 부피비는 몰수비와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을 생각하면 그게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반응 후를 모두 더해주시면 얘가 3.5에다가 1.5 빼는 거니까 결국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준 밀도비라고 하는 것은 5대 4였어요. 역수취해 주시면 4대 5가 부피비가 되는 거고 몰비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4대 5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차이가 1만큼 나고 얘 차이도 1만큼 나요. 결국 요 X는 3이었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얘가 3만큼 있었고 반응 후에 1.5몰 남았던 것이구나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반응 후에 생성된 Y2의 양을 물어봤거든요. Y2의 양은 0.5몰입니다라고 본다면 남은 반응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남은 반응물의 양은 우리가 1.5몰이라고 찾은 거죠. 그럼 요거 나눠주시면 3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이 2번에 있었어요. 요렇게 찾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보면서 화학 반응식 완 완성하는 게 먼저, 두 번째는 내가 밀도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가. 요두 가지만 됐으면 문항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반응을 모두 놓고 반응하는 경우에 질량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밀도비 제시되면 나는 역수취해서 이걸 부피비로 가져올 거야. 요 생각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수소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X부터 Z는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에서 X부터 Z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한테 제시된 것이 탄소, 그리고 질소, 산소입니다. 얘 지금 우리 공부할 때 공유 전자쌍 4개, 3개, 2개 했고요. 비공유 전자쌍 셀수 있는데 얘는 하나, 2개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정보가 있으니까 가나다가 일단 무엇일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구성 원소가 3개예요. 근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고 하는 것이 3개래요. 그러면 하나, 하나,

하나 존재한다는 거구나. 근데 공유전자쌍이 4개래요? 그럼 공유전자쌍 4개? 하나는 무조건 탄소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수소에 탄소 결합하고 나머지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질소화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구성으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수소가 있고 얘네들의 조합을 가지고 하나하나하나 있을 수 있는 건 중심 원자가 질소가 되면서 산소와 이중 결합하는 요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공유전자쌍 수는 3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1대1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존재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질소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Y에 해당하는 게 탄소였을 거고요. Z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였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Y에 해당하는 게 탄소였고요. 그 다음 Z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였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래요. 아, 그러면 탄소가 있고 산소와 이중 결합에 수소 2개 결합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개고, 공유전자쌍 수는 당연히 탄소가 있으니까 4개입니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반부터 보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X는 질소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X는 질소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XY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Y가 더 커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 다중결합이 현재 존재하는 거니까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은 4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말 자주 나오는 분자를 언급했어요. 내가 보면서 어떤 분자인지 1대1 연결이 가능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꼭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T도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화학식량에 B를 줬어요. 그래서 A 대 B가 1대 3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미지수 조합해서 저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문항 풀 때는 일단 나에게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뭔지를 빠르게 파악하시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추가로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정보도 한번 적고 갈게요. 우리한테는 화학식량의 B를 줬거든요. A를 1이라고 본다면 B에 대한 화학식량의 B는 3이에요. 근데 얘도 화학식량 같으니까 3이다. 1대 3대 3의 B를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용질 종류 나와 있고요. 용질의 질량 나와 있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 얘는 1대 1이구나. 라는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피가 나와 있는데, 몰롱도 나와 있으면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부피와 몰롱도 보이면 무조건 우리는 곱해서 용질의 양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요거 두개 곱해 주시면 1이 될 거고요. 요거 두개 곱해 주시면 X. 지금 비율로 접근 중이에요. 두개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거 지금 질량, 그리고 몰, 그리고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질량을 요걸로 나눠주면 우리 이 화학식량에 대한 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요 질량의 비, 이게 A와 B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질량을 알기 위해선 요 몰수와 화학식량의 비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요거 두개 곱해주셔서 우리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3x가 될 거고요. 요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질량의 비인데 요 질량이요. A 대 A래요. 1대 1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럼 당연히 요 x는 3분의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대 B는 1대 3이구나. 바로 찾아주시면 되죠. 그대로 넣어볼게요. 1대 3이 되는 거고, X는 3분의 1입니다. 요거 확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워주시면 그 값은 그냥 1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요. 그래서 1번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요 문항 보실 건데 요 문항은요. 나에게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1순위였어요. 그래서 아 용질의 종류가 지금 두 종류네. 질량 나와 있고 부피 있고 몰롱도 아 이거 두 개 곱해서 몰수 계산해야지. 근데 화학식량이 있네. 그럼 몰수와 화학식량 곱해가지고 나 질량비 가져올 건데 질량비가 미지수 처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있겠다. 요 생각의 흐름이 내가 문항 풀면서도 이어졌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수소원자의 오비탈이라고 나오는데 문항 속에 수소원자의 오비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아,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그걸 문항 안에 실제로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그걸 쓸 준비를 하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가나다 1대1 연결해라 라고 하는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 그거 가부터 다에서 각각 3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일단 전제가 있고요. 우리한테는 주양자수의 순서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얘를 나 그리고 가 다 순서로 본다면 3 이하니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은 얘가 주양자수 3 그리고 얘 2 1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의 경우에는 1이면 1s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3p가 될 수 없는 거는 3p가 되면 주양자수에다 부양자수 더한 게 4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3s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가에서 얘가 2s인지 2p오비탈인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정보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가와 다를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에서 얘는 s오비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값이 0을 가질 거고 얘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 1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럼 이걸 토대로 얘는 2p 오비탈에 플러스 1을 갖는 것이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나다 모두 확정이 된 거죠.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 물어봤는데 가의 경우에 2에다가 p 오비탈 1을 더하면 그 값이 3이 될 거고요. 나에 해당하는 것은 3에다가 s 오비탈 0이니까 3이에요. 그럼 둘 다 같은 것 기억은 오른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나는 3s 오비탈 그럼 s 오비탈은 모양이 9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도 오른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다이의 경우에는 얘 s 오비탈이거든요. 그러면 부양자수가 1인가요? 부양자수 1이려면 p 오비탈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과 니은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 조합해가지고 푸는 문항이 요 양자수 관련해서는 꼭 출제가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항이었어요. 이렇게 가벼운 문항으로 정리하실 때 내가 꼼꼼하게 개념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거고요. 요 9번 문항과 관련해서 이런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하고 빼고 그 값을 빠르게 찾아내서 추론하는 문항들 많이 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연계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비탈의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것을 결정할 건데 그럼 먼저 주양자수, 이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였죠. 그럼 부양자수는 s오비탈입니다 라고 하면 0의 값을 가질 거고요. p오비탈이면 1의 값을 갖는 거였어요. 두 개 더해 주시면 1, 2, 3, 3, 4, 4의 값을 갖는데 항상 문항에서 나오는 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했더니 3이에요. 그럼 빠르게 머릿속에 아 나는 후보군으로 2p오비탈과 3s오비탈 고려할 거야. 더했더니 4예요. 아 나는 3p오비탈과 4s오비탈 고려할 거야. 그 생각이 쉬지 않고 연속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값은 1, 2, 여기 1이 될 거고요. 3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될 거죠. 여기에서 항상 우리한테 물어봤던 건 무엇이냐면 1s 오비탈까지 보면 요 가장 큰 값이 s 오비탈에서 결정이 되죠. 그 다음 2, 주양자수 2까지를 보면요. 거기에서도 제일 큰 값은 s 오비탈에서 결정이 돼요. 쭉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3p 오비탈까지 본다면 역시나 가장 큰 값은 역시 3s 오비탈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부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거, 최대값을 얘기할 때는 S오비탈에서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 문항 풀 때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그때그때 바로바로 생각나도록 여러분 꼭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양자수 조합하는 문항들도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을 한번 볼 거고요. 표는 원소 A부터 D로 구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부터 D는 모두 다르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는데 후보군은요.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가 후보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모두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한테 옳은 것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힌트가 이온수비 이거 이제 해석할 수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온수비 보니까 1대 3이라고 나왔거든요. 어쨌든 양전하량의 합과 음전하량의 총합을 더했을 때 이온결합 화합물의 경우에 그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대 3이었다 이거 보면서 아 얘는 아마도 3가 양이온이고 얘는 1가 음이온이지 않았을까? 그러니 1대 3으로 반응해서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었겠지. 그럼 여기에서 전자세계 잃어버리면서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루는 것은 알루미늄 이온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전자 하나 얻으면서 네온의 전자배치 이루는 것은 플로린화 이온이 되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플로린화 이온인가? 라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D-라고 되어 있어 음이온이 되는 걸 또 하나 찾아야 되는데 우리 후보군에 보면 얘네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될 거고요. 얘네는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D가 될 수 있는 것은 산화이온인 것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얘네가 1대1의 이온수비로 결합했다면 얘가 E-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B+는 이가 양이온이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고 이 중에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은 마그네슘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마그네슘 이온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전자 두 개 잃어버리려고 하고 얘는 전자 하나밖에 못 받아요. 1대 2로 결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1대 2의 이온 수비로 결합합니다라고 모두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B는 나트륨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B는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이미 찾은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에 보면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을 우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보면 얘 지금 1대 3으로 결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알루미늄 이온 1몰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자 10몰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 화 이온인데 그거 3개 결합했으니까 30 더해주면 40이 될 거고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라고 했냐면 다이에서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이의 경우에는 1대 1로 결합하거든요. 여기 10몰 여기 10몰 그러면 20몰 그러면 같아지려면 2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X 대 Y를 우리가 이미 1대 2라고 찾았어요. 그럼 이거 1대 2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X분의 Y는 2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4번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에 있어서 이온수비 간단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보다 좀 어려운 문항 혹은 요 정도의 난도로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온 수비가 제시가 되면 빠르게 그 구성 이온들을 내가 확정할 수 있는가 그 연습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이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실린더 가와 나이에 들어있는 T도시 일기압 기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전체 기체의 밀도비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화학원을 정말 잘

말하고 싶으면 이 밀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의 이 등급을 한 등급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밀도를 지금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지금 우리한테 제시된 것은 가와 나에서 기체의 전체 기체의 밀도비를 줬거든요. 그게 지금 몇대 몇이라고 했냐면 72대 71입니다.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해요. 그리고 모두가 기체예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밀도는 그렇죠.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그게 혼합 기체라고 하면 평균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라는 얘기했거든요. 그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요거 크게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염소 기체가 나와 있는데 얘는 원자 번호 17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질량수가 35짜리, 37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는 질량수가 18짜리였을 거고요. 하나는 질량수가 20짜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5와 37을 더했어요. 더해주시면 72가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그 비를 내가 바로 활용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혼합기체였거든요. 그러면 그 혼합기체의 평균 분자량을 찾아서 이것이 그럼 밀도비와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를 보니까 질량수 35짜리고 하나는 질량수 37짜리예요. 그럼 35짜리, 35짜리 두개 있는 거니까 하나의 분자량을 70이라고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7짜리, 37짜리니까 두개더 해주시면 74짜리였구나. 근데 어쨌든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71이라고 하는 비를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도대체 몇대 몇으로 존재하고 있길래 70, 74라고 하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이두 개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이들의 평균 분자량이 71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내분점이 지금 1대 3으로 내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 존재비 얘기할 때는 이거 크로스 한다고 했어요. 아, 얘가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온도 압력 일정할 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얘가 만약에 1몰 존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얘는 3몰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 3몰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게 얘였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거였구나.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그 존재 비율을 우리가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4분의 3, 4분의 1,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 4분의 요거 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1몰 있다, 3몰 있다. 저는 그렇게 안볼 거고, 얘를 그냥 우리 배수하면 되니까, 얘가 4몰이 있다면, 그거는 이거의 3배만큼 나는 12몰 이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비율로 접근할 거니까. 그러면 그 12몰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9몰을 얘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얘는 3몰에 해당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해 보면 중성자수는요, 37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것은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질량수 달랐던 거고, 당연히 질량수가 큰 것이 중성자수는 큰 것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질량수 37짜리 원자수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시는 거였죠. 가에서 제가 전체 분자수를 4몰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분자당 37짜리는 1몰 존재하는 거니까 1을 곱해주시면 되죠. 아, 그러면 가에서 내가 얘를 4몰이라고 본다면 나에서 계산하면 얘는 지금 우리한테 37짜리를 물어보니까 여기에만 있거든요. 전체에 3몰이 있는 건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6인 거예요.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줘야만 4와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2분의 3배 반대로 적혀져 있으니까요.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가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 이건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가에 4몰이 있다라고 우리도 비율로 접근하니까 가정했고, 양성자의 양은 17, 17 더해주시면 3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얘가 9몰 존재하는 거에 얘는 18두 개가 있는 거니까 더해주시면 36이 있는 거고요. 얘는 3몰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하나당 중성자 수가 20이니까 그런 거 2개 있죠. 그러면 4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4로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계산해주시면 34분의 얘는 81이 될 거고 30 더해주시면 111이 되겠네요. 그게 3은 아니니까요. 정답, 디귿은 여러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우리 기억 하나만 골라줄 거니까 정답 1번으로 여러분들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선지를 해결하는 건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라서 어렵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문항이 어려웠다면 어디에서 아마도 여러분의 시간을 끌었을 것 같냐면, 도대체 이 밀도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얘네는 혼합기체인데? 그럼 내가 그거를 수직선 풀이로 가지고 와서 존재 비율 확인하고 내가 다루기 쉬운 형태에 바꿔서 내가 문항을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에서 내가 시간이 걸렸던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 반드시 수정 보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이제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요. 가부터 다에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위쪽에 이주기 원소라고 얘기했고,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머릿속에 바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내가 고려하면서 문항 풀 거야. 그 훈련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끊임없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굵직한 힌트가 되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다의 경우에 아마 얘도 혼동할 뭔가 여지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다의 경우에 분자의 모양은 직선형입니다라고 하는 힌트를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도의 정보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눈이 먼저 갔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나부터 먼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수소가 3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Y가 1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4래. 그럼 이거 당연히 얘가 하나 있을 때 얘가 세개 있는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한테 이주기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후보군은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플로린이었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수소 세 개와 결합하고 있는 거 중심 원자가 질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질소 하나에 수소 세개 결합하고 있는 암모니아인가? 라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Y가 질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앞에 문항 제가 풀면서도 이거 정말 문항 속에서 찾아내라고 하는 분자의 형태로 자주 나오는 거라서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세 개라고 한다면, 또 여기 지금 수소가 있어요. 머릿속에 빠르게 두 가지가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소가 있고, 중심 원자가 탄소면서 질소와 이렇게 삼중 결합되어 있는 형태 하나와, 수소가 있는데 중심 원자가 질소예요. 그러면서 산소와 이중 결합하고 있는 이두 가지의 형태를 다 다른 조건들은 만족하니까 골라라라고 하는 문항인데, 결정적인 힌트는 얘가 다의 경우에는 직선형입니다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직선형을 가지고 있는 얘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럼 얘를 질소라고 확정했으니까 X에 대한 것은 탄소겠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탄소 그대로 가져가면 얘네 지금 1대 1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탄소가 두 개면서 수소 역시 두 개인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모두 맞춰놓은 다음에 우리는 기억법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음성도 물어봤는데 지금 Y는 질소였고요. 그 다음에 X는 탄소예요. 전기음성도 우리 플로린 자리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었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

갈수록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이주기로서 원자분도 증가하고 있는 방향은 질소가 더큰 거죠. 따라서 질소가 탄소보다는 큽니다라고 하는 기억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보면요. 가와 나에서 모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가의 경우에는 탄소 사이에 지금 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얘는 암모니아거든요. 질소 수소 사이에 공유 결합만 있는 거지 얘네들은 무극성 공유 결합은 없어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볼게요. 다의 쌍극자 모멘트는 0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다의 경우에는요. 각각 모두 극성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라고 하는 디귿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에 의한 얘는 극성 분자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우리가 기억 하나 골라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항에서 그림 구조식까지 다 그려봤던 거예요. 3번 문항이 있었거든요. 3번 문항에서 이게 지금은 그냥 결합의 형태를 주면서 특징들을 묻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는 다 가림 처리를 하고 이 분자 자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는 문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문항이었어요. 먼지는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의 존재하고 있는 원자수의 비를 본다거나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준다거나 혹은 특정한 어떤 조건들을 주면서 어떤 분자인지 이거 내가 1대1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 요 문항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2번의 정답을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W부터 Z는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후보군을 산소, 그리고 플로린, 나트륨, 그다음 마그네슘 이렇게 적어 놓고 출발을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면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할 겁니다. 어디만 신경 쓰면 돼요? 그렇죠. 예외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죠. 그럼 예외 구간이 있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 예외 구간 없어요. 그럼 2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할 거고 3주기에서도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우리 무엇이 더 큰가? 큰거 순서대로 적어 주시면 여기 플로린이 가장 클 거고 그다음 산소, 그다음에 마그네슘일 거고요. 그다음 나트륨입니다라는 순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으로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작을수록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 우리는 원자 번호 역으로 알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온의 반지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실 수 있죠. 원자 번호 가장 작은 게 크다고 했어요. 그럼 산소, 그다음 플로린, 그다음이 나트륨이 될 거고, 그다음 마그네슘일 겁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고 보니까 여기에 WXY 순서, 그다음에는요, ZYX 순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얘는 XY 순서였는데 YX 순서로 순서가 바뀌었구나. 근데 여기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여기 마그네슘이랑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WXYG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아, 여기 X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고, Y에 해당하는 걸 나트륨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우리는 산소와 플로린, W와 Z에 대해서만 구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원자번호가 더큰 거는 플로린이 될 거고, 당연히 플로린이 산소보다 클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W에 해당하는 게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Z에 해당하는 게 산소였습니다라고 해서 모두 1대1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확정을 해주시면서 바로 기억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W는 산소냐고 물어봤는데 W는 이미 우리가 플로린이라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 중요한 표시해두실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전자 하나 떼낼 때까지 괜찮은데 두개 떼내려고 하니까 대단히 안정한 전자배치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요 B의 형태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1쪽을 고려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비교하라고 한 대상은 산소 그리고 플로린이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1쪽이 아니네. 1쪽을 제외할 수 있다면 나는 13족과 16족을 고려할 거야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16족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맞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각각을 비교해 주셔도 되는 거죠.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순간 얘는 16족, 17족 하나 내려가니까 15족, 16족 예외 구간이 되면서 당연히 산소가 플로린보다는 이 B에 대한 값이 더클 것이다 라고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원자 반지름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Y에 해당하는 게 나트륨이에요. 더볼 필요가 없는 게 제시된 것 중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나트륨이라서 이거는 맞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X랑 비교만 해볼게요. 그러면 마그네슘과 비교하는 거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작은 게 원자 반지름은 큰 거죠. 따라서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 5번으로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3번 문항까지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문항 풀면서 아, 이런 개념들은 내가 당연히 바로 문항 속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문항 풀면서 표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2주기, 3주기 가지고 왔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러면 내가 숫자 뭘로 채울 건지 뚜루루 생각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도 확인하셔야 되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두개 더해주시면 결국에는 원자의 전자수, 원자 번호가 될 거라서 이세개 중에 어느 한개 제시가 되면 내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연습. 우리 보통의 문항에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조합해서 원자들을 특정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들 많이 많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봤던 게이 오비탈 조합이었거든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아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요거 더한 값, 뺀값 이용해서 이 오비탈 특정하는 것까지 여러분 원활하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오늘 5회분,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재에요, 14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이 남아있거든요. 조금 난도가 있어요. 반드시 문항 먼저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한 문항 한 문항 좀 자세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한학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우리 원자의 구조 파트 들어갈 텐데요. 일단 머스체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부터 문항수가 많은 만큼 또 머스체크도 많은데 22번, 23번 쭉 한번 제가 골라놓은 문항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법과 이론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바로 한번 2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원자의 구성 입자, 원자의 구조 파트에서는 동위원소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위원소 문제로 수능에서는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봤을 때 용기 속 XY라는 이제 물질이 있고 분자가 있는데 XY에 대한 지금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X는 동위원소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얘는 동위원소니까 양성자 수는 같은 거죠. 왜 동위원소냐면 일단 A, B 질량수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고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동위원소 관계죠. 그럼 양성자 수는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Y라는 애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하나가 한 종류가 나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N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자, N은 여기 나와 있는 비율 전자수분의 중성자수의 비율이 나와 있죠?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같은 거니까 원자에서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의 비율이 4대 5의 비율이다라고 해서 N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n분의 n이니까 어차피 1이에요. 그냥 수식을 쓰나 마나 1인 거고. 그럼 얘는 얼마? 4분의 5로 가면 되겠네? 그쵸? 그럼 이 비율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 4분의 5니까 n이 얼마다? 뭐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n이 7이기 때문에 아, 얘는 질소구나. 라는 것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얘는 8, 얘도 7, 그죠? 얘는 8, 얘 산소네요. 그 다음에 10. 중성자 10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용기 속의 전체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의 비율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용기 속에는 X도 Y만 있는 거고 지금 봤더니 X는 AA 조합도 있고 AB 조합도 있고 BB 조합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존재비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 지금 존재비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AX와 BX가 2대 3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요 비율 이용해서 전체 구성입자 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AX는 전체 X 중에 얼만큼의 비율이에요? 5분의 2의 비율이다로 가시면 되고 AX는 5분의 2, 나 BX는 5분의 3의 비율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용기 속에 얘가 몇 몰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게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비율. 개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각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양은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양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XY가 몇 몰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럼 XY가 뭐 1몰 있다. 자, 1몰 있다라고 하고 이제 이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양성자 수는 이제 간단하게 X2Y니까 X2Y 7 곱하기 2에다가 8 더하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도 다 구했어요. 그쵸? 근데 중성자수는 평균값으로 가야 돼. 2대 3의 비율을 고려해야 돼. 그러면 X2Y니까 X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전체가 분자가 1몰이면 X는 2몰이지. 그럼 X는 전체의 2몰이고요. Y는 1몰로 가서 그쵸? 똑같이 양성자수처럼 중성자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X가 전체가 2몰인데 이 중에 비율을 이용해서 5분의 2만큼의 비율은 뭐예요? 중성자가 5분의 2가 AX니까 얘네요. 중성자 8. 그쵸? 중성자 8짜리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겠죠? 근데 2몰 전체 몰수 중에 5분의 3의 비율은 중성자 수가 7인에다. 7인에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구성 입자수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누구? Y의 입자수. 몇 개야? 10개. 얘네 1몰 있다고 할 거니까 그냥 10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X 원자 몰수를 2몰로 본 거고, 그 중에 존재비를 곱했어. AX의 존재비를 곱했고 5분의 2 거기서 이제 존재비를 곱하면 AX의 몰수가 나오는 거지. 그 AX의 몰수에서 중성자수를 곱하면 전체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더해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이게 55분의 62가 나오게 돼요. 답은 그래서 3번.

그중에 35cl도 1몰인 거지. 그죠? 37cl도 1몰인 거고, 그래서 전체 이원자 분자도 1몰인 거고. 그치? 자, 그럼 얘가 1몰인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가는 그러면 2분의 3몰이겠네? 2분의 3몰. 그럼 2분의 3몰인데, CL 원자의 양이 2분의 3몰인 거죠. CL 원자의 양이. 그쵸? 자, 근데 CL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원자 분자로 역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원자 분자니까 분자수 X라고 하면 일단 분자수를 구해볼게. 분자수 X에 35짜리 분자수 X에 구성 원자수 두 개에다가 그쵸? 두 개를 했을 때 이게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2분의 3. 원자수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2분의 3이다. 그럼 X는 얼마? X는 4분의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 몰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35Cl2는 4분의 3몰이고요. 3몰이고 37Cl2는 나머지 1몰 중에 4분의 1몰을 차지하고 있다. 뭐 어렵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자가 하나 있어. 그럼 얘도 하나 있는 거고 얘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하나 있어. 그럼 Cl 원자는 두개 있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배를 했을 때가 전체 몰수가 2분의 3몰이다로 간 거지.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분자 몰수를 구했고, 그럼 기억해서 35Cl2와 37Cl2 분자 몰수는 3대 1이네. 그러니까 3이죠? 틀렸죠? 니은 37Cl 원자 수는 나이서 가이 두 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몰이잖아. 가이서는 4분의 1몰은 분자 몰수니까 원자는 2분의 1몰로 가야겠죠? 그러면 나이서 가이 두배 맞네. 1몰, 2분의 1몰. 맞고요. 중성자 양은 나이서 가이서. 이것도 구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중성자 양은 얘가 4분의 3몰. 원자로 가셔도 됩니다. 원자로 가시면 얘가 2분의 3몰이 있는 거지, Cl이. 그럼 35Cl은 중성자 몇 개? 18개. 여기다 중성자. 원자 하나당 중성자를 써보겠습니다. 얘는 원자 하나당 중성자가 20개고요.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가부터 구해보자. 가의 중성자 수는 4분의 3몰이 분자 몰수인데, 원자 몰수는 두 배여야 되고, 35Cl의 원자 몰수를 구한 거고요. 중성자 18개다. 더해주시고, 그다음 분자 몰수 37Cl2는 4분의 1몰인데, 원자 수는 두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20개. 요렇게 해서 이제 가를 구하시면 되고, 나를 위에다 써볼게요. 나는 그냥 1몰이니까, 얘 18개, 20개 더해서 38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얼마 차이 나냐면, 1몰만큼 차이가 납니다. 1몰만큼 가가. 1몰만큼 가가 더 크다. 나오기 때문에 답은 얘는 안 되고, 니은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배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이 바뀌었고, 자, 여기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타이틀에 나와 있다시피 전자배치가 제일 중요해요. 전자배치 자료가 나와 있을 때 어떤 원소인지를 맞춰야 되는 거. 또는 뭐 양자수에 대한 조건이 나오기도 하죠. 양자수와 전자배 조건이 나왔을 때이 둘을 조합해서 어떤 원소인지를 빨리 맞추셔야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할 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24번인데요. 싸움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나와 있어. 그쵸? 자,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한다. 그럼 싸움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대로 다 채우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니까 그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일단 1번 봤을 때 ES를 다안 채우고 넘어갔으니까 이거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는 같은 하나의 오비탈에서 얘네 스핀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일단 다 만족은 한 거니까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가볼게요. 25번은요. 전자배치 지금 모형이 나와 있고 전자배치 그림이 자, 2, 3주기 15족, 17족 바닥 상태 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범위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범위 잘 보셔야 되고요. 원자에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얘하고 얘의 오비탈 수의 비율을 나타낸 거다. 그럼 전자가 두 개, 쌍으로 들어가 있는 오비탈만 나타낸 건데 요 표현이 중요한 거지. n 플러스 1이 3인 오비탈, 이게 뭐예요? 2p하고 3s 얘기하는 거죠? e p는 주양자 수가 2고 부양자 수가 1이잖아. 그쵸? 그럼 더하면 3 나오는 거니까 2p 오비탈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얘만이 아니라 3s도 30이니까 얘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e p에서 3s까지 포함을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n-l은 얘는 e-0. e-0에 es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3

3P, 3P, 3-1에 3p 오비탈도 포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두개다 포함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s랑 3p, 얘는 2p랑 3s. 그러면 여기서 들어있는 전자쌍수가 x는 1,1로 갔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해보자. 자, 2p부터 일단 들어갈 거 아니에요? 3s 들어가기 전에 2p에 먼저 들어가니까 2p에 한쌍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당연히 바닥 상태 기준이니까 한쌍 요렇게. 그럼 2p에 4개니까 얘는 일단 산소가 되는 건데, 산소가, 봐봐. 산소가 2s에 또한 쌍이 들어가잖아요. 2s에 2개. 3p에는 안 들어가고. 그럼 여기도 한 쌍, 여기도 한 쌍이니까 한 쌍씩 해서 산소가 가능하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도 늘려가봐. 이거를 요령껏 풀어야 되는데, 15, 16, 17을 다 이걸 구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한 쌍씩. 그냥 1대이니까. 한 쌍, 두 쌍. 요런 식으로 가보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한 쌍, 두 쌍은 얘가 한 쌍일 수도 있고 얘가 한 쌍일 수도 있어요. 순서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바닥 상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가셔야 돼요? 일단 ES에 한쌍 채워지고 나서 그다음 EP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한 쌍, 두 쌍의 순서는 얘가 한 쌍이고 얘가 두 쌍일 거라고. 그런 순서를 여러분 이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ES에 한 쌍이 들어간 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EP에 3S 들어가기 전에 EP에 두 쌍이 들어가야 돼. 그럼 EP에 두 쌍이니까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럼 누가 돼야 돼요? 플로린 되면 되는 거지. 아, 플로린이 가능하구나. 그럼 2대1의 비율로 이제 플로린이구나.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 하나, 둘, 셋, 넷. 4대1이네. 4대1.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대1인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 ES 한쌍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쌍다 들어가고 여기도 한쌍 들어가야 4대1이 되겠지. 근데 3P에는 한 쌍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한쌍 들어가고, 여기서 세 쌍, 여섯 개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총네 쌍. 그럼 여기는 총네 쌍, 여기는 한 쌍. 근데 지금 15족부터 17족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3s, 그 다음에 3p에는 어떻게 돼야 돼? 15족부터니까 최소.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쌍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15족부터 범위라서, 뭐 알루미늄 이런 건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소한 여기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돼? 인이 돼야 돼. 그리고 얘밖에 안 되는 게 하나 더 채우면 또 쌍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Z는 인이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Y는 황이다. 자, Y는 플로린이야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가 X의 두 배이다. Z가 X의 두 배이다. 오비탈 수는 몇 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여러분. 자, 1s 잘 보세요. 1s. 전 이렇게 그리거든요. 2s, 2p, 그 다음 3s. 여기까지만 지금 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게. 인에서. 그쵸? 인에서. 그럼 z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쌍. 여섯 쌍이 있는 거고, z는. 그다음 x는요? 한 쌍, 두 쌍, 그다음 세 쌍까지 있는 거지. 그쵸? 그럼 세 쌍이니까 두 배가 맞습니다. 요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네, 디귿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L이 0인 오비탈 수의 비는 Y 대 Z가 3대2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L이 0이다라는 것은 이제 S 오비탈 얘기하는 거죠, S 오비탈. 그럼 S 오비탈 비율, Y하고 Z. 전자가 들어있는 거, 얘는 1S, 2S 두개 있을 거고요. 그쵸? 두 개. 그 다음 Z는 1S에 3S가 들어가는 거니까 2대 3의 비율. 그래서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 니은 2번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은 18족을 제외한 2족의 바닥 상태 원자라고 나와 있고요. 18족 제외했습니다. 자, 기억은 전자가 되는 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이다. 그쵸?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체의 전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큰 n 플러스 l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뭐 ES랑 EP를 비교해도 얘는 n 플러스 l이 얼마? 2죠. 근데 얘는 n 플러스 l이 3인 거니까 얘가 더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전자 원자에서 수소 제외한 다전자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n 플러스 l은 커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기억은. 그럼 원자가에서 뺀 거고. 그다음 조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XYZ 합이 6이 돼야 되고요. 홀전자수는 XYZ 이 순서로 나와 있는데 일단 홀 전자수는 최대가 3이잖아. 그럼 요거를 일단 기준을 먼저 잡고 가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홀 전자수가 최대가 3이니까 물론 3, 2, 1일 수 있고

뭐 310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또 2일 수도 있어. 21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값 X를 한번 3으로 15족 원소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2족이라 했으니까 X를 질소라고 한번 넣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요령이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줄로 가시면 됩니다.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X가 질소다라고 했을 때, 자, 질소에서는 EP에, EP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에너준이 오비탈이에요. 몇개 있어, 전자가? 3개 있어. 그 다음 A는 음수, 이 값이, 전자수의 값이 음수거나 0일 수는 없잖아. 그런 조건들 유의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질소라고 했을 때 A가 3이 나왔어. 그럼 A가 3이 얘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2족이니까 2족에 EP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S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자, 근데 홀 전자수가 X가 3인데 Y가 그러면 2, 1로 가보자. 그럼 2라고 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탄소 또는 산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 그럼 여기서 얘가 2고, 얘가 2라고 했을 때 뭐가 가능하다? 탄소가 일단 가능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탄소라고 일단 해보자. 맞는지. 자, 그럼 여기서 얼마 돼야 돼? 원자가 전자수 5. 그다음 기억이 3이니까 얼마? 2가 되는 거네. 그쵸? 그럼 얘는 X는 2가 되는 거고. 그다음 Y는 탄소니까 원자가 전자수 4. 나 X는 얼마? 아, 기억은 2지 2. 그쵸? 2가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얘도 2가 되는 거네. 2. 그러면 Y도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는 마찬가지로 얘도 뭐 홀전자 1이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XY가 이미 2가 나왔어. 그럼 2가 나왔으면 얘도 일단 2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그럼 얘가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홀전자가 1 아니면 0으로 가야 돼. 그 다음 조건이 또 전자가 되는 오비탈 수가 Y가 Z보다 크다. 요 조건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Y가 Z보다 크대.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원자 번호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원자 번호 얘가 더 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얘가 더 크겠죠. 그럼 가능한 거 생각해보면 탄소보다 원자 번호 작은 거 생각해야 돼. 그럼 붕소라고 생각했을 때 붕소는 얼마 나와? 붕소는 홀전자 1 나와. 그쵸? 홀전자 1 나오고요. 그럼 가능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기억 구해봐. EP에 하나 있지? EP에 하나. 가장 에너지 큰게 EP고요. 그 하나 있습니다. 그럼 B가 1이야. 그럼 B가 1이고 원자가 전자수 붕소는 13족 3개. B가 1인 거니까 2 나오네. 이런 식으로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질소, 탄소, 붕소가 나왔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X는 탄소이다. X 탄소 아니고요. 질소라서 틀렸고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얼마? A 3이고요. B가 1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4가 되는 거죠. 4.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S분의 P 전자수 B 나왔는데 Y랑 Z 그럼 Y는 S는 4개 P는 2개죠. 그쵸? 1S2, S2, EP2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2가 되는 거고요. Z는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대1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네, D급만 가능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 27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2, 3족의 원소 나와 있고 13족부터 15족 바닥 상태 원자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홀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적인 값이 나와 있는 구간이 있어. 4하고 7이 있죠. 그다음 범위도 13족부터 15족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리 여기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요령을 부리면 이걸 일단은 다 쓰지 말고 뭐 원자의 홀전자수와 오비탈 수를 다 쓰지 말고 일단 4의 비율이 뭐가 나올지 7의 비율이 뭐가 있을지 찾는 게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일단 7은 뭐가 될까요? 비율이 1분의 7이겠지. 뭐 2분의 14가 될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2, 3주기 범위니까. 3주기까지 해도 최대 오비탈 수가 몇 개야? 9개밖에 안 돼요. 9개. 3p까지 9개. 그럼 2분의 14는 안 되기 때문에 1분의 7로 가야 돼. 그럼 1분의 7이면 오비탈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가야 되는 거고 홀전자 하나니까 얘가 누가 돼야 돼요? 3p 하나 있는 알루미늄이 돼야겠다로 가시면 돼요. 그럼 Z는 알루미늄 될 거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Y도 정해볼까? 자, Y는 비율이 4니까 1분의 4일 수도 있고요. 2분의 8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3주기까지 가니까. 그럼 1분의 4가 말이 되는지 봐봐. 홀전자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야. 그럼 홀전자가 하나 있다. 오비탈 4개이다. 하나, 둘, 셋, 4개로 가면 1s, 2s 있고 바닥 상태니까 2p에 2개. 그럼 홀전자가 2개가 되잖아요. 탄소가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그럼 2분의 8이 정답인 거지. 그럼 2분의 8로 갔을 때 오비탈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3p의 두 개니까 누구다? 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규소 이런 식으로 빨리 찾는 게 유리하고, 마찬가지로 x도 뭐 1분의 2 될까요? 1분의 2? 이거 안 되겠죠? 1분의 2. 오비탈 수가 두 개. 그럼 1분의 2니까 1s 있고요. 근데 2s. 홀전자 수가 하나. 그쵸? 이렇게. 요건 가능하네요. 그쵸? 요 상태에서는. 그럼 얘가 뭐 리튬이 될 수가 있고요. 리튬. 또는 뭐 2분의 4다. 요것도 가능하지 볼게. 2분의 4면 홀전자가 두 개고, 홀전자가 두 개고, 나 오비탈 수가 네 개. 그럼 홀전자 두 개고, 오비탈 수네 개니까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하네. 그러면 얘는 리튬이거나 이제 탄소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게 13족부터 15족까지라고 있기 때문에 리튬은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탄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는 이유가 있고, 그럼 W를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될까? W는 어차피 2주기. 13족부터. 그럼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있고요. 질소, 뭐 산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가능한 게, 자, 붕소에 보면 홀전자 하나. 홀전자 하나에 오비탈 수 3개죠. 그냥 3이니까 안 돼. 그냥 질소는 홀전자 3개. 오비탈 수몇 개? 5개. 그럼 질소가 답이네. 2보다 작으니까. 그쵸? 요런 식으로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W가 질소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W는 2이다가 아니라 질소라 틀렸고, 홀전자 수는 X랑 Y 같다. 홀전자 수얘두 개고요. 근데 얘도 두 개니까 같은 거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전자가 두개 들은 오비탈 수는 Z가 W 3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Z는 오비탈 수가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게 1s, 2s, 2p, 3s까지. 6개인 거죠? 알루미늄 6개. 그럼 얘는 6개고, W는 1s, 2s까지만, EP는 다 홀전자 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2개. 그래서 3배에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면 5번,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28번 가볼게요. 네, 28번 문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지금 중요한 표현이 양자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네요. 양자수. 부양자수 0. S오비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양자수 1, P오비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S와 P를 지금 준 건데, 그럼 얘네 지금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오비탈 수 P. 자, 그럼 오비탈 수 B니까 하나씩 대입하면 돼. 일단 중요한 건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요. 1S 하나에 뭐 EP 하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순서대로 가면 1S하고 2S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EP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1대를 나오려면 뭐부터 가능하다? 탄소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전자가 두개 이런 말 없으니까 전자가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X는 탄소이다. 일단은 가주는 거지. 홀전자는 2야. 그럼 홀전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얘는요. 둘다또 오비탈 수가 같네요. 그럼 이거 말고 또 있다는 거야. 그러면 2p까지 하고, 그럼 2대 3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다 채워져야 되고요. 그다음 3s로 넘어가면 3개, 3개로 갔네. 그럼 이거 가능한 상황이야. 근데 홀전자 수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로 끝나야 돼. 그쵸? 그럼 얘 누구다? 3s1으로 끝나는 나트륨이다로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Z는 1대 2잖아. 1대 2, 2대 1. 그럼 S에 두 개, P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누가 돼요? S에 두 개, P에 하나 또는 S에 네 개, P에 두 개는 안 되니까 그냥 S에 두 개, P에 하나로 가는 붕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탄소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Y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는 3이다. Y에 S는 3이죠. 1s에 3s 3이고. Z에서 N-L이 1은 모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3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N-L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N-L이 1이다? 그럼 1S도 가능해. N이 1이고 L이 0이니까 1S도 가능하고요. 얘만 가능한 게 아니고 EP도 가능하죠. EP도 N이 2고 L이 1이니까 EP도 가능하다. 그럼 두개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둘다다 포함이 되는 거고, 전자 수가 총 3개야. 그럼 1S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모자르니까 EP 하나 더 있어야 돼. 근데 바닥 상태니까 EP1까지 들어있는 붕소가 돼야 되는 거죠. Z는 붕소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네, 28번까지 했고요.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은 바닥 상태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자, 바닥 상태 조건 있고요. 그 다음 N이 나와 있어. 가하거나 같다. 뭐 N이 같다. 그 다음 N 플러스 1이 뭐두 배이다. 이게 좀 중요한 조건일 것 같은데, N 플러스 1이 두 배이다? 일단 2에서 가능한 거는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2사밖에 없어, 2사밖에. 사실 어떻게 바로 나오냐면, 1s, 하나, 1이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정해볼게. 2s, 2지. 그 다음 2p에 3이죠. 3s에 3이잖아, 같잖아. 그 다음 3p에 4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배가, 물론 이거랑, 물론 이것도 되긴 해. 이거 되긴 하지만, 아마 요거일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오긴 합니다. 저 왜냐하면, 그냥 다하고 가를 물어봤잖아. 다하고 가. 그럼 예를 들어서, 다가 그러면 2s라고 쳐봐. 그럼 가가 1s. 그러니까 1, 2나 2, 4가 돼야 되는데, 그럼 다가 2s라고 하면, 여기서 2s면 얘 무조건 0이잖아, 0. L과 M의 합이 0이 나올 거잖아요. 2 대1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눈치껏, 아, 요런 포인트를 바로 보시고, 아, 이게 나왔으니까, 아, 얘는 P오비탈이 돼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2, 4가 바로 보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문제 좀 빨리 풀어줘야 돼. 그래서 3P. 그럼 다가 3P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가가 뭐가 돼야 돼요? 가가 2s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가가 2s 확실하고 3p 확실하니까, 가는 2s니까 n은 2고요. 나도 2네. 그럼 나는 뭐 2p겠네. 그쵸? 뭐 가능한 게 2p밖에 없어. 자, 그럼 나는 2p고, 다는 3p인데, 요 비율이 2대1 나와야 돼. 그럼 일단 둘다 p니까, 부양자수는 둘다 1이고. 네, 2대1 나와야 되니까. 이게 최대값이죠, 2라는 게. 어차피 자기양자수는 0, 1, 마이너스1밖에 없잖아. 그러면 1과 뭐를 더, 1과 얘를 더했을 때, 최대는 2란 말이야. 그럼 2하고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자기 양자수를 괄호 안에 표현해보면 1일 것이고, 얘는 자기 양자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억. 가는 ES다. 가는 ES. 가는, 그쵸. ES. 맞고요. ML은 가와 다 같다. ML은 가도 0이고, 다도 0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는 나하고 가. 나는 EP고요. 그 다음 가는 E. 가는 어딨어? 가는 ES. 그치. 그럼 에너지 준위는? 얘는 다전자 원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크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가 나왔어, 문제에서. 그러면 에너지는 같은 거지, 무조건.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소면 주의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같죠? 답은 어쨌든 인이기 때문에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2, 3족이 14족, 16족 바닥 상태 원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전자가 두 개는 오비탈 수 분해, 원자가 전자 두 오비탈 수 상대값 나와 있네요. 자, 얘는 써야 될것 같아. 이것도 상대값이잖아요. 근데 이거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쓰시는 게 좋아요. 14, 15, 16족, 2, 3주기. 그러면 탄소, 질소, 산소 있고, 그냥 규소, 인, 황이 있습니다. 자, 요 값을 쓸게요. 전자가 두개 들은 오비탈 수 1s2, 2s2 두개 있고요. 원자가 전자 들어있는 거는 2s2, 2p 두 개니까 몇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두개 들은 오비탈 수는 전자가 두 개, 1s2, 2s2 두 개. 원자가 전자 들어있는 거는 2s2, 2p 세 개니까 총네 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전자가 두 개는 1s2, 2s2, 2p에 또한쌍 있으니까 세 개. 원자가 전자 들어있는 거는 2s, 2p에 몇 개? 3개니까 4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얘는 전자가 두개 들어간 1s2, 1s, 2s, 그다음 2p 좀 많죠, 얘는. 1s, 2s, 2p, 3s까지 있어. 6개네. 그럼 6개 있고. 그다음 원자가 전자는 하나, 3p에 2개. 그럼 3개니까 6분의 3. 그다음 얘도요? 얘 똑같이 6이죠? 얘 똑같이 얘는 7이지, 7. 한 쌍이 더 들어가요, P에. 그래서 얘는 하나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 얘는 6이고, 원자가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거지. 그죠? P라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N이라면. 얘는 원자가 전자도 똑같이 4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써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가야 됩니다. 전자 배치는. 자, 그럼 여기서 빨리 찾아야 되지. 1대 3대 4를 찾아. 뭐 그런 문제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얘 값을 6으로 좀 맞춰볼까요? 6으로 맞춰보면 얘 6분의 9, 6분의 3배하니까 12, 그쵸? 6분의 3대 4, 6분의 2는 얼마야? 8. 그럼 3대 4는 지금 여기서 얘가 보이는 거고, 3대 4. 그럼 1은 6분의 1대 3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쵸? 6분의 3, 얘하고 6분의 9, 1대 3, 대 4.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 3대 4. 그래서 규소하고 탄소하고 누구다? 산소다. 규소하고 탄소하고 산소다. 규소하고 탄소하고 산소다. 요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되죠. 산소다. 아, 질소, 질소. 질소구나, 질소. Z는 질소가 되는 거죠. 얘니까 얘. 질소, 질소. 그쵸? 요렇게 해서 가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볼게요. 기억. 이중의 원소는 한 가지이다? 이중의 원소는 두 가지죠? 틀렸고.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랑 y 같다.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x

홀전자 두 개. 그래서 3p에 하나씩 있어. 두 개고, y도 같은 14종이니까 똑같이 2p에 두 개, 두개 같습니다. 전자가 들어가는 오비탈 수비 x랑 z, x는 s에, 얘는 3중이니까 3개, 3s. 나 p에는 2p에 3개에다가 3p 2개니까 5개겠죠? 자, 그 다음에 z는요, 얘는 1s, 2s 2개에다가 그다음 2p에 3개니까 요걸 비교해라. 그럼 얼마야? 곱했을 때 6으로 맞추면 10이고 보니까 얘가 더 크네? 맞습니다. 답은 그러면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31번.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학생 질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가는 오비탈, 이거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가와나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같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아, 여기 뭔가가 의미가 있다. 약간 좀 의심을 해야 돼. 가와나에 들어있는 전자 수 같다? 자, 근데 질소예요. 자, 그럼 보세요. L 플러스 ML이 나와 있어. 그럼 L 플러스 ML이 얘가 뭐 2야. 그치? 자, 근데 가하고 다가 들어있는 전자 수 같대. 그럼 일단 얘부터 보자. 보시면 일단 얘가 뭐 1s 같은 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s. 왜냐하면 n이 1이고 ml이 0이니까 1s. 그럼 딱 좋지 않아요? 어차피 1s면 둘다 0이니까, s 오비탈이면 둘다 0이니까 1s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하고 다에서 전자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질소라는 애는 특징이, 자, 1s, 2s 있고 근데 2p는 다 홀전자거든요. 그러면 전자수가 같으려면 다는 2s여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결정적인 단서를. 그쵸? 그럼 다가 2s일 수 있어? 뭐 이건 가능해. 근데 이건 안 되지. 0이어야 되죠? 2s 역시. 그래서 이 조건 틀린 거야. 아, 그럼 얘는 1s가 아니구나로 가시면 되고. 그럼 뭐가 될수 있을까? 뭐 1s, 2s 관계 아니면 2p밖에 없죠. 2p밖에. 그럼 2p로 가셔야 되고요. 2p인데 n이 2잖아요. 그럼 ml이 가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 전자는 하나 있겠죠. p에는, 2p에는 다 하나 있어. 질소는. 그쵸? 그럼 다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2p가 되면서 2p니까 이제는 ml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부양자수를 이렇게 쓰라고 꼭. 그럼 1 플러스 0이니까 1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얘는요? 라는 뭐가, 나는 그럼 뭐가 돼야 돼? 나는 그럼 2s겠네. es가 될 것이고. 왜냐면 0이니까, 2면서 0이니까 2s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라는요? 3이야. 그럼 얘는 3s는 될 수가 없고, 일단.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2p까지 봐야 돼요. 그럼 얘도 2p라는 거고. 그럼 2하고 이제 1의 조합으로 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1s 다 맞는 거고요. 니은 ml은 다가 나보다 크다. ml은 다가 0이고, 나도 0이네요. 둘다 0이다. 틀렸다. 둘다 같다. 다화라는 에너지는 같다. 다는 지금 2p고요. 라는 2p니까 에너지는 같네요. 답은 그러면 이제 가는 1s가 아니었죠. 2p였지. 그치. 잘못 썼다. 2p였어.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거는. 그래서 답이, 이제 디귿. 2번만 가능하겠습니다. 그쵸? 가는 2p. 그쵸? 이거 강조했었어. 지금 문제 풀면서.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라고 나와 있고요. s 오비탈에 들어간 전자수, 그 다음에 뭐 전자 한개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비율 나와 있는데, 2, 3주기라는 이제 그 범위가 있고, 가볼게. 그럼 X는 일단 요걸로 가야 될것 같아요. 문자가 뭐 나와 있지만 뭐 얘는 같다의 관계. 어쨌든 2, 3, 4의 관계로 가야 될것 같아. 그럼 원자 번호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자가 하나 들은 오비탈 수를 하나라고 해보고요. 그냥 2의 비율이니까 두개 들은 오비탈 두 개라고 해보자. 그럼 있어, 없어? 있잖아. 그쵸? 누가 있죠? 붕소가 있지, 붕소. 1s2, 2s2, 2p1이기 때문에 붕소가 있습니다. 그럼 붕소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뒤에가 다 맞아야 되니까 이거 A의 관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얘가 붕소라고 했어. 그럼 붕소라고 하면 몇 개야? S에 총 1s2, 2s2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4가 돼야만 해. 그런 애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일단 빨리.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1분의 4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4의 비율이니까 1분의 4 해보고 2분의 8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1분의 4 했어. 그럼 일단은 얘는 2주기에서 2s2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1분의 4가 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두개 들어 오비탈 수가 4개니까. 1s, 2s, 2p에. 1s, 2s, 2p에. 일단 이렇게 돼야 돼. 한 개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가능하다. 누가 된다? 플로린 되는 거지, 플로린.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플로린이 된다. 그럼 얘는 플로린이고. 그러면 맞고요. 그 다음 여기도 같이 가야겠지? 그럼 얘는 1분의 3으로 가볼까? 자, 1분의 3 있을까요?

1번에서 1S, 2S.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거. 또 10가지 있고,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6으로 가볼게요. 자, 2분의 6. 그 2분의 6 갔을 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거, 1S, 2S, 2PA. 다 전자쌍이 있어야 되고, 3S까지 있어야 돼. 전자쌍이. 6쌍이 나와야 되니까. 전자 한개 들어있는 게두개 있어야 돼요. 그럼 3P에 하나씩 있으면 되겠네. 그럼 얘 누구다? 규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전자 배치를 좀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 그럼 S 오피탈에 대한 전자 수는 몇 개다? 6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A는 4고 B는 6이니까 얘는 틀렸다로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니은 홀전자 수는 X랑 Z 같다. 홀전자 수 X는 붕소니까 얘는 1인 거고요. X는 1, 그쵸? 1. Z는 얼마? Z도 1이네. 홀전자 수는 둘다 13족, 17족 다 1이죠. 1족도 1이고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X보다 크다. 자, Y,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건 문제를 잘 봐. 전체 전자가 아니라 원자가 전자만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3S하고 3P에 두 개, 총몇 개다? 총세 개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Y는 3이고요. X는 2S, 2S, 그리고 2P에 이렇게 해서 총몇 개다? 두 개다. 요것도 맞는 거다. 답을 그래서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3번 들어갈게요. 네, 33번은 나트륨 바닥 상태, 타 바닥 상태고요. 지금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관련된 정보이다 되어 있는데, 양자수에 대한 표현은 늘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오비탈인지를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범위가 있다는 거야. 나트륨이고요. 바닥 상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까지만? 3S까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가에서는 이게 1이 나왔어. 근데 얘가 4야. 그럼 이거 같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1만 보면은 뭐 1S 생각할 수 있어, 1S. 근데 얘가 4기 때문에 1S는 택도 없죠. 1S면 1001이 돼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아마도 P 오비탈일 것이다로 가시면 되고. 그럼 P 오비탈은 누가 돼야 돼요? EP가 돼야겠지? 자, EP면 N이 2고요. 그다음 ML이 1이 있잖아. 그럼 차이가 딱1 나오기 때문에 얘가 EP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EP니까 211에서 4 나오는 거네. 이런 식으로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부양자수, 아, 자기 양자수 이렇게 써주시고요. 까먹지 않게 써주시고. 그다음 얘는요. 얘는 2로 갔네? 자, 일단 좀 팁을 드리면 S 오비탈이라면 여러분 이 값이 어떨까? 같겠지? S 오비탈은 이런 거다 0이잖아. 다 0, 0. 그럼 S 오비탈이면 이 값이 같을 거예요. 같으니까 아마도 2S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일단 얘는요? 달라. 얘는 같네? 얘 3S겠지. 그쵸? 그럼 3, 2가 있어. 얘만 맞추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럼 3, 2니까 뭐가 될까요? 3이면 EP로 가보면 EP도 가능하지. N이 2고 ML이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볼게요. 이게 2 나오는지. EP니까 2,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오, 되네. 2가 되네. 그쵸? 그러면 EP인데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가는 뭐 부양자수 1이다. 그쵸? 맞고요. P오비탈. 나와다는 에너지 준위 같다. 나와다는 에너지 준위가 수소라면 같았지만 나트륨이라서 다르다. 다가 더 크다로 가셔야 되고요. 틀렸고. 라이드라는 전자수는 2이다. 라는 전자수가 나트륨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라서 하나가 되는 거겠죠. 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네, 34번 문제. 자, 얘는요. 지금 뭔가 33 곱하기 33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B하고 C, 그쵸? 얘네들 다 이제 풀어주셔야 되고요.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33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최대한 좀 변별력을 주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A 곱하기 B C가 33이래. 아, 여기서 진짜 좀 막막했을 것 같긴 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막막한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지금 여기서 A, B, C가 뭐야? 홀전자수 곱하기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 오비탈 전자수잖아요. 그럼 홀전자수는 1, 2, 3밖에 없지. 0이거나, 뭐 0은 아닐 거 아니야. 뭐 물론 0일 수 있지만, 0이면 근데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죠. A, B, C 중에 0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A, B, C 중에 0은 무조건 없는 거고, 그럼 1, 2, 3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1, 2, 3인데 이게 33이니까 나머지는 전자수잖아, 어쨌든 간. 그럼 다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33이 나오려면 저 조성을, 조합을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3의 배수가 있어야 되고. 그쵸? 3의 배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전자수. 뭐

0: S오비탈은 안될것 같고, 2, 3주기니까. P오비탈이 되는 전자수가 11개면 되겠지. 이해가죠? 그럼 나머지는 1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3 곱하기 11 곱하기 1의 조합이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풀어야 이 문제 풀수 있습니다. 3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33이니까 3의 배수. 뭐 홀전자에서 3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전자수에 3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11이라는 건 이건 무조건 p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값으로 가야 돼, 이 값. 여기 밑에 값. S는 11개가 들어갈 수가 없지. 2, 3주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밑에 값에서 11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다음 1이라는 거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11 곱하기 1의 조합이 돼야지만 33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B가 C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둘 중에 무조건 10일 있어야 되잖아.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B가 10일이라는 거야. B가 10일. 그럼 B가 10일인 거고. 그럼 해보자, 하나씩. 그럼 둘 중에 하나가 3 또는 1이 돼야 돼. 해볼게요. 자, B가 10일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 전자수는 1, 2, 3. 근데 전자수는 자연수. 그럼 이거는 1 곱하기 10일의 조합이 돼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p오비탈이 어쨌든 11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2p의 전자가 총 6개가 있고 3p의 전자가 몇개더 있어야 돼요? 5개 있어야 돼. 이렇게. 6개와 5개. 그래서 11개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누구다? 결론은 염소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홀 전자 또 하나죠, 염소는. 그래서 y는 염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요? 홀 전자 3으로 가볼까? 1 또는 3인데 3이라고 하면 S오비탈에 대한 전자수 홀전자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3이라고 하면 1 곱하기 3이 돼야 되는데 홀전자가 하나고 S오비탈의 전자 3개인 누가 가능해? 리튬이 가능하죠. 리튬. 그죠? 리튬. 리튬이다로 가능하고요. 그럼 얘가 1이면 되겠네. 10가지 맞으면 정답인 거죠. 안 되면 바꿔야 돼. 얘가 1, 3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1이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2, 3주기이기 때문에 이게 1이려면 둘다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홀전자 하나, S오비탈 하나인 수소가 되는 거지. 그럼 1주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3이 돼야 되고, 얘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홀전자 하나에, 그럼 1이니까, 홀전자 하나에 P오비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2P 하나 들어가는 붕소가 되겠네. 요런 식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자, X는 홀전자 수가 1이다. X 홀전자 수 1, 리튬 맞고요. 3주기 용소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되는 거죠. 틀렸고.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z의 3배이다.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z의 3배이다. 저 이것도 여러분 하셔야겠죠. 이미 여기다 그렸는데 일단 염소는 1s에 2개, 2s 2개, 2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가는 거지.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y는 7개야. 일단 3의 배수가 안 나오겠죠. 이미 틀린 거야, 여기서. 근데 확인을 해보면 z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게 1s, 2s. 그리고 2p에는 홀전자 하나로 끝나는 거니까 얘는 총두 개죠. 그러니까 이미 7에서 사실은 안 되는 게임인 거지, 사실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전자가 두개 있는 거 y니까요. 그쵸? 다시 한번 1s, 2s, 나 2p. 이런 식으로 그려주신 연습을 하시면서 외워주세요. 2p, 나 3s. 6개, 3p.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8개, 8개. 8개가 된, 8개구나. 네, 잘못 말했어. 8개. 그럼 4배니까 틀렸다, 어쨌든. 알겠죠? 8개.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35번은, 자, 바닥 상태의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뭐 상대 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나타내 줘야 될것 같긴 해. 그치? 자, 이것도 요령을 부려보면, 여기서 얘로 바로 가지 말고,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요. 바로 가지 말고요. 뭐 특징 정도를 보면 뭐 같은 애가 있고 뭐두 배의 애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면 좋아요. 문제 풀 때. 자,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얘가 지금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예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바닥 상태니까 어차피 3s까지밖에 전자 배치가 없거든요. 3s2로. 그럼 얘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2p밖에 없지. 2p. 2p는 2, 1, 1이 가능하기 때문에 4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는요, 이 p오비탈이다로 가시면 되고 자기 양자수 항상 옆에다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값이 여기서 나오겠네. 2p니까 주 양자수이고 자기 양자수 1이죠. 그러면 3분의 1이 여기서 2라는 거야. 3분의 1이 2라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3, 2, 2 나와야 돼. 그럼 3이 나왔다. 그 뭐가 될수 있을까? 일단 3의 수도 가능해. 3의 수 300이니까 3의 수도 가능하고. 3의 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 또 뭐도 될까요? 2p도 또 가능할 것 같은데, 2p? 3의 수, 2p? 2, 1, 0. 2p도 가능해. 얘는 자기 양자수 0이야. 둘 중에 뭘까라는 거를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3의 수다라고 해봐. 3의 수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1 나오는 게또 있을까, 여러분? 3분의 1 나오는 게? 2p에 1. 2p에 1 여기 있잖아, 그치? 얘 말고는 없어, 이제. 3의 수 아니면 얘 말고는 더 이상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아니라 얘로 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없으니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서는 이제 2p로 가는 게 맞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얘는 0. 여기 가셔야 되고요. 그럼 2p 0으로 다시 가보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로 가도 되는데, 그럼 얘도 3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또 2p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더 이상 없다는 거야, 가질 수가. 알겠죠? 자, 그럼 얘가 2p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는 1로 가면 되겠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2분의 1 나올 수 있는 것도 뭐 있어? 일단 200 가능하겠는데요? 200은 주양자수 200, ES, 여기도 0이니까, ES 가능하네. ES. 그다음 얘는 1이야. 1이고, 그러면 2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거는, 뭐, 2, P로 가면 2P 마이너스 1. 뭐, 요거밖에 없네요. 일단 ES도 했고, 뭐, 1S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럼 2P로 갔을 때, 2p에 마이너스 1 가면 2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그럼 여기도 한번 확인해 봐. 1 나오는지. 2에다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가능하네. 그럼 얘는 2p에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l이 1이다라는 게 맞는 거죠. p 오비탈. 그다음 니은 ml은 나와다 갔다. ml은 나와다가 왔다. 맞는 거고. 에너지는 라가 바보다 크다. 라는 2p고요. 다는 es예요. 근데 얘는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2p가 더 크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역내 디귿 전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여러분 잘 풀었을 거긴 해. 근데 오래 걸리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는 정말 스피드가 중요한 파트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준 것들 팁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3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우리 전자배치, 양자수 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목소리>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강이죠. 2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실전 모의고사 11번부터 20번까지 저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사람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견디는 인간을 바꾼다. 우리는 간혹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내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그 현실을 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현실을 견디면 내 스스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굉장히 내 자신을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면서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할수 있어요.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걸 견뎌서 이겨내면서 내 스스로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이라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좀더 하나 더 올라갔구나, 하나 더 변했구나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성장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더큰 훌륭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이죠.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긍정의 한 줄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글을 좀 보내왔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뭐 좋은 성적도 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준 한마디 한마디, 가끔 힘들었지만 선생님이 그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고, 뭐,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매일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담임선생님 말은 또잘안 듣잖아. EBS 수능 강사 고종란 말은 들어도, 담임선생님으로서의 고종란 말은 좀안 듣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담임으로서 우리 반 애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이제 다가서고, 좋은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만은, 또, 그, 또 현실에서 또 그런 것들이 좀잘 부딪히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 소개 글에 나타난 기업가 정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은했어요. 자, 기업가 정신 하면 우리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 혁신성, 진취성, 유연감수성,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성, 자율성. 이렇게 되고,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업가 정신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딱 내용에서 하나만 가지고 출제되고 있지 않고, 제시문 속에서 나타난 기업가 정신이 어떤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 있는지를 가지고 답지의 하나의 내용 요소로서, 여러 답지 중 하나로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락사와 같이 대중적이고 저렴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검증된 차염소산 나트륨 계열의 살균 소독제 역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강력함과 편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공공락사에 생산하는 공공주의 창업주는 만약 비싸서 더 강력하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살균 소독 물질이 있다면 전 세계의 보건기구가 나서서 반드시 그러한 물질이나 그다음 기기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불결할 수밖에 없다면 공중위생은 아무리 부유한 자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자, 여기 나타난 것만 해도 뭔가 있죠? 딱 여러분 눈치겠죠? 그죠?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이와 같은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공중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공공락스는 창업주의 뜻에 따라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합니다. 손실이 예측되고 우리가 그걸 감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바로 유연감수성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통해서는 사회적 책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린 뭘 확인할 수 있다? 유연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선택지의 선지에서는 디귿과 니을이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면 5번이 정답이네. 진취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 기업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자세, 경쟁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발더 나아가려는 자세.

자세 이런 것들이 진취성이고, 자율성은 개인이나 팀 단위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것을 부여함으로써 할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자율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험 감수성 하게 되면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겨내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위험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2번,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취업 면접 후기에 나타난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면접 내용 보니까 회사명 공공은행이에요. 면접 내용 고객의 유형 5가지 중 하나를 추첨하고 금융상품을 수험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5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은행원의 입장이 되어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함 했어요. 여기에서 이 답지가 다 보기 선택지가 다 나와 있어. 내가 뽑은 고객은 30대 싱글 직장인으로 저축 성향보다 소비 성향이 크며 상품의 가입을 통해 저축 성향을 키우고 목돈을 마련을 원함. 면접 건물의 대기실에서 대기실과 면접실이 있었고 면접 순번이 되면 쭉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나와 있어요. 결국 제시문에서는 여기에 다 나온 거야. 금융상품을 뭐 하는가? 판매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세일즈 면접이지. 세일즈 면접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제시돼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면접이라 그래? 롤플레잉 면접이지. 정답은 세일즈와 롤플레잉 면접이다라는 거예요. 압박 면접은 어떤 거예요? 압박 면접은 말 그대로 압박감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극한 상황에 어떤 놓이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럴까? 연속되고 의도되게 스트레스가 받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이제 압박 면접이고, 다차원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 조카도 이 다차원 면접을 봤었는데 그 1박 2일 동안 가더라고. 면접관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등산도 하고 각종 놀이들도 하고 막 게임들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다차원 면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면접 방법, 면접 유형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출제되고 있죠. 매번 출제되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 방법들,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13번. 다음은 노동 3권과 관련한 수업 장면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한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우리가 노동 3권 하면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죠. 자,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오늘은 노동 3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단결권이죠. 바로 이 단결권에 대한 얘기다. 가는. 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뭐야? 단체 교섭권이지. 그래서 나는 단체 교섭권이다. 기억 볼게요. A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건 단결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 단체를 운영하고 할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A 기업은 단결권에 해당한다, 가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B 기업의 근로자는 적법한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 쟁의 행위에 참여하는 건 뭐야? 단체 행동권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단체 행동권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다.

합니다. 자, 디귿. 시기업의 노동조합은 경영진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거는 단체 교섭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잖아. 이건 단체 교섭에 해당하네. 그래서 기업 A, 이거는 맞는 답이죠. 그것도. 디귿도 맞는 답이야. 자, 그럼 기역은 단결권에 해당해. 가에 해당하고, 디귿은 나에 해당하는 거지. 니을, 디기업의 노사협의. 노사협의의 근로자 대표는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 이거는 노동조합이 아니잖아. 노사협의회는 다른 거지, 노동조합과. 그치? 이건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고, 이건 노사협의회니까 이거는 답일 수 없지. 그래서, 가는 기역에 해당하는 거고, 나에는 디귿이 해당하는 거지. 그럼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는 기역, 나는 디귿이니까 2번이네, 2번. 2번. 요게 2번에, 이렇게 정답이 해당하겠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4번 문제. 여러분, 그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을 쭉 보니까 어때요? 11번부터 20번 사이에가 좀 어려운 내용 요소들이 나와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보통 직기초 정도나 NCS 정도까지 혹은 뭐 창업 그 정도까지 좀 문제가 좀 경향 있고 NCS 정도까지네. 그다음 창업부터 해서 20강까지는 대부분 좀 1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배치되어 있으면 알수 있죠. 자,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어요. 자, 가 조항은 어떤 조항이냐? 호텔에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매달 직원 상주회비 명목으로 5만 원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항 중에 뭐가 있죠? 강제 저축의 금지 있죠. 그래서 간은 강제 저축의 금지에 해당한다. 저축, 강제 저금의 금지, 저금이죠. 저금. 저축이라기보다는 저금의 금지. 법정 용어로 본다면 강제 저금의 금지 이렇게 되겠죠. 간은 강제 저금의 금지, 위약 예정 금지, 그다음에 전차금 상계 금지. 위약 예정 금지라는 거는 이런 거지. 어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그 근로계약에 그 위약금 같은 것들을 갖다가 명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위약 예정 금지고, 전차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가불이라 그래. 이제 미리 이제 급여를 이제 일정 부분을 돈을 빌려주는 거지. 빌려주고, 급여에서 좀 차감하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전차금 상계 금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하죠. 가의 위반 사례와 동일한 사례로, 즉, 강제 저금의 금지와 동일한 사례로 그거잖아. 자, B 직업 소개서가 구직자의 임금에서 근로계약에 없는 수수료를 공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이거는 강제 저금의 금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이와 관련된 조항은 중간 착취의 배제와 관련된 거죠. 중간 착취의 배제. 배제에 해당하는 법 조항의 내용하고 관련 있는 거죠. 이거는 가는 강제 저금의 금지 조항이니까. 그래서 기역은 답이 될수 없고. 니은, 나에는 CC는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내 퇴사 시 유니폼비와 교육비 외에 위약금 1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서명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안 되지.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니까 요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하는 거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위약 예정 금지로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야. 니은은. 니은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고. 디귿 볼게요. 디귿. 다혜는 소형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일하던 D씨는 입사 직후 사장에게 급히 80만 원을 빌렸다. 퇴직할 때 사장님은 D씨의 월급에서 8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사례가 이제 바로 전차금 상계금지지.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자, 어떠한 활동이 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업의 욕구를 갖춰야 한다. 그 직업의 요건 네 가지가 있었잖아. 그지? 경제성부터 해서 뭐 윤리성, 사회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중 가는 개인이 일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는 뭐겠어? 경제성이지, 경제성. 가는 경제성이야. 네, 그렇습니다.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직업의 요건 일부 혹은 전부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기억 볼게요. A씨의 주장 중 가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치? 경제성은 당연히 우리가 급여를 받아서 금전적인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거지, 당연히. 경제성은.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고. 니은,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월 수입이 최저 임금에 준한 활동은 항상 직업으로 분류된다. 월 수입이 최저 임금에 준한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업으로 분류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다른 것들의 어떤 요건들이 우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직업이 요건으로 분류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을 내가 최저임금 받고 한다.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거는 직업이라 할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수 없고. 디귿. ABC의 주장에 대한 사례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내 경제활동의 수용자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제성은 이제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복지시설 내 수용자들이 시설 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또 갖추지 못하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될수 있는 거지, 이것도. 경제성은 있지만, 경제적인 건, 경제성은 존재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갖추지 못한다고 볼수 있잖아. 왜냐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이, 수용자의 시설 내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기억하고 3번이네. 그래서 경제성은 갖추고 있지만은, 다른 것들이 이제 부족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사례로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문제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 감이 있긴 해요. 자, 그다음에 16번. 다음은 직업안정법에 나타난 법 조항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이 직업안정법이야. 직업안정법 제2조 2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뭐뭐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의 정보,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무슨 서비스? 고용 서비스. 이 법조항 안에는 그 제시문 안에서 우리가 저 들어갈 단어가 다 나와. 이렇게. 고용 서비스란 뜻이지. 고용 서비스란. 자, 기억.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안이 여기에는 직업안정법, 여기 고용 서비스, 여기는 들어가지 않지. 이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지.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산업, 직업, 지역 간 근로자 이동에 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 서비스에 해당하지. 이거는 당연히 해당하겠지. 그다음에 디귿,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 안정 및 고용 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당연히 근로자에 관련된 뭐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해당하겠지. 그치? 니을하고 디귿이 답이네. 니을, 쟁의 행위와 관련된 찬반 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의 명부 및 투표용지 등에 관한 보전 열람에 관한 사항. 이거는 노동조합법이야, 약자로.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야. 그와 관련된 사안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법령과 관련된 것도 간혹 가다가 이제 나오는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뭐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도 낼수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내용 단순하게 내용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좀 트렌드의 문제의 트렌드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 이 기출 문제들 한번 봐보시면 알겠지만은 게임 형태로, 그러니까 한번더 꼬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게임 형태로 풀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점수를 부여한다면 점수를 더하고 이런 경우들의 문제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게임 형태로 한번더 꼬여서 그거를 문제를 또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들에 의해서 시간 소요를 좀더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내용에 대한 어떤 개념 중심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적 중심의 어떤 문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참고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공공발전소 내 기계 공작실에서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 하부 점검 중 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야간에 혼자 작업하던 중 기계 옷이 말려 들어갔대요. 말려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야? 끼임이 됐다는 거잖아. 끼어서 쭉 말려 들어간 거잖아. 그지?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입었고, 그래서 3개월 이상 이제 요하는 치료를 입었어요. 치료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대요. 해당 설비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 작업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 인력은 현장소에서 한 명뿐이며 그다음에 사고 당시 부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재한 상태. 어떤 좀 어떤 관리적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기억. 안전사고의 유형은 끼임에 해당한다. 끼임 맞아. 이거는 끼임 맞다라는 거 여기 부분 옷을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끼임이다. 자, 니은. 안전관리 인력의 부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불안전한 상태다. 아니야. 요거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원인. 간접적 원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간접적 원인 중에서도 관리적 원인이다. 관리적 원인이다라는 거할수 있죠. 자, 이것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한명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No, 틀렸지. 정답은 1번이 되고 중대재해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세 가지야.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중심으로 우리가 출제되고 있죠, 많이. 자, 중대재해가 두 가지야. 산업안전보건법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출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도 사실 좀 거의 비슷한 감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좀 미묘하게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가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로 본다면 첫 번째 1번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필요한 부상자가 두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몇 개월? 3개월 이상.

2명 이상이야, 2명. 다음 세 번째. 부상자가 혹은 직업성 질병자. 몇 명이냐?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야. 요 세 가지의 경우에

우리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법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시겠죠? 요세 가지에 해당할 경우에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한다라는 거. 요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메모하고 잘 기억해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낼수 있는 문제고,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이거 공업 일반 쪽에서도 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성직에서도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 있기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낼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노동 관련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네, 이거는. 그쵸? 조정법에 따라서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사건을 심판하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이나 차별 시정 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등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누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거지, 노동위원회. 최근에 이제 올해 우리나라 대기업, 모 기업에서 뭐 성과급 문제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뭐 노동위원회 뭐, 조정, 뭐, 그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노동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었죠. 그 다음에, 나, 근로자, 사용자 등의 경제, 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 등의 심의,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제 기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말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좀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 이거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자문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좀할수 있는 그런 직속적인 어떤 부분의 기관이라고, 위원회라고 할수 있는 반면에,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어떤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노동쟁의, 그 다음에 뭐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하거나 심판하거나 뭐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렇게 도출하기도 하고 그런 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관련돼서는 노동위원회와 직결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부당노동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부당해고, 이런 것들도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주고 있죠. 자, 기억 볼게요. 가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익위원은 10명에서 50명 이하로 한다. 아니, 몇 명? 10에서 70명이야, 70명. 이건 누구냐면 10명에서 50명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이에요. 자, 이거는 이번에 본수능에서도 충분히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구성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언급하면은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동수야, 동수. 같은 숫자로 구성해야 돼. 같은 숫자로, 동수로. 10에서 50이야, 50명. 그 다음에 공익위원이 바로 10에서 70명까지야. 10에서 70명까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고난도 문항으로 선생님이 한번 출제한다면, 쫙 출제해 본다면, 노동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은 30명이다. 맞아, 틀려? 맞을 수 있겠지. 자, 근로자 10명, 사용자 10명. 같은 수여야 돼. 자, 근로자 10명이면 사용자 10명이어야 되고, 근로자 20명이면 20명이어야 돼. 그게 동수, 같은 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명 이상이니까 50명이네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10명이면 사용자도 10명이야. 최소. 그러면은 공익위원도 10명 할수 있겠죠. 그럼 합이 30명 되겠지. 그럼 맥시멈은 어떻게 돼? 50명이니까 170명까지 되겠네.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고난도 문항을 낼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관계자라는 걸할수 있고, 니은 간은 관계 당사자 일방이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돼. 그러니까 조정 신청은 일방 혹은 쌍방 다 돼요. 그래서 일방이 신청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니은은 맞는 답이다. 이건 맞는 답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자, 디귿. 나는 결의, 집행, 감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야. 노동조합은 결의, 집행, 감사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답이다라는 거. 니을. 나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맞다라는 거야. 맞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자,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 특강 교재 19강에 되게 잘 나와 있어.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거.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19강 내용 고난도 문항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알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강 19강 내용이에요. 자, 19번. 다음은 산업기사 응시 자격 기준에 대한 포스터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공공산업기사 응시 자격 한 번에 완성.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세모세모 원격에서 온라인 100% 학점 은행제 수강으로 응시 자격 한번 해결. 관련 학과 2학년 대학 졸업자, 동일 유사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기능사 플러스 실무 경력 1년 이상, 학점 은행제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에서. 자, 기억. 응시 자격 신청은 대한상공회에서 진행한다? 아니죠. 산업기사 이런 것들은 산업인력공단. 공단이에요. 자, 니은 실무 경력은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이수 경력도 포함된다? 아니에요. 실무 경력은 현장에서만 가능해. 현장 경력이어야 돼. 산업체 근로 경력만 인정돼요. 디귿, 학점은행제 41학점 인정은 관련 학과 등록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맞아요. 학점은행제 41학점 인정은 관련 학과 등록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다. 니을, 평생 교육 시설이 아닌 일반 온라인 학원 수강은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등록이 불가하다? 불가해요. 그래서 일반, 그냥 온라인 학원 수강하는 거잖아.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은행제가 되는 이제 평생교육 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하다. 이것도 맞는 답이다.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번 문제는 뭐 이제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관련 학점은행제와 직결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파생된 내용으로 좀 나왔는데. 요거는 문제 수준에서, 요 안에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좀 이해해 놨두면 될것 같아요. 수능에서 출제되는 형태의 어떤 문항은 좀 아니었지만은 어차피 내용 요소는 요 내용 요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거 확인한 정도에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수능에서 매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 어떤 문제냐면요. 그냥, 잘 몰라도 제시문만 잘 읽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제시문 해석에 가까운 어떤 문제들이 한두 문제 꼭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한 것이 바로 20번 문항. 특히 20강. 여러분 특강 교재로 따진다면 20강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그냥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20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윤리적 의사결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자, A 제약사 신약 부작용 은폐 의혹 황금 시간 놓치나 했어요. 최근 A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 신약이 임상 최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경미한 부작용 가능성이 보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생명의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환자 불편에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신약의 시장 선점을 위해 이 사실을 당분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출시를 강행하자는 의견과 비록 출시가 지연되더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안 조치 후 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의견, 우리가 좀 지연되더라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죠. 후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의 신뢰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직업 윤리에 대한 의식인 거잖아. 그쵸? 직업 윤리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야. 직업 윤리에 대한 의식이다. 기업은 이익 증대를 위해 시장 경쟁 우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이익만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고 경쟁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막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첫 번째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가 된다는 거죠. 자, 니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이에 기반해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요게 직업 윤리의식, 공정한 직업 윤리의식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할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환자 정보 보호 및 기업의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해 부작용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때 적절하지 못하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윤리적 상황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당연하지. 이러한 비윤리적 상황에 대해서는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 여기에서 나타난 뭐 내용에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직업 윤리 의식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업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지. 그래서 니은하고 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이제 해결해 봤고 아까 그 19번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평생학습 제도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빠지지 않고 반드시 출제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출제한다. 반드시 출제한다라는 거. 자, 평생학습 제도예요. 평생학습 제도. 어떤 것이든 요 다섯, 특히 다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게 출제되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번 수능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더 나아가서 여섯 가지 중에서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 평생학습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출제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독학학위제야. 독학학위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요.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다라는 거, 매년 1에서 4과정까지 총 4번의 시험이 진행이 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은 누구명이면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사학위를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6년까지 11개 전공인데, 2027년부터는 이제 10개로 축소할 예정이에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명시가 없어. 정보통신학인가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어지, 그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리 애웠었어. 작년까지. 11개 전공이다. 이렇게 애웠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11개 전공이고, 내년부터는 1개가 축소될 예정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내년 1에서 4과정. 이렇게 나오면은 아 독학학위제 그다음에 독학학위제에서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사학위를 취득이 가능하다. 요거 동그라미 친 이유는 여기다가 다른 장관 이름 넣어도 이제 틀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교육부 장관 요거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점은행제야. 요 학점은행도 굉장히 잘 나왔었지.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의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되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들었다고 해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야. 학점은행제에 의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자격을 학점으로도 인정해요. 국가기술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학점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자격증은 몇 학점 이렇게 인정이 돼요.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학위 취득이 가능해. 학위 취득이. 그래서 학점이 어떤 누적돼 가지고 일정 학점이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건 2월과 8월에 각각 학위 수여한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두 번이다라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우리가 학위를 취득하거나 독학학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무슨 시험을 봐요? 편입시험. 대학 3학년으로 이제 편입하거나 뭐 이런 그런 편입시험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평생학습 계좌제. 평생학습 계좌제.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온라인에 우리 통장 계좌에 돈을 넣는 것처럼 온라인 학습에다가 계좌에 누적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 계좌제라고 하는 거예요. 학력 자격 인정과 연계해서 고용 정보로도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생학습 계좌제에 이제 가입을 하고 거기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사항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네, 또 활용할 수 있고 평생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한게 바로 평생학습 계좌제다라는 거. 자, 4번. 일학습 병행제. 자, 일학습 병행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고 그 일학습 병행제 내용 보면은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업이 이제 채용한 근로자에게 국가 직무료 표준, 즉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인데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일학습 병행제. 도제학교. 아시죠? 도제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일학습 병행제예요. 실제 우리가 모평이나 본서에서 사용할 때, 그 제시문으로 할 때, 그 제시문이 학교에서 하는 도제 내용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제시문이 나타난 제도, 평생학습제도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형태,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출제했던 부분이에요. 자, 일학습 병행제는 이제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의 어떤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독일이라든가 스위스의 어떤 도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설계한 제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참여 기업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자격 연계형이냐, 혹은 대학 연계형이냐. 대학 연계형 같은 경우는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인 반면에 자격 연계형은 자격을 얻는 방식이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학습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서 재학생 단계냐 아니면 재직자 단계냐. 이 재학생 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제학교죠. 도제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도제학교 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잘알 거예요. 어떤 건지. 근데 안 하고 있는 학생, 도제학교가 아닌 학교는 이제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어떤 걸잘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 가서 한 1, 2, 2, 3일 정도 일하고 그다음 나머지 2, 3일을 이제 학교에서 학습하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제학교인데 굉장히 요즘 도제학교가 또 경기도에서 몇몇 학교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죠. 그죠? 자, 재직자 단계에서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학생 단계와 동일하게 개별 기업에서 현장 훈련,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외 교육 훈련, 오프제이, 오제이 같이 하는 형태로 또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동안 많이 나왔던 사례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제학교 운영 사례를 가지고 많이 나왔었다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약학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계약학과가 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직무교육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바로 계약학과예요. 계약학과. 요즘 가장 핫한 학과 중에 하나가 또 계약학과야. 그 중에서 가장 핫한 학과가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주 뭐 AI 산업에 따라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뜨고 있죠. 이게 반도체 학과,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보다도 아마 올해 더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보면 굉장히 핫한 학과다라는 거. 자, 이 계약학과에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있고 재교육형 계약학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했던 계약학과는 바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말 그대로 그 A라는 곳,

0: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우리가 입학을 해서 교육 이수 후에 그 산업체에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졸업생이 채용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국가에서도 운영해요. 특히 이제 모 대학의 국방 사이버 뭐 보안과라든가 이 국방부랑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장학금도 다 주고 끝나면 이제 졸업과 동시에 그 저기 뭐야 군대 장교로 사이버 관련 장교로 이제 임관해서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기도 하고 기업체 특정 기업체와 연계된 계약학과에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그 계약과를 나오게 되면은 그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로 채용 조건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교육형 같은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대학 등의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체 직원들이 재교육을 위해서 대학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 형태냐, 아니면은 이 산업체의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그 대학에 그 학과를 가서 교육 이수 후에 그 산업체를 가느냐, 이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등록금을 포함한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우리가 산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이제 뭐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도 있고요. 그다음 사내대학도 요즘에 있는데 사내대학은 종업원 2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제 상법돈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이 사업장에 의해서 하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주로 출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내대학도 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물려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이번 시간에는 우리 1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2점 테스트 6번 문항까지 풀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 풀이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2점 테스트 7번부터 문제 풀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2점 테스트지만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답을 틀리거나 착각해서 틀리거나 했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아, 내가 수능 만점, 수능 1등급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도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2점 테스트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로 용수철 상수 k가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x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압축된 상태에서 이 a는 정지 상태였다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이 표현으로부터 이 물체가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을 x만큼 압축시켰다고 하죠. 아, 물체로.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으로부터 무엇을 알수 있을까? 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용수철로부터 분리되어 마찰 구간 1, 2를 순서대로 지나 V의 속력으로 운동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니까 마찰 구간 1을 지나기 전에 이 물체의 속력이 4V였다는 얘기는 결국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이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이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의 2분의 1 m4V의 제곱인 16V의 제곱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선생님, 물체 A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A란 말이 없네요. 그냥 물체로 이해해 주시고. 그럼 결국 마찰 구간 1, 2, 3을 지나서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데 우리 문제의 형태를 보니까 운동 에너지 형태로 이 문제를 풀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속력을 제곱해서 16V의 제곱, 그리고 9V의 제곱, V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하면 뭔가 계산을 할 때, 더하기 빼기 할때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찰 구간 1, 2에서 물체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W1, W2라고 하고 1, 2를 지난 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E0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찰 구간 1, 2를 지난 후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E0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E0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2분의 1 mv 제곱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문에 우리 모국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수식으로 바꾼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찰 구간 1,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W1, W2라고 하고 지금 물체가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겠죠. 그럼 마찰 구간 1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은 2분의 1 m에다가 16V의 제곱에서 9V 제곱을 뺀 7V의 제곱. 이게 바로 W1. 그럼 마찰 구간 2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W2. W2는 2분의 1 m에 9V의 제곱에서 V 제곱을 뺀 8V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범. X 가 얼마냐? 그런데 표현된 걸 보니까 KMV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 여기 다 있네,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식으로부터 2분의 1, 2분의 1다 지우고, 그리고 X 제곱이니까 K 이하하면 분모로 들어갈 거고, 제곱근에 16V 제곱은 4V로 나오게 되겠네요. 기역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계산 여러분들 틀리지 않게 잘할수 있도록 선생님 설명 듣고, 그래, 이거 계산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최근 수능 물리학원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산 실수 없이 빠르게 할수 있도록 평소에도 직접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 W2를 W1과 비교하게 되었네. 그럼 W1하고 W2를 비교할 때 다른 것은 숫자만 다르네요. 7대 8이네. W1 대 W2가 7대 8이니까 W2는 7분의 8 W1이 되겠습니다. 니은 옳은 문장.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이거죠, 이거. 그런데 이게 무엇이기도 해? 이것이기도 해.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한 값이 100줄이야. 그럼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 100줄이고 그 100줄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것도 100줄이란 얘기예요.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댓값을 무엇으로 표현하래요? W2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W2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네. 2분의 1 M8V의 제곱. 그럼 2분의 1 M16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W2의 두 배가 되겠네요.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같은 경우 마찰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그림만 딱 보더라도 여기 높이 H1, H2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데 여기 AB 두 물체가 용수철에 압축되어 있단 말이죠. 문제부터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B를 용수철의 양끝에 접촉하여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겠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 이 AB가 무슨 상태다? 정지 상태다. 그래서 압축시켜 놨다가 놔. 그럼 어떻게 돼?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면서 AB가 용수철로부터 분리돼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겠죠. 이 내용,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두 물체가 충돌하거나 혹은 하나의 물체가 분열되더라도 외부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무엇이 보존되어야 된다?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된다. 그럼 처음에 AB, 하나의 물체로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AB로 분열되더라도 운동량이 0이려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야 운동량의 부호가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그러면서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만 분열됐을 때 AB의 운동량의 총합도 0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AB의 질량이 3대 2야. 그럼 A하고 B가 분열될 때, 분리될 때 속력의 비는 몇대 몇이어야 될까? 2대 3이어야겠죠. 그래서 A의 속력이 A의 속력이 2V, B의 속력이 3V. 자, 이렇다고 하면 분리된 후에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6MV, B의 분리 후 운동량은 플러스 6MV. 그러니까 분리 후 AB의 운동량의 총합, 처음 상태와 똑같은 0.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연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문제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AB, 두 물체가 용수철에 압축됐다가 가만히 놓았어? 아, 그러면 메인 개념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 안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서브 개념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A하고 B가 각각 2V, 3V인 속력으로 운동하면서 A는 H1인 지점에서 B는 H2인 지점에서 H1, H2는 각각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속력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A하고 B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그렇죠. 보존 법칙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럼 A 같은 경우 처음에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죠. 얼마? 2분의 1, 3에 2V 제곱해야 되니까 4V의 제곱.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가 정지했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진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다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 거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B 한번 가볼까요?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m, 3V의 제곱이니까 9V의 제곱.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몽땅 무엇으로 변했어? EMGH2. 몽땅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기 때문에 H2 높이에서 정지한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몽땅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그쵸. 이 질량이 사라집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EM, EM 사라져요. 그리고 질문이 H2분의 H1. 위에 있는 식을 아래에 있는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좌변은 다 같은 것들은 사라지고 여기에 있는 질량 EM

삼엠은 다 지워졌고, 따라서 좌변에 있는 식, 9분의 4, equal, 이것이 바로 우변의 h2분의 h1 되겠습니다. 정답은 9분의 4,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8번과 같은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고, 운동량 보전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이 연합된 문제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52쪽에 8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그러면 5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일단 그림만 보았을 때 마찰 구간이 있어요. 그럼 마찰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마찰 구간을 제외하면 이제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 다 무시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될 거예요. 최근에 평가원의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구간이 함께 한 그림에 출제되어 나오는 것이 최근 평가원의 수능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높이가 10h인 평면에서 속력 v0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 구간이 있는 빗면을 지나 높이가 8h인 지점에서 속력 0이 된다고 해요. 정지하는 거죠. 자, 마찰 구간의 높이 차이가 4h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10강에서 개념 수업할 때도 한번 수특 미리 보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 만약 마찰 구간이 아니야, 얘들아. 그럼 이 물체는 내려오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높이 4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점점 물체의 속력이 빨라져야지. 근데 뭐래? 등속도 운동한대. 그 얘기는 뭘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거야. 왜? 마찰 구간에서 4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손실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W라고 하면 빗면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이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양만큼이라는 거죠. 물체의 질량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체의 질량을 m으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4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4mgh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가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그 마찰 구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꼭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평면에서 물체의 속력은 V이고, 물체의 속력 V를 구하는데, 선지를 보시면 V0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V를 V0로 표현하려면 여기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필요 없이 인쇄값도 아까운데 이 오른쪽 부분이 더 있을까? 바로 오른쪽 부분이 이 상황을 에서 V를 구하는데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 1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 없는 정보는 평가원에서 제시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이거 없이 풀었어요. 틀린 답이에요. 우연히 맞을 순 있어도 그건 틀린 답이야. 그래서 항상 의심해야 돼. 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 필요 없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개념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시간에 따라서 즉 이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뭐 마찰 구간이 있지만 마찰 구간에서 손실, 나머지는 보존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와도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에서는 어디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편리한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시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보세요. 자, 왜냐면 이 끝의 부분

부분에서 이 물체가 정지했단 말이죠.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처음과 끝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관계식을 한번 써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단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의 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10mgh. 자, 그런데 이 중에서 4mgh가 마찰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손실된다. 그 결과 어쩌고저쩌고 중간 과정이 있지만 최종 8H인 지점에서 이 물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8mgh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딱 눈으로 봐도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한 것이 EK와 EP 사이에 관계식을 얻어야 돼. 그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오른쪽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이만큼의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만큼이 마찰 구간에서 손실돼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마찰 구간에서 4H 높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은 뭐예요? 10H에서 4H를 뺀 6mgh. 거기다가 2분의 1 mv0의 합. 이게 결국 이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고, 그게 결국 뭐예요? 8H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으로 쓰면서 연습해야 되지만 익숙해지면 아예 암산할 수 있는 거죠. 오, 10mgh 중에서 4mgh는 손실됐으니까 6mgh. 이것이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고, 그리고 이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8mgh가 되는 거죠. 따라서 좌변은 2분의 1 mv0의 제곱, 그리고 우변은 2mgh. 결국 뭐다? EK와 EP 사이에 관계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V를 구하러 가야죠. 그럼 V를 구하는 방법은 처음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느낌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면 이렇게 온 것보다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 이렇게 가는 걸로 하면 더 간단할 수 있겠죠.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V에서 8H. 요 구간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평면에서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몽땅 8h 올라가서 정지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8mgh로 전환되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관계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아래에 있는 식이 위에 있는 식의 몇 배예요? 4배예요. 우변이. 그러면 좌변도 아래에 있는 식이 위에 있는 식의 몇 배여야 돼? 4배여야 돼. 그럼 다른 것이 V0의 제곱과 V제곱이니까 V제곱이 V0 제곱의 4배. 그렇다는 얘기는 V는 V0의 몇 배이다? 2배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최대로 간단한 상황을 이용해서 빨리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선생님은 처음과 끝을 먼저 비교해서 관계식을 찾았고요. 순차적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좀 귀찮긴 해도 10H에서 수평면까지 역학적 에너지 관계된 식을 써보시고, 그리고 V에서 8H까지 관계식을 한번 써보셔서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A, B, C 세 물체가 실에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이러한 형태의 문제 그림은 F는 MA, 운동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서도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 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이런 걸 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이미 또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그림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마찰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해서 손으로 잡고 있죠. 이때 B가 전 P에 정지해 있어요. 그럼 B만 정지한 게 아니라 함께 운동하는 ABC니까 A하고 C도 정지해 있는 거고, A를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면 B는 빗면을 따라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가 P에서부터 D만큼 떨어진 Q까지 등 가속도 운동한다는 거야. B가 내려오는 거죠. 그럼 A는 올라갈 거고 C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운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B가 Q를 지날 때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ABC가 함께 운동하니까 그때의 C의 속력도 V, A의 속력도 V가 되겠죠. B가 D만큼 내려와? 그러면 A는 D만큼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C는 D만큼 연직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또 문장이 있네요. B가 P에서 D만큼 떨어진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B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각각 420, 520, 520로 주어져 있어요.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51쪽에 있는 3번 문항하고 아주 유사하죠. 3번 문항에서는 AB 두 물체 함께 운동할 때 지금은 AB에 C 하나만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 물체가 함께 운동을 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죠. 왜? 손을 놓으면 이제 ABC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중력밖에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감소한 에너지를 찾고, 그리고 증가한 에너지를 찾은 다음에 감소한 에너지의 양과 증가한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C 운동에서 감소하는 거 찾아볼까요? 일단 B 빗면 아래로 내려오니까 결국은 B 연직 아래로 내려오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자, C도요. 어떻게 돼? D 아래로 내려오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A는 올라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 그리고 ABC의 운동 에너지는 정지했다가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 에너지는 따라서 ABC는 증가. 아, 그렇다면 감소하는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양. 델타. 귀찮으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B의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B라고 하고 C의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C라고 할게요. 자, 이게 감소한 에너지. 증가한 것은 A의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A라고 놓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증가하죠? A, B, C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A, B, C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각각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대입하면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ABC가 각각 420, 520, 520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20,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520, 더하면 얼마? 620. 그리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420. 자, 이퀄이 성립하려면 A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이 220가 나와야 되겠네. 근데 ABC는 처음에 정지했다가 B가 Q를 지날 때 속력을 V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B가 Q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ABC의 나중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자, ABC. 처음에는 다 정지, 나중에는 속력 V인 다 똑같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속력이 다 똑같아. 그렇다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비례하겠지. 그럼 ABC의 질량의 비가 2대1대 2니까 운동 에너지가 각각 ABC 역시 2대 1대 2다. 그럼 이때

인간 에너지 찾아서 그 양을 이퀄로 만든 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이다? 5분의 4, 2제로여야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 B가 Q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이냐? B가 Q에 도달할 때의 속력을 V라고다. 그럼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게 얼마였더라? 5분의 2, 2, 제로였었죠? 그럼 이 식을 V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요거 이항하면 또 제곱이니까요. 분자는 2일 거고, 분모에 m 있고, 루트 씌우고,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에 도달할 때 B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B의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구한 5분의 2이 제로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자, D급 가볼게요.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냐? 그럼 C를 쳐다보는데 C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했죠? 정지 상태에 있다가 운동 에너지가 5분의 4 2제로만큼 증가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C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쵸, 감소해요. 근데 문제에서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라고? 520. 그러니까 C는 520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계산하면 C의 역학적 에너지는 5는 2분의 25니까 5분의 21, 20만큼 감소하겠죠?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3번처럼 AB 두 물체 혹은 ABC 세 물체가 함께 실에 연결돼서 운동하더라도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고, 그때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은 감소한 에너지, 증가한 에너지를 찾아서 이퀄로 놓는 것이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그림 가는 전동기와 연결된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질량이 1kg인 물체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의 물체가 연질 위로 올라가는 동안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VT 그래프니까 우리 오랜만에 또 향수에 젖어보네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그리고 면적은 변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모든 마찰, 공기저항 무시하고요. 중력가속도는 10m per sec 제곱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무엇이 물체의 한 일은, 그 일의 양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W고, W는 어떻게 표현한다? FS로 표현한다.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힘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 물체가 힘으로부터 받은 일의 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으로 가서 0부터 2초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물체는 연직 위로 운동한다고 돼 있어요.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이죠. 10N이에요. 그럼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중력 곱하기 S라고 하는 것은 FS가 1인데 힘의 방향과 방향이 나란할 때, 같을 때 F에다가 S를 곱하는 건데, 중력은 아래 방향이고요. 물체가 위로 올라가니까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힘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럼 얼마만큼 올라갔을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고 알수 있죠? VT 그래프에서 0부터 2초까지 의 변이는 면적으로 구하면 되고, 그 면적이 얼마예요? 3. 따라서 0부터 2초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1은 중력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줄. 이게 중력의 한 1이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일의 양만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관심 없다. 숫자만 답하면 되죠. 35줄이 아니라 30줄이어야만 되고요. 니은, 2부터 4초까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자, 그러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라고 하고요. 실은 항상 물체를 실적으로 당기잖아요. 따라서 니은과 같은 경우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T에다가 T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이 물체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느냐? T를 계산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우리 F는 MA, 운동 방정식이죠? 그쵸.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부터 구해야죠. 그럼 물체의 질량 나와 있고, 2부터 4초까지 VT 그래프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가속도잖아. 1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 1뉴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1뉴턴. 문제에서 연직 윗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 10뉴턴이 작용하니까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1뉴턴이 돼야 되고, 따라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11 곱하기 힘의 방향, 즉 실이 물체를 당기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2부터 4초까지의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구해보시면 8m 나옵니다. 따라서 88줄, 니은은 옳은 문장. 자, 디귿번. 2부터 4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한 일은? 자, R자임이 한 일은요. 힘의 주체가 그 R자임이에요. 곱하기 R자임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럼 R자임은 구했잖아. MA에 의해서 1. 그리고 R자임 방향으로 8m 이동했죠. 몇 줄? 8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R자임이 한 일은 결국은 뭐이기도 하다?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외부력의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고, R자임이 한 일은 오로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나와 있잖아. 2부터 4초까지 속력이 3에서 5가 됐네. 그러면 55, 25 마이너스 33은 9. 계산해도 몇줄 나옵니까? 8줄.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무엇이다? R자임이 한 1이다.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테스트의 마지막 문제죠. 자, 이번에는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키고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시킨 모습, 그리고 나는 A와 분리된 B가 마찰 구간에서 3L만큼 이동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B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용수철에 접촉돼서 용수철과 함께 운동하는 녀석이고요. B는 A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일단 문제 상황부터 일단 보면 2L만큼 압축돼서 정지해 있고, 이때는 AB가 접촉해 있으니까 5M짜리 물체 하나로 생각해도 돼. 그럼 가본으로부터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4L의 제곱일 거고, 이게 무엇과 같다? 만약 AB가 한 덩어리로서 용수철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면 분리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평형이치. 용수철의 원래 길이. 그때의 속력을 V라고 하면 2분의 2, 5, M, V 제곱이 돼야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이 돼야 돼. 자, 그래서 A하고 B가 평형 위치까지 왔다고 쳐봐. 그럼 평형 위치는 R자 힘이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는 R자 힘이 0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치. V라고 하는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 계속해서 하는데 A는 어때요? A는 용수철에 항상 접촉돼 있으니까 평형 위치에서 속력 V를 B와 똑같이 가졌는데 평형 위치에서 용수철이 늘어나잖아, 이제. 늘어나면 탄성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A는 평형 위치를 조금만 지나면 속력이 V보다 작아지죠. 그런데 B는 어때요? B는 용수철이 B를 직접 매달고 있는 게 아니죠.
B는 평형 위치에서 V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 A는 V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AB가 함께 평형 위치에까지 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그러면서 이제 B는 그대로 V의 속력으로 B는 운동하는 거고요. 이제 A만 보면 A는 어때? 평형 위치에서 속력, A의 질량은 2m이고,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 최대로 얼마만큼 용수철을 압축시킬 수 있느냐? A의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몽땅 전환될 때, 그때 최대 압축된 길이. 아직 모르니까 X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으로부터 여기까지, AB까지 했고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 마찰 구간에서 B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 12번은 추후에 정오표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지사항에 정오표를 꼭 확인하시고,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받은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하고, 마찰 구간에서는 항상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죠.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요. 마찰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F라고 했을 때 마찰력이 한 일, F 곱하기 얼마만큼? 3L만큼. 마찰력이 한일 때문에 B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몽땅 손실돼서 그치, 정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의 식, 마찰력이 한 일이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마찰력의 크기를 보니까 오, K가 들어있고 L이 들어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V라고 하는 건 출제자 선생님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V라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V를 출제자 선생님이 제시한 정보, 또 변수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럼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이것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계식이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OMV의 제곱이 2분의 1 K4L의 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1 3MV의 제곱은 2분의 1 OMV 제곱의 5분의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이퀄로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느냐? 5분의 2 KL이 나와요. 꼭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니은. B와 분리된 후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최대 변이. 즉, B와가 A로부터 분리된 다음에 A가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키거나 또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났을 때그 변이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게 바로 X거든요, X. 자, 그러면 위식하고 아래식하고 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이거 나누기 하면 되겠네. 그럼 좌변 나누면 X제곱분의 4L의 제곱, equal 우변도 나누면 2분의 5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 루트 5분의 2L이 나오는데 분모를 유리화했네요. 분자 분모에 루트 5씩 곱해주면 5분의 루트 10L. 따라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B가 마찰 구간에서 3L만큼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자,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하겠죠? 디귿은 등 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문제고 변이 나와 있어요. 처음 속도가 V, 나중 속도가 0입니다. 시간을 구하래. 그럼 선생님이 등 가속도 운동에서 제4의 공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했던 평균 속도 이용을 하면 되죠.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분의 변이.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해야 될 텐데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이 마찰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속도 V를 구하면 되고 그 V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갑원으로부터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갑원에 있는 식으로부터 이 식을

부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꼭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부위가 얼마 나오느냐? 2 루트 5m분의 k, l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2 탈락하고 루트 5m분의 k, l이고, 그리고 변이는 얼마? 3L. 계산하시면 시간은 3 루트 K분의 5M 디귿 오름운장. 따라서 기역 디귿 오름운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과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가끔 나와요. 두 물체가 용수철에 이렇게 A는 용수철에 직접 매달려 있고 B는 A에 접촉해 있다가 A하고 B가 분리되는 거죠. 그 분리되는 순간은 평형 위치. 그래서 B는 그대로 등속 지속 운동하는 거고 A는 그 평형 위치에서의 속력 V를 가지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2점 문제를 모두 마치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3점 테스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높이가 h인 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로 용수철 상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용수철 상수가 k 대신에 h분의 40mg로 주어져 있고요.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켜서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다가 궤도 끝에서 연지 위 방향으로 운동해서 최고 높이 라지 H인 곳에서 속력이 0이 된 것이다. 높이가 H인 평면에서 용수철과 분리되는 순간 물체의 속력 EV 주어져 있고 수평면에서 물체의 속력 3V로 주어져 있고요. 질문은 D분의 라지 H의 분수값인데 상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 D하고 라지 H를 어떻게 계산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위치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모두 골라봐요. 자, 처음에 이 상태. H라고 하는 높이는 똑같고, 용수철의 물체가 압축되어 있다가 이 부위로 운동하면서 분리될 때. 자, 그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대신에 H분의 40mg. 그리고 변형된 길이 D의 제곱. 이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무엇으로 바뀐 거다? 물체의 질량이 m이니까 2분의 1m, 2V의 제곱인 4V의 제곱,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준 거냐?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수평면으로 내려오면서 3V의 운동 에너지, 3V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됐다. 그건 바로 뭘까요? 2분의 1m4V의 제곱에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만큼 갖고 있다가 이것이 수평면에 내려와서는 몽땅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 것이죠. 아, 그랬더니 이번 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2분의 1, m4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gh에 곱하기 5분의 4 하면 되겠네. 그럼 d를 내가 아는 게 목적이니까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이퀄로 놓고 mg 지워지고 숫자들 다 계산을 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d가 5분의 h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라지 H를 구하러 가야겠죠? 세 번째 식. 세 번째 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평면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m9V의 제곱. 이것이 몽땅 라지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네. 이 운동 에너지가 몽땅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2분의 1m5V의 제곱.

곱이 mgh였어요. 근데 얘는 2분의 1 m9v의 제곱이니까 5분의 9배가 되겠네. 그럼 다시 얘하고 비교해봐. large h가 얼마라는 거예요? 5분의 9 small h라는 거죠. 문제는 d분의 h를 구하시오. OOHH 똑같으니까 D하고 H가 몇대 몇? 1대 9. 따라서 D분의 H는 9.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마찰 구간이 없으니까요. 어디에서나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아야 되고, 운동 에너지가 라지 H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야만 된다는 것을 차근차근 식으로 표현하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강. 자, 특강이에요, 특강. 특강이 왔어요. 자, 여섯 번째 특강입니다. 자, 우리가 특강을 10개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섯 번째 특강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번 거는. 왜냐면 그 문법에 완전 직결되는 우리 수능에서 27번부터 30번까지 27, 28, 29, 30인데 그 중에 두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는 특히 조동사 좋아하는 출제위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약간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데 12강, 우리 전 강이 이제 그 11강이었고 이제 다음 강이 12강인데 11강에도 조동사가 살짝 요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근데 12강 이 다음 강 이번 강이 끝나고 그 다음 강 지금 17강인데 18강 거기서 이제 그 교재 12강에 본문하면서 이것도 사실 복습을 좀 하긴 할 텐데 조동사 그동안 많이 나왔단 말이죠. 약간 뭐라고 해야지 뭐 1층에서 화장품 팔고 뭐 2층에서 옷 팔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백화점에 막 정신없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막 나왔어요, 문형학습에. 응?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싹 약간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 좀 총정리한다! 라는 마음으로,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강도 같이 봐요. 13, 14, 15는 휙 뛰어넘어. 왜냐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사 들어가고 또 그러거든요. 걔네는 걔네끼리 모았어요. 그럼 왜 조동사하고 갑자기 16강에 있는 수습표현, 종경표현을 왜 같이 따라 붙냐? 그러면 이 조동사 마지막에 내루, 라레루가 나와. 이게 존경이랑 연결돼. 수동태지만 존경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좀 묶어서 보면은 좀 연결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16강이랑 같이 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먼저 조동사 들어갑니다. 96페이지 피시면 돼요. 96페이지 조동사 들어갑니다. 자, 96페이지, 97페이지.

이제 여섯 개의 조동사가 나와요. 조 동사란 무엇인가? 동사는 동사인데 조가 조수의 조자야. 도와줄 조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애가 조동사야. 그러니까 얘가 이 품사가 조동사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활용을 할 때는 이형용사 활용을 할 때도 있고 나형용사 활용을 할 때도 있고 동사 활용을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소다가 붙으면 나형용사 활용을 하겠지. 라시가 붙으면 이형용사 활용을 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붙으면 동사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줘서 새로운 뜻을 파생시키는 활용을 만들어내는 아이인데, 응? 뭐뭐하고 싶다라든가, 뭐뭐인 것 같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동사에다가 밥을 먹은 것 같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뭐뭐인 것 같다라고 만들어내는 이런 조동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품사는 조동사인데 활용은 뭐냐면 어미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나형용사 활용, 이형용사 활용, 동사 활용 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헷갈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동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뜻, 얘가 추측이냐, 전언이냐, 뭐 사역이냐, 수동이냐, 어떤 기능을 하냐, 뜻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고 조동사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활용이야, 활용. 활용은 세 가지, 이형용사인가, 나형용사인가, 아니면 동사활용인가, 세 가지 중에 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접속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품사는 조동사, 활용은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건 뭐야? 어떤 뜻으로 그 문장에서 쓰였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럼 소우다의 추측 전언이 있고, 추측 기능이 있고, 전언 기능이 있고, 요우다의 추측과 예시 비유 기능이 있고, 추측, 여기 사실 전언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르는 거? 없어요. 왜? 그동안 수현특 강을 순서대로 따라왔으면 여기에서 뭐안 거친 애가 없어. 거의 다 조금씩 다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고 나면 또 새로운 느낌이 있겠지만, 얘네들이 전혀 나본 적도 없는 애들이다 하는 건 없어야 돼요. 예,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야. 자, 소우다 보자, 소우다. 자, 소우다라는 친구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보면은 맨 윗단에 지금 박스가 이렇게 보이지? 선생님이 블랭크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왜? 이게 수능특강이 참 좋은 교재인데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다 블랭크가 채워져 있어. 그러면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면 알겠거든. 아, 이거 나 알아.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안 해. 근데 이렇게 팍 뚫어놨잖아. 그럼 또 몰라요. 그래서 지금 뚫어놨어요. 자, 그럼 보자. 소우다라는 아이는 조동사인데, 추측을 나타내서 또는 전언을 나타내서 표현이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접속 형태가 서로 달라. 예를 들어서, 예시. 예를 지금 예를 드시는 거야. 얘는 동사고, 이형용사고, 나형용사고, 얘는 명사지. 이렇게 표시할게요. 동사는 V 이렇게 표시할게. 동사의 경우는 마스형의 소우다를 접속해서 후루니까 후리 마스지? 후리 소우다를 쓰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뭐뭐 할것 같다라는 뭘 얘기하냐면 가능성. 어떤 가능성?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맛있을 가능성, 넓을 가능성이 아니야. 뭐뭐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뭐뭐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동사에서는 뭐뭐 할 가능성이 되는 거야. 하늘을 봤더니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내릴 것 같다. 아직 안 내렸어요. 내릴 것 같다.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 아직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자, 어간에다가 붙여서 소우다 붙이는 거예요. 어간이 뭐야? 루땡게 어간이지 뭐 히로 소우다 이렇게. 이 떨어뜨리고 얘가 없어진다는 거야, 얘가. 근데 예외가 뭐냐면 얘가 없어지는데 얘네들이 다 없어지는데 어간인데 얘는 하나가 더 붙어. 요사소우다. 이가 아니야. 요사야. 나사소우다 이런 식으로 사가 붙어요. 아이고. 그리고 얘는 이가 아니야. 이사소우다 아니고 요사소우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하죠. 굿이란 뜻인데 응? 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이라고도 해요. 둘다 굿이야, 굿. 똑같은 뜻이야. 근데 활용이 될때이 뒤가 어미가 활용이 될 때는 이 친구를 가져다 안 쓰고 얘를 가져다 써서 이사소우다를 안 써요. 얘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요사소우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간은 다 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겐끼소우다. 건강해 보인다. 그다음에 명사에는 안 붙어요. 야스미소우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 접속 형태 또 봅니다. 전언은,

뭐뭐라고 한다가 되는 거야. 정지영이 봅니다. 그냥 후루소다. 얘는 히로이 소다, 이소다, 뭐 요이소다 해도 되고, 이소다 해도 되고, 나이소다 해도 되고, 그냥 붙이면 돼. 아, 너무 귀찮다. 괜히 썼네. 겐기다소다, 아, 이게 중요해. 야스미소다가 아니라 야스미 다소다. 이다 빼먹기 좋거든요. 근데 다 빼먹지 마세요. 이렇게. 쉽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조동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야. 근데, 선생님, 동사만 돕는 거 아닌데? 그래, 형용사도 도와. 근데 하여간에 이런 품사들을 도와서, 조수로 도와서 어떤 품사를 파생시키는 건데, 이 후루에다가 소우다를 붙여서 후리소우다를 만들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고, 이렇게 형용사에 붙으면요, 가능성이 아니라, 얘는 지금 가능성이잖아? 얘는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얘는 뭐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뭐해? 보인다가 돼요. 사실 이게, 여러분 봐봐. 그 96페이지 피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상황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낸다. 이래가지고 얘네 둘을 이렇게 딱히 나눠가지고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할수 있는데, 동사는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지만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 쓰고요. 형용사일 경우에는 뭐뭐 해 보인다는 거, 육안으로 딱 봤을 때 그래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 추측해서 말하는 형태로 하고요. 얘는 뭐, 뭐뭐라고 한다라고 그냥 말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자, 이제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봐. 작년 수능이야, 이게. 작년 수능 문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 어떤 가방이 좋아? 마이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해? 우리 앞에서, 우리 앞강에서 했던 비교, 의문문이죠? 선택하는 거잖아. 자, 이게 좋아 보이는데 어때? 라고.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다. 이에다가 소다. 좋아 보인다.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 떨어뜨리고 요로 바뀐다 그랬죠? 요, 그 다음에 사가 첨가된다 그랬어. 요사소, 닭에도 이렇게. 요사소, 이렇게. 헷갈리지, 갑자기. 자, 앞에 봐봐. 아까 얘가 이나 요이, 선생님 굿 썼잖아. 이나 요이인데, 어미가 변할 때는 요이 쪽을 선택해서 쓰는데, 소우다를 붙일 때 이가 떨어지는 대신에 사가 들어가는 그런 예외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사소우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5번으로 만들어줬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수능 28번. 문법 문제 나온다는 거야. 조동사가. 잘 나와. 자, 또 보자. 이 추측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인데, 이건 아까 했던 그 박스예요. 예문 두 개만 좀 보고 넘어갈게. 지금 96페이지 나와 있는 예문 딱한 개야.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수특도 좀 가져와 봤어요. 너무 하나면 좀 서운하니까. 이건 아이에게는 무즈까시 소오나 혼. 그러니까 어려운 책은 무즈까시 혼. 그러면 단정적이잖아요. 어려워 보이는 책. 실제로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워 보여. 딱 봤을 때그 자도 빡빡하고, 어려워 보이는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워 보이는 책. 약간 추측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는, 지금 2027 수능이잖아. 26 수능 수능특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지. 이건 이제 이번엔 안 나왔어. 와, 기타나소나 해야 되시네. 기타나 이거 뭐지? 더럽다. 근데 기타나인데 기타나소나 하면 더러울 것 같다가 아니라, 딱 보고서 이미 더러운 거를 딱 보고 있는데, 더러울 것 같다라는 거를 뭐하러 추측하지? 키타나이 헤야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또안 쓴다. 딱 보고 알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게 핑크야. 보이지? 핑크. 핑크 같아요. 뭐 그러면 핑크 같아요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건 핑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딱 보고 바로 그알수 있는 거. 이걸 추측할 이유는 없잖아. 핑크로 보이는데. 보이는 걸 그대로 말할 때는 이런 건할 필요가 없다. 좀 어렵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판단해 해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정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자, 잘 봐봐. 헷갈려 하지 말고. 이걸 나눠, 이렇게. 여기 중간에 박스 있잖아요. 96페이지. 얘를 이렇게 줄을 딱 그어버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형용사, 나형용사랑 동사의 추측의 소호다의 부정이 틀려요.

이를 좀 읽어볼게. 야마다상 와 가오이로가 와륙대 안색이 안 좋아서 겐키 소우데와 나갔다. 겐키 소우데와 나이라는 거예요. 이거 볼게. 겐키 소우다가 겐키 소우데와 나이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 거죠. 소우데와 나이, 소우다가 소우데와 나이, 소우데와 나이, 소우데와 나이 이렇게 소우다를 여기서 바로 부정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냐면 겐키 자 나이 건강하지 않다. 여기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겐키자 나 사소우다 이렇게. 겐키자 나사소우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나사소우다를 쓰거나 아니면 소우데와 나이. 이게 되게 헷갈리지? 자, 봐봐. 이게 진짜 심플해. 여기 별거 없거든? 나이가 이가 떨어뜨리고 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나사 소우다라고 했어요. 아까 요사소우다처럼. 아닐 것 같다. 요거랑 소우다의 부정이 소우자 나이. 이게 형용사야. 이두 가지로 만들어주는 게 형용사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잘 봐봐.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쿠 나사소우다거나 자 나사소우다가 되는 거지. 그지? 자나 대화나 이런 식으로. 뭐뭐치 않을 것 같다나, 뭐뭐 할것 같지 않다나, 뭐뭐치 않을 것 같다와 헷갈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뭐뭐일 것 같지 않다. 같은 말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맛이 달라 볼게. 맛있지 않을 것 같다와 맛있을 것 같지 않다. 말장난 같아요? 맛있지 않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지 않다. 뭔 소리지 이게? 같은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어도 같다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미묘하게 차이를 느낀 사람 있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뭐 옛날 수능엔 좀 다르긴 했는데 지금은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 형태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이 형사다. 자, 그러면 겐키 소우데와 나갔다는 겐키 소우데와 나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겐키 소우자 나이가 되는 거지. 자, 히로이로 한번 가보자. 히로이. 넓다. 여기다 넣을게. 넓지 않을 것 같다. 히로쿠 나사소우다. 넓을 것 같지 않다는 히로 소우자 나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어렵지? 그런데 동사는 어떻게 하냐면 동사는 마스형에다가 소우다를 붙이잖아요. 아까 뭐 했었지? 후리 소우다를 붙였잖아. 마스형에다가. 근데 이거는 동사는 얘를 안 써. 얘 밑에 걸 써. 소우니나이, 소우모나이, 소우니모나이를 쓴다는 거야. 엥? 이거 안 써요? 예, 안 써요. 아, 뭐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뭐 나사소우다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 수능 특강 기준으로 공부하자고. 미치가 콘데 이루까라 길이 막히기 때문에 10분 대화 10분 정도로는 10분을 소요 경과 기준 10분을 소요해서는 이케소모 나이, 이케소니 나이, 이케소니 모 나이 이런 식으로 갈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여기다 이쿠에 이케루 갈수 있다에 마스형인 이케루 갈수 있다 갈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갈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갈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 해석을 미묘하게 뭔가 달리 해줘야 되나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뭔말것 같지 않다 그냥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했어. 끝났어 벌써. 이제 전원 넘어갔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한번 첫 수를 배부를 수 있을까? 하다가 해야지. 지금 우리 한거 뭐야? 추측의 소우다, 뭐뭐일 것 같다. 응? 라고 하는 형용사와 동사의 부정 표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이 형용사, 나 형용사 각각 두 가지씩 있고, 동사는 세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원은 뭐야? 전원의 소우다는 뭣뭣에 의하면 뭣뭣의 이야기로는 누구한테 들었단답게도 도가 저쪽으로 가 있네. 뭐지만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電車가 遅れている. 전철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종지형에다가 소우다를 붙여요. 소우다, 소우다, 소우다. 봐봐. 다 완전히 마침표를 찍어도 될것 같죠? 근데 이거에 과거형이 와도 돼. 아까 지금 과거형 보면 96페이지 상단에 후루는 후따 소우다. 히로인의 히로 까따 소우다. 겐키다는 겐키다따 소우다. 야스미다따 소우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붙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부정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는 거야. 부정. 부정은 어떻게 해줘야 돼? 소문아이? 아까 추측처럼 아니야, 아니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 앞을 부정을 해줘야 돼요. 소우다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거 얘는 손대면 안 돼. 후라 나이 소우다. 히로쿠 나이 소우다. 겐키자 나이 소우다. 야스미자 나이 소우다. 나이 나이 나이 나이를 붙인 다음에 소우다를 붙여야 돼. 여기 뒤를 바꾸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원의 소우다. 자, 그래서 전원의 소우다는 부정형, 과거형, 의문형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은 넓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쟁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지우개가 이게 넓다라는 이 개념이야. 넓다. 근데 이거를 내가 전달하고 싶어. 이 쟁반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주고 싶다는 거야. 이게 넓다라는 개념을 담아서 준. 이 쟁반이 소우다예요. 응? 얘를 쟁반을 막 구부리고 막 뜯고 이러면 되겠어요? 얘는 그대로 놔둬. 내용만 바꾸는 거야. 내용만. 그러니까 넓었다고 한다. 넓다, 고한다. 고한다라고 하는 이 쟁반을 안 바꿔준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얘를, 이 쟁반을, 이 소다라는 이 쟁반을 말이야? 부정형으로도 안 되고 과거형으로 얘 바꿀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는 거야. 전원. 말을 옮길 때 그대로 옮겨야지 막 자기가 막 각색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부정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앞을 바꾸라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고. 선생님, 소우다를 소우데스로 바꾸는 건 괜찮아. 아, 되지, 이거는. 그죠? 뜨겁지 않다고 합니다. 바스노나카데 사이후 오도시다, 소우데시다. 이거 과거, 부정, 의문 다안 돼. 이거는 과거니까 안 돼. 그럼 뭐야? 이 앞을 바꿔주는 오도시다, 소우데스. 잃어버렸다, 꼬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오도시다, 소우데스까? 이것도 안 돼요. 소우데스까? 안 돼요. 소우데시다, 안 돼요. 소우자나이 데스. 이게 간단해. 이게 소우자나이 안 되고 소우데시다 안 되고 소우데스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전원의 소우다에서. 자, 이건 26 대수능 30번이야. 봐봐. 아까도 26년도였고 지금도 26년도였어. 지금 수능이 작년 수능이 28번, 30번이 다 조동사란 말이야. 문법이. 그러니까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자, 머리 잘랐네요. 아, 좀 너무 짧죠? 아, 내가 빨리 좀 짧게 잘라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짧게 잘려버렸네요. 아, 잘 어울려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D번이 묻은 거야. 내일 회사에서 모두에게 내가 비웃음을 당하다, 놀림을 당하다, 모두가 나를 보고 웃는다, 웃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웃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추측으로 맥락상 이해해야 돼, 전원으로 이해해야 돼. 어, 나 머리 너무 많이 짧은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허리까지 닿았는데 머리를 잘렸더니 이렇게 짧게 잘랐단 말이야. 아, 근데, 아, 잘 어울리는데요, 선생님? 어, 하지만 내일 회사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 비웃지 않을까? 아, 머리 너무 짧은데?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추측이야, 추측. 전원이 아니라. 답은 D예요, D. 어떻게 해야지? 웃음을 당하다. 사람들이 웃을 것 같다는 와라, 와래, 마시형에다가 소우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다. 웃음을 당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웃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동태로 잘 해석이 안 되지. 웃음을 당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능동으로 해석을 해주죠. 우리나라는 의역을 하면 답은 D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였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허! 내가 수능 할수 있어? 라는 느낌이 들지만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니야. 자, 이제 넘어왔어요. 조동사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96페이지, 아직도 96페이지인 거야.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우다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느끼는 거야. 어, 하늘이 어둡네, 비올것 같네. 어, 방이 너무 더럽네. 라는 거지. 아, 그건 아니었구나. 아, 너무 넓을 것 같다. 굉장히 넓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다는 그 직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경험이나 근거를 토대로 해서 감각적, 직감적으로 판단 추측하는 예시와 비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거 선생님 옆모습 되게 많이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정황을 봐.

그리고 뭐래? 판단. 추측이라는 걸 하는 거지. 아, 어떤 거에 의해서? 경험. 나의 어떤 경험에 또는 근거가 있어. 사고 근거가 있어. 판단 근거가. 그래서 경험이나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나 추측을 해서 말하는 게, 본 거를 말하는 게 이게 용어다다. 경험을 통해서 주로 시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수집을 했는데, 아, 내 경험상 그런 것 같아라. 그래서 말하는 게. 자, 김은쌈은 니혼고가 조즈나요. 돼서 능숙한 것 같다. 여기서는 뭐 능숙할 것 같다, 능숙한 것 같다 뭐할수 있겠지만 뭘 근거로 했는지는 이 문장 속에서 안 나오는 거죠. 카레와 히토마에데 하나스노가 니가 데미다이다. 그 사람은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막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어. 못할 것 같다가 아니야. 그 사람 보아하니 못할 것 같다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걸 봤어. 보고서 저 사람 되게 사람 앞에서 긴장 많이 하네. 되게 그런 쪽이 잘안 맞나 봐라고 지금 판단한 거죠.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제가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 사람은 좀 네가 대한 것 같다라고 경험이나 근거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볼게요. 그녀는 고도모미다이니 다노시소니 아손데이르 이랬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 뭐예요? 얘는 추측이야? 얘는 비유나 예시예요. 아이처럼, 마치 아이처럼. 예시가 되겠지. 예,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즐거운 듯이 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추측, 예시, 비유 갑니다. 자, 예시도 되고, 뭐, 비유도 되고, 추측도 된다. 마치 달 같은 얼굴. 비유잖아, 비유. 선생님처럼 말하다. 예시. 뭐, 예시나 비유를 선생님 나눠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국어 아니니까. 이게 다 뭐라고? 요다나 미따이다라고. 미따이다 같은 경우에는 요다에 뭐다? 똑같아요, 얘네 둘이. 회화체. 요다의 회화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는 있으나 활용이 달라요. 볼게요. 종지형부터. 요다. 이거 동사가 없네. 후루를 쓰는 거야. 후루, 요다. 그냥 쓰면 돼. 형용사도요. 히로이 요다. 넓은 것 같다. 자, 그런데 나의 형용사가 문제야. 건강한 것 같다. 겐키 나 요다. 이게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 다음 명사는 노예요. 야스미노 요다. 야스미노 요다 언제 쓸수 있을까요? 전화를 했더니, 걔네 아빠 회사 다닌다는데 아침 10시에 전화를 받아. 우리 정민이 집에 없다. 나가서 논다, 지금. 선생님, 정민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 정민이 아빠인데, 정민이 아빠 왜 10시인데 집에 계시지? 아, 오늘 휴가인가 보네. 라는 식으로 뭔가 경험이나 근거로 해서 판단을 추측해서 얘기하는 게 요다라는 거야. 자, 미따이다 갈게요. 미따이다도 종지형. 후루 미따이다. 히로이 미따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겐끼, 여기가 문제야. 겐끼 어떻게 될까요? 나안 들어가. 그냥 겐끼 미따이다. 여긴 나 요다. 얘네 둘이 이제 갈리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야스미 그대로 붙여요.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미따이다. 자, 그럼 기억할 게 뭐야? 얘네 두 개지. 얘네 둘. 나형 용사의 나 요다. 명사의 노요다. 이거에 대한 활용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어간에 붙고 종종이 붙는구나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재작년 수능이에요. 재작년 수능에도 조동사가 나왔어, 28번에. 작년 수능에도 28번에 조동사가 나왔지? 자, 아래, 아노미세 미따이다. 오늘 쉬는 것 같아. 뭐 써줘야 돼? 그치. 어간을 써줘야 되지. 명사를 그냥 써줘야 되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지. 알겠어? 여기 봐봐. 명사에 그냥 붙잖아. 미따이다. 미따이다. 명사 미따이다. 에, 아, 소. 개치오비다까라. 오늘, 하지. 뭐뭐, 릴, 리, 뭐뭐, 일, 터. 일을 빼볼까? 뭐뭐, 일, 리, 있다.

추측하는 거야. 그럴 리 없다 할 때, 리. 뭐뭐 할 터이다 할 때, 터. 리나 터. 그 이치상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그래? 월요일이니까 터 나이. 그럴 리가 없다. 하즈가 나이. 하즈와 나이. 뭐? 하즈가 뭐야? 명사잖아. 그럼 야스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야스미노 하즈가 나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답은 2번 되겠죠? 자, 봐봐. 어렵잖아. 자, 이제 라시 들어갔습니다. 라시.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소우다는요, 두 가지였어요. 추측과 전원이 같이 돼 있지. 그래서 얘네 둘이, 얘네 종지형에 붙고 얘는 막 맛형에 붙고 막 이러면서 이게 활용이 다 달랐습니다. 자, 요우다 같은 경우에는 추측이긴 한데 이 추측도 있지만 예시도 있고 비유도 있었어요. 달덩이 같은 얼굴. 선생님처럼 말하다. 선생님 같다. 이런 식으로. 센세노 요오다. 센세노 요오다. 츠키노 요오다. 달 같다.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요오다를 썼단 말이지. 얘네들도 미따이다랑 똑같아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오다 쪽, 미따이다 쪽.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네가 끝났으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거야. 이제 어려운 거다 끝났어요. 라시는 어렵지가 않아. 라시는요, 사실은 뭐뭐인 것 같다라고 추측의 형태로 말하는데, 얘는 솔직히 얘기해줘? 얘는 추측이 아니라, 추측이라기보다 전원에 가까워. 우리가 보면, 소다는 추측인지 전원인지 확실하게 나뉘잖아요. 활용부터 다르잖아. 근데, 라시는 활용이 아니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약간 회색이야, 회색. 근데 사실은 어디에 더 가깝냐면, 말을 옮기는 전원에 가까워요. 자, 객관적인 근거가 말하는 사람의 외부 정보에 있는 경우가 많, 자신의 주관이나 직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걔 10월에, 시험 보는 것 같던데. 그때 선생님이 말했어. 걔 10월에 시험 본다고. 걔뭐 수시인데 10월에 시험 본대.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자기의 주관이나 직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10월에 걔네 논술 본대. 라고 얘기하면. 근데 뭐 나한테 책임이 없어요. 10월에 논술 본다고 선생님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는 것 같던데? 그게 뭐야? 추측이야? 선생님이 말한 걸 그냥 전언하는 거잖아. 근데 마치 뭐뭐인 것 같아라는 식으로 말하는 우리나라의 뭐뭐인 것 같다랑 진짜 똑같은 라시예요. 자, 그래서 뉘앙스가 책임이 없는 뉘앙스가 있어갖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는 쓰기 좀 어렵다. 자, 다 종지형에 붙거나 어간이나 명사부터 얘는 밑다이다랑 약간 비슷해. 예를 들면 후루 라시 내리는 것 같다. 히로이 라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겐끼 라시, 야스미 라시. 되게 간단하지. 라시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뜻이 더. 라시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있어. 답다. 같다와 답다의 차이를 알아? 저 친구는 남자 같아. 남자답다. 이거는 여자한테 말하는 거지? 이거 남자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제 젠더 이슈로 막 이상하게 나 끌고 가지 말고 그냥 이거를 곰이라고 할까? 자, 하여간에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여성성, 남성성 뭐 내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 같다라는 게 뭐냐면, 아, 저 여자는 좀 남자가, 약간 남자가 씩씩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위험한가? 그 다음에 남자답다라고 하는 건더 성향이 그러하다라는 거지. 선생님으로 바꿀게. 꼭. 선생님답다는 선생님한테 하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 아닌 사람한테 하는 거야? 선생님으로 바꿀 거야. 아, 요즘에 너무 이렇게 민감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갔다와 선생님 답달. 나는 지금 선생님인 건 알죠, 여러분? 저 선생님이에요. 일하고 있습니다. 교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은 어느 쪽을 써야 돼요? 나한테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거겠지. 2번이를 나한테. 선생님 갔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닌 사람한테 선생님 갔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답다와 같다를 같이 쓸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통 보면은 여긴 요우다 쪽으로 가겠고 여긴 라시 쪽으로 가겠지. 물론 여기가 라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답다와 같다의 그런 차이

회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재밌지 않니, 이런 거? 야마다 씨는 파티에 오지 않는 것 같다. 똑같아요. 파티에 오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대표한테 들었는데, 뭐, 약간 늦는다거나 못 온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된거 보니까 안 오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고나이오다. 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이 정도까지 안 왔으면 안 오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더 드는,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는. 내가 말하는 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 요데스라고 하는 거는 직관으로, 아, 나 어쩐지 열 있는 것 같아. 본인 막볼 만져보면, 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판단하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나의 경험상 열이 있는 거였어. 근데 라시는 누군가가 말해주거나 객관적인 정보가 외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이 있다라는 외부 정보가 어디 있어? 나한테 있는 거잖아, 정보가. 그래서 라시를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 근데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이거는 뭐가 있어? 책임. 자, 감기인가 봐요라는 말을 했어, 의사가. 그러면 어느 쪽을 말해줘야 되냐는 거야. 요오다를 말해줘야 돼요. 라시는 쓰면 안 돼요. 왜? 요오다는 자기가 이렇게, 아, 저열 있는 것 같은데요? 감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열을 내가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의사도 감기입니다. 감기인 것 같아요라고 의사가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판단, 진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오다를 씁니다. 근데 라시는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라는 거를 어디 외부 정보에서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죠. 그럼 우리가 왜 진료비를 내? 그지? 그래서 요오다를 써야 된다. 이렇게. 자, 23번 대수능 30번에도 어려운 문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문제 되게 좋아. 봐봐. 자, 마에다하고 의사하고 얘기해. 선생님, 저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요다하고 미다하고 똑같으니까. 아, 선생님, 좀저 열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직관으로 판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도 아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랬더니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누가? 자기가 무리한 것 같은데 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전언할 수 없어. 제가 무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의식이 없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는 무리오시다 소데스가 아니라 무리시다 무리 무리 아, 초또 무리오시다 무리오시마시다 요데스를 쓰거나 무리오시마시다라고 단정을 해버리거나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 여기 라시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열도 있고요. 감기 걸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감기 증상이에요. 라고 이제 뭔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라시를 뭐야? 들은 거를 전언해주는 역할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간호사가 그러는데 감기라는데요? 이렇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그래서 아니고, 또 아니고. 옳은 건 A, B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어렵게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저 이거 갖고 다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런 문형을 어떻게 딱 이것만 보고 빙산의 일각만 보고 어떻게 그 크기를 다알수 있겠어요? 조금씩 하는 거지. 자, 이제 조동사. 얘는 쉽다. 이제 끝났어. 아유, 추측과 전언은 끝났어. 조동사 보자. 따위는 뭐뭐하고 싶다예요. 스크류 따위 만들고 싶다. 이건 알지? 넘어가. 따가를 들어가는 거야. 따위는 1인칭과 2인칭이에요. 내가 뭐뭐 하고 싶고 네가 뭐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죠. 따가르는 이제 마스형이 접속하는데 따위처럼 제3자의 희망과 욕구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따가르를 쓸수 있고요. 그냥 따위처럼 1인칭에 쓰는 거예요. 쓰여서 얘네들 이런 수많은 조동사 앞에서 했던 애들 전원 이런 애들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또구 씨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게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사또 씨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뭐죠 이게? 무슨 최면 거는 것도 아니고. 사또 씨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고 한다. 싶다. 고 합니다. 아니면 따가르를 써서 이 일시적인 현재 상태를 따가 떼 이마스. 나라이 따가 떼 이마스를 쓰거나. 알겠죠? 두 번째 무스코와 히토리데. 요건이 이키타가 떼이르, 따가 떼이르, 뭐뭐 하고 싶어 하다. 그러면 이키타이를 쓰면 수많은 조동사들이 오면 되죠. 이키타이 라시인 것 같다, 이키타이 요다인 것 같다, 또 이떼이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전언을 쓰거나 추측의 조동사를 써가지고 물론 의미는 바뀌어요. 얘하고 의미가 같을 수가 없지. 다 똑같아.

이거를 나한테 시켜주세요. 시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결론은 뭐냐면 얘네는 상대에게 본인의 의지를 나타냄. 그냥 이거야. 뭐뭐 하겠다. 즉, 하게 해달라. 곧 결과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게 해주세요도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뭐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센세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야. 토일에니 이카세떼 그다사이. 그 얘기는 이카세떼 모라에 마센까. 얘기는 화장실 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얘가 이 앞에 있는 이 행동을 하려나 보다 주어가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세로 만드는 방법 볼게요. 자다 아단이야. 나이 붙이는 것처럼 아가무 무가 마라 얘는 와 얘는 룻대고 룻대고 코 얘는 어떻게 되죠? 사세로 이렇게 얘는 나중에 하자. 자, 활용 다 아단에다가 사세로 붙이거나 라레로 붙이는 거예요. 얘는 뭐 붙여? 세루. 얘는 뭐 붙여? 레루. 얘는 룻대고 뭐 붙여? 사세루. 얘는 룻대고 뭐 붙여? 라레루. 자, 그럼 하나 외울까요? 노라세루 하면은 타게 하다. 노라레루 그러면 탐을 당하다. 태워지다. 그 얘기죠. 미라레, 미사세루 보게 하다. 미라레루 봄을 당하다. 얘는 코사세루 오게 하다. 코라레루 오게 되다. 사세루 시키다. 사레루 당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뱅교 사세루 따메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매일 도서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역이 두번 나오네요. 공부를 시키다, 보내다 라는 식으로 가게 하다 라는 식으로 사세루를 공부했습니다. 자, 레루, 라레루는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아단에다가 레루 붙이는 거, 룻대고 라레루 붙이는 거, 코라레루, 사레루,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네들의 기능이 뭐냐면, 수동태도 있지만, 존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카카레루 하면은, 어떻게 돼요? 쓰이다. 얘는 쓰시다. 쓸수 있다는 안 돼. 얘는 에단 플러스 룰을 써야 돼. 뭐가 돼? 카케루가를 써야 돼. 오케이? 탑에 라레루 봅니다. 룻대고 라레루. 탑에 라레루는 먹히다. 드시다. 얘는 먹을 수 있다. 나또 타베라레 마스카? 나또 일본의 청국장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자, 스루 갑니다. 활용 방법 사례루죠? 당하다. 하시다. 시고토와 나니오 사레테 이마스카? 무얼 하고 계시나요? 얘는 데끼루야, 데끼루. 완전히 독립된 할수 있다라는 동사 데끼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레루를 안 씁니다. 자, 코라레루는 다 돼. 자, 수동태는 뭐죠? 오게 되다. 옴을 당하다인데 오게 되다로 해석할게요. 그 다음에 오시다 됩니다. 올수 있다도 돼요. 히토리데 고라레 마스카? 혼자서 올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수동태의 존경 가능의 예문도 좀 살펴볼게요. 자, 호메르는 뭐야? 이르 동사예요. 호메라레르는 수동 존경 가능이 다 돼요. 근데 여기서는 딸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칭찬하시다에, 선생님에게 칭찬하시다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에게 칭찬할 수 있다일까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일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겠죠. 선생님,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절한 걸로 해석하는 거야. 자, 존경하시다. 슈바츠 사레마스카, 출발 당하나요? 이렇게 선생님 몇 시에 출발 당하나요? 하지 않겠죠. 출발하시나요?가 좋겠죠. 네, 수동 존경만 가능하고, 가능은 안 되죠. 왜? 데끼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스루에 얘기하는 거야. 자, 가능은요.
この問題は簡単だから쉬우니까誰でも누구든지答えられる

사례를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동 존경 가능 중에 대답하시다, 대답할 수 있다. 여기서 대답할 수 있다가 좋겠죠. 쉬우니까 대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풀어가는 게 맞겠지, 맥락상. 물론 다른 식으로 뭔가 그 상황을 만들면 못쓸건 아니지만 가장 적절한 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16강으로 넘어가요. 16강. 보면은 수수 표현, 종역 표현인데 선생님 수수 표현은 안할 거야. 이거 16강 할때 해. 종경 표현만 할게. 접두어도 그때 해. 자, 종경 표현은 이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걸 했단 말이야. 수동 존경 가능 중에 이 존경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지금 끌고 온 거거든. 나머지 것들도 살짝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존경 표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남을 높이는 거야. 존경어잖아요. 뭐뭐 하시다야, 하시다. 남의 행위를 높이는 거지. 나한테는 하시다, 내가 가시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선생님이 가시다 쓰잖아. 뭐뭐 하시다를 쓰는 건데요. 이게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활용이 돼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 나루라고 하면 가시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 나루를 써서 종경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오 대신에 고쓸수 있고 마스형은 명사니까 동작성명사 쓸수 있고 니 나루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뭐 하시다를 만드는 공식. 근데 여기 이 마스형은 이음절이면 안 되고요. 이음절 이상일 경우에만 넣을 수 있는 또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음절인 애들은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레를 아래로 쪽을 쓰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볼게요. 고 슈빠츠니 나레마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다. 오 대신에 고 들어가고요. 명사 들어갔고요. 니나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손님은 9시에 출발하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존경동사를 만드는, 하시다를 만드는 형태는 레를 아래로 만들어서 조동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나루를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해주세요 하는 테이쿠다사 있지. 이 앞에 있는 거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일 거 아니야? 요거보다 높이면 마찬가지로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로 얘를 높여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 마치 쿠다사이는 마떼 쿠다사이. 저또 마떼. 그 마떼 얘기하는 거야.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 마떼 쿠다사이 대신에 오마치 쿠다사이라고 쓸수 있고요. 오 대신에 고 들어가고 마스형 대신에 렌라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렌라크 쿠다사이 그러면 연락 주세요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존경 동사 만드는 공식 배웠고 테쿠다사이라고 하는 뭐뭐 해주세요라는 의뢰 표현을 존경도로 올리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있고 그다음 레루라레루 앞서 했었던 조동사 어떻게 바꾸는지 여기 선생님이 쓰신 후 카이따훈 선생님이 저자야.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쓴 책을 해도 돼. 이거보다 올리고 싶은 거야. 쓰신 책. 그러면 카카레따홍. 그럼 선생님 이거 만약에 우 플러스 마스형에다가 니나루를 써서 오카키니 낫따홍 써도 돼요?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쓰시다라고 하려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24년 대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30번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자, 보면 어떻게 하시겠냐? 남의 행동이죠. 맞죠? 그다음에 카이떼이떼 한국어로 쓰여져 있어서 요메나인다 쓰여져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카이떼 앞뒤를 써야 됩니다. 쓰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스형 플러스 니나루는 나의 행동을 쓰면 안 되죠. 내가 읽으셔도 되냐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해서 BC가 안 돼서 AD가 되는 이런 상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존경어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 이 주체가 누구고 내가 누구를 올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16강에서 선생님 다루는데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6강의 경어 동사는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되게 복잡해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나루도 있고요. 레루 라레루도 있고요. 얘는 또 뭐예요? 라고 있는데 얘는 공식. 얘도 공식이야. 만들어내는 공식. 얘는 뭐냐면 딱 하나 둘셋넷

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요 아홉 개 칸만 해서 얘는 특별한 VIP 동사기니까 얘는 따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16강 수능 포인트 할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존경도가 높고,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라레를 쓰면 된다. 요 정도로 이제 존경도의 그 위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어 동사도 그때 다 같이 먼저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 활용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소우다, 요우다, 밑다에다, 라시. 그리고 뒤에서 나왔던 존경어도, 이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박스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입의 사이에 학습자료실에 들어가면 경어 동사 이거 외워야 되고, 조동사 쭉 스펙트럼 있고, 동사의 소우다나 뭐 이거의 부정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조동사 사역수동 한번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하고서 난 다음에 얘를 하나 뽑아, 이거 한 장짜리고 일부러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얘를 뽑아가지고 이 박스를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럼 이걸 확실하게 알면 그 수능 문제를 풀 때도 되게 자신감 있게 풀수 있단 말이죠. 이한 장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은 확실하게 해두고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나사 고코로 사마 데시다. 자, 맞다.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재기준 11강으로 금융을 시작했고요. 오늘 교재기준 1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보통 좀 말이 빠른 편인데요. 이제 금융 파트에서는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조절하려고 해도 말이 빨라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기출문제를 뺐는데도 여러분에게 좀 영어 설명, 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예시를 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속도에 잘 맞춰서 따라올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확실히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좀 초점 맞춰서 오늘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똑같이 보면서 기출분석하고 또 목차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재기준 11강에서 이제 금융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지 직접금리로 할지 아니면 간접조절수단으로 세 가지 배웠죠. 우리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그 다음에 지구준비제도 세 가지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조절 정책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금융기관을 여기서 잠깐 배웠잖아요.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은행, 그리고 비은행, 뭐 예금 취급기관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이제 파생되는 보험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보험이 어떤 건지, 종류들이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다 배울 겁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걸 보니까요, 은행 업무가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 은행 업무는 여러분, 이때 출제되긴 했지만 평소대로라면 이게 단독 문제로 수능에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최근 5개년도를 봤을 때는 좀 깜짝 놀랐었던, 물론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왔었지만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이따 유익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종류도 많고요. 보험의 용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금융 파트가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오늘 배우는 걸 느끼다 보면 배우다 보면 아 이게 예금이구나 적금이구나 좀 모호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개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특히 보험은요 좀 어렵죠. 여러분이 보험을 진짜 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보험자가 뭔지 보험 계약자가 누군지 뭐 보험금이 뭔지 보험 뭐 등등등 용어들이 다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필수입니다. 보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벌써 4번 출제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제시문 용어도 나오고요. 용어 파악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계산하는 거 종종

그런 거다 나옵니다. 아니면 정책보험, 아니면 손해보험, 사회보험 특징 묻는 것도 나오고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따 선생님이랑 집중적으로 같이 배워볼 거고, 한눈에 보는 프리뷰 목차로 보면서 또 키워드 중심으로 볼게요. 선생님이 키워드는 금융기관으로 골랐어요. 사실 좀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다른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융기관의 종류 굉장히 많이 배웠죠. 은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공기관 뭐 등등 금융투자업자 엄청나게 많이 배웠잖아요. 금융기관 중에서 첫 번째 은행. 일단 확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 비은행 예금 지급 기관 확대해서 볼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깊숙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보험 볼 거예요. 자, 은행이 이제 일반 은행, 특수 은행 나뉘는데 우리가 종류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초점 맞추는 거는 이 은행에서 특히 일반 은행에서 보통 하는 그 예금, 적금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 은행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예적금 상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겁니다. 금융상품들이 나중에 배우는 우리 교재 기준 13강, 근데 14강에 나오는 거랑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용어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금융은 전체적으로 4개의 강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복습을 잘안 하면 뒤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다른 파트보다 유난히 복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 은행 바로 들어가요. 금융기관 바로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은행을 배웠어요. 우리 크게는 일반은행, 특수은행 나뉜다고 배웠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일반은행 먼저 배울 겁니다. 자, 일반은행은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선생님 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은행법에 의해 설립이 돼서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종류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시중은행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길 가다 많이 볼수 있는 지점들 있잖아요. 뭐, 우땡은행, 뭐 국땡은행, 뭐 신땡은행 등등등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고 접하는 그 은행들을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되고요. 지방은행은 전북, 뭐 부산, 제주 이런 지방에 있는 은행들을 의미합니다. 외국은행은 선생님이 네임을 말할 수 없지만 외국에 있는 지점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같이 일반 은행에 넣어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은행은 다 일반 은행에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은행의 업무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 업무. 고유 업무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업무라는 거죠. 일반 은행의 메인 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대환이라고 하거든요. 예대환. 예금. 우리가 통장에 돈을 받는 거. 그래서 보통은 받을 숫자에서 수신 업무라고 했었죠. 이 수신 여신 용어. 지난 시간에 한국은행 할때 통화정책 수단 배울 때 여수신 제도 할때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받을 숫자, 돈을 받는다. 어디에? 예금에. 그래서 예금 업무. 두 번째, 대출.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 여자를 씁니다. 그래서 수신 업무, 여신 업무는 반대의 의미예요. 여수신 하면 대출과 예금을 같이 말하는 의미고. 그리고 환 업무가 있어요. 이 환자는요. 뭔가 바꾸다, 중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 때, 이제 뭔가 현금으로 바로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개입해서 해결하는 경우를 이제 환 업무라고 하는데, 예대환이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금 업무에서 또 예금 상품들의 종류들을 볼 거고요. 이 부분이 금융상품이라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자, 부수 업무는요, 말 그대로 메인 업무는 아니지만 또 다른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같은 업무들이에요. 겸용 업무는 뭘까요? 겸용. 같이 겸한다. 원래는 안 하는데 이제 허가에 의해서 비슷한 같이 겸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을 이따 배울 거고요. 기타 업무는 이거 이외에 다른 업무들 굉장히 많겠죠. 기타 업무는 사실 대표적으로 몇개 나와 있겠지만 일반 은행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제일 첫 번째 고유 업무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게 예였죠. 그래서 우리 예금부터 볼 거예요. 예금 업무 다시 말하면 우리 뭐라 그런다? 받을 숫자를 써서 돈을 받는다. 수신 업무라고도 해요. 자, 복원 및 예탁을 받아서 돈을 보관하고 예탁을 받아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받아들이는 업무, 돈을 받아들이는 업무. 그래서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자, 요구불 예금 뭐냐면요, 여러분 이 용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예금주가 요구할 때. 나 지금 이거 해줘, 돈 줘라고 할 때마다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이 요구불 예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요구했어? 그럼 바로 뭔가 절차가 특별한 게 있지 않느냐? 그냥 바로 나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구불 예금. 여러분이 아마 지금 쓰고 있는 통장들이 거의 다 요구불 예금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축성 예금. 얘는 뭐냐면 키워드가 저축이죠. 계속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축성 예금, 저축이나 아니면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이 같이 따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저축을 해주거나 목돈을 만약에 예입했을 때 은행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죠. 왜냐하면 그 돈을 가져온 걸로 안정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또 다른 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이자.

이자를 줍니다. 이제 요구불 예금보다. 그래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할 때도 저축성 예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축과 이자 수입 목적, 이렇게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출 업무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죠? 자금을 빌려주는 거 반대였어요. 여신수신. 뭐 환원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은행을 통해서 뭐 결제하거나 업무를 해결할 때 환원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융상품 들어가 볼게요. 자, 예금 업무. 다시 말하지만 받을 숫자, 수신 업무,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요구불 예금은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지급한다.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용돈 통장 같은 거 거의 다 요구불 예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류들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 많이 들어봤죠? 우리 회계 배우는 친구들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굉장히 많이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예금의 형태예요. 가입 대상, 예치 금액, 예치 기간, 입출금 횟수 제한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 그래서 선생님이 월급 통장 같은 것도 사실 보통 예금에 속하고, 여러분이 쓰는 용돈 통장들 있죠? 그런 것들 아르바이트 했을 때 아르바이트 비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들 거의 다 보통 예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예금들. 별단 예금은요, 이게 나눠서 따로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나눈다. 무슨 말이냐? 미결제금, 미정리 예수금 같은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잠깐 보관금처럼 일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별단 예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청약 같은 개념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청약도 있지만, 뭐 상가 청약도 있고, 오피스텔 청약 등등등 있잖아요. 청약을 할때 청약 신청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잠깐 임시적으로 모아놓는 거잖아요. 청약 신청금 같은 건? 그런 게 대표적으로 별단 예금의 예시입니다. 어쨌든 처리하기 좀 곤란할 때 임시 보관함 같은 느낌으로 잠깐 보관해놓는 거. 그게 별단 예금, 요구불 예금 중에 하나고요. 자, 당좌 예금 많이 들어봤죠? 이 당좌 예금은 여러분이 보통 예금이랑 같이 많이 익숙한 용어기도 하겠지만 또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유통에서 지급수단 배울 때, 당좌 수표 이런 거 배울 때, 당좌 예금 잠깐 언급을 설명했었어요.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큰 거액에, 이런 거 신용도를 바탕으로 거액을 결제할 때 우리가 쓸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업들이 당좌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었습니다. 당좌 거래 계약을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특징이 있었고, 이거랑 비슷하게 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아까는 기업용이었다면 여기는 개인용 당좌 예금을 있었고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자, 공공예금 딱 봐도 공공성이 있는 예금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보통 지방세나 아니면 공공요금 같은 거 있어요. 이런 뭐 수도료, 가스비 이런 것들을 수납 대행 업무를 취급하는 예금을 우리는 공공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보통 예금, 별단 예금, 당좌 예금, 가계 당좌 예금, 공공예금은 다 뭐다? 언제든지 고객이 지급을 요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했을 때 바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요구불 예금이에요. 이 상품의 금들이, 이름들이 나중에 제시문에 같이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종류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적이 저축 또는 뭐다? 이자 수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보통 예금 같은 경우가 이자가 뭐 0.1%다라고 막 가정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저축성 예금은 3, 4% 정도 예금을 이자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자율이 높죠. 뭐 이자율을 왜 높게 준다고 했죠? 은행 입장에서는 고마우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돈을 예입해 주니까 고마운 느낌으로 이제 이자를 많이 지급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의 이 정기의 공통점을 딱 겹치죠? 이 정기가 뭘까요? 이거는 정해진 기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 예금은요, 목돈이에요. 예금 큰 목돈을 일정 기간, 정기 동안 예치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갑자기 목돈이 생겼어요. 막 500, 1000,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목돈이 생겼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 예금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뭐 1년,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으면 끝나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같이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집에 갖고 있는 것보다 이자를 목적으로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를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금은 이 적자가 뭘까요? 적자가 적립한다는 거예요. 적립. 그래서 정해진 기간 똑같이 정기적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한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뭐 이제 흥청망청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새롭게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계획적으로 얼마큼 모아놓고 어떻게 뭐 하겠다 계획이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는 적금을 들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기간, 5만 원, 10만 원, 아니 많게는 뭐 월급의 반 이상을 내가 적립하겠다라고
라고 하면 정기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계속 적립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만기가 되면 이자랑 원금을 같이 수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어느 정도 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높은 금리를 통해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상호부금. 서로 돈을 붓는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넣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신용도가 생겨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중도 또는 만료 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데, 이제 옆에 보면 EBS 플러스에 추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게 좀더 덧붙이자면, 물론 돈을 주긴 하겠지만 플러스 내가 뭔가 대출 같은 거할때 우선권을 줍니다. 그게 상호부금의 대표적인 예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트 청약 같은 거할때 주택 청약 이제 예금 적금 넣잖아요. 그런 거할때 나중에 청약권을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상호부금의 예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선권을 준다, 어떤 권리를 같이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이나 뭐 등등등 상호부금을 받고요. 우리 예금 업무에 요구불과 저축성 예금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여러분 정리해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 업무에 예대환이었어요. 예대환. 그래서 예금을 받고 이제 대출을 볼 거예요. 자, 대출은 다시 말해서 여신 업무라고 해요. 일반 대중 또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 그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급수단에서 배웠던. 첫 번째는 어음 할인입니다. 어음 할인해줘요. 원래 어음이라는 건 뭐죠? 우리 약속어음 한어음 배웠잖아요. 우리가 딱 정해진 만기일에 되어야만 은행에 가서 추심을 해서 돈을 받잖아요. 근데 만기까지 못 기다리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만기 전에 그냥 은행한테 할인료 수수료 빼고 돈을 달라고 하죠. 그게 바로 어음 할인입니다. 우리 배웠던 용어죠. 그래서 만기 전에 약속어음 한어음을 매입함으로써 할인료 수수료 같은 거 빼고 자금을 융통해주는 방식이 어음 할인이고요. 어음 대출, 어음을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게 어음 대출. 증서 대출, 가장 일반적인 대출이죠. 차용증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서 같은 거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 가장 일반적인 대출. 당좌 대월, 우리 이거 당좌 대월 어디서 많이 들어. 당좌 차월이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당좌 예금의 잔액을 초과할 수도 있죠. 만약에 원래 당좌 수표 발행할 때는 딱그 거래 계약한 거 근거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도 그만큼 계약한 만큼 내가 추가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당좌 대월. 콜론도 배웠습니다. 이거 어제 몇전 전에 콜 시장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었어요. 교재 기준 11강에서 콜 하면은 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보통 초단기라고 해서 1일 이내에 우리가 해결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금융기관 간의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하는 초단기 대출. 굉장히 빠른 기간이라는 거죠. 초단기라는 건. 자, 환원무 보겠습니다. 환원무는 여기선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냥 개념 정도만. 아까 말했죠. 원거리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은행을 통해서 결제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그거는 내국환이라고 하고요. 내국.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외국으로 채권과 채무 관계를 현금 수수 없이 외국간 은행을 통해서 한다면 얘는 외국환 업무라고 합니다. 자,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우리 고유 업무에 예대환을 봤어요. 예대환. 예대환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수 업무를 볼 거예요. 이거는 메인 업무는 아니지만 또 제공하는 또 다른 금융 서비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수 업무도 모의고사나 이런 선제 종종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용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천천히 매칭하면은 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대리 업무. 대리하는 거예요. 누굴 대리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수납 업무를 대리합니다. 자, 보호해요. 뭘요? 기증품을요. 그래서 이런 뭐 중요한 유가증권이나 기증품 같은 거 보호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 자, 신탁도 배웠어요. 신탁 뭐였죠? 믿을 신에 부탁할 탁자. 내 재산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객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도 내주고 그 고객에게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신탁 업무도 합니다. 어음 교환도 해줘요. 어음 교환소에서 어음 수표를 상호 계산에 의해 결제한다. 이 상호 계산이라는 용어는 무역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거래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거래가 빈번해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되게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일정 기간 딱 정해두고 남은 채무, 그 남은 채무나 남은 채권 그런 것만 나중에 이제 처리하는 걸 상호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고요. 지급 보증도 해주죠. 신용도 바탕으로 채무 지급 보증 해주는 거. 팩토링 자주 나오더라고요. 팩토링. 팩토링이라는 거는 기업이나 고객 간 매매에서 발생한 미결제 채권이 있어요. 결제되지 아직 않은 채권.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거 외상매출금 같은 거. 외상매출금 같은 거를 인수한 다음에 기업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거죠. 이런 걸 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미결제 채권이라는 걸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수 업무. 자, 겸용 업무도 볼게요. 겸용 업무는요. 아까 말했죠. 어떤 허가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겸한다.
그래서 방카슈랑스는 이제 방카라는 게 프랑스어로 은행이라고 해요. 은행, 뱅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은행이 보험회사, 이 보험이라는 표현이 슈랑스래요. 그래서 보험회사 제휴에 의해서 보험 상품

카드를 판매하는 거 그런 거를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업무도 해요. 우리가 일단 돈을 대신 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당 금액 세수하는 거. 증권 업무도 하죠. 발행도 하고 매매해준 역할도 하고요. 펀드 판매도 해요. 펀드, 우리 펀드 뭐라고 배웠죠? 이제 공동 기금을 모아서 그걸 운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돌려주는 거 그런 형태 펀드 판매도 합니다. 자, 기타 업무는 등등등 있는데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메인 업무인 고유 업무, 그 다음에 부수 업무, 그 다음에 겸용 업무 이렇게 배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여러분이 헷갈려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부수, 이게 겸용, 헷갈려 하겠다. 전체적인 목차만 한번 보고,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유 업무는 크게 예대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랑 저축성 예금에서 우리가 상품, 금융 상품들을 봤었어요. 그쵸? 대출 업무. 그래서 우리 대출 뭐 어음 할인, 뭐 어음을 통해서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콜론 이런 것들 배웠고, 환 업무는 가볍게 봤었어요. 그리고 부수, 겸용. 여러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출제될 때 이게 고유 업무인지 부수 업무인지 겸용 업무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은행의 업무는 또 달리 이제 교재에 조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하게만 보려고 갖고 왔어요. 요게, 이 업무가 따로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금융으로 가면, 이제 금융 업무를 할때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꼭 필요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무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기업 영업도 하고 창구 사무에서 직접 창구에 앉아서 고객이랑 상담하고 하는 걸 창구 사무 업무라고 하죠. 카드 영업도 하고 PB 영업. PB가 뭘까요? 프라이드 뱅커라고 해서 좀 거액의 예금을 갖고 있는 예금주들 있죠? 따로 영업합니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 개발도 해요. 이게 다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여수신 상품 개발, 연금 상품, 카드 상품, 투자 상품 등등등 개발도 하고요. 영업 지원도 합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뭐 결제도 하고 리스크 관리, 채권 추심 등등의 업무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더 많은 업무들을 한다라고 이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 창구 사무가 굉장히 많이 업무가 줄었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사 오기 전에 전 지점에서 이제 예금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예금 만들었던 지점이 없어진다고 최근에 문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에 모바일 뱅크 같은 게 너무 발달 많이 돼서 이런 고객 접점 만나서 창구 사무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은행들이 많이 폐점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이런 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은행 봤고요. 특수은행 볼 거예요.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니다 뭐다. 개별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은행들이요. 다 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목적이 다 다르다. 굉장히 특수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은행에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은행들이 특수은행이다. 여기는 크게 대표적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만 여러분 잘 아셔도 됩니다. 첫 번째, 산업은행. KDB 산업은행이라고 하죠. 얘는 산업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산업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 필요할 때, 공장 자금 이런 거 필요할 때 대출해주고 중개해주는 역할. 수출입은행 뭘까요? 수출입. 말 그대로 수출입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해외 투자하거나 이런 거 해외 자본 개발할 때돈 빌려주고 뭐 이런 거 지원해주는 역할들. 중소기업은행 누굴 도와준댔죠? 맞아요. 중소기업을 도와줍니다. 중소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자금 중개해주고 똑같이 뭐 어음 할인 일반 은행 업무들 해주고요. 농협은 누구를 위해서? 농업인과 조업. 그 다음에 수협은 누구를 위해서? 어업인이나 아니면 수산업 관계 고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거죠. 목적이 뚜렷하고 뭘 위해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별 특별법이 다 있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아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설립 목적이 나올 때 여기 안에 이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과 업무를 막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에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은행과 비슷한 여수신 업무, 대출하고 예금하는 업무를 해요. 그런데 은행보다는 한정된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좀 특이해요. 그래서 보통 수익성이 높아요. 보통 금리가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신용도 안정성이 조금 낮다. 근데 뭘 제외하고? 우체국 예금 제외하고. 왜 우체국 예금 제외하죠? 우체국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관리해요. 국가에서 다 전액 보장해주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제외하고, 보통은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설명했었어요. 선생님 교재 기준 11강에서 종금사라고 했죠? 기업이 포인트입니다. 이 설립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걸까라는 걸잘 생각하시면 돼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누구를 위한 걸까? 기업을 위한 겁니다. 채권 같은 거 발행할 때 너무 절차 까다롭고 돈 많이 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쉽게 좀 빠르게 신속하게 돈 빌려주거나 지원해줄 때 종금사를 찾아요. 그래서 기업 도와주는 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상호저축은행은 서민,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 그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편

보상이나 저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상공인인데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을 갔을 때좀 절차가 까다로워. 그러면 상호저축은행 가서 조금 신속하고 좀 빠르고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게 상호저축은행. 좀 보통 금리가 높다고 했죠. 아까 설명했죠. 신용협동기구는요, 얘는 협동은 조합원. 조합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종합원에 대한 저축 편의 제공이나 대출 같은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호저축은행은 좀 영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영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조합원, 얘는 비영리 기관에 속해요.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다. 좀 개모임 형식으로 운행되는 게 신용협동기구 조합원이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협동기구 대표적인 예시가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좀 새마을금고. 그냥 뒤에서 이제 예금자 보고 설명할 때 한번 더 언급하긴 할 건데, 대표적인 예시가 새마을금고입니다. 같이 적어두시고 이따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은 대규모 점포망을 이용해서 농어촌이나 금융 취약 지역을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일반 시중 은행들 고객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굳이 점포를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수익이 잘안 나기 때문에. 근데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산골짜기 같은 데도 우체국 예금의 그런 점포를 열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거죠. 우체국 예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출 업무는 제외하고요.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봤고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선생님 워낙 중요해서 그냥 따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EBS 플러스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선생님 갖고 왔거든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정말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예요. 예금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금자를 보호해. 왜 보호할까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예금보호공사가 1년이 아니죠. 하나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월 1일에 이제 입법 예고되고 실제로 9월 1일부터 이게 확실하게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최대 5천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금융기관별로 1억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분산 예금을 좀 하고 싶다. 뭐 국땡은행에 뭐 얼마 이렇게 좀 나중에 실제로 파산할 걸 대비해서 좀 분산해서 예금을 투자해도 괜찮은 거죠. 어쨌든 하나의 금융기관당 최대 1억 원을 보장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원금과 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대 1억 원이라는 거잘 기억하시고,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요.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해 주는 게 있고, 요 예금보호공사에서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이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호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디서 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호금융상품은요,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과 적금 배웠죠. 아까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배웠잖아요. 그 종류들 배웠죠. 그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보호해줍니다. 은행에서. 표지여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
거기 때문에 은행을 대표해서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비보호가 있어요. 얘는 보호 안 해준다는 거죠. 양도성 예금증서. 얘왜 보호 안 해줄까요? 우리 CD 배웠잖아요. 우리 금융시장 배울 때, 단기금융시장 할 때는 설명했었죠? 얘 양도성이 붙기 때문이에요. 양도성. 내가 얘를 양도할 수 있게 되려면 무기명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름이 없이. 그래서 얘는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누구 건지 명확히 모르는 성향,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호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환매 조건부. 환매 조건부가 뭐였죠? 내가 다시 일정한 가격이나 어떤 기간 정해놓고 조건을 다 달아놓고 다시 사고 팔겠다라는 조건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있었고, 금융투자 상품. 예를 들어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보호 안 해줍니다. 뭐 이런 가상화폐 이런 거 있죠. 내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예금자 보호 제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뮤추얼 펀드, 뭐 수익증권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없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에 따라 적었고요. 우체국 예금 아까 등장했죠. 안정성이 높은 거. 왜? 국가가 관리하니까. 얘는 국가가 전액 보장해줘요, 여러분. 국가가 전액.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호공사에서 굳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보호를 안 해준다가 아니고요. 국가가 전액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새마을금고도요. 얘도 보호해줍니다.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고 해서 돈을 못 찾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금고법이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얘도 여기 해당하지 않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요. 아까 주택청약부금이었죠? 얘는 종합저축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해줘요. 그래서 얘도 어쨌든 예금자 보호제도 안에는 안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기출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보험 가겠습니다. 저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보험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보험입니다. 그럼 쉽게 용어부터 접근하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보험은요. 일단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손상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뭐 경제활동 촉진도 하고 상거래 확대도 하고요. 사회적 자본도 형성하죠.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모아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 투자도 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어요. 상부상조 도와주는 그런 정신은 고양하고요. 소득 재분배. 이건 이제 사회보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물론 보험 자체 특성도 있지만 사회보험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와닿을 거라서 재예방도 할수 있죠. 다수의 보험료 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소방시설을 보완한다던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투자 형식으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자, 보험 관련 용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험 관련 용어. 여기 있는 용어들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래, 여러분 제시문 봤을 때 용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볼게요. 자, 보험자, 보험자. 보험자는요, 보험사고 발생했어요. 그때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진 보험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뭐 땡땡생명, 여러분이 아는 그 보험회사 이름들 있죠? 그 회사들이 다 보험자예요. 보험자. 자, 그럼 보험 계약자는 누굴까요? 말 그대로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쓰고 매달 보험자한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바로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보험 계약해 본 경우가 거의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 사회인이 되거나 하면 여러 보험 계약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보험 계약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험료 납입을 가진 의무자. 자, 피보험자 많이 어려워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이거 우리가 보험 종류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당사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생명보험, 내가 사망보험을 들었다. 그런 종류를 들었다. 그럼 피보험자 선생님이 되는 거죠. 손해보험에서 사고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자. 만약에 선생님이 뭐 화재보험 같은 거 들었어요. 그럼 그 재산상의 손해가 선생님 소유물이에요. 그럼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물론 느낌은 좀 비슷하지만 제시문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다음 보험 수익자. 말 그대로 보험금 받아서 수익을 갖는 사람이에요. 수익자. 그래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자, 보험자 누구였죠? 아까 등장했죠?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보험금 주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수익자, 받는 사람 보험 수익자라고 하고요. 보험료 아까 했어요. 매달 보험료 납입한다고 했잖아요. 보험 계약자가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계속 주는 매월 납입하는 금전. 자, 보험금 아까 위에서 나왔어요. 받는 돈이에요. 실제로 받는 돈.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 또 나왔죠. 보험자 누구죠?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 보험을 아까 수익자 수익 보험금을 받는 사람한테 실제로 주는 돈을 바로 보험금입니다. 자, 보험 금액, 보험 가액은 여러분이 이제 손해보험에서 자주 보게 될 건데, 보험 금액과 보험금을 많이 헷갈려요. 얘는 실제로 받는 돈, 실제로. 그쵸? 보험 금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보험금이 보험 금액을 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실제로 받는 돈, 얘는 최고 한도액. 그리고 보험 가액은요, 보험 목적물의 시가예요. 그래서 손해 최고 한도액. 무슨 말이냐? 선생님, 만약에 차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 예를 들어, 차가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거의 시가가 5천만 원일 때 보험 가액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손해보험에서만 적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런 데 개념 없어요. 사람의 이런 생명의 가치를 손해 최고 한도액 따질 수 없잖아요. 너는 1억이요. 뭐, 너 누군 2억이고. 이렇게 따질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손해보험에서만 보험 가액의 용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하고 나면 이제 보험회사가 주는 거예요. 증빙 서류 같은 걸 보험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굉장히 많이 배웠죠. 나중에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야. 막그 말이 그말 같아 하지만 기출문제 풀고 수능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 확실히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험 계약과 보험금 청구하는 그 교재 파트가 길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그림으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려고 그림만 갖고 왔습니다. 보험 계약하는 그림이에요. 보험 계약자 누구라 그랬죠? 아까 보험 계약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 보험 계약자라고 했습니다. 보험자 누구였죠? 보험회사 땡땡 생명 땡땡 뭐 손해보험 회사 이런 회사들. 보험 청약을 해요. 나 보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승낙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왜냐면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잖아요. 보험 증권을 줍니다.
얘네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돼요. 보험 증권 누가? 보험자가. 보험자의 의무기도 하고요.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고 발생하고 3년 이내에 보험 증권이랑 보험금 청구서를 같이 서류를 제출해요. 그러면 물론 이런 것도 같이 주겠죠. 증빙 서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하는 돈,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험하는 계약하는 과정이랑 그다음 보험을 청구하는 거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의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보험이 워낙에 예민한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보험 사기 같은 것도 많고, TV에서 막 예시 이런 사례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법에서 저딱 의무를 지정해 놓습니다. 이건 반드시 너가 지켜야 될 의무야 라고 해 놓는 게, 첫 번째는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 의무는요, 보험 계약서를 쓴 사람이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지 의무. 이거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청약할 때그 전에 실제 보험료 내기 전에 사실대로 뭔가 거기에 써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옛날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투병을 한 기업, 뭐, 정보,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다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통지 의무는요, 나중이에요. 나중에 계약했어. 근데 뭔가 중대한 사항이 바뀌었어. 그 보험과 관련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야 된다?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되죠. 보험자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후에 나중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다시 말하면 보험자한테 반드시 알려야 되는 의무.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걸 헷갈려해서, 순서를 헷갈려해서 선생님 그냥 고통으로 외우게 하거든요. 고통. 그러니까 고가 먼저죠. 계약 전, 그 다음에 후, 고통의 의무.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자도 의무 있어요. 보험자가 누구였어요? 보험회사였죠? 첫 번째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갖다 놓고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깔끔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 그거는 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반드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발급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그 추가로 교재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보험 증권을 교부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아까 봤죠? 보험 증권. 우리 계약하고 나서 주고받는 거 보험회사가 줘야 되고요. 보험금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험금이 뭐였어요?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 수익자한테 지급하는 돈이었죠. 보험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죠. 그래서 보험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서로 의무를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험의 종류 볼게요. 보험의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또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 중에서 네 가지를 뽑아서 또 크게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험 목적물. 생명이 목적이냐, 아니면 손해가 목적이냐, 재산상의 손해가 목적이냐, 두 개로 나뉘어요. 생명보험은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 내가 사망했거나, 뭐 등등 생존보험 등등 뒤에서 볼 거예요. 얘는 사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보험이란 표현을 씁니다. 중요해요, 인보험. 그리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예요. 뭐내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내 집이 다 타버렸다거나, 뭐 이런 등등등의 이런 재산상 손해를 하는 걸 물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험 가입자에 따라서 가계랑 기업으로 나뉘는데, 가계, 그냥 개인 일상생활에 관련해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뭔가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가계 보험이고요.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경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상, 뭐 적합보험이라던가 이렇게 좀 경영과 관련된 보험을 들었을 때는 기업보험이라고 해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 그다음 공영보험은 말 그대로 공공의 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인데, 대표적으로 정책보험이 나와 있어요. 뭐 사회보험 이런 거 뒤에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보험, 민영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는 그런 보험이죠. 그래서 영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태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보험. 여러분이 아는 뭐 삼땡 생명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아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게 민영 보험입니다. 자, 보험 책임은요, 원보험은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에 책임을 지는 보험자가 최초 가입한 보험이고, 재보험은 이게 좀 불안하니까 한번더 보험을 들어요. 재보험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따로 또 드는 걸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 계약 형태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 형태는요, 손해보험에서만 등장하는 용어들이 나와요. 손해보험, 우리 아까 배웠죠? 여기 손해보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전부전액보험은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험가액, 아까 보험목적물의 시가라고 했죠? 보험금액은 뭐였죠? 최대로 금액 제시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줄수 있는 돈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차량의 시가가 5천인데, 실제로 회사에서 줄수 있는 것도 최대 금액이 5천이라고 하는 경우, 바로 전부 전액 보험이라고 하고요. 일부 보험 중요합니다. 보통은 일부 보험인데,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5천짜리 시가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보험 금액은 실제로 5천이 아니라 뭐 3천, 2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형태가 좀 많고요. 초과 보험은 내가 5천인데 뭐 보험 금액이 1억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잘 있을까요?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만 이제 있다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부 보험에 근거해서 보험금 산출하는 공식이 아마 EBS 플러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수능 실전 문제에 보험금 산출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할때 같이 복습해 보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종류. 전체적으로 봤어요. 이제 교재에서 깊게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 한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깊게

볼 겁니다. 그첫 번째 생명보험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빈보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해서 하는 거. 손해보험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내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을 때 하는 경우가 손해보험이었고요. 우리 물보험이라고 됐었습니다. 제3보험 뭐냐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각각 성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종류로 같이 볼게요. 정책보험은 우리가 공영보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공공정책 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보험 안에 사회보험이랑 산업정책보험이 있는데, 사회보험 안에 우리가 4대보험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책상의 목적을 한다. 사회보험. 정말 산업정책,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산업정책보험. 그래서 이따 같이 예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부터 볼게요. 생명보험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장기예요. 그래서 보통 1년이 넘어갑니다.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부상 또는 사고 같은 게 있어서 계약 만료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정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망보험, 누군가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활이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장하는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이 딱 있는 거예요. 65세로 정했으면, 65세 이전에 죽으면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하고, 안 죽으면 그냥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기라는 거는 딱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내가 죽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뭐 보험급여 형태로 이렇게 주는 거를 사망보험 형태의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좀 다른 느낌. 생존보험은요, 사망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했을 때 생존 시에 주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냈던 거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축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축의 기능. 교육보험, 학자금, 뭐 그런 대출이나 이런 학자금을 낼때 내가 쓰는 교육보험이 있고, 연금보험, 내가 나중에 뭐 나이가 들거나 고령이 돼서 나중에 뭐 소득을 못 받을 때 연금 형태로 받고 싶을 때 저축 기능을 가진 연금보험 형태로 들 수가 있죠.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도 있어요. 같이 둘다 합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 같이 있죠? 양로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안에 크게 사망보험, 생존보험이 있다. 여러분 이 정도 인보험이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장기고 1년 이상이고 정액을 보통 받는다 정도의 특징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손해보험 아까 뭐라 그랬죠? 물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기간의 단기보험이에요. 아까는 장기였죠. 생명은 보통 기간에 정해져 있고 나중에 종신보험 죽으면 또 보험금 나오고 이런 형태였는데 얘는 단기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제 손해 정도를 딱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계약 형태에 따라 뭐 비례해서 내가 그 실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넘어갈게요. 화재보험은 화재가 됐을 때 세상 손해, 뭐 집이 탔거나 뭐 차량에 불탔거나 이랬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겠죠? 해상보험은 무역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박보험이나 적화보험, 화물에 관련해서 드는 보험들,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수능 실전 문제, 자동차 보험 문제가 두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상대방 차량을, 내가 상대방 차량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의무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책임보험. 그래서 얘는 의무예요. 얘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도 안 되고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책임보험.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는 내 차까지. 나의 이런 신체의 뭐 손해까지. 같이 책임져 주는 건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이건 약간, 특별한 경우인데, 뭐 나중에 법적 비용까지 뭐 그런 거에 내용이 추가로 있는 나중에 수능 실전에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운송보험 있어요. 육상 운송했을 때 손해 보상하는 거. 보증보험, 여러 가지 뭐 신용이라던가 계약 이행 보증보험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올 때 같이 볼 거고요. 책임보험은요, 이제 말 그대로 남의 신체나 뭔가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그 책임을 진다. 책임보험이에요. 일상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누수 같은 거에 물이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밑에 집에게 우리 집으로 인해서 누수 때문에 벽지가 상한다거나 막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곰팡이가 쓸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
해줍니다. 벽지라던가 뭐 아니면 누수 다시 막아주는 그런 거라던가 그런 걸다 책임을 져줘요. 그런 책임을 져주는 걸 책임보험이라고 하고요. 신용보험, 그 체급, 만약에 지급 불능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경제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 보험, 그리고 특정 보험 같은 경우는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에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해보험에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그리고 보통 당기고, 정액이 아니라 아까 생명보험 같은 정액이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라 실제 손해 보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험금을 받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제3보험은요, 아까 말했죠? 생명보험이랑 이 손해보험을 두 가지 성격을 같이 합쳐놓은 게 제3보험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해보험. 이거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상해보험은 우연해야 돼요. 급격하게. 예를 들어, 갑자기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가 상해보험이라고 예시를 들수 있고요. 질병보험은 똑같이 몸이 어떤 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얘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장염이라던가 아니면 암에 걸렸다던가 이럴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장해주는 보험을 질병보험이라고 합니다. 둘다 몸이 뭐 상했다, 뭐 치료가 있다고 해서 둘다 같은 개념이 아니고 여기 앞에 키워드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간병보험은 어쩌나 이러나 저러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간병을 필요로 할때 그런 상태를 보장해주는 걸 우리는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은요. 이런 그 제3의 보험의 일부긴 한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했을 때 실제 의료비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그런 걸 실손 의료보험, 그래서 실손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제3보험. 자, 정책보험. 자, 정책보험 중요해요. 이제 정책보험 중에 특히 우리 아까 두 가지로 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회보험이었거든요. 이 사회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비교하는 게 나왔다면 요즘은 사회보험도 같이 비교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최근에 수능, 2026 수능에서도 생명, 뭐 사회 이런 거다 합쳐서 특징을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사회보험도 요즘은 잘 집중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얘는 사회정책상의 목적이 있어요. 뚜렷하게. 그래서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도 차등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청구하고요.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강제성 중요하죠.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갑니다.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소득 재분 배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납부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배부한다 그랬죠. 우리가 해서 그만큼 많이 번 사람한테는 많이 보험료를 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보험, 특히 4대 보험, 이제 예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조금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안에 4대 보험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 번째 고용보험, 네 번째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중간에도 옮긴 이유가 보통 국민건강보험에 비례해서 뭐십몇 퍼센트 이제 이내로 우리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고요. 이네 가지가 사회보험 안에 4대 보험으로 여러분 더 자세히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연금급여예요. 연금급여. 보험급여라는 말이 사회보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따라서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소득이 감소했다거나 이럴 때 이제 본인의 유족에게 연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9% 정도, 작년 기준 9% 정도 떼고 있고 이게 점점 이제 보험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면서 그런 특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말 그대로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질병, 상해, 부상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급여를 제공해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 및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보험 형태고요. 고용보험은 여러분 요즘 실업급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갑자기 실업을 했다던가 이럴 때 그거에 경제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산재 있죠, 산재. 우리가 일하다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의 형태가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에요. 여기까지 알면 좋은데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이 보험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주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하나 더해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우리랑 그다음에 그 기업주 사업주가 50대 50으로 서로 반반 부담을 합니다. 반반 부담. 반반 부담해요. 그래서 9%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4.5% 내면 내 기업주가, 사업주가 4.5% 같이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산재는요, 어쨌든 일하다가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0대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 100%라는 거는 사업주, 기업주가 나 대신 다 내줍니다. 보험료를. 이 부분도 여러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두면 나중에 문제 나와서 당하지 않고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보험 봤고요. 사회보험 안에 하나 더 있었어요. 사회보험 말고, 이제 산업을 위한 게 있었고요. 아, 그 전에 잠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EBS 플러스에 있는데 이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근데 민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나눠서 종종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는 강제성이 있다. 얘는 이미 내가 원

0: 예금 취득기간 보험 받고요. 보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내용을 되게 빠르게, 요새 말 되게 빨랐죠? 여러분에게 잘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실수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됩니다. 지금 많이 실수해도 돼요. 많이 실수하시고 많이 틀리시고 많이 복습하시면 여러분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풀면서 같이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수능 중국어도 시험인 거 잊지 않으셨죠? 예, 시험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에 전략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계속해서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노하우들을 오늘도 하나씩 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전체 내용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교재 19강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추측과 조건에 관련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문화 내용으로는 해음현상, 숫자 문화, 중국인의 나이 표현 등이 나오는데요. 이 중국인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오늘 문화에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법으로 겸어문과 피동문이 함께 등장합니다. 네, 둘다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한 번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다이어, 유이어 역시 정리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함께 정리했던 문화 내용인 색깔 관련 파생 의미에 대한 문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학습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유형학습 주제는 추측입니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할지 다양한 표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刚买的衣服洗了一次就掉色了. 막 방금 산 옷이 한번 빨았는데, 근데 띠아오써 했대요. 예, 띠아오에서 띠아오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색이 빠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옷을 막산 옷을 한번 빨았는데 색깔이 빠진 거죠. 还是用冷水洗的, 찬물로 씻었는데도 말이야. 아, 这可能是质量有问题吧？你是在哪儿买的？ 이건 아마도 质量 하면 품질이었어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 어디에서 산 거야? 자, 이렇게 아마도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할 때, 可能是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역시 추측에 관련된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可能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是더 강조 구문이 등장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산 거야? 그 어디서라는 장소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것이 是더 강조 구문이라고 했었죠. 우리 앞서서 자세하게 한번 어법에서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강조하고 그 강조하는 내용을 사이에 넣되, 그러나 생략할 수 있는 건이 앞부분에 있는 첫 번째 是를 생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강조할 때 묻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부정할 때는 부실하고 실이 살아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주요 특징들 기억해 두시고요. A가 某某商店搞买一送一活动的时候买的. 이 땡땡 상점에서 搞는 시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시하다, 시행하다. 买一送一活动이네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선물해 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买一送一活动. 이때 산 거야. 你去问一下, 너 가서 한번 물어봐. 说不定他们会给你退钱的.说不定이란 표현 역시 가정의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추측입니다. 뭐뭐일지 모른다란 뜻입니다. 다 그들이 너에게 환불을 해줄지도 모르잖아. 자, 요렇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 밑줄 친 부분들 추측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니까 꼭 표현.

해석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세요. 예, 두 번째 추측 본문입니다. 카페 兴趣班的网上报名明天上午10点开始要不要一起报? 카페 兴趣班이네요. 커피 취미반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커피 취미반이 인터넷에서 报名, 明天 인터넷에서 이 신청하는 것이 인터넷 신청이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대요. 예, 시간이 나왔습니다. 要不要一起报? 같이 신청할래? 예, 要不要? 원하니 안 원하니라고 묻고 있는 거죠. 当然愿意, 당연히 원하지. 不过咖啡兴趣班的兴趣班很受欢迎，也许很快就会爆满. 근데 이 커피 흥미반, 취미반이 아주 환영을 많이 받아요. 受欢迎, 인기가 있다, 환영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许, 아마도라는 뜻이죠. 아마도 금방 다 찰 것 같아. 역시 추측의 표현 예시 나왔어요. 우리 앞선 본문에서는 지금 가능 나왔고 그리고 쇼보띵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시라는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所以我要9点半左右进网站等. 그래서 내가 9시 반쯤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다리려고. 那这样吧我家上网速度很快明天9点到我家来一起试试.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집 인터넷 속도가 아주 빨라서 내일 9시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해보자. 예, 시시, 한번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죠. 자, 다음은 조건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뭐 이런 표현들, 조건과 관련된 표현들 나올 수 있겠죠. 这周末露营我们都要买什么呢? 이번 주말 캠핑 우리 뭘 사야 되지? 不用担心, 걱정하지 마. 我早就买好了. 내가 이미 일찍 다 사놨어. 买好了. 买 수라고요. 买 동사죠. 사다. 그리고 그 동사를 한 결과가 잘 되었다라는 뜻으로 결과보 好가 붙어 있습니다. 我早就买好了. 나 이미 다 잘 샀지. 你看这张照片. 이 사진 좀 봐봐. 我把买的东西都拍下来了. 내가 산 물건을 다 찍어뒀어. 吃的,喝的,怎么这么多? 먹을 거, 이렇게 너가 뒤에 붙어서 명사화 됐었어요. 먹을 거, 마실 거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 我们一家三个人怎么吃得了? 우리 한 식구 이 세 명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 吃得了, 다 먹을 수 있다. 吃不了, 먹을 수 없다. 라는 뜻이죠. 吃得了, 먹을 수 있다. 吃不了, 먹을 수 없다. 가능보의 긍정형과 부정형입니다. 录音地 부근 没有商店, 超市, 什么的. 캠핑장 근처에 상점이랑 마켓이, 슈퍼마켓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 등등이죠. 什么的는 등등이란 뜻입니다. 要是东西不够, 만약에 물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没办法买, 살 방법이 없어. 能吃多少就吃多少. 얼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먹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의문대명사를 활용한 용법이 또 등장했는데요. 우리 앞서서 의문대명사가 나왔었을 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能吃多少就吃多少 이렇게 의문대명사가 같이 앞뒤에서 호응해서 나오는 형태인데요. 앞에 물어본 것을 뒤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물어보는 것, 답하는 것, 그것더러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해석이 중요한데요. 你要多少,我就给你多少. 이렇게 앞에서 했던 걸 다시 받아서 답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원하면 내가 바로 그 얼마를 주겠다. 네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你想吃什么,就点什么吧. 네가 뭘 먹고 싶으면 그 무엇을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라는 의미고요. 你怎么决定,我们就怎么做. 네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할게. 그러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할게.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발화할 때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수능 중국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걸 해석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선 직역을 해보시고 그 직역의 의미에 맞게 자연스럽게 의역하시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거 할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의문대명사가 앞뒤에서 호응하는 용법 해석하는 것 같이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이 해석 부분을 가리고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高中最后一个寒假，你有什么打算？ 고등학교 최후 겨울방학이에요. 마지막 겨울방학인데 너 무슨 계획이 있어? 如果爸爸妈妈允许的话，我想学开车。 만약에 아빠 엄마가 允许하면 허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허락한다면, 如果什么什么的话，就 만약 뭐뭐라면, 要是什么什么的话，都 괜찮았어요. 나는 开车 운전하는 걸 배우고 싶어. 应该没问题. 분명히 문제 없을 거야. 你拿到驾照的话, 驾照 하면 운전면허증이죠. 네가 운전면허증을 갖게 된다면, 我能坐你开的车吗? 네가 모는 차를 탈수 있을까? 那还用说? 그 말할 필요도 없지. 只要付钱就行. 돈만 내면 돼. 예, 只要就라는 용법이고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이제 돈 내면 충분히 탈수 있어라고 친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조건 본문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如果 什么什么的话 이런 구조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이제는 문화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문화 내용은 해음 현상인데요. 중국인과 이 해음 현상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능 중국어 문화 문제에도 거의 매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라는 거죠. 자, 해음 현상이 뭔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해음은 중국어로 시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에인은 같거나 비슷한 음을 써서 원래의 글자를 대신해서 그 하고 싶은 말의 뜻을 연상하게 하는 일종의 언어 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선물이나 숫자에서 특히 많이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중국인에게 선물하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발음에서 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인과 선물 금기예요. 중국인이 싫어하는 선물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배래요, 배. 배는 먹는 배거든요. 배는 중국어로 리이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괴종시계, 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산, 싼이죠. 이세 가지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는 리라고 읽는데요. 헤어지다, 떠나다라고 말하는 그 리와 발음이 같습니다. 리, 특히 이 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먹는다라는 뜻의 펀리는 헤어지다라는 발음, 펀리, 분리하다의 헤어지다죠. 펀리와 발음이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배를 선물하면 헤어지다라는 의미를 중국 사람들은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괴종시계인데요. 괴종시계는 발음이 쫑일성이었어요. 마치다 혹은 끝나다라는 단어가 중국어에 있는데요. 이게 쫑쫑입니다. 쫑일성이에요. 이것과 발음이 같죠. 그래서 시계를 선물하다라는 표현 송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송이 선물하다니까요. 근데 이 발음이 임종을 지키다 혹은 장례를 치르다라고 하는 송종과 발음이 같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괴종시계도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같은 발음이나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를 연상해서 그것을 금기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해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우산입니다. 네, 우산은 싼하고 삼성으로 읽죠. 흩어지다, 헤어지다 할때 싼이라고 사성으로 읽었어요. 이것과 성조만 다르고 발음은 같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산도 선물하면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선물도 중국인이 싫어하는 선물 중 하나죠. 이렇게 배, 괴종시계, 우산까지 살펴봤고요. 각각의 이 의미를 이러한 지문들이 중국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답을 고르는데 훨씬 수월해지겠죠. 어떤 발음과 비슷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은 눈여겨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숫자 문화예요. 숫자 문화에서도 이런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가 아주 명확한데요. 마찬가지로 발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짝수를 좋아합니다. 우리 두 글자짜리 단어 혹은 네 글자짜리 단어. 특히 사자성어가 중국어에 발달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짝수를 좋아하는 습관에서 기인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나는 불안한데 둘은 안정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물을 줄때 짝수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짝수로 하는 이유는 좋은 일이 반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를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6이에요. 숫자 6의 발음은 리우였죠. 리우, 사성입니다. 순조롭다, 우리 물 흐르다라는 뜻의 단어. 리우, 이물 흐를 류자가 있거든요. 이 발음이 리우예요. 이 발음하고 리우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성조만 달라요. 그래서 순조롭다, 물 흐르듯이 뭔가 순조롭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숫자 8입니다. 빠 일성인데요. 이 돈을 벌다의 파财, 파财 할때이 파와 발음이 빠, 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예, B랑 F만 다르고 성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8을 생각하면 돈을 잘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숫자 8을 좋아하는 게 엄청나게 많죠. 숫자 8 사랑이 엄청납니다. 예, 돈을 벌다라는 의미의 파财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은 숫자 9입니다. 숫자 9는 지오삼성이죠.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의 지오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오래의 구자와 발음이 같아서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숫자는 우리나라 말과 똑같습니다. 사자, 스라고 하고요. 얘는 죽을 사자이죠. 죽을 사자, 스. 중국어에서는 삼성으로 읽는데요. 이 죽다라는 뜻의 스와 발음이 비슷해서 숫자 4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면 숫자 4층이 없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숫자는 4다. 좋아하는 숫자는 6, 8, 9다. 각각의 이유도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인의 나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계속 파생되어서 나오는 건데요. 숫자와 관련된 이런 기피 현상이 나이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나타납니다. 66세라는 나이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66세를 과거에 넘겨서 살긴 사실 어려웠잖아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66세 생일이 되면 66개의 만두를 만들어서 자손들이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66세의 고비를 아무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73세, 뭐 84세 이런 나이도 꺼리는 나이래요. 왜 그러냐면, 공자나 맹자, 공자가 73세에, 그리고 맹자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성현들 또한 이 나이를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 나이를 넘기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이 나이를 꺼리는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0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습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세를 넘겨서 살게 되면 너무 많이 사니까 신이 질투한다고 생각했대요. 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면 100세가 넘었더라도 항상 99세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해음 문화와 해음 현상은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화번호나 차 번호 같은 것들을 중국 사람들은 돈을 내고 구입할 수가 있는데, 좋은 번호, 아까 중국인이 좋아하던 숫자, 6, 8, 9 같은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번호들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문화의 또 언어 문화의 한 일면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법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법 내용이 겸어문과 피동문인데요. 이 겸어문, 피동문 개념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전체 차근차근 내용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겸어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어법을 할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겸어예요. 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하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쪽에서 이 일도 하고 저쪽에서 저 일도 하고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앞동사의 목적어가 뒷동사의 주어를 겸하고 있대요. 목적어가 주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겸어라고 말합니다.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요청이나 좋고 싫음 그리고 뭐 사역 뭐 시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겸어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我们请他来介绍一下. 우리가 请他 그에게 청했다는 거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부탁했냐면요. 그가 소개하도록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소개하는 주체는 그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동사 첫이 문장에서 주어는 워먼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동사가 징이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타입니다. 근데 이 목적어인 타는 이 뒷문장 타라이지에서이샤에서 타의 주어를 겸하고 있죠. 네, 이런 문장더러 겸어 구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첫 번째

번째 문장의 목적어가 두 번째 문장의 주어를 겸하고 있을 때 겸어문이라고 한다. 자, 의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도 我们 칭 타라이 介绍一下 우리가 그에게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니까 요청, 부탁, 지금 그거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 있죠. 자, 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쭉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他劝我去北京学习汉语. 그가 劝我 나한테 권했다는 거예요. 권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我 목적어로 내가 나에게 권한 거죠. 근데 뭘 권했냐면요. 내가 베이징에 공부하러 가기를 권한 거예요. 중국어 공부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어 하는 공부는 주체는 我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대표적인 겸어문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볼게요. 爸爸叫我经常锻炼身体. 아빠가 叫 뭐뭐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나한테 시켰대요. 뭘 시켰냐면요. 자주 몸을 단련하라고. 몸을 단련하는 주체는 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겸어 구조를 띠고 있는 문장입니다. 那件事让我感到很高兴. 그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기쁜 건 나죠. 기쁨을 느낀 건 나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妈妈没叫弟弟去买东西. 자, 여기서 부정 형태가 나오네요. 예, 부정형을 할 때는 뿌나 메이를 이 겸어문에 있는 동사 앞에 써야 맞습니다. 마마 메이叫弟弟去买东西. 엄마가 남동생에게 물건을 사오라고 시킨 것이 아니다인 거죠. 그래서 메이의 위치는 이 쩌오의 앞에 와야 맞다는 거. 이것도 유념해서 봐두세요. 자, 부정 형식. 방금 선생님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부정 형식은 부정부사를 첫 번째 동사 앞에 두는 형태입니다. 마마 부랑 하이즈 완 디엔나오. 엄마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랑이라는 첫 번째 동사 앞에 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시켰다라는 것에 뿌를 앞에 두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책에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뒤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에나 부이아오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일 때 겸어문의 두 번째 동사 앞에 쓰이기도 합니다. 老师叫我不要出去玩. 선생님이 나에게 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가서 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키셨다. 이런 내용일 때 그럴 때 부이아오나 비에가 뒷문장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예문을 봐도 놀라지 마셔라 이 얘기인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첫 번째 동사 앞에 부정부사를 씁니다. 예, 두 번째는 피동문이에요. 예, 피동문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빼이와 게이랑 쩌 요런 전치사들을 사용해서 쓰이는 문장을 말합니다. 뭐뭐에 의해서 뭐뭐 당하다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빼이를 가장 대표로 하기 때문에 빼이자 구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 빼이, 게이랑 쩌의 용법을 하나하나 설명할 건데 이게 다 피동의 전치사예요. 근데 얘를 순서대로 외우는 게좀 중요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여기 빼이, 게이랑 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빼게랑지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빼게랑지 이 순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두 가지가 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이니까 뒤에서 좀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형식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형식은 주어, 그리고 빼이랑지어, 그리고 뒤에 목적어, 동작의 행위자, 그 뒤에 게이가 붙기도 하는데요. 이 게이는 강조, 피동의 의미를 강조할 때 붙이기도 합니다. 쓰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동사가 오고 뒤에 기타 성분이 옵니다. 자, 이런 형식, 바자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바자문은 이 주어, 동작,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긴 했지만, 요 동사가 오고 뒤에 기타 성분이 오는 것도 이 바자문과 비슷한 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게이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게이는 이 게이를 뒤에 오지,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썼는데요. 기본 형식은 요걸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빼이게랑 쩌, 빼게랑지 중에서 그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동작의 행위자, 그 뒤에 동작의 행위자가 나오는데 그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빼이와 게이입니다. 빼이와 게이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동작의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빼이와 게이이고,

랑과 찌어오는 뒤에 대상을 생략할 수 없이 반드시 대상이 등장해야 된다. 얘는 생략 가능, 생략 불가능.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이티엔 나오 베이 다 말라. 그 컴퓨터가 그에 의해서 팔아. 그 컴퓨터가 그에 의해서 팔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는 그가 팔아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예 베이 송다오 이위엔 취라. 할아버지가 송다오 이위엔 취라 병원으로 보내줬다는 건데요. 뒤에 베이 뒤에 지금 대상 어떤 주체가 한 건지 그거 안 나와 있죠. 베이와 게이 뒤에는 생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오즈 게이펑 꽈 파라.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랑 타 농활라. 자전거가 그에 의해서 고장남을 당한 거니까 자전거가 그가 고장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我的书叫他借走了. 내 책이 그에 의해서 빌려감을 당한 거니까 내 책은 그가 빌려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이 피동의 의미, 빼이게이랑 叫에는 모두 다 피동의 의미가 있다. 대신에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빼이와 게이고 랑과 叫는 뒤에 행위자를 생략하지 못한다. 특징 정리하시고요. 네, 이제는 두 번째 시간부사, 조동사, 부정사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아주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 우리 피동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시간부사나 조동사, 부정부사 같은 경우엔 피동의 전치사 앞에 위치해 왔습니다. 다 징창 베이 러시 피핑. 자, 징창, 자주라는 시간부사죠. 이 자주라는 징창은 베이 앞에 와야 맞다는 거예요. 그가 늘 자주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 저지엔시 不会被他发现的. 이 일은 그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不会, 예, 조동사의 부정이네요. 이런 아이들도 빼이 앞에 와야 맞다. 이 일은 그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我的照相机没被他弄丢. 나의 사진기는 그가 잃어버린 것이 그에 의해서 잃어버림을 당한 게 아니다니까. 没被他 해서 没의 부정형은 전치사, 피동의 전치사 바로 앞에 오는 게 맞겠죠. 没被他弄丢 이렇게요. 시간부사, 조동사, 부정부사의 위치는 어디다? 네, 피동의 전치사 바로 앞에 위치한다. 요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동문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의미상 피동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의미상 피동문이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장들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문 먼저 보겠습니다. 신, 写好了. 편지 다 썼어요. 이거죠. 자, 지금 편지를 쓴 주체는 누구예요? 난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일 확률이 가장 크죠. 근데 지금 그 내가 썼다. 원래 우리는 주어를 그 동작을 하는 행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 자리에 신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이상한 문장들이 중국어에선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이런 문장들이 대표적인 의미상 피동문인데요. 선생님이 처음 어법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중국어는 화제 중심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같은 것들이 앞으로 나와서 쓰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의미상 피동문인 경우. 피동의 전치사는 없지만 그 자체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더러 의미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작의 행위자가 아닌 대상이 주어 자리에 떡하니 오는 경우죠. 신, 写好了. 편지 다 썼어요. 이 얘기고요. 차에 이징 做好了. 요리요. 이미 다 했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요리 이미 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 의미상 피동문의 형태. 주어 자리에는 중국어에서 주어 자리에는 꼭 동작을 행위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 화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유념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미상 피동문까지 봤고요. 이제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 맞는지 틀린지 한번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이해 보시고요. 선생님의 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볼까요? 老师让我去叫李刚. 선생님이 让 시키셨대요. 나한테 가서 李刚을 불러오라고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랑 동사 주어 수로 있고요. 그리고 누구 나한테 시킨 거 목적어가 나왔고 그 목적어가 다시 주어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더러 이런 건 대표적인 겸허 문장이

그래서 얘 맞고요. 2번 가겠습니다. 他叫弟弟, 没帮他买东西. 그가 남동생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서 물건을 사도록 시키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메이의 위치 거슬리죠? 그렇죠? 예, 이렇게 부정사는 피동의 전치사 앞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아니고요. 제대로 고쳐 써주시면 타 메이자오 디디 빵타 마이 동시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잘 나와요.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 부정부사 같은 부사들이 위치가 전치사 이 피동의 전치사 앞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빈출되는 내용이에요. 다음번에 나왔을 때또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번 가볼게요. 昨天我买的电脑被弟弟弄坏了. 어제 내가 산 컴퓨터가 남동생에 의해서 고장내줬다. 그죠? 남동생이 고장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빼이자 구문이죠. 어? 맞고요. 妈妈做的饺子都被弟弟都被哥哥吃掉了. 엄마가 만든 饺子 만두가 모두 형에 의해서 먹임을 당한 거잖아요. 모두 다 형이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吃掉, 吃 먹다고요? 掉, 뭐뭐해 버리다니까 먹어버렸다. 형이 먹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자, 지금 빼이자 구조 와 있고, 먹은 주체는 형이고, 잘 왔고, 그리고 또우라는 범위부사 빼이 앞에 와 있고,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지금 또우 3번, 4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꼭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시고요. 자, 이제는 9번, 10번 문제를 풀면서 더 많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9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老师让他不去那儿. 자, 바로 등장했네요. 이 不, 부정부사는 피동의 전치사 앞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老师不让他去那儿. 엄마가 그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不让. 이렇게 써주는 거 바로 나왔고요. 틀리셨으면 안 돼요. 2번, 你让不让孩子买东西? 여기서 지금 하게 했니 안 했니? 아이한테 핸드폰을 사라고 했니 안 했니?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让不让을 지금 긍정부정에서 바꿔 정반의 문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3번, 饭后散步让身体更健康. 밥 먹고 나서 산책하는 것은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괜찮죠? 4번, 妈妈让我替弟弟买一本书. 엄마가 나에게 남동생을 대신해서 책을 한권 사라고 했다. 괜찮죠? 5번, 他让我们有时间来他家玩. 그가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면 그의 집에 와서 놀라고 했다. 예, 이것도 큰 문제 없죠. 네, 기본적인 형태를 잘 따르고 있는 문장들이고요. 1번, 부정부사의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죠. 네,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네, 역시나 피동의 전치사 문제가 나와 있어요. 모든 문제에 빼이가 지금 등장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A부터 보죠. 这件衣服是被他弄脏的. 이 옷은 그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다. 예. 是더 강조 구문에 누구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 행위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없고요. B번, 这个问题被我们解决得了. 이 문제는 우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맞는 것 같은데, 해석은 맞는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解决得了 했어요. 가능 보호죠. 解决得了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보어입니다. 우리 받자문의 주요한 특징 중에 받자문과 가능보어는 같이 쓸수 없다라는 표현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받자문은 처리와 처치의 의미에 강조가 있는데, 근데 가능보어는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이자문 같은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에 중점이 있어요. 근데 가능보어를 써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말하는 것은 서로 상충 의미를 상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빼이자문과 가능보어도 함께 쓰일 수 없습니다. 이건 받자문과 특징이 똑같아요. 받자문, 빼이자문은 가능보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비는 아니고요. 그럼 이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这个问题我们解决得了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로 가겠습니다. 今天我上课迟到被老师又批评了. 오늘 수업에 지각해서 선생님께 또 꾸중을 들었다죠. 자, 또라는 요라는 부사 보이십니까? 자, 이 요의 위치는 요베이 老师하고

이 빼이 앞에 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 볼게요. 他被认为是我们班足球踢的最好的学生. 그는 뭐뭐라고 여겨진대요. 자, 지금 빼이 뒤에 뭐라고 여겨, 누구한테 뭐뭐라고 여겨지는 건지 대상이 안 나왔어요. 행위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빼이는 왜 하면 아마 사람들한테 여겨지기를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습니다. 여기선 지금 뒤에 행위자가 생략된 형태라는 거. 그가 사람들에게 뭐뭐라고 여겨지냐면 우리 반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학생으로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도 맞죠. 빼이는 왜는 아주 뭐뭐라고 알려지다라는 뜻으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네, 정답은 지금 A와 D니까 2번이 되겠네요. 네,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앞에서 나왔던 개념과 같이 끌어서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한번 다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문제 성조배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유줄친 부분과 성조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今天 콩치很好. 자, 콩치네요. 네, 콩치 하면 공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공기가 아주 좋다란 뜻이에요. 자, 1성, 4성을 찾아야 되니까 A, B, C, D 성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A는 说明, 설명하다란 뜻이고요. B는 希望입니다. 希望, 1성, 4성, 희망하다죠. 超市, 예, 슈퍼마켓이고 1성, 4성이네요. 예, D 어떻게 읽었죠? 예, 위엘량이었습니다. 위엘량, 이 량자 한자도 중요했죠. 요고 량콰이 할때 량자랑은 다르다고 했어요. 이수변이고 용서하다, 위엘량, 양해하다, 용서하다 할 때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씀언변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콩치 1성, 4성 있는 것을 잘 찾아보면 B와 C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해서 단순히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한자 문제로 자주 나왔던 것을 다시 복기하고 복기하고 하고 있잖아요. 한번 배워서 한번 들어서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린 천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이 단어의 어떤 특징이 있는 단어다. 네, 그렇다면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내 스스로 말해보고 조직해보고 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다이어 문제예요. 他是个很礼貌的人，不会那么说的. 그는 아주 예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자, 这本书是中国历史，이 책은 중국 역사입니다. 역사 뒤에 계속 이어지네요. 文化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你好好看一下, 잘좀 봐봐라, 라는 뜻이죠. 자, 여기 두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자, 요 다이어는 새롭게 나오는 다이어인데요. 따로 추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다이어 여러 차례 강의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 다이어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 내용을 알파벳에 맞게 순서대로 넣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 지앙이에요. 지앙, 2번인데요. 지앙리마오 하면요, 예의를 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他很讲礼貌, 그는 아주 예의를 중시하다, 매우 예의를 중시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뭐에 대해서 논하다라는 뜻이 지앙에 있어요. 我们讲中国文化, 우리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 책은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논하는 책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2번 지앙이죠. 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중국어를 좀 배워서 이런 표현들을 어느 순간 배웠던 친구들은 이 떠올리는 게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라고 감으로 풀수 있겠지만, 지금 이 단어를 처음 본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수능 중국어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휘도, 그리고 수능 특강이라는 범위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지앙, 지금 이런 지앙이란 단어가 수능 특강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또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다른 형태로 변환돼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지앙리마, 지앙리시, 이렇게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시하다, 뭐뭐에 대해서 논하다. 자, 다음 유의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努力와 认真, 用功이란 단어 비교하고 있어요. 他是开玩笑的, 别太, 你别太 A 了.
그는 농담하는 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는 거고요. 学校附近新的那家餐厅人特别多。 학교 근처에 새로 문을 연그 식당에 사람이 아주 많다. 비 아주 쉽게 해결되죠. 문을 열다라고 할 때, 카에 쓰죠. 카에 餐厅입니다. 그래서, 나 카에는 아니고요. 그리고 빤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린지, 런전인지 중에 고르면 되는 건데, 너무 진지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이 누리와 런전 용공, 요 차이를 좀 볼게요. 예, 다 얘네들 다 노력하다, 성실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누리는, 노력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 노력하니까, 뭔 걱정이 있겠냐? 성실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런전에만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런전, 진지하다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진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건 그 농담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해하지 마. 그럴 때 런전을 쓸수 있는 거죠. 런전에는 진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정답은 런전과 카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런전에만 있는 이 의미 꼭 기억하세요. 4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小王,你怎么今天还来办公室?小王,너 어째서 오늘도 또 사무실에 나온 거야? 怎么了?我是来工作的。 무슨 소리야? 나 일하러 온 건데. 나라. 무슨 下星期才走呢? 무슨 소리야? 다음 주나 돼야 가는 걸. 자, 그러면 뭔가 사고가 있었던 내용이 나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听说你感冒请假了。你什么时候办网站? 언제 인터넷 사이트 개설하니? 你不是要去北京办事吗? 너 베이징에 가서 일 처리하려 한거 아니었어? 아, 무슨 소리야. 다음 주에 가는데. 3번이 정답이겠죠. 你的事我已经替你做好了. 네 일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미 처리했어. 星期天应该在家好好休息嘛. 일요일에는 집에서 잘 쉬어야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你想吃什么?牛肉面还是炒饭? 너뭐먹고싶어?우육면아니면볶음밥?먼저等一会儿,잠깐기다리세요.让我喝一口水再说吧.물한모금만마시고말할게요.자,그러면목이마르다란얘기가나와야겠네요.我现在很渴.자,요거랑요단어랑비교하는거중요하다고전에도말씀드렸죠.얘는물수변있는건渴,목마르다고요.그리고喝가마시다라는뜻이었습니다.네,그래서요두가지비교하실줄알아야겠고요.정답2번입니다. 6번가볼게요.대화를이해한내용으로알맞은것은?喂,您好,你好,我住896号房间이네요.저896호에묵는데요.现在1楼餐厅还有早饭吗?1층식당에아직아침밥이있을까요?对不起,죄송합니다.我们某某饭店早饭时间是7点到9点。现在已经结束了.우리호텔의아침조식시간은7시부터9시라서이미문을닫았습니다.好的,谢谢你.좋아요,감사합니다.얘는땡땡호텔에서이틀째묵고있다.알수없고요.호텔주위에는식당이많지않다.나와있지않고요. A는 1층프론트에서안내를담당하고있다. A가 안내를담당하는건맞는데프론트에서하고있는지1층프론트인지는알수가없죠. 4번땡땡호텔은투숙객에게아침을무료로제공하고있다?아니고요.땡땡호텔투숙객은아침8시에1층식당에서식사를할수있다. 7시부터9시까지조식시간이니까8시에가면밥을먹을수있겠네요.정답은5번이되겠습니다.네,이어서7번도한번살펴볼까요?빈칸에들어갈말로알맞은것은?昨天的面试怎么样?어제面试하면면접이에요.어제면접어땠어?还行,그럭저럭괜찮았어.而且是面试之前我准备的内容,准备了的内容,게다가면접전에내가준비한내용이어서,所以他们一问我就回答上来了.여기서탐험은면접관들이겠죠?그래서그면접관들이묻자마자내가바로대답을할수있었어.자,그러면괜찮았다,잘했다라는내용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结果后天才能知道.결과는모레가돼서야알수있다. 2번 80% 的人没通过. 100분의 80이 니까 80% 네요. 80% 의 사람이 통과하지 못했다. 자,이 퍼센트 를 말하는 용법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 3번이요.
他们问的问题都挺简单的. 그들이 물은 문제는 아주 간단했어. 그래서 내가 대답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번. 很多水平高的人参加了面试.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면접에 많이 참가했어. 在参加面试的人中没有比我差的. 면접에 참가한 사람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었어.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비교문 우리가 앞서서 학습했던 비교문 내용도 지금 선지에 등장하고 있네요. 자, 이제 8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刚刚天气还很晴，怎么才一会儿？ 막 방금은 날씨가 맑았는데 晴晴 맑다죠. 어째서 잠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어째서 잠깐 사이에 이렇게 된 거지죠. 그러면 날씨가 바뀌었다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这不奇怪, 이건 이상하지 않아. 这边的天气变化很大. 네, 바로 보충해주는 설명이 나오네요. 이곳의 날씨는 변화가 아주 커. 변화가 많아. 有可能一会儿又要晴了. 有可能,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맑아질 거야. 看样子出去的时候得带伞了. 보아하니까 나갈 때 우산을 가져가야겠다. 자, 그러면 날씨가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이렇게 맑고 흐려지는 날씨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변화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문장 따이산이 힌트입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一直没有风沙, 계속 그 황사가 없었대요. 2번, 太阳就出来了. 태양이 나왔다. 그죠? 그리고 3번, 热的不敢出去了. 자, 여기서 간이라는 것의 용법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더워서 감히 나갈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4번, 雨就下得这么大了.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다. 어떻게 잠깐에서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맑았는데 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죠. 天上一点云也没有了. 하늘에 조금의 구름도 없다인 거니까 맑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정답 비 내리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은 4번만 정답인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추측으로 풀지 마시고 끝까지 독해를 해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항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위中有些表示颜色的词，还有一些很特别的意思。 중국어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下面看看红这个词. 아래에 있는 이 빨갛다라는 단어를 좀 보세요. 의미는 전공, 쇼른, 밑줄, 성공하다 혹은 사람들에게 뭘 봤다라는 뜻인 거죠. 쇼가 봤다라는 뜻이니까요. 最近这个人特别红，很多人喜欢他.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문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람은 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예, 공에는 빨갛다란 뜻이 있었지만 그 빨갛다란 뜻이 파생이 되어서 인기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서 설명한 거죠. 사람들의 환영을 받다라는 뜻으로요. 쇼 환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거, 동의는 동의하는 거고요. 칸시는 기쁜 거죠. 그리고 환영하다, 生气 화나다, 마지막 5번 빵망은 돕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쇼와 어울리는 것, 무엇을 받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인 3번이 맞겠죠.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색깔 표현의 파생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학습했었습니다. 이 빨간색 말고도 다른 색의 의미가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오늘 강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19강에서 학습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아볼까요? 자, 우선은 조건문이 있었습니다. 要是, 如果 관련된 거, 뭐뭐뭐뭐的话, 이런 표현들 정말 중국어에서 자주 나오고요. 특히 이 해음현상 관련된 것들, 이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해음현상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문화 문제로도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겸어문과 피동문 나왔었는데요. 부정부사나 조동사 그리고 기타 부사들은 대부분 다 이 겸어동사, 피동의 동사 앞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피동의 전치사 앞에 나온다는 거, 그 수능 실전 문제도 색깔 관련 파생 의미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0: 오늘 전체 내용 함께 학습해 보았는데요. 좀 내용이 많지 않으셨나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때 강조했던 부분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시험은 역시 문제풀이 시험이니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짜이지엣!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 17강이죠. 17강은 취업 및 창업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총 세 강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세 번째 시간까지 있는데 그 중간이 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수능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살펴보면서 강의 좀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간단해요. 구직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면접 유형이죠. 면접 유형. 이 면접 유형이 수능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면접과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어요. 문제를 풀 때, 그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볼 테니까 수능에 자주 출제되고, 자주가 아니라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던 부분이 바로 이 면접 유형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직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특히 여기 핵심은 바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직 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구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위한 구인 업체 방문, 뭐 우편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서류 제출, 채용 행사 참여 및 면접 응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자영업 준비 활동, 재취업 준비 활동 계획서, 일련의 이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구직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용 전형 같은 경우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채용 전형 같은 경우는 채용 정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에 필요한 요건과 직업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바로 채용 정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채용 정보에는 크게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형을 하는가에선 전형 정보가 세 가지가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정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이름, 기업명, 뭐 기업의 비전,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그 기업의 추구하는 인재상이죠. 우리가 인재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뭐 이렇게 원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기업마다 문화가 있고 조직 문화가 있고 그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데 모태가 되는 게 바로 사실은 기업의 어떤 인재상이다라고. 인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조직 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마다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가진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직무 정보예요. 직무 정보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한 내용, 뭐 근무 시간, 근무 형태에 대해서 명시가 되고, 그러한 정보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럼 전형, 입사 관련 서류 제출 방법, 제출 기한, 이런 것들이 이제 채용 정보 안에 다 포괄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전형은 여러분도 잘 아는 거죠. 일단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 형태의 어떤 필기 전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가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채용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필기를 보지 않고 바로 면접으로 진행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필기 전형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직업기초 능력 시험과 그다음에 어떤 직무 수행 능력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푸는 형태의 어떤 문제로 보고 있죠. 자, 서류 전형 같은 경우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최근에는 이제 NCS 기반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NCS 기반에서는 이제 경험 기술서라든가 경력 기술서 등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1차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원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우리가 입사 지원서라고 한다라는 거.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그 항목별로 기업에 제시된 순서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기존의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 없는 뭐 인적 사항, 학력, 경력, 업적, 그다음에 뭐 수상 경력 등을 나열하도록 한 형태로 우리가 입사 지원서를 냈었어요. 근데 반면에 요즘 최근에 이제 NCS 기반 입사 지원서가 많이 내고 있는데 NCS 기반의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이제 기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정보들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제출하고 있죠. 그래서 직무 관련 교육 사항이라든가 직무와 관련한 자격 사항,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한 경력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NCS 기반 입사 지원서의 특징이다라는 거. 우리가 NCS 기반이라고 하면은 그냥 직무 중심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이 구분하는데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장 환경이라든가 장단점, 가치관, 태도 등을 나열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문서들을 우리가 자기소개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역량, 직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등으로 이제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주로 작성된 요소로는 성장 배경과 관련된 사항, 그다음 성격과 관련된 사항, 학교 생활, 그다음 뭐 학교 활동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지원 동기, 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작성돼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작성이 이루어지는데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을 하는 기업에서는 자기소개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느냐? 그래서 NCS 기반 자기소개서는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교육 사항이라든가 경력 사항, 자격, 조직의 핵심 가치, 인재상 등에 대해서 직업 기초 능력에서 요구하는 10개 영역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10개 영역이 있죠. 능력 10개가 있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에 맞춰서 이제 작성하는 형태로 NCS 기반 자기소개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질문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자신의 경험을 선택한 후에 구조화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예전에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특성화고 출신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모 은행에 우리나라 모 은행에 원서를 낸 적이 있죠. 보면은 그때 당시 때 보면은 뭐 우리 성장 배경, 뭐 나는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뭐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았고, 뭐등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와 보면은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냐 이런 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엔 옛날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NCS 기반 같은 경우는 그 10개 영역 중 우리가 이 질문에서는 이 직업 기초 능력 중 예를 들면 뭐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게딱 이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질문 내용을 통해서 이게 직업 기초 능력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능력을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구나를 알수 있죠. 물론 직무 기술서에 직업 기초 능력이 제시가 돼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은 이런 능력이다라고도 사전에 공고될 때부터 제시가 되긴 해요. 그래서 거의 기반으로 해서 아마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이라는 게 크게 없죠.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경험 기술서 형태로 많이 기술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직장 경험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경력 기술서. 그래서 경력직으로 뽑을 때는 경력 기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겠죠. 어떤 기업은 둘다 작성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은 하나만 작성하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경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 영역과 이와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내 직무에서 수행한 내용, 역할, 구체적인 행동, 주요 성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이제 상세하게 기술하는 입사 지원 서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이란 단어하고 경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금전적인 요소로 내가 어떤 돈을 받고 행한 활동이면은 어떤 경력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직장 경력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력 사항에 들어가지만, 금전적인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했던 다양한 것들은 활동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경험 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물론 직무, NCS 기반에서는 경험도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무와 연계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증권회사에 취업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죠. 원서를 낸다 했을 때 내가 투자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했었는지, 뭐 그다음에 경영 경제 활동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직무와 연계된 경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경험 기술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금전적인 어떤 보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경력과 경험을 우리가 이 단어를 구분할 때 조금 더 여러분이 좀 편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필기 전형이 일어나겠죠. 필기 전형은 뭐 과거에는 뭐 전공시험, 인적성 검사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NCS 기반에서는 직무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검사 등을 통해서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성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사실 저희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취업 금융권이라든가 기타 어떤 공공기관에 필기 시험에 이제 필기 전형에 가서 응시하게 되면은 직업 기초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는 그 해당 직무와 관련된 전공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요. 어떤 과목을 보겠다. 상업 경제, 금융 일반 뭐 이런 식으로 보겠다. 금융권 같은 경우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뽑는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필기 시험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화가 돼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죠, 필기 시험에서는. 자, 필기 전형에 이제 내가 통과를 했어.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면접 전형. 구술 시험 등의 다양한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인품, 언행, 지식 정도 등을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전형 단계 중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취업을 위한 최종 관문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필기 전형에서 이 정도 점수, 뭐, 그래서 보통 뭐, 5배수, 3배수, 7배수, 심지어는 뭐 10배수까지, 10배수까지 이렇게 해서 필기를 통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뽑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형을 보지 않고 바로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면접 전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정량평가라는 단어가 있고요. 정성평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량평가라는 것은 성적, 어학점수, 수상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양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정량평가라고 그래요.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면 직무 역량, 가치관, 성격 등을 수치하기 어려운 여러 어떤 질적인 특성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학 점수가 몇점 이상이면 몇 점. 성적이 뭐, 대학 성적이 뭐, 평균 3.0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정량화된 점수로 딱 주고, 그 다음에 특히 면접에서는 정성평가가 되게 중요하죠. 정성평가. 그래서 정성평가가 통상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5인이 면접을 볼때 최고점하고 최하점을 뺀 나머지

평균 점수 이런 형태로 이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좀 편향되지 않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나름 공정하게 이제 평가하는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 게 정성평가다. 여하튼 정량과 정성은 양적인 요소를 평가하느냐,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느냐. 그래서 양적 요소를 평가하면 정량 평가, 질적인 어떤 특성을 평가하면 정성 평가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면접에 실제 기업의 원서를 해서 면접을 하다 보면 정성 평가, 정량 평가의 단어가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알수 있죠. 뭐 비단 뭐 취업 문제뿐만이겠어요. 수시, 여러분 대학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정량 평가 내신이 중요성이 크죠. 비중이. 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면접 유형.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자, 이 면접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능에 단한 번도 빠짐없이 다 출제됐던 부분이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제가 밑줄을 좀 쳤어요. 그죠? 네, 이런 밑줄 친 부분들은 좀더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되라고 밑줄 쳤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더더 유심히 살펴봐라. 자,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지원자를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면접관이 평가하는 면접 방법이 개별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 명이 이제 평가할 수도 있고 뭐 보통 세 명, 다섯 명이 저를 평가하는 거죠. 이게 개별 면접이다. 라는 거. 그중에 또 하나 이제 단독 면접은 뭐냐면 1대1 면접이라고 보면 돼요. 한 명의 지원자와 한 명의 면접관이 1대1로 평가하는 면접이 이제 단독 면접이다라는 거. 개별 면접에서 조금 더 파생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원자의 역량 인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지원자의 여러 측면을 또 파악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험 면접이 있는데요.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주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서 후속 질문을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하면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대면 형태의 면접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1대1, 다대1, 그다음에 1대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다대1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한 명의 면접관하고 진행되기도 하고, 1대다는 내가 여러 명의 면접관하고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 질문과 관련된 어떤 경험은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좋다. 뭐, 상황이라든가, 과제, 임무, 목표, 행동, 결과 및 배운 점을 구조화시켜서 이제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집단 면접은 뭐냐? 여러 명의 면접관이 지원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이제 평가하는 면접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그 은행 시험 봤을 때, 꽤 오래된 일이죠. 뭐, 거의 뭐 30년 전 일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지원자 3명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3명 들어가고 앞에 면접관이 5명인가?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서 3명 정도가 같이 면접을 진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질문을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서 했더니 다르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명을 비교 분석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원자들을 서로 비교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면접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어때? 단축시킬 수 있죠. 한명한명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상당수 기업에서 이 집단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면접은 뭐냐? 여러 명의 지원자가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지원자의 사고력, 발표력, 그다음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주요 평가 항목이에요. 자,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예전에 토론 면접 봤었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봤었나? 토론 면접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토론 면접을 봤었는데 주제를 던져줘요.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그 주제가

아침 8시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9시, 과거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이제 뭐 8시 등교였다가 이제 9시 등교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9시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토론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신의 의견을 막 전개하고 이게 옳다, 저게 그렇다라고 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보다 상대방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어떤 답변들을 하고 있나 경청하고 거기에서 이제 메모도 하면서 누구누구의 면접자의 뭐 답변에 이런 답변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뭐 부연 설명하겠다라든가 이런 경청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토론 면접이다. 그래서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평가한다라는 거 핵심. 그다음에 사고력, 발표력,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발표 면접. 발표 면접은 최근에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 금융권 이렇게 시험 보러 갔는데 거기서 역시 발표 면접으로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 면접,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 같은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사전에 주제가 이제 제시돼요. 그래서 회사 관련 사항이라든가 시사적 내용에 대해서 주제가 먼저 던져지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지원자가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가 바로 발표 면접이죠. 지원자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창의성, 실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면접이 바로 발표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표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해서 시간을 이제 제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압박 면접.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면접이에요. 제가 막 누구한테 압박받고 막그막그 상황이 너무 싫거든요, 사실은. 구직자에게 일부러 연속된 질문이나 의도된 스트레스를 주어서 극한 상황에서 임기응변과 자제력, 순발력,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막고 그이 압박 면접할 때는 아주 무표정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질문해요. 막 당황스럽죠. 예상치도 않은 거.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제력이라든가 순발력,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이 바로 압박 면접이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면접이에요. 그다음에 세일즈 면접. 세일즈 면접은 판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판매력을. 해당 회사의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판매력을 평가하는 면접이 바로 세일즈 면접이다라는 거. 판매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창의력,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제품에 대해서 뭐 우리 회사 이번에 신제품 출시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소비자한테 판매하려고 하는데 한번 판매해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판매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다라는 거. 그다음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면접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지원자의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이 전혀 일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고 대부분 요즘은 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이제 면접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다차원 면접.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면접인데요. 지원자의 숨겨진 능력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어떤 면접 형태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원자 30명과 면접관 3명이 일개지로 편성해서 뭐 등산을 가거나 체육회, 놀이동산 혹은 뭐 1박 2일, 2박 3일 합숙을 통해서 그 면접을 진행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중에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방식이 바로 다차원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조카가 모 기업에 했는데 면접 보러 간다는데 가방을 싸 들고 2박 3일 동안 놀러 가듯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 했더니 면접 보러 간다고 다차원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런 형태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다음 상황 면접은 뭐냐?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제시해요. 그래서 지원자에게 행동을 하거나 말로 표현하면서 이제 표현하게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상황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업무에 발생하는 특정 상황을 뭐 질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해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상황의 행동을 예상하는 면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학 면접에서 좀더 이제 확장돼서 좀 변형 형태로 또 추가되는 게 이제 롤플레잉 면접이에요. 다양한 가상의 상황에서 지원자의 역할을 부여해요. 너는 이거 무슨 역할을 다 담당이 그 역할에 대한 연기 등을 통해서 상황 대처 능력, 직무 적합성 등이 이제 파악하는 면접이다라는 거. 예전에 그뭐 고졸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던 부분 이제 금융권에서 은행 창구에서 이제 방송 중에 뭐 카메라 찍고 있고 은행 창구에서 뭐 내가 어떤 창구 사무원으로서 이 역할을 부여해요. 그다음에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바로 롤플레잉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TV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 AI 면접은 뭐말안 해도 알죠.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원자의 특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지원자의 표정이라든가 음성,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 AI 면접도 작년에 제가 이제 좀 AI 면접 하는 거 물론 뭐 이제 교육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했지만은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돼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카메라 보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 안에는 이 카메라 감독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카메라만 봐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도 어색한데 AI 면접도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을 어디 둬야 되나 처음에.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게또 AI 면접이더라고요. 그에 부가적으로 인성 면접, 그다음 직무 역량 면접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조직 적응력을 알아보기 위한 면접이 인성 면접이고, 그다음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게 바로 직무 역량 면접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면접 안에서 믹서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면접이기도 하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 표에 나와 있는 면접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이번에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될 거니까 잘 봐놨더라. 자,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구조화, 구조화 면접. 그 그러니까 최근에 NCS 기반을 우리가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비구조화 면접하고 차이점이 아마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운영 방식으로 보면 면접 운영 절차가 없어요. 그다음 지원자별로 면접 시간이 좀 상이한 반면 구조화된 면접은 면접 운영 절차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자기소개, 이력 검증, 역량 검증, 최종 발언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운영 방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역량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평가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면접이 과거 형태의 어떤 면접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에 이제 구체적인 평가 역량을 제시해요.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우리가 직무 기술서가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구조화된 어떤 평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능력, 수리 능력 딱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딱 제시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참여 면접관 가면 훈련되지 않은 면접관, 경력이 많은 팀장급이나 임원들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형태로 진행되고 반면에 구조화된 면접은 굉장히 훈련된, 숙련된 면접관이 진행되고 내부 면접관뿐만이 아니라 외부 면접관이 와서 아주 구조적으로 이제 잘 훈련된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거. 면접 질문 보게 되면 면접관이 주관에 따라서 좀 질문하는 방식에서 비구조화에서는. 반면에 역량 측정을 위한 질문들로 구성돼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뭐좀 질문 예시 보면 이런 거예요. 지방근무가 많은데 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에 대한 뭐 답변은 뭐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해본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즉 꼬리를 물어보면 꼬리 물기식으로 이제 딱어이 직무와 연관해서 얼만큼 얘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딱 파악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된 면접이라고 할수 있죠. 가장 존경한 인물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적인 거 이해했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제 좀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채용 관련 기사에 나타난 채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최근 많은 기업에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다. 직무 능력 평가. 자, 지원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갖췄는지를 다양한 평가 과정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의 면접은 실제 업무 상황을 가정한 문제를 주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지원자는 직무 관련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실무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채용이냐?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에요, 이게. 이 전체적 내용이 바로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 관한 거예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은 뭐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무 중심이라는 거야, 직무 중심. 직무 중심 채용이라는 거. 자, 1번. 학력과 출신 지역이 중요한 평가 요소 아니죠? 직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2번.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직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아니죠.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죠. 경력이라든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직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바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죠. 과거 합격자의 스펙을 기준으로 지원자의 우수성을 판단한다? 아니죠, 이것도. 이것도 뭐 관계없는 거고. 4번. 필기 시험에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평가가 진행된다. 이게 바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서 진행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성장 배경, 가족 상황 이런 거를 강조해? 아니죠. 직무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NCS 기반 채용 등뭘 중심으로 한다? 직무 중심으로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거. 2번 보도록 하죠. 2번. 다음 면접 장면에 나타난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면접관이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시장 조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자, 면접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절별 인기 메뉴를 분석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조리법을 응용하여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면접은 경험에 대한 거야. 그래서 경험 면접이구나. 자,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이었나요? 했더니 초기 시제품 맛과 식감이 예상과 달리 여러 번 조리법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실험하여 완성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한 어떤 평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볼때이 면접은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험 면접이라는 거알수 있죠. 여러 명의 지원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1번은 토론 면접이죠. 토론 면접. 토론 면접. 2번. 면접관이 특정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한다. 이거는 상황 면접이죠. 3번. 의도적으로 지원자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한다. 이거는 압박 면접. 압박 면접이다라는 거. 4번. 하루 동안 특정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면접이다. 이거는 다차원 면접이라고 하죠. 5번. 지원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한다. 그래서 정답은 경험 면접은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공공주의 채용 절차 안내 사항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공공주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 안내 드립니다. 해서 쭉 절차가 나와 있고 공통사항으로 전 채용 과정에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 서류 전형에서 NCS 기반 입사 지원서, NCS 기반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험 기술서를 제출해라. 기억,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성적, 어학 점수, 수상사항 등의 정량적 요소를 평가한다. 이런 어학 점수, 수상사항,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겠지. 그 다음에 직무, 특히 자기소개서에서는 NCS 기반이니까 직무와 연계시켜가지고 직업 기초 능력의 10개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거와 최대한 직무와 연계해서 작성하는 게 자기소개서죠. 이런 걸 적는 게 아니죠. NCS 기반에서는. 자, 니은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습한 경험이나 활동 내용을 기술한 서류, 이거 경험 기술서지?

경험 기술서지. 이거를 평가한다? 경험 기술서가 나와 있죠. 제출하는 거니까 맞다라는 거.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신상 정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4번이다라는 거. 그래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보면은 이 제시문이 바로 NCS 기반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자기소개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1번 봤더니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본인의 의견과 다른 상대방에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학생이 쭉 해서 기본 뭐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2번 뭐에 대한 평가, 즉 직업 기초 능력 중 어떤 영역에 대한 건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했어요. 자원을 활용하였으니까 자원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즉, 직업 기초 능력 중 자원 관리 능력에 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기소개서 2번 문제가 제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 가에 해당하는 직업 기초 능력, 기술 능력이다. 아니지. 자원 관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채용 과정에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적용하고 있다. 당연하지. 직업 기초 능력 10개 영역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NCS 기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지원자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해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답변한다. 경력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뭐야? 경험을 기술하자. 경험. 경험이지.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경력하게 되면 우리가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이제 경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경험하게 되면 금전적인 어떤 보수 없이 했던 활동들을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채용 환경 변화와 관련된 칼럼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채용 방식의 변화를 가장 적절한 것은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당신은 현재 어떤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MZ 세대가 채용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공정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채용 전형 설계를 도입하고 있다. 채용 담당자들이 뽑은 주요 채용 이슈는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 돼요. 이게 핵심이겠지. 핵심 인재 확보, MZ세대 특성을 고려한 채용 절차이다. 다수의 기업이 채용 전형을 직무 능력 중심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 분석, 음성 분석, 표정 인식 등을 결합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AI 관련된 거네. 그죠? 인공지능.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구직자들이 역시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번. 구조화 면접을,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이 감소할 것이다. 아니지. NCS 기반 직무력 중심으로 채용될수록 구조화된 면접 방식이 더 증가되지.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는 거지. 일단,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이 당연히 뭐야? 증가되겠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증가되겠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원자 역량을 평가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 이거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4번. 필기 전형에서 인성 및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인성 및 일반적인 인지 능력 아니지? 아니지. 필기 전형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과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것들을 평가하는 기업이 늘어나겠지? 그다음에 5번 서류 전형에서 성장 과정, 지원 동기, 학교 성적, 어학 성적을 중요한 평가 요소가 아니지? 직무를 중심으로 한 직무의 어떤 그 관련된 항목들, 어떤 경험도 이런 것들이 작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가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자, 6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신규 직원 채용 공고문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2025년 신규 직원 채용 공고 나와 있고,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형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자, 근무 조건 봤더니 정규직이야. 일일 근무 8시간이고, 전형 단계 봤더니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 전형. 필기 전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한대요. 실무 면접에서는 발표 면접을 하고, 최종 면접에서는 경험 면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기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 공고이다. 아니지. 여기서 기간제 근로 비정규직이잖아. 이게 뭐야? 정규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다. 니은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작성한다. 당연하지.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디귿 필기 자격에서는 업무 수행 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 엄마는 인간관계 유지하는 건 뭐야? 대인관계 능력이잖아. 자, 대인관계 능력 나와 있나요? 보니까 필기 전형에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니까 디귿은 답이 될수 없지. 니을, 실무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전문 지식, 정보 전달력, 실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실무 면접. 자, 발표 면접이야. 발표 면접을 통해 지원자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실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지. 이게 발표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자,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고 면접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7번. 다음 면접 진행 안내문에 나타난 면접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료 검토 및 면접 준비 1단계. 과제 제시물을 읽고 해결 과제에 대해 숙지하기. 메모란을 통해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정리하기.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다른 지원자들과 대화 논의 불가. 자, 2단계 면접 진행. 자신이 속한 조에 차례가 되면 면접실로 입실. 자, 면접이 시작되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약 1분간 모두 발언한 뒤 논의 시작. 논제에 벗어나는 발언 및 지나치게 공격적인 발언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대요. 어떤 면접이야? 바로 토론 면접이지. 토론 면접이지. 그치? 토론 면접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뭐, 이거에 대해서 토론에서 하는, 같이 진행하는 이제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토론 면접에 대한 거다라는 거 바로 알수 있네, 이거는. 세일즈 면접은 판매력. 다차원 면접은 어떤 뭐 합숙이라든가 지원자들하고 면접관이 같이 뭐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거고. 경험 면접이야. 경험을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면접이고, 개별 면접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개별로 들어가서 이제 한명 혹은 여러 명 면접관 앞에서 진행하는 면접 방식이지. 그래서 정답은 토론 면접이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채용 설계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요거는 하나씩 이제 기억부터 일단은 이거 보시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입사 지원서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소개서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기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 그다음 면접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 발표 면접에서는 기술 능력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직무수행 능력이 이제 나와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자, 기억.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직무 관련 역량을 기술하는 서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무 관련 역량을 기술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뭘 평가하고자 해? 글과 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잖아.

평가한다. 즉, 자기소개서에서는 의사소통력 평가하지. 그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니은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 방법을 활용하여. 과거 경험이잖아, 이거. 경험 면접 방법이잖아, 이거는. 그치? 경험을 기반으로 지원자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 방법이니까 경험 면접. 경험 면접은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야. 업무 수행 중 발생할 문제 상황을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지. 즉, 경험 면접에서 이제 요거를 평가하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을. 경험 면접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디귿. 지원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희망 기업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이거는 입사 지원서잖아, 입사 지원서. 입사 지원서에서는 직업 기초는 어느 것도 평가하지 않아. 그치? 모든 직업인들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능력이 자질에. 요거는 직업 기초 능력이야.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해 안 해? 안 하고 있죠. 이건 안 하고 있으니까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야. 그치? 자, 니을. 사전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실무자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면접. 발표 면접이잖아. 발표 면접. 발표 면접 방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계, 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수리지, 수리. 수리 능력이잖아. 그치? 평가한다? 아니야. 발표 면접에서는 어떤 능력? 바로 기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리 능력이 아니라 뭐다? 기술 능력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을도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지. 그 정답은 뭐였어?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8번 문제는 면접 문제에서 나온다면은 되게 활용 가치가 높은, 즉 연계를 할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딱 이거다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념, 발표 면접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8번 문제 별표 쳐놔두세요.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단순하게 이걸 딱 제시문을 읽고 무슨 능력이다, 무슨 면접이다가 아니라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이런 선택 답지를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한번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 문제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순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3단원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3단원부터 우리의 생명과학원 공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5개의 단원 중에 무려 3개의 단원을 끝냈습니다. 1단원, 2단원, 5단원을 미리 다 끝냈는데 그런데 그 3개 단원의 공부량을 다 합쳐도 이 3단원에 못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다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단원이라는 새로운 단원이 들어왔으니 단원의 구조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3단원의 제목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입니다. 이 단원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몸에 관련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다. 신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극의 전달, 신경계, 항상성, 방어작용 크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단원에서는 주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20문항 중에서 7문항이나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짝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약간 변별 파트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 그래서 첫 부분에 이 변별 파트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부분에서 좀 응용할 수 있는 문항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뭐 응용의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문항이 출제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문항들을 풀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연습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의 열심히 듣고 문제 조금만 풀어봐도 바로 수능형 문제들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조금 땡겨서 우리가 완성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위에 부분, 변별 부분은 좀 길게 흐름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문항 중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꼭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꼭 한 문제 나오고요. 신경계 여기 통합해서 한 문제 나오고 항상성 부분에서 2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혈당량 문제가 2단원 물질대사에서 좀 혈당량이 다루어졌다. 그럼 혈당량 빼고 다른 부분에서 2문항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어작용에서는 질병과 병원체 한 문제 그 다음에 방어작용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골고루 많은 수의 문항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좋겠고요. 첫 번째 자극의 전달 빼고 나머지 뒤에 있는 세 부분은 성실하게 공부하고 꼼꼼하게 복습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효자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학습 포인트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변별 파트의 첫 번째 시간인데 보면 뉴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 겁니다. 뉴런의 구조, 그 다음에 종류, 어떻게 명칭들이 붙는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라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의 뉴런에서 이렇게 정보가 이동하는 걸 흥분의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분극, 탈분극, 재분극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을 알아볼 거고 마지막에는 다른 뉴런 사이에 서로 다른 뉴런 사이에 정보가

이동하는 흥분의 전달을 같이 공부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뉴런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뉴런이라는 거는 신경세포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세포에 비해 핵이랑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세포가 많은데 이런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가늘고 길쭉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뉴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뉴런의 이 부위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뉴런의 몸체라고 할수 있는 신경세포체. 거기서부터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와 있는 가지돌기. 거기서부터 뭔가 축 모양으로 길쭉하게 뻗어있는 축삭돌기.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이름 그대로 신경세포의 몸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이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런 세포 속이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뻗어나온 가지돌기는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래서 감각기로부터 온 정보, 요건 뭐 이제 요 생김새로 봤을 때 다른 뉴런에서 온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위가 이 가지돌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삭돌기는 이쪽으로 입력된 정보를 출력하는 길쭉한 그런 돌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어가지고 뭐 정말 긴건막 1m 넘는 그런 뉴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이쪽 말단 부분으로 다른 뉴런이나 아니면 반응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부분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축삭돌기가 길쭉한데 거기에 뭔가 감겨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소세지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각각 다 별개의 세포들이 말려서 감겨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뉴런 하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별도의 세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세포의 이름은 바로 슈반세포입니다. 슈반세포. 얘를 펼쳐보면, 만두피처럼 둥글고 납작하게 생겼어요. 얘도 자기 자신의 핵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록 튀어나오게 그린 게 얘의 핵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핵도 같네. 만두피처럼 생겼어. 걔가 여기에 돌돌돌돌 감겨 있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마리집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리집은 슈반세포라는 별도의 또 다른 세포가 일부분에 감겨 있는 것을 마리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는 부위가 있고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거는 마리가 끊어져 있는 어떤 느낌으로 보인다 해서 결절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랑비의 결절, 이렇게, 이런 명칭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면 40페이지에 다양한 뉴런의 생김새가 있습니다. 일단 다들 뭔가 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얘가 주로 뭐 정보를 입력하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지,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형태들이 굉장히 가지각색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핵이 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신경세포체일 텐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옆구리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뉴런의 종류를 두 가지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겁니다. 사람이라는 집단을 성별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연령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처럼 같은 집단을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마리집의 유무입니다. 마리집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전에 슈반세포가 감겨 있는 거를 마리집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모든 뉴런이 다 마리집을 갖는 건 아닙니다. 마리집을 갖고 있다. 이름은 마리집 뉴런. 마리집을 안 갖고 있다. 없다는 뜻의 민소매 민달팽이 할때 민. 그 민자를 붙여서 민 마리집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럼 마리집이라는 거를 왜 갖고 있느냐? 우리의 인체 또는 그냥 생명체에서 별도의 구조물을 특수하게 제작해서 갖는다? 그거는 굉장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짓을 할 때는 그만큼의 뭔가 이득이 있어야만 그 구조물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전도가 일어날 때는 이 막을 통해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마리집 뉴런은 이 막을 통해서 계속 모든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민마리집 신경의 경우에는 그렇고 마리집 뉴런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런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마리집으로 감겨 있는 부분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출되어 있는 결절 부분에서만 그런 흐름이 일어나고 또 건너뜁니다. 그리고 또 랑비의 결절 부분에서만 일어나고 건너뛰어요. 건중건중 건너뛰듯이 이런.

줄어들면서, 그래서 굵으면 굵을수록 좀 빠른 경향이 있다. 뭐 그거는 그냥 하나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과학 돋보기 자료는 수능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 이제는 두 번째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에 따른 구분이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이렇게. 감각 뉴런은 뭐예요? 감각기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연합 뉴런 쪽으로 그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뉴런 우리가 감각 뉴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은 뭐예요? 그런 감각 뉴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판단, 명령을 내리는 그런 뉴런을 우리가 연합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뭐야? 연합 뉴런이 내린 명령을 반응을 실제로 일으키는 근육 같은 그런 반응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 뉴런이잖아요. 그래서 감각 뉴런이 받아들이고 연합 뉴런이 종합해서 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운동 뉴런이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구심성, 원심성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앞으로 이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구심성의 뜻을 뜯어볼게요. 그래서 이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중추신경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운데 부분에 뇌, 척수, 가운데 부분에 들어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이 중추신경계인데 이 중추신경계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연합뉴런들이에요. 그 연합뉴런 쪽으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를 우리가 중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심. 그래서 이 심자는 이 중추신경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심이다. 중심. 그러면 굿자는 불러들일 굿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중심 부분으로 정보를 불러오는,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의 그런 뉴런이다.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의 뉴런이다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그럼 가운데 부분, 중심에서 원자가 멀 원자입니다. 멀어지는 방향으로 정보를 이동시킨다 해서 명령을 반응기 같은 어떤 바깥 방향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되는데, 요게 기역은 기역끼리 매치가 되고, 이응은 이응끼리 매치가 돼서 크게 많이 헷갈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각뉴런, 구심성 뉴런, 운동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종류에 따라서 자극의 전달 경로를 한번 보자면, 일반적으로 자극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그 흐름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보면 자극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감각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구심성 뉴런인 감각뉴런을 통해서 운동, 연합뉴런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럼 연합뉴런이 그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어디로? 반응기관으로 내보내게 되면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중요한 점. 역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다. 요렇게 역주행하는 일은 없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운동 뉴런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정보를 준다? 그건 없어요. 앞에서 뒤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뒤에서 앞으로 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왜 그런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내용인 흥분의 전도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흥분이란 무엇인가? 흥분이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휴지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바뀐 것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쉬고 있었어요. 옆에서 친구가 나를 찰싹 때렸어. 아, 뭐야?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활동 상태가 된 것이다. 그렇게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은 한 뉴런 안에서 그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같은 세포 안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볼 텐데, 이 흥분의 전도가 일어날 때 단계적으로 이 뉴런 각 부분의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소에는 평온할 때의 상태를 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왜 분극이라고 부르는지 이따 알아볼 거고, 평소 상태인데 자극이 딱 왔어. 그럼 분극에서 벗어납니다. 뭐라고 부를까? 탈분극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뉴런은 일회용이 아니므로 다시 다음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 단계, 재분극을 거쳐서 다시 원래 상태인 분극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런 일을 자극을 받을 때마다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극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분극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탈분극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하나의 뉴런입니다. 그러면 이 축삭돌기가 굉장히 가늘고 길잖아요. 근데 그 가늘고 긴 뉴런이 사실은 요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선생님 지금 종이를 말았는데 안쪽에 공간이 있도록 말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늘고 길지만 이 세포막에 의해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할 때 그런 파티 풍선 있잖아요. 길쭉한 거. 그런 파티 풍선도 이 풍선막에 의해서 풍선의 내부와 외부가 경계가 있는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뉴런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얘를 확대해보면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내부 공간이 엄연히 존재한다. 세포 내부의 공간이 외부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자극을 안 받았을 때이 세포 안에 미세한 유리 전극을 만들어가지고요. 세포 안에 하나 꽂아넣고, 세포 바로 바깥에 하나 꽂아넣은 다음에, 이 외부와 내부의 그 전압 차이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 되더라. 밖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를 띄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막을 경계로 극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나누어져 있다 해서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극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누어져 있다. 분극 상태. 이게 평소의 상태예요. 그래서 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도대체 왜 안쪽은 마이너스고 왜 바깥쪽은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막 중에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지금부터 우리는 책에 4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볼 건데 이것도 지금 4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그중에서 이 윗부분 요만큼의 막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막 하나만 지금 그림이 나타날 거고 그 막의 아랫부분은 세포 내부 공간, 그 막의 윗부분은 세포 외부 공간이 되겠죠. 그쵸?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지금 요게 막이죠. 요게 막이고 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부 공간, 안쪽 공간, 외부 공간, 바깥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쪽과 바깥쪽의 전이차를 만들어내는 여러 막 단백질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여기 소개가 된 것은 나트륨을 이동시키는 나트륨 이온 통로라는 게 있을 거고, 칼륨 이온을 이동시키는 칼륨 이온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을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 세 가지 종류의 막 단백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 셋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이렇게 먼저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선생님 나름대로 그린 게 바로 또요 그림입니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방금 전에는 이 위에 있는 막 하나만 확대한 건데 밑에 막도 같이 나오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말았었죠. 이렇게 말았는데 김밥이 있을 때 김밥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써는데 그렇게 말고 이렇게 터지는 방향으로 썰어서 본 단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아래 막, 외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선생님이 세 가지 종류의 막 단백질을 이렇게 모양과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타원형이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네모 직사각형, 그다음에 여기서 분홍색 그다음에 직사각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선생님 그림을 구분해서 그려놨어요. 실제로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색깔인 건 아니고 구분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놨을 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등장인물, 요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펌프를 통해서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펌프잖아요. 펌프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퍼내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도 내가 정해. 근데 그렇게 방향까지 정하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해 놓죠? ATP라는 물질의 화학에너지로 저장해 놓는다고 했어요. 이 단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TP에 저장해 놨다가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가동시키고 싶으면 ATP를 써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퍼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퍼내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퍼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니까, 나가! 하고 내보낸다고 암기하시면 돼요. 나트륨 나가! 다 나가! 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자꾸 밖으로 쫓아내요. 대신에 칼륨은, 어이, 우리 칼륨 들어오세요! 하고, 부둥부둥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스위치를 하게 된다.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칼륨 이온은 어디 쌓일까? 칼륨 이온은 계속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안쪽에 요 대괄호는 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칼륨 이온의 농도는 안쪽에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든 작동해서 계속 이 농도 차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어디 많이 쌓이게 될까요? 밖에 많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이쪽도 바깥이고, 뭐 여기도 바깥 공간이니까 밖에 계속 퍼내면서 나트륨 이온은 밖에 농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비해서? 안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교재에 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쪽으로 계속 데리고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써오면서 계속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무려 한 30배 정도 더 안쪽이 농도가 높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계속 나가 나가 하면서 계속 퍼내니까 바깥쪽이 거의 한 10배, 10배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붕구 상태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밖에 많이 나가서 바깥쪽에 이온 농도가 높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습니다. 이 농도는 절대 뒤집히진 않아요. 앞으로 뭐 탈붕극이 되든 뭐가 되든 나트륨 이온이 안에 더 많아진다 이런 일은 없어. 칼륨 이온이 밖에 더 많아진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겁니다. 칼륨 이온은 항상 계속 안이 바깥보다 많을 거고요.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줄어들 수는 있지. 하지만 뒤집히는 일은 없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한 소개는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등장인물 소개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파란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칼륨 이온 통로인데 얘는 누구를 이동시킬까?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칼륨 이온만을 이동시킵니다. 근데 얘는 아까 얘랑 이름이 좀 다르게 통로예요. 아까 얘는 이름이 뭐였지? 얘는 펌프였단 말이에요. 펌프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펌프질에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펌프라고 해요. 근데 통로는 뭐야? 그냥 문만 열어주는 거지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통로는 칼륨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게 길만 뚫어주는 거고요. 방향은 누가 정하냐? 농도가 결정해요. 그냥 얘는 길만 열어줘. 그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방향은 농도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에너지를 안 써도 돼요. 문만 열어주면 알아서 움직일 거야.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통로를 통한 이동에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 펌프를 통한 이동만 ATP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가겠죠. 칼륨 이온은 항상 어디가 고농도라고? 항상 안쪽이 고농도라고. 예외 없이 항상 안쪽이 고농도예요. 그래서 칼륨 이온 통로는 열렸다 하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칼륨 이온은. 왜? 안쪽이 고농도고 바깥쪽이 항상 저농도니까 통로가 열렸어? 그럼 무조건 칼륨 이온은 밖으로 나간다. 칼륨 이온은 통로가 열리기만 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간다. 뭐 이쪽도 바뀌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칼륨 이온은 항상 우리 칼륨 들어오세요 하고 계속 에너지 써가지고 들어오니까 안쪽이 아까 한막 30배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열리기만 하면 항상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등장인물 누구예요? 나트륨 이온 통로입니다. 나트륨 이온 통로 누구 이동시킬까요? 나트륨 이온이겠죠? 근데 얘도 통로니까 얘는 문만 뚫어줄 뿐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방향은 농도가 결정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알아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어디 많이 있다고요? 나트륨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나가! 하고 계속 쫓아내고 있어. 계속 쫓겨나니까 안쪽에는 별로 없어요. 바깥쪽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바깥쪽에 막 드글드글해.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기만 하면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은 요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밖에가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니까 나트륨 이온 통로는 열리기만 하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암기하는 팁은 나트륨 이온이 굉장히 서럽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좀 깊이 공감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지금 강의하는 시점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좋죠.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너 여기 있지 마. 밖에 나가 하고 추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쫓아내. 쫓아내. 얼마나 서러워요. 막 오들오들. 근데 심지어 칼륨 친구는 아니 너는 들어와 하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데리고 들어와.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겠죠. 너무 슬퍼. 너무 슬프고 너무 서럽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막 쏟아져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나트륨들이 막 쏟아져서 안쪽으로, 따뜻한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극 상태, 평소 상태입니다. 평소 상태에는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근면 성실하게 작동합니다. 이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중에 탈분극, 재분극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작동하면서 누구는 내보내고, 나트륨 이온 나가세요, 내보내고, 칼륨 이온 들어오세요, 잡아서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칼륨 이온은 항상 안팎 중에 어디에 농도가 높다? 계속 잡아서 데리고 들어오니까 칼륨 이온의 농도는 안쪽에 높을 수밖에 없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어디가 높다? 계속 밖으로 내보내니까 안쪽 말고 바깥쪽에 많을 수밖에 없다. 나트륨 이온 농도는 바깥쪽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분극 상태에서 대체로 통로들은 거의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트륨 칼륨 펌프들은 다 근면 성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통로들은 거의 대체로 닫혀 있으나 일부 칼륨 이온 통로가 항상 열려 있는 게몇개 있어요. 나트륨 이온 통로는 그냥 다 닫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칼륨 이온 통로들도 거의 다 닫혀 있는데 일부 언제나 계속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일부 있다. 그럼 우리가 칼륨 이온 통로는 열리면 항상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평소 분극 상태일 때도 계속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칼륨 이온 잡아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일부 새어 나가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일부 열려 있어가지고. 자, 이런 상태가 분극입니다. 그럴 때이 분극 상태가 펼쳐지면은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아까 잠깐 봤죠? 안쪽이 대략 얼마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70mV 정도. 그 다음에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게 분극이라고 했죠. 이게 평소에 어떤 자극을 받기 전의 상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42쪽에 우리가 봤던 그 그림 위에 있는 와 이렇게 줄글로 분극의 원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일단 이해를 할수 있으면 좋다. 아주 좋다. 근데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의 흐름을 그냥 익히면 문제 또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거기 줄글로는 더 뒤에 있는 건데 이해하기 쉬워서 앞에 좀 땡겨서 요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세포 내부에 음전하를 띤 단백질들이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포 안쪽에 단백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게. 근데 걔네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야.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러면 안쪽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만드는데 기여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땡겨서 얘기를 했고. 근데 주된 원인은 이겁니다. 주된 원인은 이온의 막 투과도 차이. 뭐 일부 친구들은 펌프가 3개 퍼내고 2개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디테일까지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생명과학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항상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불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 근데 누구만 새어나갈 수 있지?
나트륨이온은 새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데 칼륨이온은 일부 계속 새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온의 막 투과도가 낮은 데 비해 칼륨이온은 일부 계속 새어나가는 애가 있어. 자, 생각해보세요. 안쪽에 있던 양이온이 얘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요. 걔가 계속 밖으로 나가요. 그럼 안쪽에 양이온은 줄어드는 거고 바깥쪽에 플러스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칼륨이온이 나가면 나갈수록 안쪽은 점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새어나간 만큼 나트륨이온도 새어 들어온다면 비슷하게 그냥 유지가 될 텐데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는 지금 통로가 닫혀서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온의 막투과도 차이라는 거는 막을 경계로 이동하는 정도를 막투과도라고 하는데 방향과 상관없이 투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나트륨이온은 투과가 지금 펌프 빼고는 안 돼. 근데 칼륨이온은 일부 새어 나가. 그러면서 바깥쪽을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새어나간 양이온인 칼륨이온에 의해서 바깥쪽은 플러스가 됐고, 양이온을 잃어버린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원인, 이온의 막 투과도 차이와 음전하 단백질 때문인데, 이해하면 좋다.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게 평소에 분극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분극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은 어디 많다? 항상 밖에 많다. 나트륨 나가. 그래서 밖에 많다. 칼륨이온은 항상 안에 많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극이 옵니다. 탈분극 가볼게요. 자극이 주어졌다. 충분한 세기의 자극, 그러니까 우리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충분하게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반응, 아, 자극,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그러면 그때 변화가 없는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열려있던 칼륨 이온 통로도 그냥 계속 열려있을 거야. 걔는 그냥 쭉 열려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의 변화는 자극에 의해서 뭔가 달라진 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나트륨 이온 통로예요. 자극이 오면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 통로들이 열립니다. 자, 나트륨은 지금 어떤 상태였어? 막 울분에 가득 차가지고 너무 서럽고 너무 춥고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통로가 열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자 하고 쏟아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죠.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를 띠고 있던 이온들이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간다면 안쪽이 상대적으로 점점 쏟아져 들어온 만큼 점점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오히려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고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완전 반전됐죠? 아까는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안쪽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뭐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자극에 의해서 열려가지고 안쪽이 그 아까랑 완전 반대됐으니까 쟤 자극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나요. 그죠? 자극 받은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흥분의 전도 얘기를 할 거잖아요. 옆으로 이동하는 그 같은 하나의 이 길쭉한 뉴런 안에서 여기 이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는데 그 자극이 여기 머물지 않고 옆으로 갈 거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때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여기 안은 뭐 물로 가득 차서 약간 좀뭐 혼탁할 수는 있지만 옆이랑 다 뚫려 있단 말이에요. 내부가. 여기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옆으로 확산이 됩니다. 옆으로 확산이 되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또 열어요. 그럼 옆에 한 박자 늦게 옆에가 탈분극이 돼. 그럼 이때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옆에 또 열어. 그러면서 옆으로 조금씩 돌림노래처럼 옆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극을 받은 부위는 현재는 탈분극인데 옆으로 나트륨 이온 이렇게 확산되면 더 이상 탈분극으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 다음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게 원래대로 돌아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 재분극 상태에 돌입합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야. 그럼 일단 뭐부터 닫아줘야 돼? 지금 나트륨 이온 통로부터 닫아줘야 이제 그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분극에 돌입하면 나트륨 이온 통로부터 일단 닫아요. 더 이상은 못 들어오게. 그만하면 됐어. 옆으로 다 전달됐어. 그만 들어와. 이렇게.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원래대로 돌리고 싶은데

진짜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안에 들어온 나트륨 이온을 찾아서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근데 지금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통로를 열어도 여전히 밖에 많기 때문에 통로를 열어봤자 더 들어와. 안 돼, 안 돼. 통로로는 안 돼. 뭘로 가야 돼? 펌프로 계속 조금씩 에너지 써가면서 조금씩 나가는 거, 요거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빨리 일단 전위라도 원래대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탈북목 일어나면서 안쪽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아, 이거라도 좀 바꿔줘차. 원래대로 안쪽을 마이너스로 좀 빨리 바꾸고 싶다. 나트륨을 퍼내는 건그 이후에 펌프가 열심히 해줄 테니까 일단 막전이라도 원래대로 회복을 좀 해놓읍시다.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자, 우리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막전위를 반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건 누굴까? 바로 칼륨 이온 통로입니다. 나트륨 이온 통로 닫아놓고 칼륨 이온 통로를 한 박자 늦게 열잖아요? 그러면 칼륨 이온 통로는 열리면 항상 방향이 어떻다고 했어? 항상 칼륨 이온이 많은 안쪽에서 칼륨 이온이 적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만 내보낼 수 있다, 칼륨 이온을. 근데 칼륨 이온은 무슨 이온? 양이온이잖아요?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잖아요? 양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안쪽은 점점 플러스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은 양이온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막전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막전위만 먼저 회복해놔. 그런 다음에 계속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면서 나갔던 칼륨은 들어오세요. 안에 있던 나트륨은 다시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를 실시를 시키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붕극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의 전도 과정을 나타낸 막전위 변화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70mV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휴지 전위라고 합니다. 붕극 상태일 때의 전위를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라고 불러요. 그런 상태로 붕극이 유지가 되다가 만약에 이 시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그러면 자극이 이렇게 일어나면 뭐가 열린다고? 뭐가 열리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양이온인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안쪽이 점점 플러스를 향해 가죠.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온 만큼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분극. 그리고 평소에 역치전위에서 탈분극의 꼭대기로 가면 뭐 플러스 35 또는 문항에 따라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는데 요만큼의 활동전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위가 발생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때요? 재분극. 재분극. 다시 원래대로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일단 열렸던 거 닫아줘야 되죠. 닫고 뭐 해줘야 돼? 칼륨 이온 통로 엽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던 양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안쪽이 점점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그 양이온이 열심히 나가다가 너무 과하게 나가면 원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지는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극, 탈분극, 재분극의 끝부분에 과분극이라는 게 생겨요. 과분극. 그래서 재분극의 마지막 부분에 너무 신나게 나가가지고 원래보다 조금 더 떨어진 그 값은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80으로 줍니다. 문항에서.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실제로 분극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까 하나의 뉴런 안에서 옆으로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실제로 전도라는 게 옆으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잠깐 맛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요쪽까지의 그림 먼저 뜯어서 볼게요. 자, 이게 뉴런입니다. 뉴런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뉴런의 요 부위에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럼 원래는 분극이었죠. 분극이었어. 그래서 요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 자극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탈분극됩니다. 그 부위가. 지금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그 부위죠.
그러면 이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양이온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점점 이렇게 0에 도달했다가 양쪽이 이제 같아졌다가 오히려 안쪽이 더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탈분극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 이온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확산되면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게 된다. 한 박자 늦게. 그러면 얘가 지금, 너 자극 받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바톤 터치를 하는 거고, 또 이때 쏟아져 들어온 거는 또 옆으로 확산이 돼.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걸또한 박자 늦게 열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뉴런 안에서 쭉쭉쭉 그 신호가 옆으로 전도가 될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나 지금 자극 받은 거 표현했어. 나트륨 이온 옆으로 확산시키는 것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을 다한 거죠? 그럼 나는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하고 칼륨이온 통로 여는 거예요. 한 박자 늦게. 그럼 칼륨이온 통로 열어주면 양이온이 나가면서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요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얘네들 자리 바꿔주면서 진짜 원래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근데 얘네들은 옆으로 확산되면서 돌림노래로 한 박자 늦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동하는 전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상태에 있다가 나트륨 이온 통로 열어서 플러스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싶네? 그럼 나트륨 이온 통로 닫아주고 칼륨 이온 통로를 열면 된다. 근데 너무 칼륨 이온이 신나게 나가가지고 과분극 한번 됐다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탐구자를 보겠습니다. 탈분극과 재분극에서 이온의 막투과도입니다. 막투과도. 막투과도는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정도예요. 그랬을 때 이게 방금 우리가 공부한 그 막전이 변화 그래프예요. 그래서 분극 상태. 마이너스 70mV의 휴지전이 유지하다가 자극이 주어지니까, 역지 이상의 자극이 오니까, 원은 지금 뭘 의미해요? 탈분극이죠, 탈분극. 탈분극에서 왜 플러스로 바뀐다고? 플러스인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2는 재분극이잖아요. 재분극 때왜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간다고? 플러스인 나트륨 이온이 이제 고만 들어오고, 역시나 플러스인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니까, 바깥쪽이 더 플러스,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탈분극 때는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라고 표현하면 유입. 통로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유입 때문에 안쪽이 플러스가 된 거고, 재분극 상황일 때는 칼륨 이온의 유출. 유출. 밖으로 나가니까 바깥쪽이 더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시간에 따른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두 이온의 막투과도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막투과도 값은 막전이랑 조금 다른 게 막전이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안쪽이 더 플러스일 때도 있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값이 있지만 이 막투과도는 0 밑에는 값이 없습니다. 투과가 아예 안 돼. 이 막을 경계로 아예 안 움직여. 그러면 0인 거고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방향 상관없어요. 조금이라도 막을 통과해서 이동한다. 그럼 투과도가 양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자극받기 전에도 나트륨 이온이든 칼륨 이온은 요 축에서 이제 보는 거죠. 칼륨 이온이든 투과도가 살짝 존재해요. 왜냐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이동도 투과도로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일부 열려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값이 높죠. 요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극이 왔어. 어떤 통로가 먼저 열리지? 나트륨 이온 통로가 먼저 열리죠. 통로가 열린다는 건 투과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통로가 열리면 기를 뚫어주는 거니까 막을 경계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확 증가합니다. 통로가 열리면서. 그리고 통로가 닫히면서 점점 닫히면 투과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얘가 떨어질 때 칼륨 이온 통로를 뒤늦게 조금씩 열기 때문에 칼륨이온 투과도가 뒤늦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이 값을 뭐 요거 대신에 뭐 기역, 니은 요렇게 해놓고 누가 누구냐 물어보는 문항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변하는 게 나트륨이온, 그다음에 나중에 변하는 게 칼륨이온의 투과도가 됩니다. 그런 내용. 자, 이제 흥분의 전달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전달은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 44페이지 밑에부터 45페이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도라는 게 하나의 뉴런 안에서 여기다 자극 줬을 때이 양쪽으로 그 신호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표현을 했고, 전달은 이 끝에 다 달았어. 근데 다음 뉴런으로 이동하는 거. 다음 뉴런으로. 그거를 우리가 전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방금 전도가 일어날 때는 이온의 이동으로 이동했잖아요. 옆으로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고 또 이온 통로가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전도는 전기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온의 흐름을 통한 전기적인 신호로 전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전기적인 신호가 가려면 그 전선에 해당하는 게쭉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뉴런이 끝났어. 다음 뉴런까지는 틈을 두고 떨어져 있어. 그럼 더 이상은 그 전기적인 신호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달이 일어날 때는 화학적인 물질의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런 반응이 흥분의 전달 과정인데요. 사실 별건 없어요. 지금 이게 앞에 어떤 뉴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줬죠. 그럼 이 뉴런을 통해서 쭉 전도가 일어났고, 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그 신호가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뉴런으로 어떻게 이동하느냐?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뉴런과 다음 뉴런이 맞닿아 있는, 하지만 실제로 딱 닿아 있는 거는 조금 틈을 두고 있는데, 일단 얘네가 만나는 요 부위를 시냅스라고 불러요. 그두 뉴런이 접하고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고, 그 시냅스에 있는 살짝의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뉴런이죠? 축삭돌기 말단 부위에는 시냅스 부위에 있어 있는 작은 포장이라는 뜻의 시냅스 소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뉴런인데, 그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부위에는 이 세포막 안에 작은 포장들이 예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시냅스 소포 안에는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물질의 이름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게 지금 좀 확대해 놓은 그림이거든요. 요 안에 알갱이처럼 있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야. 이름이 뭐예요?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는 그냥 여기에 저장이 돼서 보관이 되고 있다가 여기에 전기적인 신호가 여기 끝까지 도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신호에 의해서 점점 세포막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그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 막끼리 합쳐지면서 이 안에 있던 물질이 이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그냥 세포 외부 공간이에요. 그 좁은 틈이죠. 그 시냅스 틈으로 그냥 나오게 되고, 거기에선 그냥 확산돼. 확산돼서 전홍도로 막 이동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다음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된다. 얘도 조금 더 가면 여기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 뉴런 막에 있는 이 수용체에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기까지만 하고 그 뉴런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럼 이 수용체는 뭐 하는 애냐? 사실 알고 보면 나트륨 이온 통로예요. 근데 뭐 자극에 의해서 열리거나 이런 통로가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다. 그래서 그럼 통로가 열리죠?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뉴런에서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지? 탈분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질이 문을 열어주면서 다음 뉴런의 탈분극을 일으켜요. 여기서 나온 물질이 다음 뉴런의 탈분극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다시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뉴런이 있을 때 가운데 뉴런에 자극을 줬다. 그러면 전도는 양쪽으로 됩니다. 전도, 같은 뉴런 안에서는 양방향으로 이동 가능. 그런데 전달은 앞 뉴런에서 뒷 뉴런으로만 물질을 분비할 수 있거든요. 요건 되는데 요거는 이쪽에는 그런 시냅스 소포가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전달은 한 방향, 일방통행. 그리고 물질을 분비해서 일어나는 전달은 속도가 더 느립니다. 전기적인 신호보다 물질을 분비하고 확산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이 끼면, 시냅스가 끼면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문제풀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순뚜껑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17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학습 목표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의사소통에서는 날씨 묻고 답하는 거 수없이 많이 했는데 다시 복습할 겸 접해보고요. 건강과 관련된 표현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주생여대조전 6개 격 중에서 두 번째가 생격인데, 생격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용법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특수용법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인의 식생활에 관련된 주요 정보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법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격의 특수용법에는 뭐 부정생격, 수량생격, 비교, 그다음 날짜표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존재부정생격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시제별로 하나씩 교재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부정생격으로 되어 있고 존재부정 가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존재부정생격 이렇게 써볼게요. 존재부정생격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미래 시제,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시제는 yet입니다. 얘는 뭘까요? 뭐뭐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현재니까.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어로 nebula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니무젯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뭐가 없을 것이다. 미래니까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는요, 니에브일러 라고 하고 의미는 뭐뭐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뒤에 오는 명사의 뭐 성수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시제적으로 한 가지 형태만 존재한다. 존재부정생격은 현재는 니엣 뭐뭐가 없다, 과거는 니에브일러 뭐뭐가 없었다, 미래는 니부짓 뭐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는 것이 있겠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시험이 없고, 수업이 없고, 그 없는 것을 생격으로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부정 생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주로 문장 처음에는 어떤 것들이 오냐면, 우생격. 나에게 없고, 이반에게 없고, 너에게 없고, 우생격 표현이 오고, 또는 그제 표현. 그제는 어디 어디의 장소잖아요. 어디에 없다, 어디에 없을 것이다, 어디에 없었다. 그다음 또 하나, 까그다. 언제 없었다, 뭐 겨울에 없었다, 여름에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앞에 주로 오고, 그다음에 시제에 맞춰서 넣어준 다음에 없는 것을 생격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존재부정 생격의 전반적인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제에 따라서 다 정리했으니까 하나하나씩 시제에 집중해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위에 거 먼저 읽고 들어갈까요? 존재 부정 생격. 뭐뭐가 없다, 뭐뭐가 없었다, 뭐뭐가 없을 것이다와 같이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대상은 생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존재 부정 생격이라고 이름 지었다. 자, 첫 번째, 현재 시제. 현재 시제의 존재 부정은 뭐라고 했죠? yet. 의미는 없다예요. 자, 그러면 긍정문과 부정문. 요거는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죠. 볼게요. 지금 눈이 온다라고 말하려면 сейчас снег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동사를 넣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сейчас идёт снег.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할때 있지 동사, 걸어가다의 정태 동사의 온, 안아, 변화 형태인 이 아이를 쓰죠. 날씨와 결합해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왔을 때 지금 눈이 오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눈. 그러면 눈은 생격. 현재니까 yet. 이런

게 들어가겠죠? Сейчас нет. 없다. 눈이 없으니까 눈의 생격,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 아가 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지금 한네번 정도 나온 개념이라서 복습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녀는 극장에 있다. Сейчас она. 그녀가 театр은 여러분 극장인데 영화 보는 극장이 아니고요. Большой театр, Мариинский театр 다 공연 보는 극장이죠. 그 театр는 항상 부랑 짝꿍이에요. 근데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분화 전치격. театре 극장에 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떤 말이 올까요? 지금 그녀는 극장에 없어요. 없다니까 yes 써주면 되고요. 누가 없죠? 그녀가 없어요. 아나의 생격이 뭐예요? 이오. 그래서 이오가 온 거죠. Сейчас её нет в театре. 극장에 지금 그녀가 없다. 여기에서 아나 yet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없는 것의 생격 형태라서 이오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현재에서 마지막 예문 볼게요. 운이오 그녀에게. 자, 원래 아나의 생격이 이오인데 3인칭 대명사는 격변할 때 앞에 전치사가 오면 n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이렇게 n이 온 거예요. 우 때문에 그녀에게 yes 있습니다. 시스트라 여자 형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녀에게 없겠죠, 여자 형제가. 없다, yet. 여자 형제. 여자 형제가 없으니까 시스트라의 생격이 와야 되는데, 아로 끝난 명사의 생격은 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트라와 관련된 거는 문법적으로 여기 좀 중요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단수 주격은 시스트라예요. 단수 생격은 뭐죠, 여러분? 방금 저기 나와 있던 것처럼 시스트리예요. 그러면 복수 주격은 뭐예요? 복수 주격은 쇼스트리입니다. 쇼스트리. 요가 들어가고요. 복수 생격은 시스지오르.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요렇게 네 가지 형태 박스 쳐가지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존재부정 생격에서 뭐뭐가 없다. 현재와 관련된 부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과거. 과거는 의미가 뭘까요? 뭐뭐가 없었다. 뭐뭐가 없었다. 자, 긍정문 보겠습니다. 최라 어제 눈이 왔어요. 주어가 눈이죠. 그래서 will, will라, will로, will이에서 남성이 주어니까 will이 왔습니다. 눈이 왔어요. 반면에 어제는 눈이 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아까 뭐뭐가 없었고 뭐뭐가 없을 것이고 뭐뭐가 없었다 할때 앞에 우 생격 혹은 까그다 그제 오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붙여라 어제니까 까그다 표현이 온 거죠. 어제 없었다. 뭐가 눈이 생격. 자, 두 번째 문장. 저녁에 그들은 도서관에 있었다. 위처럼 저녁에 아니 really 주어가 아니니까 which 동사의 복수형 really가 왔어요. 도서관을 붙인다고 했죠. 어디 어디에 전치격 위블리아치에게 도서관에 있었어요. 저녁에 그들은 도서관에 없었다. 자, 이 문장에서 생격 처리해야 될 거는 뭐죠? 그들이죠. 왜냐면 없는 것은 그들이었으니까. 아니의 생격이 뭐예요? if는 찾아볼까요? 예처럼 if 그들이 never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똑같은 표현 그제 표현하고요. 자, 존재부정 생격에서 과거 시제의 마지막 문장. 할라질닉 하면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있었어요. 말랐고 우유가. 우유는 중성명사라서 부치 동사의 중성 형태 will러가 왔고요. 이제 냉장고에 할라질닉에 네 will러 없었습니다. 우유가 오로 끝난 명사의 성격은 아. 그래서 말랐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뭐가 없었다. 네 will러 관련 예문 3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부정 성격의 미래시제. 미래시제 표현은 니부젯 의미는 뭐뭐가 없을 것이다. 없는 것이 생격. 잡드라 부제스니크 내일은 눈이 올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내일은 눈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내일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없을 것이다. 니부제 써주고 눈의 생격 스니가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일요일에 자 무슨 요일에 혹은 몇 시에 할때 부플러스 대격을 사용하죠. 그래서 부플러스 대격으로 요일을 표현했습니다. 일요일에 그들이 학교에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일요일에 없을 것이다죠. 누가 그들이 아니의 생격 if 그래서 if가 왔고요. 뒤에는 동일한 표현 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운이보 누구에게 그에게 있을 것이다. 뭐가 스바 보나의 브레미아
프리미아는 미약구나 기 때문에 중성 명사라서 앞에 형용사 중성형 일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변화 주어 일치해서 무지시 왔습니다. 반면에 그는 한가한 시간이 없을 거야. 여기서는 뭐가 성격이 돼야 할까요? 한가한 시간이 없는 거니까 한가한 시간, 자유 시간, 형용사 명사가 다 성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니보 그에게는 니 무짓 없을 것이다. 없는 거 성격 스바본나와 브레미니. 브레미아의 성격 브레미니죠. 그래서 각각의 성격이 됐습니다. 존재부정 성격의 미래 시제 예문도 세 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수량 성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성격은 양이 많아서 따로 제가 정리하지 않고 교재를 보고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거고, 또 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 요 부분은 선생님이 특히 1번에 관련된 거는 한 10번 이상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겸쭉 보도록 할게요. 자, 수량 성격이 뭐냐면 일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옵니다. 그래서 일을 제외한 수사 또는 불특정한 양 수를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할 때그 명사는 성격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1번에 나온 숫자와 관련된 거 보면 2를 제외하니까 1은 빠져있죠. 얘는 단수 주격이니까 2, 2는 두 개가 있습니다. 드바가 오는 경우에는 뒤에 오는 명사, 두 개에 해당하는 명사가 남성이나 중성일 때, 그리고 뒤에 오는 명사가 여성일 때는 드베를 사용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3, 3, 4, 7, 1. 요거 2, 3, 4 다음에는 단수 성격이 옵니다. 그리고 5 이상의 수사일 경우에는 복수 성격이 옵니다. 그러면 합성 수사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21, 36, 49, 58, 108,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 수사의 경우에는 합성 수사를 이루는 마지막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33을 의미하는 합성 수사는 3짜지 3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숫자가 뭐예요? 3이죠. 이 3에 따라서 요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2, 3, 4 다음에는 단수 성격이니까 뒤에 오는 명사는 단수 성격형이 되고 35 같은 경우는 드리차치 삐아치 30과 5가 합쳐서 만들어지는데 뒤에 오는 것이 5라는 수사기 때문에 5 다음에 복수 성격이 와서 복수 성격 형태가 오면 되겠죠. 126은 어떻게 될까요? 126. 얘를 말하려면 100을 말해야 되고요. 20을 말해야 되고 6을 말해야 돼요. 스도 드바짜치 슈에스지. 근데 끝이 6으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6은 5 이상의 수사니까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 생격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 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얘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플러스 그제죠. 부나 전치격이 오거나 장소 부사가 와야 되는데 땀은 장소 부사죠. 저기에 저기로는 뚜다. 얘는 방향 부사, 얘는 장소 부사. 상태 동사니까 장소 부사랑 어울리겠죠? 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홉 권의 책이. 구는 5 이상이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명사, 아로 끝나는 명사가 복수 성격이 돼야 되는데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성격은 아를 지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우리 반은 20명이다. 우리 학급에라는 말이죠. 원래 우리 학급 하려면 나쉬 클래스예요. 근데 우리 학급에 하고 전치격이 돼서 후가 전치격을 원하고 있으므로 요거의 전치격 나쉬엠이 됐고요. 요거의 전치격 클래스가 돼서 요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학급에는 드바제츠 20명의 사람이 있다. 드바제츠. 20이니까 5 이상이고 얘는 합성수사가 아니라서 복수성격이 왔습니다. 출라비엑이 왔습니다. 자, 출라비엑 하고요. 류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뭘 썼죠? 얘는 단수고요. 사람의 복수가 류지예요. 리비오나 아이의 복수가 제치인 것처럼 단수 복수 형태가 전혀 안 닮은 애들이 있어서 그게 앞강에서 한번 쭉 정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출라백과 류지 단복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 출라백의 단수 성격은 뭘까요? 출라백과입니다. 자음이니까 아를 붙여서 단수 성격을 만들어요. 그럼 복수 성격은 뭘까요? 원래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오프를 붙여서 복수 성격을 만드는 반면에 저번에 나왔던 라스 그 번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 출라백도 복수 성격 형태가 다시 단수 주격과 동일한 출라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명할 때는 아진 출라베 이렇게 하면 되고요. 2, 3, 4 다음에는 단수 성 케어기니까 느바뜨리 쥐뜨리 출라베

하면 되고요. 다섯 명 하면 bachel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류지, 사람들이라는 말에 복수성격도 있어요. 류지. 이게 복수성격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섯 명할 때, 오 다음에는 복수성격이 오니까 뭘 써야 되지? Bachelor with, Bachelor 혼동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앞에 수사가 와서 복수성격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칠라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score 거, 얼만큼의, 얼만큼이라는 말과 몇 개의, 몇 명의, 니에 score 거할 때는 이 칠라백과 결합합니다. 스콜건, 예스콜건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성격이 오잖아요. 사람을 셀수 있기 때문에 복수성격이 와야 되는데 얼만큼의 사람, 스콜코 칠라백, 몇 명의 사람, 예스콜코 칠라백 이렇게 결합하고 그러면 얘는 어떤 거랑 결합하냐면 무노어거, 많은, 적은.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할 때는 문어고 말로도 역시 이 아이들과 동일하게 셀수 있는 명사가 뒤에 오면 복수성격 처리를 해주는데 그때는 이 류제이와 결합을 한다는 거죠. 문어거 류제이, 말러 류제이. 그래서 이것들이 요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눴을 때 어떤 복수성격과 결합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법 사항인데 수능에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설명을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나스달 위에, 어디 어디 위에, 표면 위에, 색상 위에, 드립자지. 30이고요. 3는 3이네요. 합성수사네요. 합성수사는 맨 뒤에 오는 수사에 따라서 그 원칙을 적용해주면 되는데, 3 다음에는 단수성격이 오니까 단수성격 어미 아가 붙었습니다. 자, 이어서도 책상 위에는 뭐가 있냐면, 35네요. 5 다음에는 복수성격이죠. 선생님이 왜 뒤에만 동그라미 쳤어요? 합성수사는 뒤에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should not love 하고 복수성격 어미가 붙었습니다. 자, 이제 2번.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스콜건, 예스콜건, 문어거, 말러가 들어가 있는 불특정한 양이나 술라테는 그런 그룹입니다. 적다, 말라, 문어거, 많다, 예스콜건, 몇 개의, 약간의, 스콜건, 몇 개의, 얼마의, 이런 4개 단어 다음에는 복수 성격이 오는데 단, 셀수 없는 명사가 왔을 때는 단수 성격이 옵니다. 자, 관련된 예문 볼게요. 웨텀 스타니에. 스타니에. 이게 건물입니다. 근데 이에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 단수 전치격은 이로 어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미가 됐고요. 이 건물 할때 원래 앞에가 이 뭐뭇의 중성에 해당하는 에다가 왔을 텐데 앞에 전치사 부 때문에 얘가 전치격 형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건물에 마라, 적다. 자, 적다. 사람이 많고 적고 할 때는 선생님이 요거랑 결합한다고 했죠? 말러르지. 사람이들이 적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스콜거. 스콜거 치소프. 자, 셀수 있는 명사라서 치소프 복수 형태가 왔어요. 몇 시간 동안 그는 일하고 있습니까? 우미냐, 나에게 노고 많습니다. 뭐가 맞나요? 브레미,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 셀수 없는 명사 처리해서 단수 생격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날짜와 관련된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별도의 문법 사항이 나온 강의 있어서 그때 했던 거거든요. 날짜는 먼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깎고일 이용해서 하죠. 시솔로가 중성이에요. 숫자, 날짜. 그러면 중성 형태인 깎고에가 오겠죠. 그리고 오늘, 시보드냐. 깎고에 시오냐 치소 이렇게 물어봤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할때몇월 며칠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보드냐 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랑 1월에 말하는 순서가 스위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일이 오고요. 뒤에 월이 옵니다. 그리고 일은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서수 있죠. 첫 번째의 두 번째의 그거 있죠. 빼로이 후따로이 그거에 서수에 중성, 주격 형태를 써주시면 되고요. 월은 생격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은 3월 1일이에 하려면 시보드냐? 1일이죠. 첫 번째 날이죠. 페르버에 중성 주격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쓰고 3월은 마르트예요. 마르트. 근데 그냥 두면 안 되고 생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요 앞부분이 달라집니다. 자, 어디가 달라지는가 볼까요? 서수. 똑같네요. 중성. 여기까지도 똑같네요. 주격이 아니라 생격입니다. 서수, 중성, 생격. 그래서 3월 1일에라고 하려면 얘를 주격이 아니라 생격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per vava. 이게 생격이잖아요. 뒤에는 그대로 생격.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의 방식들, 어디에서 변화가 오는지 주목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인 좀 이해가 있으면 저 예문이 바로바로 이해가 될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날짜, 까꼬이치슬로. 만약 오늘 며칠을 하려면 까꼬이시분의 치슬로 하면 되겠죠? 처수, 중성, 단수, 주격. 월은 생격. 자, 일을 먼저 오고 월이 나중에 오는데, 일은 서수, 중성, 단수, 주격, 월은 생격. 그래서 오늘은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하려면 다섯 번째 날이에요. 3월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뭐뭐의라는 의미가 있어서 뒤에가 생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말았다. 자, 서수, 중성, 주격. 삐아뜨이. 요게 다섯 번째 의인데 중성, 주격이니까 삐아뜨이가 됐어요. 만약 2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2일. 후따로이가 두 번째 의인데 중성 주격 써야 되니까 후따로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제는 2월 11일이었다. 후추라. 어제는 과거 브일러. 왜냐면 치슬로가 왔기 때문에 그 오르 끝난 명사의 중성 형태에 맞춰서 브일, 브일라, 브일러, 브일리 중에서 중성 형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아지나쳤다. 이게 11번째의죠. 그거에 중성 주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1일이란 말이고요. 피브랄 하면은 2월인데 생격으로 월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미약해지면 끝나는 남성 명사의 생격은 모두 야로 바뀌어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내일은 5월 13일이다. 잡드라, 무짓. 그 다음에 얘가 13번째의라는 서수인데 중성 단수 주격으로 오의 어미를 가져왔고 5월은 여러분 마이예요. 이크라트코의 남성 명사죠. 이크라트코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은 야가 오니까 마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온 김에 여러분 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쭉 정리된 표가 없어서 월과 관련된 거 1월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다음 7, 8, 9, 10, 11월, 12월. 달은 모두 남성 명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1월은 뭐죠? 인바라. 강세가 야에 없어서 인바라라고 읽습니다. 자, 2월은 저기 나왔는데 피브랄. 얘도 미약해지면 끝났네요. 피브랄. 3월은 마르트. 영어랑 조금 비슷해요. 영어도 4월도 비슷해요. 아프리엘. 또 미약스나. 그다음 5월 저기 나왔죠? 마이. 자, 6월과 7월이 많이 헷갈립니다. 6월이 이윤. 7월이 이율 되겠습니다. 자, 8월 아우구스트. 9월부터 12월은 닮았습니다. 끝에 어미가 굉장히 비슷해요. 신, 지아브르. 강세 야에 있습니다. 10, 10월, 악, 지아브르. 역시 야에 있고요. 11월, 나이아브르. 12월, 지카브르. 지카브르. 이렇게 됩니다. 자,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아부구스트 바뀌었네요. 남성, 남성, 남성. 그리고 모두 남성. 그리고 또 하나, 몇 월에 할 때는 그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6월에 하려면 비운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월이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어서 쭉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동그라미 쳤던 그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날짜, 며칠에, 여기는 까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까그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까꼬와 치슬라. 까꼬의 치슬로에 각각 생격 형태로 만들어주면 며칠에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묻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앞에 1이 나오고 뒤에 올이 나오는데 1은
서수, 중성, 단수.

성격,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월은 계속해서 성격이 된다. 요 공식을 기억하시고요. 자, 볼게요. 언제 너는 태어났어? 나는 태어났어. 생격이죠? 그리고 또 뒤에 생격이죠? 6월의 두 번째 날에, 즉, 6월 2일에 태어났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 까그다. 언제 그는 왔니? 어디로? 모스크바로 왔니? 자, 대답볼게요. 그는 프리에 왔어요. 어디로? 모스크바로. 그런데 11월 10일에예요. 자, 일이 먼저 오니까 앞에 일 보면은 열 번째 의라는 서술에 생격 형태가 등장했죠. 지하다고 하고 생격이 왔어요. 이 부분 잘 주목하세요. 계속 생격 생격 동일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이 나이아브인데 요 것에 생격이 와야 되니까 이 달의 생격 형태가 뭐예요? 미약계절로 끝나는 거에 생격은 야죠. 그래서 나이브리아하고 강세가 뒤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네 번째는요. 비교급 우리 배웠는데 비교급과 생격은 연결이 어떻게 되나요? 아,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더 나이가 많다, 뭐뭐보다 더 어리다 할때 비교 대상, 그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생격 처리하기 때문에 생격의 특수용법 네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자, 볼게요. 비교 대상을 표시할 때 A가 B보다 더 뭐하다라고 했을 때이 보다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생격으로 된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딸은 아들보다 두살 어리다, 더 어리다. 딸이 더 어린 거죠. 말라도이. 어린. 요것의 비교급이 말로우쉐. 비교급은 이렇게 불규칙에 변한 것도 많긴 하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아이는 더 나이가 어리고 이제 더 나이가 많고 더 나이가 많은 스타르쉐. 요것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비교급이야. 더 어리고 더 나이가 많고. 누구보다 더 어리냐면 아들보다. 그럼 아들이 비교 대상이네요. 아들의 성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들은 신.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성격은 아가 붙어서 이렇게 비교 대상이 성격이 되죠. 그리고 뒤에 나온 건 뭐냐면 차이, 비교급에서 차이, 몇 센치 크고 몇살더 나이가 많고 몇살더 어리고 할때 차이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두살더 어리다. 딸이 아들보다 두살더 어리다. 두 번째 문장, 마야 꼽났다. 내 방이 몰쉐, 말쇼이, 큰애 비교급이죠. 더 커, 너의 방보다. 자, 너의 방이 비교 대상인데 원래 너의 방은 방이 여성 명사니까 드바야 꼽났다겠죠. 근데 비교 대상은 성격으로 처리해하니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성격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아로 끝나는 명사의 성격 변화 해볼까요? 의죠. 해본 김에 다 해볼게요. 아, 의, 예, 우, 오이에 이렇게 되고요. 드바야는 어떻게 되죠? 드바예이, 드바예이, 드바유, 드바예이, 드바예이. 마이아나, 드바이아나, 스바이아나. 대격만 빼고 모두 다 예의 어미를 갖기 때문에 자 생격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드바이의 꼽나트 이렇게 됐죠. 세 번째 문장 이 가방은 에따 숨까 자이 뭐뭐는 할때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면 요거 여성이면 요거 중성이면 요거 복수면 요렇게 하죠.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에따가 걸린 겁니다. 이 가방이 다로쉐 드라고이 소중한 혹은 비싼의 비교급입니다. 더 비싸다. 여기는 선생님 성격이 안 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뭐보다라는 이 챔이 들어가면 성격을 안 써도 되고, 앞에 오는 것과 동일한 격을 쓰면 되는데, 앞에 오는 것이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것도 주격. 생략된 게 뭐예요? 숨가가 생략됐겠죠? 너의 가방보다. 요 말이 있으면 성격 안 써도 되고요. 이게 빠졌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성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생격의 특수용법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날씨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할때 날씨라는 명사가 빠고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 까꼬이, 까까야, 까꼬이, 까끼 중에서 여성에 해당하는 까까야가 왔어요. 까까야, 시부니 빠고다. 물어보는 거고요. 참고로 저 까꼬이, 까까야, 까꼬이, 까끼에는 의문문일 때는 이제 어떤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느낌표랑 같이 오면 감탄문으로서 얼마나 뭐뭐한가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오늘은 눈이 옵니다 할때 눈이 오고 있다. 날씨 표현할 때 저렇게 쓰죠. 자, 눈이 오다, 비가 오다 보겠습니다. 이즈 도슈츠. 도슈츠는 여러분 남성 명.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과거가 should이잖아요. 요거의 과거가 아니라 요거의 남성 과거가. 그래서 남성 be랑 연결했을 때는 be가 왔다 하면 should, not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게 나온 snake 있고요. 요게 나왔으니까 이 있지 동사, 걸어가다의 3인칭 단수 형태인 이 동사가 다양한 명사들을 만나서 의미를 창출해내니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토부스 버스인데요. 버스가 간다, 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브레미아 하면은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흐르다. 그다음 필름 하면 영화가 상영 중이고, 깐티에르트 하면 연주회가 공연 중이고, 자 그다음 이그사멘 하면 시험이라는 말이니까 시험 중이고, 또 우로 가면은 수업 중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에타 플라티에 원피스네요. 에타 플라티에 이지옷 밤. 이 원피스가 가고 있어요. 당신에게 어떤 말이냐? 이 원피스가 당신에게 어울린다는 말을 표현할 때이 동사를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리몬트 수리라는 말이거든요. She just 이지옷 리몬트 하면 지금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눈과 비가 저 동사랑 연결이 돼서 이 동사랑 연결되는 다른 명사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내일은 따뜻할 것이다. 보시면 찌뿔로가 나왔거든요. 얘 정체가 뭐냐면 쪼플리, 따뜻한이란 말인데 형용사에서 이 어미 부분을 지우고 오를 넣으면 부사가 되는데 여기 요까지 사라졌네요. 그래서 따뜻하게인데 러시아어에서 부사는 동사처럼 기능할 때가 많아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수러 부사, 수러의 기능을 하는 부사라서 수러 부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얘도 수러 부사거든요. 따뜻하다. 자, 그런 것들이 날씨 표현에 많이 있습니다. 춥다. 콜라드나. 얘는 할로우드냐 형용사의 부사 형태고요. 그다음 덥다. 쇼르크의 부사 형태. 쇼르카. 그다음에 선선하다. 프라흘라드나. 이것들이 수로 부사로서 날씨 표현을 하는 건데 날씨 표현을 나타내는 이네 개의 그 어휘들은 수로 부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로 부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과거 시제에서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브일라. 수로 부사는 미래 시제를 무제. 무짓. 그래서 다른 거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수로 부사에서 내가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체크하면 되고요. 미래라고 싶으면 무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진 쇼온 거죠. 내일이니까 내일 따뜻할 것이다. 어제는 따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는 붙여라. 찌뿔로 그냥 두고 수로부사의 과거니까 브일러를 써야겠죠? 붙여라. 브일러 찌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밖에는 해가 빛나고 있다. 울리자가 여러분 거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나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 플러스 전치격이 이제 요 형태가 왔는데 이렇게 할때꼭 거리에서라기보다는 밖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손세 L 발음 묵음이죠. 태양 해 스비짓 스비짓 손세 해가 빛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건강 기분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역 어떻게 당신은 시비아 스스로를 느끼고 있습니까? 슈스바치 동사 변화할 때 오바치 동사에서 오바가 우로 바뀌었고요. 고마워요 좋습니다. 스파시바 하라쇼. 저는 몸이 좋지 않아요. 야 추스비 시비아 플로하. 나는 나를 스스로를 나쁘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컨디션 좋지 않다는 말이고. 야 울렌 울렌. 나는 아프다. 자발 노이 하면 아픈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명사로서는 환자도 됩니다. 요거의 단어미 형태가 몰린. 저기 나와 있는 여성이면은 말나. 자, 복수면 말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인가 봐요, 주어가. 나는 아파요. 슈토 슬루칠레스 스바미. 슬루치자 스 플러스 족격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래서 V의 족격인 바미가 왔고요. 슈토는 아노 취급하기 때문에 중성 과거 어미 로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에게 이 말입니다. 그다음 건강 증상 말하기. 우미니아 발리트 갈라바. 자. 아프다고 할때그 아픈 것이 질병이 아니라 신체 부위가 방점 신체 부위의 방점이 찍힐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생격 누구와 아픈지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신체 부위를
뒤에 가져온 다음에 얘가 주어라서 주어에 따른 동사가 아프다가 아픈 부위가 단수면 말릿, 아픈 부위가 복수면 말얏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단수, 아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말릿이 왔습니다. 나는 머리가 아파. 또 나에게 뭐가 있냐면 높은 열이 있어. 열이 높다. 브라스투지자가 감기 걸리다니까 고거의 과거 시제라서 나는 감기에 걸렸어. 다음 이가 아파. 이는 복수거든요. 복수라서 말리앗이 왔습니다. 니엣 부정생격 존재 부정생격 뭐가 없냐면 식욕이 없습니다. 식욕은 자음으로 끝난 명사라서 생격 니엣 앞빛이 있다. 식욕이 없다. 자, 대화 한번 볼게요. 부추무 왜 니엣이 너 다녀오지 않았니? 부추라 어제 나 익스쿠르시오 익스쿠르시 하면 견학 소풍이거든요. 이동동사가 왔기 때문에 꾸다 표현이 와서 야로 끝난 명사 대격 유가 됐습니다. 너 어제 왜 소풍 안 왔어? 푸쳐라. 어제 내가 나 스스로를 나쁘게 느꼈어. 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몸 상태가 나빴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A가 하지찌 동사. 이제 부정태 동사죠. 이동동사 중에 부정태 동사에는 이제 과거 시제가 이제 왕복.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 플러스 역격 누구누구 쪽으로 사람 쪽으로 하면 크 플러스 역격 쓰죠. 그 이동동사 다음에 꾸다 보호치할 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다녀왔어? 나는 병원에 있었어. 빨리 끌리니까. 이게 여성 명사인데 어디 어디 에할때 전치경우 왔고요. 빨리 끌리니까도 병원이고 말리자도 병원인데 빨리 끌리니까는 외래 진료하는 데고 말리자는 입원할 수 있는 곳이고 둘다 공이 방향이나 장소에서 부를 씁니다. 전치사. 그렇게 연결되고요. 슈토 스카자 브라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온 스카자 슈토 뭐라고 하셨냐면 드냐 드바드리 얘는 드바드리 드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또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대략적인 시간 그러니까 2, 3일 정도 나다 필요하대 뭐 하는 게 지지지 도마 어디에 앉아 있단데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묘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한대. 그리고 브리니마츠 리카라스타바. 요거 나다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약을 복용하다 할때 요렇게 저 동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한대. 두 번째 대화문입니다. 까띠 두마이쉬 생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 어떻게 생각해? 시보드냐 오늘 무지 찌플로 찌플로 하면은 수로 부사죠. 따뜻하다. 근데 수로 부사를 미래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따뜻할 거라고 생각해? 나 올리지. 밖에 따뜻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되니 배가 니엣 아니. 시보드냐 오늘은 바람이 불 거야. 실리 강한 바람이 불 거야. 무지 스냅 눈이 올 거고. 아티니스 나이쉬 너 알고 있어? 까까야 빠고다. 날씨가 어떻게 될 건지, 언제, 부플러스 대격, 무슨 요일에? 토요일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너 알고 있니? 이아스 리샤, 내가 듣기로는 토요일에 조플라 빠고다. 따뜻한 날씨일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세 번째 대화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추스트 위 시비아 플로허. 나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 A가, 알요? 여보세요? 올가 프리비엣 올가야 안녕 빠치무 이유를 묻고 있어요 왜? 디너 시보드냐 오늘 니 하질라 스쿨로 학교에 오지 않았어 프리비엣 리에나 안녕 리에나 나는 느꼈어 스스로를 매우 나쁘게 몸이 정말 좋지 않았단다 이하발나 나는 아파 아까 선생님 썼죠 말노이 아픈이란 형용사의 여성형은 말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어가 여성이라서 이렇게 왔고요. 만일 이 형용사 단어미 형태를 가지고 과거 시제를 만들고 싶어요. 과거 시제를 만들고 싶으면 VG 동사의 과거 시제 will, villa, willo, willy 이렇게 해서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어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will, la, 말라 하면 나는 아팠다 이런 말이 되겠죠? Что с тобой? 자, 요거는 어디에서 연유된 문장일까요? 스루치사 일어나다 발생하다 다음에 스플러스 족격 누구에게 이 족격에게 뭐가 일어나다 발생하다인데 무엇이 왔어요? 슈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또가 오면 아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어났었어 할때 중성 과거 슬루치러스 하고 로가 와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너에게라는 말이잖아요. 스 플러스 족격인데

너의 족격이 따보이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도 생략하지 않은 전체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건데, 러시아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쓰던지 아니면 여기를 가리고 쓰지 않던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여기를 가리고 나와서 슈토스타보이, 슈토랑 족격, 수족격만 나왔죠.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라는 말입니다. 슈토지베발릿, 너 어디 아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미니아 발릿 갈라바이고르, 나는 머리하고 목이 아파. 푸체라비처럼 어제 저녁에 우미니아, 나에게 뭐가 있었냐면 위소카의 템페라토라, 높은 열이 있었어. 고열이 났었어. 슈토스카자 브라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우미니아 그립은 여러분 독감이에요. 독감이래. 무니에 니지아, 자 니지아, 나다, 모슈나, 이런 아이들이 오면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을 쓰죠. 그래서 야를 쓰면 안 되고요. 무니에 니리지아 하면 돼요. 니리지아는 다음에 불완료상이 왔을 때는 금지의 표현이고요. 완료상이 왔을 때는 불가능의 표현인데, 뒤에 동사 볼까요? 하지지. 하지지 동사는 이동 동사인데, 이동 동사에는 정태 동사와 부정태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뭐 브나, 위, 다음 브리, 우, 브라 이런 접도가 붙어서 이 이동 동사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잡아주죠. 안으로, 밖으로, 통과해서, 도착, 떠남 이런 의미를 잡아주는데, 이 이동 동사 앞에 붙는 접두사에 대해서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 동사의 상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 저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접두사가 없는 이동 동사는 모두 불완료상이에요. 불완료상. 근데 접두사가 정태 앞에 붙고 접두사가 부정태 앞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부정태 동사는 앞에 접두사가 붙어도 상관없이 그냥 불완료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얘가 달라집니다. 정태 동사 앞에 접두사가 붙게 되면 그때는 얘는 완료상으로 바뀌어요. 그런 상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 여기 이제 접두사가 없죠. 접두사가 없는 이동동사는 다 뭐다? 다 불완료상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불완료상인 거거든요. 불완료상이랑 결합했으니까 금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학교에 가면 안 된대. 그리고 나가서도 안 된대. V는 밖으로잖아요. 나가서도 안 된대. 어디로? 나 울리쥬. 밖으로 나가서 안 된대. 자, 얘는 동사의 상이 뭐예요, 여러분? 하지치는 부정태 동사인데 그 앞에 접두사가 왔어요. 부정태 동사는 접두사가 와도 여전히 불완료상이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금지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야다슈나, 자, 놀슨. 우선 쓰고 나서 설명해 볼게요. 날슈나, 날슈노, 날슈니, 플러스 동사 원형 오면 머스트,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강한 의무가 있고요. 얘는 주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어가 여성인가 봐요. 그래서 날슈나가 왔어요. 나는 해야 해. 반드시 해야 돼. 뭘? 리샷 하면 어디 어디에 누워 있다. 나는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삐치 마시다. 리카르스 약을 마셔야 돼. 물약인가 봐요. A가 집에 나다. 나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나다, 노시나, 모시나, 네이지아. 우리 다음 강에서 배울 텐데 그 아이들은 모두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을 사용하니까 뜨의 역격인 집에 가서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잠을 많이 잘 필요가 있고 뭐를? 쪼플라야? 모두 따뜻한 물을 마실 필요가 있어. 자, 여기 보시면 물 바다입니다. 단수 주격은 바다인데 단수 대격은 오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것 때문에 모두 하고 강세가 대격에서 오로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뭐 있어요? 쓰리다 수요일 대격 쓰리에두. 그다음에 리카도 리에쿠. 강도 요렇게 대격됐을 때 강세가 뒤에서 앞으로 이동을 해요. 요세 개는 같은 묶음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는 많이 자고 따뜻한 물을 마실 필요가 있어. 아띠하이, 쉬렴. 아띠하지, 쉬다의 명령법이죠. 반말로 하는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스파시바 고마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음식 문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같습니다. 러시아 음식 문화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쳤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주식은 빵, 클리엡, 감자, 까르토슈카, 그리고 육류, 메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식사는 세 코스,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 세 번째 코스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코스, 페르바이에 블류다.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타로에 블류다. 세 번째 코스, 드레찌에 블류다.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코스로 하려면은 나 페르바에, 두 번째 코스로 하려면 나 후타로에, 세 번째 코스로 하려면 나 드레찌에 혹은 나 디세르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스로는 숲을 먹죠. 숲. 숲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쉬. 비트가 들어가서 붉은색을 띠는 숲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쉬, 양배추 숲이 있고 생선 숲, 오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메인 요리거든요. 고기를 먹겠죠. 미아싸. 혹은 생선, 르이바. 생선 요리를 주로 먹습니다. 세 번째는 디저트니까 뭐 마로우셔네, 아이스크림, 혹은 차이, 차나 코페, 커피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으니까 금방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러시아 전통 식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코스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코스는 보통 숲을 먹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숲 가운데 하나는 양배추, 고기, 채소, 스메타나로 만든 쉬이다.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쉬도 좋아하지만 저기 썼던 모르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 코스는 생선 요리, 고기 요리며 이런 것들을 뭐와 곁들여 먹냐면 채소나 감자와 곁들여 먹습니다. 감자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자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17세기 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뾰뚜르 대제 통치 시기에 러시아에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식료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류 중에는 양념한 양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꼬치에 끼워 불에 구운 요리인 샤슐리크. 굉장히 유명하죠. 꼬치구이 요리. 근데 되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닭꼬치처럼 작은 게 아니라 앙증맞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러시아식 주말 별장에 가서 바베큐 해먹고 그런 것들이 러시아인데 이제 여가생활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 당연히 제공되겠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샐러드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알리비에입니다. 알리비에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코스로는 차, 커피, 뭐 말린 과일들이 제공된다. 그 다음 빵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인 빵은 러시아인 식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거 러시아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환대의 의미를 담아 주인이 문 앞에 빵과 소금, 클리엡, 이, 솔, 이 표현 들어보셨죠? 빵과 소금을 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고 지금도 빵과 소금이라는 표현은 손님에 대한 환대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시비다니아.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순수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주입니다. 자, 우리 공업일과 선생님 오늘 22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순수특강 교재는요, 우리 친구들 18강에 있습니다. 직업병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핵심 포인트 보면 오늘은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얘는요, 또 직업병이랑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막 그전에 우리 산업 안전처럼 용어가 어렵고 막 이렇진 않습니다. 우리 친구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 그래도 또 이거는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이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산업 안전이랑 같이 해서도 또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에요.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이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우리 전강에서 같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또 우리 공업일반 단원의 교과서에 또 그렇게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협약 처음에 들으면 생소한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거 이미 익숙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 전에 대기오염에서 협약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요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은 크게 몇 가지? 다섯 가지 유해 요인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물리적 요인입니다. 자, 여기는 물리적 요인이야. 물리적 요인은 물리적,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는요, 유해 요인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다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 첫 번째가 물리적 요인이야. 물리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전달되는 거야.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땅, 땅, 땅, 땅 이 소리를 계속 들어봐. 그럼 이거 소음이잖아. 소음.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이 파동을 위해서 그저 에너지 형태로 소음. 소음. 자, 그다음 진동입니다. 계속 우리가 막 이렇게 계속 울려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진동. 전자기장, 고열, 전리, 비전리, 방사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리적인 유해요인이다. 아시겠죠? 작업 환경의 유해요인 중 물리적인 유해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화학적 유해요인이야. 화학적 유해요인. 그러니까 화학적 유해, 화학물질, 그러니까 물질 상태로. 물질 형태로 오는데 얘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다시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건강 침해 요인들이야. 그 중에서 화학적인데 얘는요 분진이다. 유기용제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주로 나오는 게 분진이랑 유기용제야. 주로 나오는 게 분진 유기용제. 그런데 이것도 봐야 돼. 이것도 나와. 가스, 증기, 자 미스트, 포그, 먼지, 퓸, 요것도 간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 다 물질 형태잖아요. 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걸 우리 뭐라 한다? 화학적 유해 요인이라 한다. 화학적 유해 요인이라 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생물학적입니다. 생물학적. 생물체 형태로 인체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생물체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냐?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독소도 있다. 이런 것들. 생물학적 유해 요인.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이야.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공학적. 인간공학적. 그래서 작업 자세라던가 작업 시간, 작업 기구, 작업량 등에 의한 건강 침해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해인자가 뭐냐. 이런 작업 자세, 작업 시간,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요거를 과다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단순 반복 작업을 한다던가 또는 부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한다던가 이러면 아픈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것도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다. 사회 심리적인 요인. 얘는요, 정신적인 부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관련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총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유해인자가 나오고 얘는 작업 환경 유해 요인 중 무슨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제시문에 나오고 얘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무슨 요인에 해당한다? 뭘까요, 우리 친구들? 소음. 물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물리적 유인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섯 가지 유해 요인.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배우는 직업병은 또 요거랑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지만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만. 자, 소음이야. 물리적인 요인.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것 중에 소음입니다. 소음. 원치 않거나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소음이라 하죠. 자, 그래서 얘는요,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실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청력도 손실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 나오냐면, 물리적인 유해 요인에 이 소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직업, 소음성 난청. 근데 이 소음성을 그대로 써주지 않아. 그럼 너무 쉽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라고도 나온다. 난청. 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난청. 자, 얘는요, 소음의 노출 기준에 따른 고학적 대책을 마련해서 뭐가 필요하냐? 청력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용구가 필요한데 그게 방음 보호구다. 어렵지 않아요? 청력 검사 등을 해야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방음 보호구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런 말도 있어. 그 공사장에 뭐이 작업 공간에 흡음재를 설치한다던가. 그러니까 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은요, 물체가 외력에 의해서 전후, 좌우, 상하로 흔들리는 거다. 흔들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계를 계속 다루는 거, 뭐 파쇄하는 것들 있잖아. 그 기계라던가 운송수단의 기계적 진동에 노출이 됩니다. 그 얘는 영향이 뼈나 관절이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진동공구를 적합하게 유지를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소음과 진동은 무슨 요인이다? 물리적 요인이다. 요것들. 자, 그다음 화학적 요인 해당이 됩니다. 중요해요. 화학적 요인 중에서는 분진과 유기용제. 특히, 선생님이 거기 또 앞에서 얘기했어요. 미스트, 퓸, 증기. 이것도 다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분진과 유기용제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거는 보호구랑도 같이, 선생님이랑 그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산업 안전에서. 자, 얘는요, 대표 질병이야. 분진으로 인해서 진폐증에 걸립니다. 진폐. 그러니까 이 물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폐에 흡착이 되는 현상이 바로 진폐증이라고 해요. 또는 중독 알레르기성 질환, 암도 생긴다. 보통 업종은 조선소, 도자기, 유리 제품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예방 조치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방 조치. 분진. 분진이야. 먼지라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먼지 정도의 이제 분진인데, 자,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장소, 이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 이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자, 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국소 배기 장치, 집진 장치, 이거야. 국소 배기 장치, 집진 장치. 그러니까 국소 배기 장치는 일부분, 배기시키는 거야. 집진은 모두 잡아서 내보내는 거야. 집진 장치. 그 분진을 일부. 자, 이런 것들을 국소 배기 장치, 집진 장치를 합니다. 또한, 작업자의 보호 용구로는 방진 마스크가 있는 거야. 방진 마스크, 방진 마스크. 자, 그럼 볼까요? 분진, 진폐증, 방진. 다 진. 그쵸?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자, 근데 어려운 게 이제 요거 하나. 자, 건식 작업에서 습식 작업으로 전환하다. 이거 필요해. 건식 작업에서. 그러니까 먼지라고 생각해봐요. 먼지가 많은데 얘가 되게 건조해. 그럼 더막 떠다니겠죠. 근데 얘가 습하다 그럼 어때요? 쭉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건식에서 습식 작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유기용제가 있습니다. 유기용제. 자, 유기용제는 선생님 뭐라고 했죠? 독성 물질이라고 했어요. 독성 물질. 그중에 중요한 거. 얘는요, 벤젠, 톨루엔, 아세톤, 알코올 등이 유기용제에 해당이 된다. 유기용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온, 상아파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야. 그런데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화합물이야. 독성 물질이죠. 다른 물질을 녹여. 벤젠, 톨루엔, 아세톤, 알코올. 보통 이렇게 도장, 인쇄, 접착제, 세척제 등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불면, 불안, 두통, 피부염, 또 신경 독성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것들. 그럼 얘는 이제 방진 마스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마스크가 해당이 되겠지? 독성 물질이다. 독성 물질. 그래서 방독 마스크. 방독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방독 마스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생물학적 요인 볼게요. 생물학적 유해 요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주변을 청결히 하고 작업자는 수시로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 그쵸? 그래서 잘안 나와. 근데 뭐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물리적, 화학적. 그다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인간공학적이다. 인간공학적. 그래서 자, 인간공학적은 대표 질병이 근골격계 질환, VDT 증후군, 요통, 반복 누적 외상성 장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조치로는 작업 방법, 작업 자세, 작업 시간, 사용 공구 등을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뭔지 우리 알아야 돼. 근골격계 질환과 VDT 증후군. VDT 증후군은 근골격계 질환 안에 들어간다. 알겠죠? 근골격계 질환은 VDT 증후군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이거부터. 보충 자료 보면 근골격계 질환. 근. 자, 근육, 뼈, 뼈. 이게 아픈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단순 반복 작업에 의해서 허리나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걸 우리는 근골격계 질환이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자, 그래서 가벼운 근육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래 누적돼서 나타나고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그 VDT 증후군도 여기에 속하는 거다. 얘가 포함 관계다. 자, 그럼 VDT 증후군이 무엇이냐? 얘는요.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이야. 그래서 영상 표시 단말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상 표시 단말기 증후군. 그래서 VDT에서 방사되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일으키는 육체적, 심리적인 각종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손목터. 그다음 거북목 증후군. 우리 계속 컴퓨터 보다 보면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쵸?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다 VDT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직업들이 많이 생기냐? 전산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컴퓨터 단말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게 뭐다? VDT 증후군. 얘는 자, 이두 가지 질병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방 조치 이제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사회 심리적 요인입니다. 선생님이랑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강의만 조금 꼼꼼하게 들으면 선생님이 반복을 하니까 이제 익숙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익숙해져요. 자, 대표 질병이 우울증,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 이거 인해서 예방 어떻게 하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예방 조치 이런 것들 좀 봤어요. 자, 그러면 또 반복이야. 결국에 계속 반복입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른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앞에를 유해요인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왕님이 이거에 따른 직업병도 같이 기억하고 나서 보면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듣지 말고 좀 외우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화학적 요인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화학적 요인에 분진 했잖아요. 분진. 자, 분진은 어떻게 한다? 반복이야. 반복. 정말 반복이야. 건식을 습식으로 전환한다. 어때요? 맞죠? 우리 아는 거야, 이제. 자, 방진 마스크 착용한다. 맞죠? 자, 집진 장치, 국소배기 장치를 해야 된다. 맞죠? 그쵸? 우리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증기 볼게요.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해야 된다. 당연하죠. 가스는, 자, 산소호흡기 등의 방독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이것도 너무 당연해. 퓸도 마찬가지로 국소 배기 장치, 전체 환기 장치 설치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에 손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손기 마스크 퓸.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물리적 요인입니다. 자, 소음 있습니다. 소음. 소음 발생원을 차단하고 귀마개, 기덕기, 방음벽, 흡음재 설치한다. 여기 나와 있네. 귀마개, 기덕기는 알아. 자, 근데 선생님 흡음재 얘기했죠? 여기에 또 방음벽까지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진동이에요. 이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야 되고, 진동을 흡수하는 장갑 착용, 진동 경감 공구 설계 등이 필요하다. 물리적 요인에. 자, 그다음 조명은 빛 반사, 눈부심 방지, 간접 조명 설치한다.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생물학적 요인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알레르기. 요거에 관련된 예방 대책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인간공학적 요인에서도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작업, 반복 작업, 입식 작업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요인들에 따라서 얘가 무슨 요인이냐 이게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들, 뭐 2인 1조 다리 작업을 한다던가 스트레스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요런 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 심리적 요인이야. 얘는 우울증, 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요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예방 대책 한번 읽어보세요. 예방 대책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업 환경에 유해요인 했고요. 이제 직업병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얘도 똑같아. 반복이야, 우리 친구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직업병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만 다시 이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업병은요, 사고에 의하지 않고 불량한 작업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랜 기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야. 사고에 의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그걸 우리가 직업병이라 합니다. 직업병. 자, 그럼 직업병의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거기 교과서, 아니,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것들. 중금속 중독. 중금속 중독도 있죠. 중금속 중독. 자,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배웠어요. 중금속 중에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씁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카드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다 정리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카드뮴, CD. 자, 이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순. HG.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중독. 이걸로 인해서 병. 이것들을 우리가 카드뮴. 얘 같은 경우는 이탈병. 그죠? 자, 순은 미나마타병.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직업성 난청이 있어요. 난청. 그냥 난청이 아니라 선천적이 아니라 직업성으로 난청이 생기는 경우, 직업성 난청. 얘 같은 경우는 자, 유해인이 뭘까요? 수은이, 아, 얘는 소음이었다. 소음. 소음. 자, 이런, 그럼 이 소음은 결국 이거 무슨 요인이야? 물리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얘로 인해 소음이니까 방음보구. 그쵸? 귀마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진폐증. 자, 폐에 흡착이 되는 경우에요. 이거 뭘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분진이다, 이제 분진. 그래서 얘를 방지하기 위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호구로는 방진 마스크가 있었고요. 그다음 얘를 습식 작업으로 해주는 게 있었고 국소배기 장치, 집진 장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무슨 요인이야? 얘 같은 경우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또 순서대로 거기 순서대로 보면 여기는 또 근골격계가 있어. 근골격계. 이제 또 너무 많이 들어봐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얘 유해 요인은 뭐야?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반복되고 과다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얘는 무슨 요인? 인간 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쵸? 그다음 다섯 번째 거기 또 나오죠. 여기는 또 유기용제 나옵니다. 유기용제. 자, 유기용제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화학적 유해 요인, 벤젠, 톨루엔, 아세톤, 알코올 등에 해당이 된다. 이것들은 석유화학 제품, 이런 증기 가스 등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직업병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작업 환경의 유해요인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이제 뭐 남았냐? 자, 이렇게 우리 또 들어봤던 국제협약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국제협약, 그 이에 따른 탄소 배출 관련된 것들, 이것들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제협약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지, 외워야 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야. 자연으로부터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습지.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뭐, 이제 학교나 집 주변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 습지가 있다. 우리 고장에 습지가 있다. 그러면 습지 한번 가보셨나요? 거 가면은 그 팻말이 있을 거야. 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무슨 협약에 따라서 습지를 보호하고자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 협약이 뭐라고 써 있냐면 람사르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이제 첫만 협약 쓰고 요거만 할게. 이걸 람사르 협약이라 한다. 람사르. 람사르 들어보세요. 람사르 세 번만 우리 한번 해보세요. 람사르, 람사르, 람사르. 알겠죠? 그래서 습지를 주변에 있다 한번 가보세요. 람사르 협약에 대한 설명이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이거 들었어, 선생님이랑 언제 했죠? 자, 지구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존, 오존이라는 거는 오존, 오가 세개 있는 거. 오존이라는 건 오염물질이었는데 얘는 또 층을 이루는 게 어디에서 층을 이루는데 이 성층권.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층을 이루기 때문에 나쁜 자외선을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근데 얘를 파괴하는 물질 무엇이 있어? 불해온 가스들이 있었죠? 불해온 가스, 할론 가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염화 플로우리나 탄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거를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거야. 규제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몬트리올 의정서라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왜? 자, 이거를 규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 유해자외선이 들어오면 피부암, 백내장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해로운 폐기물을 추출할 때 미리 알려주고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폐기물을 막 갖다가 선진국이 후진국에다 막 버리지 않고요. 미리 알려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서로 이동을 허락을 받는 거. 왜냐면 이 세상에 폐기물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저 우리나라도 전자 폐기물 정말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런 것도. 그래서 폐기물에 관련된 거는 무엇이다? 바젤 협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생소한 게 아마 람사르랑 바젤일 것 같아. 왜냐면 몬트리올이랑 그다음 그 뒤에 있는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거 들어봤잖아요. 그쵸? 자, 오늘 또 바젤이랑 람사르 하나 배운 겁니다. 자, 그다음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발생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온실 효과. 온실 효과.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게 온실 가스 때문이야. 주변 물질이 온실 가스인데 온실 가스의 대표적인 게뭐 하시냐? CO2. 이산화탄소 있었고요. 자, 메테인 있었어. 그쵸? 이런 것들이야. 다. 이거 다뭐 들어가죠? C. 이걸 뭐죠? 탄소. 그래서 이따가 탄소 얘기할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후 변화 협약이랍니다. 기후 변화 협약. 기후 변화 협약. 자꾸 기후가 변화되니까. 기후 변화 협약. 자, 그다음 또 볼게요. 그다음 지구에 있는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야.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 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 자, 그다음. 그다음. 자, 무리한 개발과 자원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 합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를 좀 이제 잘 알아야 돼. 요거 두 개. 아까 여기 안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선생님이랑 했어요. 이거 기후변화 협약. 그쵸? 자, 근데 얘를요,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서, 요 용어. 방안으로서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야. 온실가스 배출을 정하는 거, 약속을 정해. 그래서 어디까지만 배출해라. 그럼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교토의정서랍니다. 교토의정서. 교토에서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지. 구체적인 이행서. 교토에서. 자, 이래다 보니 1997년 했어요. 근데 얘는 언제까지였냐면 2020년이었어. 그래서 2020년에 이 만료된 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15년에 미리 한 거야. 15년에. 그게 뭐냐? 그게 파리, 파리에서 한 거지. 파리에서 또 약속을 한 거야. 파리 협정 또는 파리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파리, 교토.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국제협약 공부했어요. 국제협약.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잖아. 온실가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 물질은 온실가스야. 근데 그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CO2, CH4, 메테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야? CC. 그럼 얘는 뭐다? 탄소. 그럼 얘를 좀 저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탄소 배출권을 저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가져왔어요. 탄소. 볼게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 국가 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약속을 해놓는 거야. 우리 협약에서 약속했잖아, 서로. 그죠? 약속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거야. A기업과 B기업 있어. 근데 국가별로도 합니다. A국가, B국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올해, 이제 올해 요만큼만 배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올해 우리는 이 A국가와 B국가, A기업과 B기업이 약속을 하는 거야. 서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약속을 하겠죠. 뭐 A부터 뭐 이제 막 여러 기업들이 다 와서 우리 이거를 감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올해 1년 동안 100톤만 탄소를 배출하겠다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했어요. 배출 허용량이 100톤이야. 100톤.
그런데 A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저 해서 70톤밖에 배출이 안 됐어. 얘는. 근데 B기업은 뭔가 하다 보니까 탄소가 더 많이 나왔네. 130톤이 배출이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30톤이 남았잖아요. 아깝잖아.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얘는 30톤을 더 초과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구매해야 돼. 초과 배출량이야. 그래서 보세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이 권을 거래한다 해서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거는 다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 교토 의정서에 관련된 협약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저감 제도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환경 성적 표시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거고, 탄소 발자국 얼만큼 했는지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 기기 모든 제품에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지구가 따뜻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개념 정리 끝났습니다. 개념. 자, 그럼 수능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입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국제 협약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불화탄소 감축이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소 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 불화탄소, 그러니까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 염화 불화탄소 뭐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의 대체 물질로 되었으나 온실가스로 밝혀져서 국제 협약에 따라 감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결국에 온실가스였대.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이 수소 불화탄소를 연소 처리하고 촉매 분해하고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의 협약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된 온실가스 관련된 거잖아. 온실가스. 자, 그러면 이거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 사례가 뭐였는지 볼까요? 국가 간 폐기물 이동 신고 및 허가 프로세스 정비야. 폐기물 이동에 관련된 건 뭐죠? 여기는 바젤 협약이죠. 바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멸종 위기종 보호 캠페인.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3번. 위성을 이용한 폐기물 국경 이동. 위성을 이것도 폐기물이야. 폐기물 바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석탄 화력 발전 단계적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여기 안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여기 요거 안에서는 다 뭐가 나오는 거야? 온실가스 관련된 것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 우리 재생에너지 알고 있잖아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확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맞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얘는요. 환경단체와 협력해서 습지를 보존하는 거다. 이건 람사르 협약에 해당이 되는 거다. 람사르.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직업병 발생 사례, 발병 사례, 가와 나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며 업무 집중도가 높은 프로그래머들이 눈의 피로라던가 목, 손목 통증의 증상으로 진단받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자,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휴식, 눈, 운동, 올바른 자세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죠? VDT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그다음 나번 볼게요. 가축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된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한 근로자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인플루엔자로. 자, 이후 농장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박테리아, 뭐 진균류, 뭐 이거에 대한 소독이죠. 뭐 인간 공학적이고 얘는 생물학적. 인간공학적에 해당이 되겠죠. 유해요인이, 그리고 얘는 생물학적 유해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까요? 가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VDT 증후군이 포함된다. 어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니은, 나의 직업병은 감염성 질환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나의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철저한 소독과 격리가 필요하다. 이거 뭐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도 충분히 가능한. 자, 문장.

이폐 배터리는 유해한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자, 여기 나와 있어. 수출입 시 양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바젤 협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젤 협약. 그쵸? 알수 있죠? 자, 그다음 볼게요. 동백동산 습지를 보유한 제주시가 습지 도시로 인증받았다. 습지 도시는 국제 협약에 따라 지정받은 습지 주변에 위치하며 해당 습지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하는 도시나 마을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개의 습지 도시가 있다. 이건 이제 습지가 있지만 또 도시가 있는 거야. 도시. 자, 그죠? 습지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람사르 협약. 람사르. 습지와 바젤과 람사르.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협약은 이렇게 통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점짜리 문항으로 나와요. 우리 기출문제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이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능 실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기출 답하 시간입니다. 기출 답하. 기출은 요중 여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국제협약이야. 여기에 들어갈 국제협약. 그럼 읽어보면 되지. 폐라는 말이 나오는지 바로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 폐건전지, 폐금속 생활 폐기물들이 뒤섞인 유해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 이거는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최근 유해물질을 함유한 플라스틱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가해야 돼. 이제 플라스틱까지도. 아까는 폐배터리 나왔죠? 이건 플라스틱까지. 그럼 뭐예요? 폐기물에 관련된 거는 바젤 협약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쵸? 우리 지금도 바로 알아야 돼요. 람사르 습지다. 그쵸?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거, 생물 다양성, 사막화 방지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 자, 다음 가와 나 사례에 나타난 국제협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땡땡 연구팀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한 국제협약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오존층 났어. 몬트리올 이정서죠. 몬트리올, 몬트리올, 몬트리올 이정서.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오존층의 구멍이 점점 커져서 자외선 복사에 의해서 인간이 생활하기 힘든 환경이 되었을 것이라며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죠? 자, 그럼 나무 볼게요. 세모세모 생태원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서 물새들의 서식처인 습지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물새를 구하고 습지를 지키고라는 습지 보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라고 됩니다. 습지. 습지는 람사르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몬트리올과 람사르. 자, 4번.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 딱 보고, 아, 이 협약이 어떤 것이다.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요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을 가능해요. 자, 그다음 우리가 작년 6월 모의평가 때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대거 틀렸던 문항들이에요. 한번 우리 친구들도 이거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협약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이게 좀 나오는 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국제협약 AB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야. 근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어요. 교토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파리협정 중 각각 하나에 해당한다라까지 나왔어. 근데 좀 어려워. 볼까요? 지구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야. 이게 뭐죠? 얘는 몬트리올이야. 몬트리올 정서. 그쵸? 자, 그다음 B번 볼까요?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약으로 2015년에 채택되었대.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음. 뭐였죠? 2022년, 20년에 만료된 게 있어. 그거 대신 나온 거야. 이게 바로 파리협정. 파리협정 나오죠? 자, 그다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의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규정한 협약. 이게 바로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돼. A의 실천 사례로 몬트리올 의정서. 자, 오존층 파괴 주범 물질은 프레온가스, 할론가스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할론 소화기 사용이 권장된다. 어때요? 할론 소화기 사용 권장되면 안 되죠. 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음 볼게요.

비애 실천 방안으로는 비하 8위 협정, 기업과 기업 간의 탄소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다. 어때요? 거래 제도가 있다. 기업과 기업 간도 허용되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도 허용됩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디귿입니다. C는 B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야. 교토정서는 얘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반대죠. B는 C를 대체하기 목적입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틀렸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확히 파악하면 우리 친구도 이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 드리니까 선생님이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유해 요인에 따른 다음 기사에 나타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과 같은 분류에 해당하는 유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 사례야. 직업병 사례. 자, 그럼 볼게요. 최근 난청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나타났다. 난청 나왔어. 난청. 난청. 그러면 난청은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이거 뭘로 인해서 생긴다? 소음으로 인해서 생긴다. 얘는 뭐다? 물리적인 유해 요인.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리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선박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작업 현장에 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소음 나왔네. 난청 진단을 받았다. 자,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세무세무공단은 이 난청을 예방하고 빠른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난청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를 책자를 발간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요인, 물리적 요인과 같은 분류에 해당하는 유해 요인을 찾는 거야. 자, 그럼 문두를 또잘 보는 거예요. 1번 볼게요. 발효 공정에서 곰팡이와 효모에 노출돼서 피부 질환을 발생했다. 이거 뭐에 해당이 될까요? 얘는 생물학적에 해당이 되겠죠. 생물학적. 생물학적.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굴착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진동으로 인해서 손목의 근육이 손상됐다. 진동. 진동은 물리적 유해 요인.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건축용 석재 가공 작업 중 발생하는 이 분진으로 인해서 폐질환이 발생한다. 분진. 얘는 진폐증 생겼다는 거야. 분진. 얘는 화학적 유해 요인. 네 번째, 도장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 유기용제 흡입에 의한 신경성 질환, 신경계 질환이야. 유기용제. 이것도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5번 볼까요? 고객 상담 과정에서 감정 노동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서 만성 심리적 질환이야. 이거는 사회 심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 심리적 유해 요인. 자, 그럼 다시 볼까요? 문두. 이제 우리가 써놓고 나서 문두를 보면 이 요인과 같은 분류에 해당하는 유해 요인이야. 물리적 유해 요인 같은 분류는 이 물리적 요거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소음이고 얘는 진동이지만 같은 분류니까 물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다음 작업장 환경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립 공장, 도장, 포장, 절단에 따라서 점검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보기를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조립 작업에서, 이게 조립 작업이야.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그럼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볼까요? 작업자가 사용하는 전동 드라이버 공구에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진동입니다. 진동은 물리적이죠. 아니래요. 점검 결과가 아니다. 물리적 요인. 근데 이거는 생물학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틀린 부분이죠. 물리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도장 작업에서 지급하여야 될 보고에는 도장 볼까요? 도장. 벤젠을 취급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 보고를 지급하는 거 아니래요. 자, 그럼 벤젠, 톨루엔, 알코올, 아세톤,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이거를 다 우리는 뭐라 했다? 유기용제라 했다. 그럼 얘는 뭐다? 독성 물질이다.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다? 방독 마스크 필요하다. 방독 마스크 포함된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포장 작업장 볼게요. 포장 작업장에서는. 자, 예방하고자 하는 직업병에는 볼까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작업 자세 교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대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근골격계 질환이 맞죠. 근골격계 질환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절단기에서, 절단. 절단기에서 풀프루프야.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막아주는 거야. 풀프루프, 사람의 입장에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거는 베이쉐이프. 자, 이거를 갖춘 안전장치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볼까요? 그 정의가 맞는지. 작업자가 기계를 잘못 취급하여도, 이게 풀이야. 풀.

풀이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을 갖춘, 막아주는 거야. 풀풀풀. 풀풀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제품 제조 과정 중 탄소 배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자, 그럼 제품의 제조 과정이 나왔어. 원료를 투입했는데 소결도 나오고 코크스도 나오고. 자, 재선, 재강 뭔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야? 철강 공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철강공. 철강공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탄소 배출 현황을 봤더니 땡땡 기업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2019년에는 한 개당 1.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자, 2020년에는 한 개당 0.5톤을 배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다. 그리고 할당된 배출 허용량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은 나보다 200톤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걸 보면 되는 거야. 자, 2019년도에는 한 개당 1.5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근데 연간 제품 생산량이 600이야. 600 곱하기 1.5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리고 여기는 800은 2020년에는 한 개당 0.5톤이야. 0.5톤. 0.5톤을 배출을 한 겁니다. 연간 배출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9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40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가는 나보다, 얘가 가가 되는 거고요. 얘는 나가 되는 거죠. 자, 얘는 나보다 200톤이 더 많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틀린 보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2020년에 최대 300톤에 해당되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할당된 연간,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잖아. 얘는 900톤을 하기로 했어. 딱 맞게 됐어. 근데 얘는 700톤인데 400톤이야. 자, 근데 700인데 300이 남죠. 300톤에 해당되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죠. 판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디귿. 자, 땡땡 기업은 나프타를 원료로 분해, 합성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한다. 이거는 석유. 화학 공정에 해당이 돼요. 그쵸? 나프타를 통해서, 원유를 통해서 뭐 휘발유, 경유, 나프타를 생산하고 이걸 통해서 또한 합성 수지, 합성 섬유 이것들을 만드는 건 석유 화학 공업이야. 근데 얘는요, 땡땡 기업을 보면 철강 공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까요? 리을. 리을 보면, 자, 땡땡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은 이 제품이야. 철강 공업에 해당이 되죠. 자본 집약적인 장치 공업에 해당된다. 장치 맞죠? 이것만 봐도 너무나 큰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화학공업에서 장치는 뭐가 있었죠? 철강공업 있었고, 석유화학공업 있었고, 전기공업 있었습니다. 장치공업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다음은 산업안전 포스터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척 공정, 그리고 프레스 공정, 포장 운반 공정의 모든 작업장에는 유해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라고 볼게요. 세척 공정에서 사용된 벤젠 톨루언에 노출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하지? 유기용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다. 자, 유기용제는 어떤 거야? 분진, 유기용지, 퓸, 미스트, 이런 것들은 물질 형태로 인간의 인체에 침입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학적인 유해 요인이라 한다. 그죠?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프레스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계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 소음들이 있어. 이건 어때요?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요인에 해당이 되죠? 물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 물리적. 얘는 화학적, 물리적. 자, 그 다음 또. 자, 포장 운반 공정입니다. 요기 공정에 이 무거운 제품 운반 시 작업자의 단순 반복 동작이 계속 지속된다. 근골격계 질환이 걸릴 수 있죠. 그럼 이거에 따른 유해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공학적.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작업 환경 유해 요인의 다섯 가지를 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물리적인지,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지, 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화학적인지, 그다음 생물학적 유해 요인인지, 인간공학적인지, 사회심리적 요인인지, 요것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세척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은 유기용지에 해당한다. 유기용지라고 얘기했지.

그쵸?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프레스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의 측정 단위는 소음이었어. 이거 선생님이 종종 나온다고 했잖아. 소음의 단위는 데시벨이다. 데시벨 포함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장 운반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에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선생님이랑 조금 반복해서 풀어보면 우리 친구도 요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공업 일반이 선생님이 크게 다섯 가지 단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단원이 다 끝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단원은 사실은 수능 특강에서 19강이랑 20강의 내용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만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거의 다 끝났다. 선생님 생각에는 한 80%, 90% 끝났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거는 응용하거나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이런 문장이 아니라서 정직한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하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뒤에 5단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의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

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 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선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나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한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면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새 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주들이 노예를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노예는 금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금지해? 노예 없인 면화 못 키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노예제 찬반을 놓고 경계선을 긋는 거였어요. 우리 이선 36도 30분 위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

인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도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의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노예 찬성파, 당신네는 노예 반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다시 주워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잔의 비극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 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 동기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4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해방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망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북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은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제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재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인신보호 영장 정지 같은
권한 나

금융 비판도 있고 남부지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 누구도 쉽게 선택 못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연방의 존속이었고 노예 해방은 그 목표를 위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전략의 절묘한 결합이었죠. 링컨은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연방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 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에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 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 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 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장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정치의 현상을 Solid South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Solid South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제재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 구조와 사회 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에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들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전순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흑인의 시민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자 남부 백인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오랜 정치적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순간 솔리드 사우스는 균열했고 미국 정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링컨의 공화당이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공화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부는 민주당 독점 체제가 종식되고 공화당 주도의 레드 사우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 주인은 인종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 세금 정책,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드 사우스는 보수적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형적인 남부주죠. 그런데 듀크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트 대학교 이런 대학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 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 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이루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 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에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애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0: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젊은 시절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각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지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대한 예찬처럼 느껴지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읽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들어 더 좋아하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맨발이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먼저 감각이 앞서지 않은 지식은 일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요즘은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쉽게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뭐 핸드폰만 켜도 이 바다를

볼 수가 있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낭을 메고 실제로 떠나는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곳은요. 카리브해 구석의 외딴 섬 코나일랜드이고요. 여기서 나눠볼 이야기는 불편함이 남기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 코나일랜드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코나일랜드는 중앙아메리카의 나라 니카라과의 가장 동쪽 카리브해에 있는 섬입니다. 빅콘이라는 메인섬과 리틀콘이라는 작은 섬,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빅콘이 6,7천 명, 리틀콘이 7,800여 명쯤 되니까 사실 합쳐도 작은 섬마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나일랜드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앙아메리카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카라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정글과 늪지대로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전부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저 멀리 정글 너머 바다 너머에 있는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의 주요 도시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니카라과 본토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언어도 스페인어를 씁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 혈통이 섞인 메스티소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 코나일랜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카리브해 문화권에 더 가깝고요. 언어도 영어를 기반으로 한 크리올 영어를 씁니다. 인종도 아프리카계 흑인 혈통이 많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카리브해 휴양섬 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니카라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소외된 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카리브해 섬들처럼 완성형 휴양지로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딴 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실 저의 오랜 취미자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세계지도를 막 확대해가지고 여기저기 굴려보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아 여기에도 마을이 있네. 아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하고 호기심을 막 끄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코나일랜드도 그렇게 발견한 섬이고요. 아,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여행가로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메인섬인 비콘으로 들어가는 경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워낙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여서 가는 내내 중미의 정글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고 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와 이게 얼마나 작은 섬인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콘에 딱 착륙하게 되는데 공항도 되게 작습니다. 문 열고 탁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부터 놀라게 되는 게 이게 비콘인데도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섬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택시비가 고정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택시비가 얼마였냐면요 미국 달러로 1달러였습니다. 그만큼 섬 끝에서 끝까지도 한 10여 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아예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섬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멋진 섬에 오게 되면은 바람 맞으면서 해안가를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비콘은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야자수가 빼곡하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쨍한 색감의 카리브해 바다가 이렇게 눈부시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파랗고요.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슬슬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불편함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요. 사실 제가 코나일랜드 이야기를 가져온 거는요. 이 비콘 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리틀콘에서 겪었던 흔치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리틀콘은 비콘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콘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보트 그거 타고 이제 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거죠. 리틀콘은 어떤 섬이냐면요. 우선 섬의 90% 가까이가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선착장 근처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적인 도시랑 비교하면은 섬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동차가 다닐 도로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전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녀요. 또 큰 짐이 있으면은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고요. 또 가로등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섬의 전기가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한 서너 시간 동안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를 시키려고 해도 낮 시간 동안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희미한 섬이죠. 그만큼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조용한 휴가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섬에서 보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요. 사실 마을 자체보다는 지냈던 숙소에 있습니다. 저는 선착장이 있는 이 마을 안이 아니라 그 반대편 해안가에 있는 정글 속에서 지냈거든요. 마을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한 4,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말이 숙소지 정글 속에 나무로 지은 오두막 몇 채가 전부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지냈습니다. 한 2평 남짓한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요. 안에는 뭐 모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창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나무에 걸려있는 이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은 곳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이 정글 안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뭐 비록 지붕도 없이 울타리만 쳐놓았을 뿐이지만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음식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앙우미가 이렇게 있었고 성냥도 있었거든요. 물론 장작은 이제 직접 마체테로 쪼개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글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해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코나일랜드에 오기 전에 도시에서 한국라면을 잔뜩 사다가 배낭에 꽉꽉 채워왔거든요. 지구 어떤 오지를 가게 돼도요, 이 라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카리브해 바닷속에는 캐리비안 스파이니 랍스터라고 해가지고 집게발이 없는 작은 랍스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라면에 이 랍스터를 세 마리씩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이 정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겠죠. 그렇게 일주일 넘게 정글 속에서 지냈는데요. 물론 자연 한복판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생깁니다.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대한 털복숭이 거미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5일 차부터는 밤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밤새 나무 위에 집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게 자연이라는 게 원래 그냥 뭐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생활이 불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물론 정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야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덥고 습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을에 다녀오려면 왕복 2시간씩 정글을 걸어 다녀야 되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웠냐면요. 이 많은 불편함 중에서 제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결국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적정 수준의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상에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함, 평범하고 익숙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실 호주 바나나 농장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일주를 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주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영국인 친구가 숙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저는 전혀 그렇진 않은데 8년 전에 저는 훨씬 더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부터 구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뭐 마을에서 지내지는 못했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산속에 있는 캠핑장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트 전단지를 잔뜩 깔아놓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새벽 5시쯤 마을에 오면은 트럭들이 마을 바깥에서 줄줄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나나 농장에서 인력들 태우러 보내는 인력 트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기 가가지고 이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없어요? 하면서요. 이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 분들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제 인생 첫 이력서를 잔뜩 만들게 됩니다. 이름 쓰고 날 쓰고 그리고 영어 할 줄 알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 뿌리고 다니니까 결국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이 전화를 받는데 야,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첫 취업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바나나 농장과 산속 컨테이너 박스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힘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80cm에 76kg 정도 나가는데요. 그때는 한 달 만에 한 살이 67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세계 일주를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규칙을 딱 정했습니다. 하루의 요리를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커다란 후라이팬 가지고 와가지고요.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넣었습니다. 파스타 면은 싸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는 비싸니까 케찹이랑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100일 넘게 파스타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파스타만 100일 넘게 먹고 살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단군 신화 아시죠? 거기 나오는 음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역시 그때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일이 끝나고 산속에 돌아오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이파이, TV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별은 뭐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별이 잘 보여도 24살 청년이 일 끝나고 산속에서 두세 시간씩 별만 쳐다보고 살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시절도 굉장히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한 게 많아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와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훨씬 더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코나일랜드 정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나나 농장에서 목표로 했던 여행 경비를 모은 날, 그러니까 세계 일주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강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농장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제 여행 인생의 전야제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불평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이 사진을 종종 봅니다. 왜냐면은 이 순간만큼 저한테 크게 불평하지 않고 웃어 넘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처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느끼는 경험들은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껴야 평소 작은 불편함에도 훨씬 덜 예민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역시 간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접 경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바로 고통의 부재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에 오랜 영향을 남기는 경험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 혹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고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시작에서 지상의 양식의 한 문장을 읽어드렸죠. 이번 강연의 마지막도 이 책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방금 읽어드린 문장처럼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팩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Excuse me, how much are those jeans?
2: They're $50.
1: How much is this coat?
2: It's $100.
1: Can I try it on? I want a medium, please.
2: Sure. The changing room is over there.
0: 친구들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오늘은 jeans, dollars, hundred, try on 함께 changing room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jeans. jeans 에요. jeans 하고 s까지 붙여주고요. 요거는 청바지 뜻하는 말이에요.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바지, 반바지 이런 것들은 다리가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벌이라도 꼭 뒤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어요. 청바지 한 벌은 a pair of jeans. 그리고 두 벌은 two pairs of jeans. 이렇게 한 벌이든 두 벌이든 여러 버리든 jeans, s가 붙은 채로 쓴다는 거 기억하고요. dollar, dollar, 달러 들어봤죠? 우리 미국에 또 캐나다에 이렇게 어떤 나라들은 달러라는 돈의 단위를 써요. 우리나라는 100, 원, 천, 원, 원이잖아요. 이렇게 달러라는 돈의 단위는 dollar, dollar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hundred, hundred. 우리 언젠가 배운 적이 있기는 있는데 좀 큰 수요. 100, 100이라는 숫자는 hundred.

0: 책은 좀 우리 말하지 않지만 100이 하나 있으면 100 또는 10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Changing room. Changing room. Change가 바꾸는 거죠. 옷가게 가서 옷을 바꿔 입는 room, 방이기 때문에 탈의실이 되겠네요. Changing room 이렇게 표현해요. 이번에는 try on. try만 해도 뭐뭐 해보다인데 try on이니까 뭔가 이렇게 얹어보는 거. 그렇지. 입어보고, 걸쳐보고, 써보고, 신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 try on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대화 볼게요. 남자가 excuse me 하고 대화 시작했어요. excuse me 꼭 알아두고 잘 사용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실례합니다인데요. 뭐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 누가 사람이 많아서 좀 지나가야 될 때 잠시만요 지나갈게요도 excuse me. 그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excuse me. 재채기해도 excuse me. 예의 바르게 쓸 수 있는 표현이 excuse me예요. 지금은 가게에 들어가서 저기요 하고 점원이나 사장님을 부를 때 쓰는 말 excuse me. How much are those jeans? Those니까 저것들 좀 멀리 있겠죠. 저기 청바지 얼마예요? 가격 물어보는 말 how much. 하나짜리면 how much is고요. 이렇게 jeans처럼 여러 개로 표현되는 것들은 how much are 표현하면 돼요. How much are those jeans? 저 청바지 얼마예요? They're $50. 50달러입니다. 라고 했어요. How much is this coat? 이번에는 this니까 말하는 사람 좀 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 코트는 얼만데요? How much is this coat? It's $100. 조금 비싸네요. $100이니까 100달러입니다. Can I try it on? Can I try it on? Try on 나왔죠. 사이에 it을 넣었어요. 이 it,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그 전에 뭐 들고 얘기했어요? 코트. 이 코트 입어봐도 되나요? Can I try it on? I want a medium, please. 중간 사이즈, 우리 medium size, M 이렇게 표현하죠. Medium size 주세요. Sure, 물론이죠. The changing room is over there. 탈의실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오늘은 옷가게에서 일어나는 대화였어요. 그럼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Road 6, Topic 101, 101이네요. 905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늘 하던 것처럼 단어 듣고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만들기. 첫 번째는
1: How much is the vest?
0: 가격 물어보는 거예요. How much 기억하고 How much? How much is the vest? Vest는 조끼거든요. 조끼 얼마예요?
1: How much are the jeans?
0: 보이죠? How much are 물어봤어요. 왜요? 가격 궁금한 게 the jeans, 청바지라서요. 청바지 얼마인가요?
1: It's $15.
0: It's $15이니까 15달러입니다.
1: They're $20.
0: They're $20. 그것들은 20달러입니다.
1: Can I try this on?
0: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이거 this on? 입어봐도 될까요?
1: Can I try them on?
0: 이번에는 this가 them으로만 바뀌었어요. 하나짜리, 뭐 모자 하나, 티셔츠 하나 이러면 it 또는 this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바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입어볼 때는 Can I try them on? them을 쓰는 게 좋겠죠. 오, 오늘도 성공.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이 코트는 얼마인가요? 이것을 입어봐도 될까요? 저는 중간 치수를 원해요. Alright.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22에요. 쇼핑하기 시작해 볼게요. 물건, 또 가격 이런 거 물어보고 답하는 거.
2: Hello.
0: Hi. 아하, 우리 펭수가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물어봤어요. 코트 얼마예요? 가격 물어보는 건 How much? 이거 is... this coat. How much is

0: This coa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당연히
1: You
0: 성공이죠.
1: mean this coat?
0: Yes.
1: It's $50.
0: 50달러래요. 입어봐도 될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Can I try? 하나니까 it on. Can I try it on? 좋았어.
1: What size do you want?
0: 아하, size, 치수. 치수 좀 어려운데? Size는 medium이니까 I want a medium, please. I want a medium, please. 중간 사이즈.
1: What size do you want?
0: A medium, please.
1: Okay.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Sure. 오케이.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dollar 이런 거 나왔으니까 나라마다 돈의 단위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Hi, AI 니콜. 각 나라 돈의 단위 알려줄래? 각 나라 돈의 단위. One, one. 달러, dollar. 파운드, pound. 유로, euro. 엔, yen. 오케이. 우리나라 돈은 원, 달러는 dollar, 파운드는 pound, 그리고 유럽에서 쓰는 euro, 그리고 일본에서 쓰는 yen 있네요. 이것도 잘 알아둬요. 이번 시간에는 가격 묻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앱으로 꼭 복습하기.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 완성 물리학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빛의 이중성, 광전 효과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의 가치가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가 곧 온다 라는 말이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졸업생이 찾아왔는데 대학에 다니는 졸업생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훈남이 와서 볼펜을 한 자루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마침 볼펜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저한테 와서 막 푸념을 하고 속상함을 막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그 흔하디 흔한 볼펜이 없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볼펜이 평소에는 얼마나 흔해요? 하지만 그 가치가 빛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녹슨 나사 하나도요. 그 나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잖아요. 그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빛날 때는요. 저마다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본인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보잘것없고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가 빛날 때는 곧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의 가치가 분명히 찬란하게 빛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데 본인이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의 입자성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0의 이중 슬릿실험을 통해서 빛의 간섭, 회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빛의 파동성이 입증이 됐었는데 이렇게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빛은 작은 알갱이야 라고 하는 광량자설을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게 됐죠. 그때 여러분 봐봐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빛 입자 하나하나, 광량자라고 하는 입자 하나하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있고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 F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다. 그거 뭐라고 불렀어요? 이람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치? 이람수. 이람수를 진동수로 표현해 보면 한계 진동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H, F0. 그러니까 결국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이람수보다는 커야지만 전자를 떼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빛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이 전자를 광전자 이렇게 불렀고요. 전자는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광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불렀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 자체가 최소한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EK라고 쓰고요. 이 에너지의 관계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잖아요. HF라고 하는 광자 하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쓰이고 W 플러스 광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간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언제 전자가 즉시 즉각적으로 튀어나갔습니까? 바로 광자의 진동수가 요 금속마다 다른 한계 진동수보다 클때 전자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튀어나갔어요. 방출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였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수 있지. 하나는 요 빛의 진동수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동수가 클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종류를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요 이람수. 이람수가 작으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방출되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빛의 세기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바로 광량자, 빛 알갱이 숫자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다 해도,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아무리 밝다 해도 이 에너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빛의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한들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았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광전자가 방출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빛의 세기를 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광자, 광량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1대1로 대응을 하면서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빛의 세기를 세게 했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빛의 세기를 세게 했을 때, 그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구분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광전 효과는 무엇을 입증했다라고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빛의 이중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물질의 이중성. 여러분, 과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대칭성을 생각하면서 과학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기와 자기에서 그런 거 배웠죠,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뭘 유도해요? 자기장을 유도합니다. 그렇죠? 전류가 자기장을 유도해. 그래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자기장을 유도해? 그러면 자기장도 전류를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잖아. 그렇죠?

누군가는 그것을 생각만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결국은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뭡니까? 변하는 자기장을 통해서 전류가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동안 파동이라고 알고 있던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그동안 입자라고 하는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도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 생각을 누가 했냐면, 1924년 드브로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드브로이라고 하는 프랑스 물리학자는 아무런 실험적인 증명 과정 없이 어떤 수식적인 어떤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요, 그냥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들도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갈때 우리는 운동량 mv라고 하잖아요. 드브로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물질파 이렇게 부르는데 물질이 갖는 파동성을요. 물질파가 갖는 파장은 물질파 파장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드브로이 파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운동량에 반비례하고 mv분의 h라고 하는 값을 가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컴푸턴 효과라는 것을 학습했잖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 교재 한 페이지를 앞으로 좀 넘겨 보세요. 컴푸턴 효과라는 게 뭐였냐면 컴푸턴이라는 과학자가 X선을 어디에다가요? 전자에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거죠. X선과 전자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X선이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서 산란이 됐고요. 전자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치 X선과 전자가 충돌한 것처럼 이런 반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을 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뭡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X선의 운동량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운동량을 정의하고 이거 파장을 운동량으로 정의했다고요. 이렇게 P분의 H값 이렇게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드브로이의 생각을 보세요. 드브로이 물질들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파동성을 가질 때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 물질파 파장 이렇게 부르면서 람다는 mv분의 h 값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빛이 운동량이 있단 말이야. 빛이 운동량이 있으면 물질도 어떤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요, 드브로이의 이런 제안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1924년에 드브로이의 이러한 제안은 1927년에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재에는 저 뒤에 문제로 나와 있긴 하지만 교과서에는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야.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 여러분들이 이 톰슨은 언제 들어봤냐면 원자 모형에서 원자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가 늘 계속 달랐잖아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야라고 한 것이 돌톰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전자가 되거든요. 전자를 누가 발견했냐면 톰슨이 발견해요. 그래서 그 공로를 받아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요, 이 전자의 회절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X선을 가지고요. X선을 가지고 X선을 좁은 틈에 통과시킵니다. 좁은 틈을 통과시켰더니 X선이 여러분 파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빛이니까. 그치? 그런데 좁은 틈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야 되거든. 근데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잘 되고요.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잘 퍼져나가고 장애물 뒤에까지 막 전달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 파동적인 성질이에요. 여러분, 야구공이 쫙 퍼지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그런데 이 좁은 틈을 통과시켰을 때 X선이 잘 회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틈보다 더 작은 틈에 통과를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작은 틈이 뭔지 알아? 바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 이거 원자예요? 원자. 원자와 원자 사이의 요 간격을 틈으로 생각한 거야. 여기에다가 X선을 통과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 요것을 우리 교재와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알루미늄 박, 금 박, 이렇게 원자 단위로 얇게 편 거예요.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요 간격에 X선을 통과시켰더니, 이것이 드디어 퍼져나가는 거지.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을 볼수 있었어요. 그때 톰슨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다 이제 스크린을 두면 회절 무늬가 나타나거든. 이 X선 대신에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드브로이의 생각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X선 대신에 여기에다가 전자를 쏜 거죠. 전자를 쏜 거야. 그랬더니 전자도 X선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발견한 거야. 물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기에 보이는 어떤 스크린에 어떤 무늬를 통해서, 회절 무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X선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와 전자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이 회절 무늬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 그러면 드브로이의 생각을 한번 검증해 볼까? 드브로이가 이야기했던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인데, 여기다 전자의 질량을 집어넣습니다. 전자의 속력을 집어넣고요. 플랑크 상수 h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했더니 x선의 파장과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낸단 말이에요. 드브로이는 단순히 제안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운이 좋죠. 그쵸? 누가요?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그 다음에요. 또요. 두 번째는 데이비슨과 거머라고 하는 과학자가, 데이비슨, 거머라고 하는 과학자 두 명이에요. 두 명. 스승과 제자입니다. 니켈 결정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니켈 결정에 여기 X선을 쏘는 거야. 쐈더니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이 X선이 이제 회절을 하는 거죠. X선을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전자선을 가지고. 전자선. 지금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실험이었거든요. 전자선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여기서 산란되는 전자들이요. 특정한 각, 약 50도가 되는 곳에 전자가 많이 도달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실험적인 예측은 어떤 예측을 했냐면, 만약에 전자가 야구공과 같은 입자적인 성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자가 고르게 튕겨져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 그런데 특정한 각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또 거의 발견되지 않는 곳이 있고 또 많이 발견되는 곳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설명했냐면 간섭이라고 하는,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는 특징이에요? 파동이 갖는 특징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강 간섭, 적게 발견되는 것을 상세 간섭으로 설명하면서 그 경로차가 얼마일 때 보강 간섭이 되고 경로차가 얼마일 때 상세 간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 조건을 통해서 확인했었잖아. 그 식을 통해 확인했더니 정확하게 또 X선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거시적인 세계,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입자들이 갖는 파동성을 볼 수는 없지만, 왜냐면 파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요 H 값이 너무 작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요 MV 값, 질량이 작잖아, 전자는. 그치? 그러면 이때는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29년에 드브로이는 노벨상을 받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의 흐름대로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합니다. 이중 슬릿. 우리 이중 슬릿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이 스크린에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밝은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보강 간섭이 됐구나. 어두운 무늬는 상세 간섭이 됐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빛의 파동성이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전자를 쏘는 거지, 전자를. 이중 슬릿에다. 만약에 전자가 입자적인 성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는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특정한 곳에서만 많이 도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빛과 같이 전자가 많이 도달하는 지점, 적게 도달하는 지점, 많이 도달하는 지점, 적게 도달하는 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많은 지점, 전자가 많은 지점을 보강 간섭으로 설명을 하고, 전자가 적은 지점을 상세 간섭으로 설명을 하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전자가 파동처럼 진행해서 나타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전자는 눈에 안 보이지? 바로 전자도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세요. 빛을 가지고 만든 간섭무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중 슬릿을 통과시킨 거죠. 그리고 전자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전자총으로 전자를 막 쏩니다. 이중 슬릿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빛을 가지고 했을 때와 동일한 무늬. 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여기가 보강된 거고 상쇄가 됐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쪽 보강, 어두운 쪽 상쇄.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가 많이 도달하는 쪽을 보강 간섭, 적게 도달하는 쪽을 상쇄 간섭으로 설명했더니 정확하게 설명이 되더라. 이러한 현상을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세상에서는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볼수 있는 전자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학습한 게 뭐였냐면 광전 효과였어요.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질들도, 입자들도 미세계에서는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인류는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 전화 결합 소자 CCD에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을 어떠한 스캔, 이미지화 시켜서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광전 효과가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전하 결합 소자와 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하 결합 소자 CCD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사진 많이 찍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찍고 그다음에 뭐 디카로도 찍고 디카로 요즘 많이 안 찍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빛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전하 결합 소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전 효과가 이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메모리 카드에 쫙 여러 개좀셀수 없는 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광 센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광다이오드라는 말 들어봤어? 광다이오드?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들었는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큰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빛의 밝기가 밝아지면, 밝기가 밝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다라고? 빛의 광자수가 많아진다. 그치? 빛의 광자수가 많아지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 지금 빛이, 밝은 빛이 들어오는구나. 좀 적은 빛이 들어오네? 빛의 밝기에 대한 부분은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를 우리가 전화량 측정 장치를 통해서, 아, 이걸 찰칵 찍었더니 많은 빛이 들어왔네. 여기는 밝은 빛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 여기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운 빛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단 말이지. 맞아요? 그렇잖아. 이 광전자의 수가 빛의 밝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물론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러면서요. 이제 빛 정보를 어떤 전기적 신호로 바꾸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의문점이 들어야 되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여기는 좀 밝게 저장하고 여기는 좀 어둡게 저장한다라고 하면 흑백으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흑백. 그치? 흑백으로 저장되면은 물론 흑백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 컬러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 컬러로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여기에 컬러 필터를 싹 입혀주는 거야. 컬러 필터를 화소 위에 싹 입혀주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RGB라고 하는 빛의 삼원색. 여러분 익숙하죠? RGB의 적절한 비율에 따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은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빛 정보가 렌즈를 통해 들어와요. 들어오면, 아! 여기는 빨간색으로 저장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빛은 요 R 빨간 필터, 적색 필터만 통과하는 거야. 그럼 적색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많은 곳은, 아, 이곳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표현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쵸? 아, 녹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양이 많아. 아, 이곳은 녹색으로 저장이 되는구나. 녹색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표현을 해서. 그렇게 저장 과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녹색과 빨간색이 거기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가 거의 같아요. 그럼 거기 노란색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를 컬러 필터를 통과한 상대적인 색의 비율에 따라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색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흑백으로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우려는 이 컬러 필터를 통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교재 보면 옆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 그 부분을 함께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전화 결합 소자에 어떤 게 사용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광전 효과.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의 세기만큼 빛이 밝으면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이 되고 빛이 좀 약하면 상대적으로 방출되는 전자량이 적다라고 하는 광전 효과가 이용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요. 전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어떤 우리가 시료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현미경이 뭡니까? 광학현미경이에요. 광학현미경. 가시광선을 통해서 작은 세상을 좀더 또렷하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 손가락이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로 보여? 맞아. 두 개야. 두 개가 두 개로 구분돼 보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해능이라 그래. 분해능이 좋다, 분해능이 우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수하다, 좋다. 두 개가 두 개로 구분돼서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다? 저게 두 개야? 세 개야? 잘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분해능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수하다.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현미경으로 따져봐. 좋은 현미경은 작은 세상을 볼때 구별돼서 선명하게 볼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해능이 좋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할수록 좋은 현미경이에요. 그런데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회절이 되잖아? 빛이든 전자든 회절이 되면 또렷하게 보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절이 잘 되지 않아야 돼. 직진성이 있어야 두 개가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되거든? 그러면 가시광선을 가지고 보는 광학 현미경보다 조금 더 분해능이 좋게, 분해능이 우수하게 저 작은 세상을 보기 위해선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는 짧은 빛을 이용해야 돼. 근데 기억나?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게 뭐예요? 그래요.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현미경을 만들어서 볼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요, 파장을 더 짧게 할수 있는 거야. 무얼 가지고? 전자를 가지고, 전자의 파동성을 가지고 이용하면 파장을 더 짧게 할수 있어요. 그 회절이 잘 되지 않아서 분해능이 매우 우수하고 분해능이 매우 좋은 현미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세계까지 볼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전자 현미경, 전자의 파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전자의 파장, 드브로이 파장, 이거 얼마예요? MV분의 H잖아. MV분의 H. 그치? 드브로이의 제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적인 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 그러면 전자의 속력을 빠르게 할수 있다면 전자가 갖는 물질파 파장을 짧게 할수 있는 거죠. 분해능을 크게 할수 있는 거야. 분해능을 좋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작은 세상을 볼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현미경이 전자 현미경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전자 현미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과 전자 현미경, 하나는 주사 전자 현미경이에요. 말 그대로요, 우리가 보고 싶은 시료를 얇게 만들어서요, 이 시료를 통과시키는 거야. 투과시키는 거죠. 그 투과한 양을 가지고 보고 싶은 것을 2차원 평면 구조를 볼때 사용하는 전자 현미경이 투과 전자 현미경입니다. 여기 시료가 어딨냐면, 요 중간쯤에 이렇게 있어요. 시료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주사 전자 현미경은 보고 싶은 시료의 위치가 어딨냐면, 요 아래 밑에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시료가. 그래서요, 여기 전자를 쏘잖아? 전자가 여기에서 튕겨나가야 돼. 튕겨나가서요, 튕겨나간 전자를 가지고 이 시료의 표면, 3차원 구조, 이름 자체가 스캐닝이잖아. 스캐닝. 3차원 구조를 볼때 사용하는 전자 현미경을 주사 전자 현미경 이렇게 불러요. 괜찮아? 투과 전자 현미경, 주사 전자 현미경. 이렇게 나눕니다. 투과 전자 현미경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일단 두 전자 현미경 모두 이 안에는 진공 상태여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전자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전자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진공이야. 진공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볼 수가 없어.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 투과 전자 현미경은 보고 싶은 시료를 얇게 해야 돼. 얇게. 만약에 두껍게 하잖아? 봐봐. 시료가 이렇게 두껍다고 한번 생각해 봐. 보고 싶은 시료가. 그럼 여기 전자를 싸가지고요, 전자가 여기를 투과해야 되는데, 투과하는 과정에서 전자의 속력이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돼?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인데, 파장이 느려져 작아지면, 속력이 작아지면 파장은 길어질 거 아니야? 파장이 길어지면 어때요? 분해능이, 좋았던 분해능이, 우수했던 분해능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회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현미경을 왜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료를 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점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빛을, 가시광선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빛을 한 곳에 모아줄 때 렌즈를 가지고 이용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자선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하는 게 필요해요. 거울 렌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렌즈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그걸 누가 하냐면 자기 렌즈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기 렌즈. 자기장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자기장 속에서 전자는 힘을 받거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사전자 현미경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로의 표면에서 전자가 이렇게 방출, 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시로의 표면을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지 않으면 전자가 머물게 돼요. 많은 전자가 머물게 되면 이 보고 싶은 3차원 구조를 볼 수가 없거든. 전자가 머물지 않고 이렇게 검출기를 향해서 튕겨나갈 수 있도록 겉표면을 싹 이렇게 코팅을 해야 된다. 전기 전도도가 좋은 것으로.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원 구조, 2차원 구조를 볼때 사용하는 전자현미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탐구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 탐구 활동은요.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탐구 활동의 목표는 뭐냐면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무늬를 관찰해서 빛의 파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탐구 활동입니다. 여기 보면 스크린이 있죠?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이 있고요. 여기서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빛을 쏘는 거야.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퍼져나가요. 퍼져나가서 여기 스크린에서 만나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차원의 실험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니까요, 실험 결과가 일단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 간섭 무늬 사이의 거리 델타 X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간섭 무늬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밝은 무늬부터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까지의 거리야. 그쵸?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들에서 다룰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 델타 X는 여기 나와 있지만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D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중 슬릿 간격이죠. 이중 슬릿 간격. 이거와는 반비례 관계. L은 뭐죠?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장. 파장이 길면 길수록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길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요, 슬릿 간격, 그리고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레이저 빛의 파장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X,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d분의 l 람다다라고 하는 이 식에다가 한번 넣어봐서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봐봐요. 초록색과 빨간색 어떤 빛이 파장이 긴거 여러분 알아요?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야. 초록색이 짧은 거야. 슬릿의 간격 동일하죠? 스크린까지의 거리 동일합니다. 파장은 초록색이 짧아요. 빨간색이 길어. 그랬더니 이 식에 넣었더니 맞아.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여기가 더 멀다라고 하는 것을,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봤더니, 봐봐.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간섭 무늬,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빨간색 빛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가 초록색,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보다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더 길고 더 멀고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봐봐. 이게 이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거든? 여기도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인데 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요 간격 자체가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 멀잖아요? 훨씬 더 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이 델타 X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러한 밝은 무늬는 언제? 보강 간섭이 됐을 때. 빛이 보강 간섭을 하면 밝은 무늬고요. 상세 간섭을 하면 어두운 무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행평가 탐구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은 1번에서 2번에는 이중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에 대한 것이고요. 실험이 제시가 된 상황에서 세 가지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레이저가 있고요. 이중슬릿 간격은 D예요. 스크린이 있고요. 스크린부터 이중슬릿까지의 간격은 거리는 L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빨간색 레이저로 실험을 해서 간섭 무늬를 보았다라고 하면 추가로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레이저, 보라색, 초록색과 보라색 레이저를 가지고도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봐봐. 빨간색 레이저의 파장, 초록색 레이저의 파장, 보라색 레이저의 파장을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했었잖아. 그치?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점점 긴 것까지 쭉 구분을 했었어요.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파가 감마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X선이었고, 그 다음이 자외선이었고요. 이 부분이 가시광선이야. 좀 길게 그렸습니다.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파 영역이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긴 쪽이 뭐예요? 빨간색. 적색의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적외선이었잖아. 빨주, 노초, 파남, 보. 이 순서예요. 보남, 파초, 노주파.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라색. 이쪽이 보라색. 여기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에서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레이저의 파장의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시오. 누가 파장이 가장 길어요? 빨간색. 빨간색이 가장 길어요. 빨간색이 가장 길고 보라색이 가장 짧아.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인 거야. 그러니까 보라색. 그다음에 여기가 초록색. 이렇게 파장을 부등호를 가지고 비교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빨간색 레이저와 슬릿의 간격이 D인 이중 슬릿을 사용할 때 그때보다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 무늬에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작아지게 하는 방법. 아,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작아지는 방법. 일단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델타 X 이렇게 놓고요. D분의 이중 슬릿 간격 반비례. 스크린까지의 거리 비례. 파장 비례. 요것 꼭 기억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아지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야. 그치? 레이저의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여러분들 레이저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요거요. 파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때 빨간색으로 할 때가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가장 넓고요. 그쵸? 보라색으로 할 때가 요게 작아진다. 그러니까 빨간색 레이저로 실험했을 때보다 작아지는 방법은 그것보다 파장이 짧은 초록색을 가지고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라색을 가지고도 실험을 해도 되겠다. 두 번째, 이중 슬릿에서 슬릿 사이의 간격, D죠. D. 요 D를 어떻게 하면 돼? D를, 이거를 크게 하면 되지. 이걸 크게 하면 이게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이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지금 D가 원래 D로 실험을 했는데 0.5D, 1.5D인 이중 슬릿을 준비한다라고 했으니까 1.5D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작아지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이잖아요. L. 그치? 그러면 L을 어떻게 하면? L을 작게 하면 요 스크린을 좀 요렇게 앞으로 와서 실험을 하면 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과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3, 4번 문제는요. 지금 빨간색 레이저를 준비하고 이중 슬릿을 준비하고 스크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5점은 가장 밝은 무늬의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웃한 밝은 무늬 P점 있고요. X야. 그

사이 간격이 X. X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네요. 좋아요. 두 가지 실험을 설계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빨간색으로 실험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실험은 초록색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D는 똑같네요. L도 똑같고요. 그랬더니 X가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빨간색을 가지고 했을 때가 X가 더 커요. 그러면 일단 실험 1에서 이중 슬릿의 두 슬릿으로부터 P점까지의 경로 차요. 여러분, 5점은 중앙에 가장 밝은 무늬잖아. 경로 차가 0인 곳. 그치?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 밝은 곳은 경로 차가 얼마인 곳? 파장, 람다인 곳이었지. 기억나십니까? 람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람다. 그래서 650나노미터죠? 650나노미터. 자, 4번 질문이 그거예요. 요 빈칸 기억에 들어갈 것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여기 X라고 두었으니까, X는 D분의 L 람다다라고 했는데, D는 똑같아요. L도 똑같아. 그치? 그런데 요 X가 13대 11이야. 그럼 요거와 비례 관계니까, 650대 기억. 이렇게 하면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650대 기억. 650대 기억이 13대 11이다.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550나노미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수행평가 탐구 문제 3번, 4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탐구 활동과 수행평가를 보니까 모두 이중 슬릿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실험 과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신 기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문제는 그림은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스크린에 만든 간섭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전자가 파동성을 나타낼 때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잖아?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쵸? 그때 전자와 같은 입자에 의한 파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물질파죠? 물질파. 다른 말로 드브로이파. 그치? 그렇게 쓰면 됩니다. 충분해요. 오케이. 다음. 18번 문제 볼까요? 18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입자 A가 기준선 P를 V0라고 하는 속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준선 Q를 4V0로 통과한대. 그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에 A의 물질파 파장은 람다 제로이면 Q를 지나는 순간 A의 물질파 파장이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요. 여러분,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야.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운동에너지 학습했잖아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mv 제곱이죠. 그쵸? 분자 분모에 한번 m을 곱해볼까? 어떻게 되냐면 2m분의 m 제곱 v 제곱 운동량 제곱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운동에너지와 운동량 관계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 대신 mv 대신에 이렇게 넘긴 다음에 루트 쓰이면 되겠지. 그래서요 mv분의 h를 루트 em ek분의 h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v0로 통과할 때 그때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 제로를 정의하면 람다 제로는 질량 m v0분의 h 이렇게 람다 제로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러면 기준선 q를 통과할 때는 속도가 4v0가 됐어요. 이때 파장 얼마인지 모르니까 람다 프라임이라고 해볼까요? 람다 프라임은 mv분의 4v0니까 4mv0분의 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요 mv0분의 h 이게 뭐예요? 요게 람다 제로잖아. 그래서 람다 프라임 이때 물질파 파장은 4분의 람다 제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요. 정답은 5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18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못 푼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선박 가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선박을 재료에 따라 분류했을 때 어떤 재료로 선박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그 선박을 유추하는 문항이죠. 그래서 재료는 유리섬유로 만들었고, 유리섬유의 장점은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좋고 부식이 강하다. 자, 강화, 답은 강화 플라스틱선, FRP선인데요. FRP선인데, 자, FRP선을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FRP선의 장점, 단점, 특징을 문항으로 구성하는 문항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장점은 무게가 가볍다, 강도가 좋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자, 단점으로는 반면에 화재에 취약하다, 그 다음에 폐기시에 비용이 많이 든다. 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주로 소형 어선이라든지 또는 구명적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이 강화 플라스틱 선박, FRP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목재와 철을 같이 써서 만든 것을 우리가 목철 교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철은 뼈대가 되는 거. 예를 들면은 늑골이라든지 종통제라든지 기둥은 철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피각, 외피가 되는 거죠. 외피는, 피각은 즉 외판이나 갑판은 목재로 만든 걸 목철 교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루미늄을 재료로 만든 선박을 알루미늄 선박이라고 얘기하고요. 내식경 합금선은 알루미늄 합금과 글라스울 유리섬유를 같이 써서 만든 선박이 내식 경합금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같이 써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문항은 강화 플라스틱 선박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 재료에 따라서 어떤 선박이냐를 물어보는 문항 중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 FRP선, 강화 플라스틱 선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일기에서 알 수 있는 선체 구조 가나로 오른 것은, 자, 오늘 선박 운용 시간에 사람의 흉부 골격을 선체 구조에 빗대서 살펴보았다. 자, 척추가 몸의 중심을 잡는 기둥이듯 선박에서는, 자, 사람의 척추에 해당하는 거, 용골이죠. 용골입니다. 자, 용골이 선체의 기본 구성재이자 종방향의 강력재라는 점을 먼저 이해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용골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어서 갈비뼈는 흉추는 척추의 중간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척추의 중간 부분과 연결된 곡선의 뼈로 장기를 보호하듯이, 우리 갈비뼈가 안쪽에 있는 사람 장기를 보호하고 있죠. 보호하듯이 선체에서는 늑골이 용골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횡방향의 강도를 담당하고 배 바깥 모양을 이루는 뼈대라는 것도 정리했다. 자, 인체와 선체를 연결해 생각하니 선박 구조가

한층 가까워졌고 개념도 또렷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도 사람의 척추에 해당하는 게 늑골, 사람의 갈비뼈에 해당하는 게 척추에 해당하는 게 연골이고 갈비뼈에 해당하는 게 늑골이라고 여러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은 연골, 나는 늑골이 되겠고요. 우리 선체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가에 해당하는 게 연골이었죠. 연골. 종방향. 이게 지금 단면이니까 선수에서 선미까지 하나의 기둥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죠. 연골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직각 방향으로 붙어 있는 게 늑골입니다. 그래서 자, 연골은 배 제일 아래쪽 선수에서 선미까지입니다. 선미까지의 중심을 지나는 골격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척추뼈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선체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재이며 사람의 척추에 해당한다. 이게 연골이고요. 자, 늑골은 선체의 좌우 현측, 우연과 좌연 현측을 구성하는 골격이다. 자, 연골의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배의 바깥 모양을 이루는 뼈대이다. 바깥 모양을 이루어서 선체 안쪽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 갈비뼈도 사람의 장기를 보호해 주듯이. 그래서 사람의 갈비뼈에 해당하는 게 늑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상갑판 보가 있죠. 그래서 상갑판을 올려둘 수 있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늑골의 상단 및 중간을 가로로 연결하는 뼈대이다. 여기에 이제 갑판을 올리는 거죠. 횡방향의 수압과 갑판상의 무게를 지탱하는 게 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수제라는 건 선박의 앞쪽을 우리가 선수라고 하죠. 선박의 앞쪽을 구성하는 재료를 선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골의 앞끝과 양현의 외판이 모여 선수를 구성하는 뼈대이다. 그래서 선수제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좋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충돌을 했을 때 선박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강해야 되겠죠. 자, 선미제는 선박의 뒤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박 뒤쪽을 구성하는 재료를 선미제라고 하는데, 용골의 뒤끝과 양현의 외판이 모여 선박의 뒤쪽의 형상을 구성하는 뼈대를 선미제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선미제도 다른 구성제보다 강도가 좋아야 되겠죠. 왜? 선미 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키와 프로펠러를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구성재보다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키와 프로펠러를 지지하는 기능을 선미제가 하고 있다. 자, 외판은 바깥 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재 또는 철판으로 늑골의 바깥을 덮어씌워 선체의 외곽을 형성하는 걸 외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외판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침수되지 않게, 즉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를 물에 뜨게 한다. 부력을 생성하게 하는 게 외판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갑판이라는 것은 보의 위쪽을 가로질러, 여기 상갑판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놓이는 넓적한 판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의 위쪽을 가로질러 물이 새지 않도록 깔아놓은 견고한 판을 갑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수에서부터 선미까지 연결된 맨 위층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갑판을 상갑판이라고 얘기한다. 여기 위에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갑판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갑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선수부터 선미까지 하나의 판으로 연결되는 기본 판을 우리가 상갑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갑판. 그래서 선수에서 선미까지 연결된 맨 위층의 갑판을 상갑판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 용궐부터 갑판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체 간은 아까 용궐이었죠. 그 다음에 사람의 갈비뼈에 해당하는 것은 늑골이었습니다. 늑골. 그래서 용궐, 간은 용궐, 나는 늑골.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언니, 엄마가 쭈꾸미 사오라고 하셨지. 내가 맛있어 보이는 걸로 골랐어 하니까, 이건 쭈꾸미가 아니라 꼴뚜기인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 봐봐. 꼴뚜기와 쭈꾸미는 달라. 뭐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언니 덕분에 맛있는 쭈꾸미 볶음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꼴뚜기야, 꼴뚜기야. 쭈꾸미는, 꼴뚜기야, 쭈꾸미는 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두 종류에 해당합니다. 두 종류에 해당합니다. 자, 두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시반유, 팔이 10개인 시반유와 팔이 8개인 팔환유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시반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징어죠, 오징어. 그래서 오징어와 꼴뚜기는 시반유. 그다음에 팔환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문어죠. 문어, 낙지, 주꾸미는 파란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시반유는 8개의 팔과 2개의 빈 초관으로 총 10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팔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반유라고 할수 있겠고요. 시반유는 살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지느러미가 있다. 자, 파란류는 8개의 팔로 구성되어 있고 몸은 구형이죠. 구형. 구형이고 지느러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종류는 이동할 때 우리 워터제트 추진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물을 뒤로 보내서 반작용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꼴뚜기는 자, 시반유는 파란유와 달리 자, 꼴뚜기는 시반유죠. 시반유는 파란유와 달리 팔이 10개야. 그러면 맞는 거죠. 시반유니까. 자, 유문수가 있어. 유문수라는 건 주로 경골어류에 있는 겁니다. 경골어류에 있는 소화기관 중 하나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유문수라는 건 주로 경골어류에 있는데 소장이 시작하는 부분의 작은 주머니입니다. 소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인데 주로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그 다음에 양분 흡수를 하는 기관이 유문수입니다. 그래서 유문수가 있어라는 거는 틀린 얘기죠. 유문수는 경골오류에 주로 있는 거고, 자 시반유는 아까 살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살 지느러미가 있어 맞는 겁니다. 좌우 대칭이죠. 뭐 시반유나 파란유나 이렇게 보면 가운데로 이렇게 대칭을 세워보면 좌우 대칭으로 생겨있죠. 좌우 대칭이 아니야.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시반유에 대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요즘 어촌 TV 프로그램을 보고 부모님께서 기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더군 특히 우리나라 바다에서 자란 긴 미역이 외국으로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양식업을 하고 싶어 하시던데 먼저 기어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한 자네 기어한 자네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봤죠. 자, 좋지. 다만, 수산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 분명한 특징이 있어. 수산생물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자네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래서, 수산생물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산생물 자원은 주의

이니 주인을 명확히 규정 지을 수 없죠. 규정 지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양식 어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양식장에 주인이 있으니까 양성시키는 대상 어류의 주인은 명확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생활하는 생물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렵죠. 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인을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 자, 두 번째, 관리를 잘하면 수산생물은 관리를 잘하면 그러니까 남의 카지 않으면 잘하면 계속 생산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하다. 즉, 어미가 알을 낳고 알에서 다시 치어가 태어나고 다시 어미로 성장하는 순환을 잘 관리만 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생산 가능하다.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산생물은 자원관리가 어렵다. 자원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서식 주변 환경에 따라서 수산생물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죠.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서식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A라는 곳에서 어장이 형성됐다가도 다음 연도는 A가 아니고 B에서 동일한 생명체인데 생물인데 B에서 어장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생산 시기와 매년 잡아들이는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왜? 계속해서 바다 환경이 변하죠. 해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장 조건, 그 다음에 해양 환경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수산생물 자원은, 위생적인 신선도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이러한 다섯 가지가 수산생물 자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인을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 관리를 잘하면 계속 생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위생적인 신선도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수산생물 자원의 특징은 관리를 잘하면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생산된 수산물을 별도의 신선도 관리나 위생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자, 해양 환경에 따라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할 수 있다. 어장 환경, 그다음에 서식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 선택지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자에서 항해사가 설명하는 어구 어법으로 옳은 것은 자, 항해사님 이번에는 평소에 타던 배와 다른 배에 승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배의 어구 어법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하니까 자, 이전 배는 두 척의 선박으로 그물 입구를 전개했다면 지금 탄 배는 끌줄과 후리줄 사이에 전개판을 달아 그물 입구를 전개한다는 특징입니다. 자, 요 뒤에만 보면 전개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트롤어선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트롤어선. 자,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끌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어획물을 잡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끌그물 어법이라고 얘기하죠. 끌그물 어구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끊느냐? 두 척의 선박이 끌면 쌍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척의 선박이 끌면 외끌이. 외끌이 선박 중에서도 전개판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오토트롤, 트롤 어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끌그물 애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끌고 그물을 계속해서 끌고 다닌다라고 해서 끌그물 어법이라고 얘기하고 한자로는 애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끌그물 어법은 자루 모양의
금물

그물 양쪽에 긴 날개 그물이 있고 그 끝에 끌줄을 달아 그물과 어구와 배와 연결된 줄이겠죠. 끌줄을 단 그물을 어획대상종의 특성에 맞게 저층에서 끄는지, 표층에서 끄는지, 중층에서 끄는지 잡고자 하는 어종의 특성에 맞게 끄는 거죠. 중층을 수평 방향으로 임시간 동안 끌어서 어획하는 어법을 끌그물 어법이라고 얘기한다. 자, 어장에서 대상 생물을 향해 자루 모양의 대형 어구를 이동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체포하는 매우 적극적인 어법이다. 자, 우리가 배운 어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어법이 끌그물 어법입니다. 끌그물 어법. 어장 환경 조건에 맞게 어구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임시간 동안 끌고 다닐 수 있어. 소해 면적이 높다. 어장이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어구를 사용하는 수심의 층에 따라서 표층 끌그물, 중층 끌그물, 저층 끌그물로 분류된다. 자, 저층 끌그물류는 어구의 아래 깃부분이 해저에 닿도록 해서 끄는 어법으로 주로 바닥에서 사는 어류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저소동물을 어획 대상으로 한다. 자, 끌그물 어법은 입구를 어떻게 전개시키느냐, 벌리느냐에 따라서 입구를 전개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쌍끌이 기선제입만 두 척의 선박음으로 그물의 입구를 전개시키는 걸 우리가 쌍끌이 기선 저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빔트롤이라는 건 그물 입구에 철제 빔을 설치해서 그물 입구를 전개시키는 것. 즉, 철제 빔으로 그물을 강제적으로 벌어지게 하는 걸 빔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대부분의 트롤어선은 오토트롤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자, 끌줄과 후리줄 사이에 전개판, 오타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오타보드. 그래서, 전개판을 달아 그물 입구를 벌려 그물 입구를 전개하여 조업하는 끌그물 어법을 오타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끌그물 어법은, 오타트롤은 이렇게 선박이 있으면, 자, 여기까지 끌줄이 있죠. 끌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전개판이 있습니다. 전개판. 전개판 양쪽에 전개판이 있고 그 다음에 후리줄이 있죠. 후리줄이 있고 뒤쪽에 자루 모양의 그물을 이렇게 임의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어획하는 게 오토트롤 어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오토트롤이죠. 그래서 우리 모식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그물 어법은 아까 쌍끌이 기선저임망은 두 척이 벌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두 척이 끌줄을 가지고 벌립니다. 그물 입구를 벌려서 일정 시간 끄는 걸 쌍끌이 기선 저임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오타보드를 갖고 있는 트롤. 전개판을 아까 오타보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양쪽에 전개판이 있고 앞쪽에 끌줄과 뒤쪽에 후리줄이 있습니다. 후리줄이 있고 뒤쪽에 자루그물을 일정 시간 끌어서 오획하는 게 오타트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오토트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사례에서 할수 있는 기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씨는 새벽 조업을 마치고 갑판에 서서 레버를 밀어 올렸다. 자, 유압 드럼이 회전하자 뜸줄, 발줄, 그물이 한데 모여 일정한 속도로 감겨 올라왔다. 자, 불과 몇분 만에 수톤에 달하는 그물이 안전하게 회수되자 동료들이 여러 사람이 매달려 끌어올리던 동료들이 여러 사람 매달려 끌어올리던 애정 방식보다 훨씬 수월했다. 즉 기계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뜸줄, 발줄, 그물. 자,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는 뜸줄이 있죠. 아래쪽은 발줄입니다. 발줄. 그래서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물이 뜸줄과 발줄과 그물을 한꺼번에 감아들이는 장치, 그물을 올리는 장치. 우리가 물에서, 바다에서 배 위로 올리는 걸 양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망. 그러면 그물을 올리는

있는 장치니까 양만기가 되겠죠. 양만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양승기는 줄을 감아드리는 겁니다. 줄을 감아드리는 장치. 드리는 장치. 즉, 양승기는 낚싯줄을 감아드리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주낚과 같은 긴 줄을 감아드리는 걸 양승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죔줄 윈치 같은 경우는, 죔줄은 선망이 있죠, 선망. 선망의 아랫부분에 있는 줄을 우리가 죔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망에서 죔줄을 감아드리는 장치를 죔줄 윈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PC를, 빨아들이는 펌프를 PC, 지금 물고기를 빨아들이는 펌프를 PC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이드 드럼 같은 경우는 주로 소형 연근에 어선에서 로프 등을 감아드릴 때 사용되는 장치가 사이드 드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위로 올리는 장치를 양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6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표에서 할수 있는 수산생물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산생물 양성 방법의 주요 비교 항목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수류의 흐름, 물의 흐름을 얘기하죠. 물의 흐름이 낮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 양식장의 위치는 육상 콘크리트 탱크다. 그래서 특징은 둑 또는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둔다. 물을 가두어서 둑으로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그 안에 대상 생물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정수식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정수식 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을 가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려보낸다. 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서 어디에서? 수로에서 물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게 유수식이죠. 유수식 양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바다에서 합성 섬유 그물을 이용해서 대상 생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로 막아서 가두어서 그 안에 대상 생물을 키우는 게 가두리 양성이죠. 가두리 양성. 그래서 A는 정수식 양성, B는 유수식 양성, C는 가두리 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형 동물의 양성법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식,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가두어서 키우는 것을 우리가 정수식 양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둑을 만들어 물을 가두어 양성한다. 자, 잉어류, 붕어류, 가물치, 미꾸리 등을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 용존 산소량이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는 대상종을 주로 키운다. 그래서 시설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 둑만 가두면 되기 때문에, 만들면 되기 때문에. 둑을 만들어서 물만 가두면 되기 때문에. 물은 줄어든 만큼만 보충한다. 증발한 것만 보충한다. 산소가 부족할 때는 수차나 에어레이션으로 부족한 용존 산소량을 공급하는 게 정수식 양성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유수식은 흐를 U자를 쓰는 거죠. 물을 흘러가게 해서 대상 생물을 키운다. 자,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하다. 주로 산간 골짜기라든지, 그 다음에 땅에서 물이 나오는 용천수를 이용해서 대상 생물을 키운다. 그래서 냉수성 주로 어류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강원도 산간 골짜기에서 송어를 양성할 때 유수식 양성을 사용한다. 산소 공급량은 얼마만큼 물이 많이 흘러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량은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례하는 게 유수식 양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해상 가두리 양성은 합성 섬유 그물에 가두리 안에서 양성한다. 물 아래에 그물로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 대상 생물을 가두어서 키우는 걸
해상 가두리 양성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이 자유롭다. 그물코를 통해서 이게 그물코가 이렇게 다 뚫어져 있겠죠. 여기를 통해서 물의 왕래가 자유롭다. 물의 이동

공이 자유롭다. 자, 용존산소 공급과 대사 노폐물 배출이 용이하다. 이 금호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바다의 공간 활용, 바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그래서 주로 활동성이 강한 어류, 농어라든지 조피볼락이라든지 넙치, 참돔을 양성하는데, 해상 가두리 양성 방법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두리를 설치하는데 적당한 장소는 어디냐? 당연히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적은 해역이 되겠죠.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적은 해역은 이렇게 섬이라든지 또는 곶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지에 만이라든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겠죠. 앞쪽이. 그래서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적은 해역. 그다음에 수면적이 넓고 물의 양이 많은 해역이 적당하다. 영양류가 적고 그다음에 수질이 맑은 해역에 가두리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적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죠. 한번 사용한 물을 계속해서 여과시켜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육수를 여과조에 걸러 계속 사용한다. 그래서 여과조는 침전 여과조와 생물 여과조, 물리적 여과, 생물적 여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여과시킨 다음에 적당한 수온으로 가열하든지 냉각시켜서 대상 생물에 가장 적합한 수온을 다시 사육수로 다시 순환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따로 또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자, 이러한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은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이 사육수조만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물을 계속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단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 여과 장치, 그다음에 펌프, 그다음에 수온 조절 장치, 그다음에 산소 공급 장치 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자,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게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A는 아까 정수식이었죠. A는 정수식 양성 방법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B는 아까 유수식이었습니다. 유수식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순환 여과식이죠. 순환 여과식.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은 우리가 폐쇄적 양성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생물을 키우는데 환경에 따라서 개방적 양성이냐, 또는 폐쇄적 양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개방적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열려 있느냐, 개방되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 양성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두리 양성이 되겠죠. 그래서 키우고자 하는 사육 조건, 즉 양성 조건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게 개방적 양성이고요. 폐쇄적 양성 같은 경우는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인위적으로 사육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죠. 조절할 수 있는 게 폐쇄적 환경이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순환 여과식 양성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C는 아까 가두리식 양성이었죠. 해상 가두리 양성은 활동성이 강한 농어, 조피볼락, 참돔 등에 적합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는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치어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어제 히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수조 온도가 22도씨에서 19도씨로 뚝 떨어졌어. 자, 히터는 수온을 높여주는 장치죠. 근데 이게 고장났기 때문에 수온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에어레이션용 블로워도 멈췄다면서 하니까

수온이죠. 첫 번째는 수온이고, 그 다음에는 산소 공급이죠. 원활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 거다. 그래서 산소 부족과 수온 변화가 치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다.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부족과 수온 변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두 가지다. 아까 과밀양식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했으니까 과밀양식은 아니고 pH 변화는 수소 이온 농도는 아예 언급이 안돼 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이 스트레스 요인이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FPC라고 얘기합니다. FPC.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어촌, 어항 등 생산 산지에서, 산지죠, 산지. 생산물이 나는 곳. 생산 산지에서 집하된, 모아둔 수산물을 선별하고, 가공하고, 포장하여 보관부터 운송, 판매까지 일괄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유통 단계보다는 유통 단계를 줄여서, 그래서 유통 단계를 효율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수산물 또는 농산물의 유통 방식이 산지 거점 유통센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FP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Fisheries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Cent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P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수산물의 산지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물을 모으고 수집하고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포장, 가공, 배송, 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아무나 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즉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야지만이 운영할 수가 있다. 자, 유통상 필요에 따라 정부로부터 다양한 수산물 인증, 뭐 수산물 이력제라든지 우리 계속 공부를 했었죠. 지리적 표시제, 수산물 품질 인증, 수산 전통식품 품질 인증 또는 유기수산물 인증 등을 받아서 상품 가치를 높인다. 즉 FPC에서 이러한 인증을 받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높아져서 소비자는 좀더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와 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자, 밑에 보면 기존에는 6단계였는데 FPC를 통한 유통 단계는 4단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게 FPC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 시스템은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복잡한 기존의 수산물 유통 구조와 미흡한 위생, 물류 환경, 그 다음에 불안정한 가격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생산자, 그 다음에 산지 위판장의 경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매인, 소비지 중도매 시장, 그 다음에 소비지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까지 요렇게 6단계를 거쳤다라고 하면 생산자가 산지에 거점 유통센터로 생산물을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판매까지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로 가거나 또는 대형의 마트하고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매상 소비자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통 단계보다는 줄어들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FP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2025년 충남 보령 외에 제주 한림, 강원 속초, 전남 안도 등 전국 13개소에서 FPC가 건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3개소를 추가 건립 중에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효과적인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 지정하는 유통 방법이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FPC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이 아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업은 정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까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산물의 수급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아까 생산에서부터 포장부터 판매까지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FPC가 할수 있기 때문에 수급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 모두 FPC의 효과,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사료 포장 방법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수산식품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제시문에서 어떤 수산식품의 저장 방법인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항이네요. 자,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PET 사료 안전사고는 51건으로 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 사료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사료 섭취 후 반려동물이 구토나 설사, 기타 이상 증상을 겪는 것 등이 PET 사료 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자, 전문가는 유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료 변질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자, 국내법 기준에 맞게 제조한 사료일지라도 잘못된 용기에 담거나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통하면 사료가 변질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포장이라든지 용기에 담을 때 또는 포장에 담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PET사료 제조에서 포장은 제품 유통 기한이나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자, 이에 현행 사료관리법은 포장에 관한 규격도 명시하고 있다. 자, 예컨대 레토르트 사료라고 나왔네요. 우리 레토르트라는 것은 가열 살균 장치를 레토르트라고 얘기하죠. 레토르트는 가열 살균 장치를 레토르트라고 얘기하고 이 레토르트 장치를 통한 포장지를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얘기하죠.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토르트 사료의 경우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 박을 여러 층으로 접착해 파우치 모양으로 만든 만큼 외형이 팽창, 변형되지 않고 내용물의 고유한 향미, 색채, 물성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레토르트를 사용해서 만든 포장지는 레토르트 파우치 안에 보관된 식품은 변형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사료 구매 전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사료의 용기 및 포장의 성분과 원재료, 중량, 유통기한, 제조원, 포장 재질 보관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포기하도록 사료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수산식품 저장 방법은 가열살균법입니다. 가열살균법. 자, 그래서 수산식품 중에 가열살균 방법에 대한 저장 방법으로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색소, 조직 등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가열살균을 하기 때문에 색소, 조직 등의 파괴를 초래할 수는 있는데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러한 살균 방법을 상업적 살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업적 살균. 초래할 수는 있지만 최소화시켜서 살균을 해야 한다. 상업적 살균을 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식품에 유기산을 첨가하여 pH를 낮춘다.

이건 가열 살균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자, 식품을 가열 살균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킨다. 가열 살균법에 대한 정의죠. 식품은 원래 상태에서 가장 가깝게 저장할 수 있다. 식품을 원래 상태에서 가장 가깝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저장법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좋은 저장법이 원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열 살균법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출제 평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강화 플라스틱 선박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선박을 재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항입니다. 자, 2번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체의 구조 중에 연골과 늑골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연골은 사람의 척추에 해당한다고 그랬고, 늑골은 갈비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유용동물을 분류할 수 있느냐? 두 종류인데, 두 종류에는 시반유가 있고, 파란유가 있는데, 시반유와 파란유를 분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문항이죠. 자, 4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입니다. 자, 5번은 어구어법 중에 끌그물 어구어법. 전개판이 있고, 그래서 끌줄과 전개판, 후리줄 그물로 연결돼서 임의 시간 동안 어구를 끌면서 조업하는 어법이 우리 끌그물 어법이고, 그중에 전개판이 있기 때문에 오토트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트롤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6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는, 선박에 끌어올리는 장치, 양망기라고 얘기했었죠. 양망기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7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유용동물의 양성 방법 중에 정수식 양성, 유수식 양성, 가두리식 양성, 세 가지 양성 방법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8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양식 어류 질병 중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수온과 그다음에 산소 부족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9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물 유통 중에 산지 거점 유통센터, 우리 FP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PC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10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식품의 저장 방법 중에 가열 살균법에 대해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5회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하고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회 11번부터 20번까지 새로운 10문항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교재로 보면 이제 중간까지 이제 거의 터닝 포인트까지 왔네요. 오늘은 5강의 후반부죠.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게시판에서 가에 들어갈 잔디의 종류네요. 잔디의 종류. 잔디 종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잔디의 종류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걸 한국형 잔디가 맞느냐 아니면 서양형 잔디가 맞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잔디 종류를 찾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의 종류는 꼭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꽤 높았어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내용 요소입니다. 자, 잔디는 크게 한국형 잔디와 서양형 잔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한국형 잔디는 일반적으로 난지형이 많습니다. 난지형, 따뜻한 곳에서 잘 사는. 서양형 잔디는 일반적으로 한지형이 많습니다. 한국형 잔디는 난지형이다? 아니에요. 난지형 잔디가 많아요. 서양형 잔디는 한지형이다? 아니에요. 한지형 잔디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한국 잔디는 고맙게도 뒤에 잔디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한국형 잔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형 잔디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벤트그래스, 왕복을 이렇게 붙지 않아요. 잔디라는 글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죠. 한국형 잔디는 우리나라 한여름 보세요. 굉장히 덥죠. 비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잘 살아남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거기도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에도 강하고 공해에도 강하고 담합성에도 강하고, 담합성은 이렇게 밟는 거예요. 거기에도 참 잘 살아요. 이렇게 키우기 편하고 강한 품종인데 반해 푸른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잔디가 파란색으로 1년 내내 있으면 좋겠지만 푸르는 기간이 5월에서 9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약간 뭐랄까요, 황금색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색깔로 색깔이 바뀌죠. 서양형 잔디는 상록성 단연초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토양 싫어합니다. 잎이 푸르른 상태로 있는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서양형 잔디는 굉장히 우리나라 여름 덥고 습할 때 너무 더워서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그 현상을 하고 현상이라고 해요. 하고 현상. 그러니까 너무나 고온일 때는 잔디가 자라지 않고 멈춰버리죠. 하고 현상.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시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자, 질문 게시판. 마당에 잔디를 심을 건데 뭘 심을 것이냐.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거실에서 마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잔디가 누렇게 말라버려요. 여름에. 우리나라 여름은 7, 8월이 들어가 있죠. 6, 7, 8. 특히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은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해서 고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잔디가 누렇게 됐다는 건 한국형 잔디가 누렇게 되는 9월 이상이 아니고 한여름에는 팔아야 되는데 누렇게 됐다는 게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어떤 품종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서양형 잔디가 심겨져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한대요. 내 담합성이 약한 품종. 그래서 마당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잔디는 서양형 잔디, 한지형 잔디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자, 답변. 내 발핌에 강하고 내 담합성 강하고 고온기에도 잘 자라는 잔디. 어떤 잔디인가요? 한국형 잔디, 난지형 잔디를 가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한국형 잔디 뒤에 뭐가 들어간다? 잔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잔디, 비로드 잔디로 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문제 아니죠. 처음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한국형 잔디는 난지형이 많고 서양형 잔디는 한지형이 많고
서양형 잔디면서 난지형인 잔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범이라 그랬어. 요거 특이한 놈 하나만 알고 갑시다. 자, 한국형 잔디는 이름에 뒤에 잔디라는 단어로 끝난다. 금잔디, 들잔디, 비로드잔디, 갯잔디. 서양형 잔디는 잔디란 글자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왕파폴, 벤트그레스. 그레스가 잔디라는 뜻이긴 합니다. 한국형 잔디 강해요. 병충해에 강하고 공해에 강하고 내담합성 발핌에 강하고 하지만 푸른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양형 잔디 파래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더울 때 생장이 멈춰버리는 하고 현상이 나타나고 하고 현상 그리고 키우기가 한국형 잔디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가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축 세 가지입니다. 닭, 돼지, 소. 자, 신화에서 바다 속 도삭산의 거대한 복숭아 나무에 살면서 태양이 비출 때 아침을 알리는 꽃기호네요. 꽃기호. 자, 끝. 모든 건 지금 닭이죠, 닭. 알겠죠? 뭐, 그래도 모를 수 있어요. 자, 꽃기호 소리를 내는 가축이 있습니다. 이 가축의 울음소리로 신호 삼아 세상의 모든 가축이 차례대로 울음으로 시간을 알렸다고 해요. 도삭산은 귀신의 소굴로 귀신들은 이 가축이 울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는 것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조상들은 이 가축의 울음소리를 통해 시간을 가늠하고 시간을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가축의 몸은 닭, 돼지, 소 중에 이 가축의 몸은 머리와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가 없어. 이 대신에 뭐가 있어요, 닭은? 근위가 있지, 근위. 근육. 뼈에는 기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자, 그럼 여기에 나온 건 뭐다? 닭이다. 닭. 자, 닭은 몸통, 머리,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몸통에는 기낭이 있습니다.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왜? 조류기 때문에. 뼈에는 기실이 있습니다. 뼈의 무게도 줄기 위해서. 뼈에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입에는 이가 없습니다. 부리가 있죠. 보통 부리가 있는 애는 이가 없습니다. 이가. 자, 방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배출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배출합니다. 방광이 없으면 항문이 총배설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깃털, 그냥 털이 아닙니다. 깃털. 깃털은 얼굴과 정강이를 제외한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온몸을. 그리고 피부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닭은 깃털로 덮여있죠. 땀샘이 없어. 그러니까 체온 발산을 잘할 수가 없어. 여름에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꼬리 끝부분에만 기름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의 특징이에요. 닭의 특징. 혹시 여기서 처음 알았던 게 있나요? 없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냐 돼지냐 소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이제 그 가축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뭐 대신 있어요? 치아가는.

저작 기능. 씹을 수가 없으니까 모래주머니에서 근이라고 그러죠. 먹은 음식물을 빠주는 역할. 작게 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죠. 모래주머니. 피부에 땀새 및 태화돼서 더위에 약합니다. 약합니다. 굉장히 더운데 땀샘도 없어.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안 돼. 거기에 닭털로 된 점퍼를 하나 입고 있으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자, 기역류. 그리고 갈라지지 않는 하나의 발굽. 닭은 발굽이 아니죠. 발가락 있죠. 자, 생리적 특성으로 다산성. 다산성 많이 난다는 거고. 다육성. 많이 키운 잘 키우는 거고. 잡식성.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뭐 잡식성은 맞는데 한꺼번에 많이 나진 않죠. 닭은 난용이죠. 난용. 네. 태생이 아니고 난생입니다. 계란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건 돼지의 특징이죠. 그래서 닭의 특징을 물어보는 12번 문항. 모래주머니가 있다. 피부에 땀샘이 퇴화해서 더위에 약하다.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볼까요? 다음 인터뷰에서 축산 전문가가 설명하고 있는 소의 품종이에요. 소의 품종. 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고 그랬죠. 젖을 주로 이용하는 젖소, 고기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기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자가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구네요, 유구. 유구가 뭐죠? 고기죠, 고기. 고기소. 고기 품종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 이 품종은 붉은 갈색 몸통에 흰색 얼굴을 가진 영국종 품종이에요, 영국종. 영국산 육구. 영국산 고기소. 뛰어난 육질과 번식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우. 우리나라가 원산지죠. 브라만, 어디가 원산입니까? 인도가 원산지죠. 샤롤레, 프랑스가 원산지죠. 해리퍼드, 영국이 원산지죠. 에버딘 앵거스, 둘다 영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털의 색깔을 보면 붉은 갈색 몸통에 흰색 얼굴을 가진 영국소 품종이에요. 붉은 갈색 몸통에 흰색 얼굴, 그게 뭐예요? 에버딘 앵거스는 무각의 검은색 소입니다. 무각의. 정답은 4번이죠. 해리포드. 자, 고기소 품종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기억나죠? 수능 특강에서 했던 그대로입니다. 한우는 황갈색. 황갈색. 우리나라 옛날 일소에서부터 발달한 소지요. 한우는 털색이 지금 황갈색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황갈색 말고도 배구, 하얀색 소, 흑우, 그리고 칙소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발견되면서 지금 다시 그 품종의 개체수를 늘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자, 에버딘 앵거스 영국이 원산지인 소고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대 뭐가 없다? 뿔이 없다. 무각종에서입니다. 무각종에서. 해리퍼드 털색 적 갈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얼룩소입니다. 유구. 샤롤레 다섯 가지 이 지금 제시된 다섯 품종의 소 중에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흰색에 유백색 연갈색 그리고 대형종입니다. 1톤이 넘어가요. 1톤이. 그래서 우리나라 배구와 우리나라 흰소 한우 흰소와 샤롤레를 지금 교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우의 몸집을 좀 크게 개량하기 위해서 샤롤레. 브라만 인도가 원산지인 소입니다. 회백색, 남적색, 흑색이고 어깨에 혹이 있습니다. 그 고기의 질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소입니다. 자, 거기서 한번더 이때 또 알고 한번더 외우고 가는 거죠. 자,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조사 보고서에 따라 조치해야 될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것은. 자, 농업인 A씨는 시설하우스에서 멜론을 재배하던 중에 작물의 이상 증상을 발견을 했네요. 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 보고서를 받았네요. 자, 조사 보고서 볼까요? 농가 의뢰 의견 발생 시기 25년 4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4월 초순부터 지금 5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됐네요. 발생 증상을 보니까 멜론의 잎 끝부분이 황하, 누렇게 황하되기 시작해서 식물 전체적으로 급속히 시들고 있어요. 그리고 고사하는 증상이 발생해서 발생주를 제거하면 그 옆주로 같은 증상이 나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볼까요? 현장 조사 결과 보니까 재배지 토양은 사양토입니다. 25cm 깊이에 단단한 층이 한번 있어요. 단단한 층. 한 번에 많은 물을 주면 뿌리층에 과량으로 물이 존재하는 토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양에 25cm 깊이에 단단한 토양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줘도 25cm까지는 흡수가 되는데 단단한 토양층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생기는 거죠. 웅덩이가. 물이 빠지 않고. 자, 2일 전에 관수 후 2일 전에 물을 주고 나서 뿌리층의 수분 함량과 EC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토양 수분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과습 상태야. 과습 상태. EC는 1.54에서 2.18 dpm였어요. 자, 멜론 포기 전체가 마르고 시드는 증상을 확인한 결과 곰팡이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곰팡이 질병인데, 곰팡이에 관련된 질병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토양층이, 25cm 밑에 토양층이 지금 단단하게 굳어서 물이 빠질라나. 그러니까 관수를 하면 물이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거 일단 물을 빨리 빼줘야지. 볼까요? 개분을 사용한다. 개분을 사용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EC 값이 나오긴 나왔는데 EC 값이 일단 높긴 해요. 근데 여기서 EC 값이 높다, 낮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개분을 사용한다는 건 뭔가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퇴비나 이거 부족했을 때 시험을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EC 값이 이만큼 나온 건뭐 더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개분은. 자, 살충제를 살포한다. 살충제. 뭐 하는 이야기죠? 해충을 죽이는 거잖아. 해충을 죽이는. 곰팡이균을, 이 곰팡이를 죽이려면 살충제가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살균제를 써야지. 살균제.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관수량을 절반으로 줄여 공급한다. 지금 어디예요? 뿌리층에 과량이 존재하는 물이 존재하는 토양이에요. 과습이야. 토양 수분이 과습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물을 덜 줘야죠. 물을 덜 줘야지. 자, 수확이 끝난 후에 토양을 30cm 이상, 이 25cm 깊이에 단단한 층이 있으니까 이걸 깨줘야지. 깨줘야지 수분이 밑으로 가죠. 그래서 뿌리 있는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게끔 이렇게 심경을 해줘야 되는 게 적절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디귿과 리을. 자, 이 부분은, 이 문항은, 뭐랄까, 특별한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지금 문제가 나오죠. 물을 주면 과다 많은 양의 물이 존재. 그 이유는 25cm 깊이에 단단한 토양층이 있어. 단단한 토양층 때문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파악이 됐으면 관수량 줄여야 된다는 건 뻔한 그 찾아낼 수 있겠고 수확이 끝난 후에 30cm 이상, 25cm 깊이에 단단한 층을 깨줘야 된다는 것도 금방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걸 정답을 찾는 데에는 뭔가 좀 식물적인 뭐 전문적인 용어가 좀 들어가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그냥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1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 16번 문항을 한번 보죠. 자, 다음은 동물 백신에 관한 기사입니다. 물음에 답하죠. 백신은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리기 전에 이 백신을 맞아놓으면 몸에 상처가 생겨서 그 질병에 대해서 좀 이겨낼 수 있는 백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간은 입,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질병이네요. 입,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질병으로 국내 축산업에 오랜 기간 막대한 피해를 남겨준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정부는 해당 가축 전 두수에 의무 접종을 시행 중이지만 이 질병은 가축의 입이나 혀, 그러니까 구강이나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질병. 어떤 질병이에요?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뻔한 단어잖아요, 지금. 구제역. 그렇죠? 구제역에 대한 예방 백신을 의무 접종 시행 중이지만 사용 중인 백신의 전량 그 백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입에. 자, 세모세모 회사는 수입 백신에만 의존해서는 긴급 상황 대응도 어렵고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백신도 만들 수 없다면서 해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의식은 기업 창업으로 이루어졌네요. 어떤 기업이겠어요, 지금? 어떤 기업?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겠지. 백신을. 자, 이 기업은 기술력은 대장균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반에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유전자 제조업이네요. 유전자 제조업. 백신의 유전자 제조업 기술을 활용해서 백신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실험 단계에서 이 기술의 효능과 안전성은 이미 검증을 했어요. 현재는 시제품 생산 조건을 확립하는 그 단계에 있다는 제시문입니다. 자, 15번 볼까요? 위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가축 질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에 들어갈 게 입,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질병,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이네요. 자, 이 질병은 구제역입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 감염병인가? 구제역으로 폐사한 가축을 사람이 만졌을 경우에 사람도 구제에 걸리는가? 그렇지 않지요. 인수공통 감염병 아닙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발굽이 둘로 나누어진 가축을 감염을 시키는 질병입니다. 우제류라고 그래요. 우제류. 하나로 된건 단제류. 말은 단제류죠. 우제류는 소도 우제류, 돼지도 우제류, 염소도 우제류.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이 아니죠. 동물에게만.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는, 그리고 전염되는 동물 제1종 가축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제역. 구제역이 2010년도 그때는 거의 우리나라를, 2010년도 그 즈음에서 우리나라 싹 한번 휩쓸었어요. 거의 뭐, 우리나라의 소, 돼지 80% 이상 다 없앴으니까 굉장히 위험병이죠. 그때는 예방접종도 없었고, 그래서 걸리면 살처분하는 건 당연했고, 반경 몇 킬로 내에는까지 다 살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죠. 예방접종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 그쯤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아, 이건 예방접종이 있다, 없다, 이제 이것도 그 시험의 정오 답지로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구제역.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구제역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돼지, 소, 다 걸립니다.

증상은 구강, 점막, 발톱 사이에 수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종창 유방염이 생기고 감염 경로는 다리요. 직접 가축끼리 닿아서 되는 직접 접촉,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사람이 감염된 가축을 만지고 와서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만지면 그래도 감염이 됩니다. 비말에 의한 전파. 대책은 이제 예방접종 있어요.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걸리는 개체는 살처분 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은 제1종 가축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기사에서 동물 백신을 만드는데 적용된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11강에, 친환경 방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 반문도 굉장히 잘 나와요. 우리, 그러니까 20강, 그러니까 수능 특강 기준에서 20강 문항의 반문이 사례를 보고 사례를 찾아라는 이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주로 나누려면 생명과학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를 봐야죠. 자, 일단 조직 배양 기술에서 대량 증식 기술. 하나의 개체에서 여러 개의 생색점을 치운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키우면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죠. 굉장히 작은 생장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생장점을 이용해서 하나의 개체로 성장을 시키면 무병 개체로 만들 수가 있죠. 병이 없는 묘목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배양으로 배배양, 꽃밭배양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반응기, 바이오리액터를 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뭐 이런 성분 같은 걸 따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동물 생명공학에서는 수정란 복제와 체세포 복제가 있어요.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 근데 체세포 복제는 수정란을 그냥 나눠요. 그럼 얘가 나눠져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결국 또 하나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개가 생기겠지. 얘두 개는 DNA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두 개의 복제된 동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수정란 복제예요. 체세포 복제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를 하고 체세포에서 이렇게 많은 체세포에서 세포 핵을 꺼내요. 그 세포 핵을 난자에다 집어넣고 전기적 충격을 주면 얘가 수정란이 됩니다. DNA는 어디에 있어요? 세포 핵에 있죠. 세포 핵에. 그래서 이 체세포를 공여해준, 체세포를 준 동물과 똑같은 DNA를 가진 동물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체세포 복제 기술이에요. 물론, 우리가 농업 기초 기술이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체세포 복제 100% 똑같다는 말을 쓰는데, 만약 이제 농업 쪽이나 생명과학 쪽으로 대학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이렇게 체세포 복제도 완벽한 복제는 아니라는 걸 대학 수준에서는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능을 볼 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농업 기초기술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수능을 볼 때는 체세포 복제는 복제 동물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분자 표지 기술. 분자가 표지판 들고 있어요. 나 누구라고. 눈으로 봐서는 가늠이 안 돼. 얘가 쟤인지, 얘가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어.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그걸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 차이를 감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정확히 얘가 누군지를 감별을 하지. 그래서 분자 표지 기술이 보통 이제 서술이 될 때, 답지나 선택지로 서술이 될 때, 무엇을 이용해서 비교를 했다. 판별을 했다. 아니면 DNA 마커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술된 건다 분자 표지 기술이 들어간 사례가 됩니다. 자, 식물의 형질 전환 방법, 유전자 재조합 방법. 그러니까 없던 형질을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죠. 아그로 박테리아 이용법. 흙 속에 사는 아그로 박테리아가 DNA를 옮겨

자기 DNA를 심을 수가 있어요. 심어져서 이제 그건 이제 암을 일으키는 건데, 그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빼고 사람이 원하는 유전자를 거기다 넣어 놓으면 이 아그로박테리아가 유전자를 집어 넣어 주죠. 그럼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작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자 청법, 유전자를 텅스텐으로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유전자 총을 쏴요. 쏴서 새로운 유전체를 접합시키는 방법, 유전자 총법. 원형질체 융합법, 세포 융합법. 그리고 돌연변이 있어요. 돌연변이 유도 방법에는 물리적 방법하고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 방법은 방사선이나 자외선 같은 빛을 쬐서 기존에 없었던 것, 그 DNA를 약간 좀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방법. 화학적 방법은 돌연변이 유도 유기화 물질로 처리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6번으로 다시 와서 위 기사에서 동물 백신을 만드는데 적용된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범주예요. 자, 여기서는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백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이러스 유사 입자, 대장균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기반으로 했는데 유전자를 어떻게 재조합해요.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이에요. 유전자 재조합. 다른 유전자를 가져와서 기존에 없던 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생명 공학 기술은 형질 전환 기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들어간 사례를 찾아봅시다. 자, 생장점을 배양해서,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을 하지 않고 생장점을 배양해서 그걸 키워냈어. 조직 배양이죠. 자, 분자 표지를 이용해서 수박 품종을 어떻게 구별을 했어? 분자 표지. 그냥 분자 표지가 그냥 나왔네. 배 발생 세포를 배양해서 튤립 인공 종자를 생산했어. 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것도 조직 배양.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넣었네. 다른 유전자를 옥수수에 넣어서 제초제 저항성을 높였어. 이게 유전자 제조 형질 전환 기술이 되겠습니다. 감마선을 처리했습니다. 감마선 처리, 자외선 처리. 이건 돌연변이죠. 돌연변. 그래서 16번. 동물 백신을 만드는데 적용된 건 유전자 재조합법.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사례가 들어간 게 유전자를 삽입함, 제초제의 저항성 유전자를 삽입함 옥수수 품종을 생산한 사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볼까요? 다음 SNS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조치 사항이네. 가에 들어갈 조치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트랙터 연습 중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고등에 관련된 문항이네요. 경고등. 이게 수능 특강에 17강? 17강 후반에 나와 있나 그럴 거예요. 이게 경고등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네. 설마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운전을 하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네. 자, P는 파킹, 주차 브레이크를 얘기합니다. 이게 점등되어 있으면 현재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던 상태예요. 자, 이건 바깥에서 또 뭔가 지금 들어오네요. 공기 여과기가 막혔을 때 점등되는. 그러니까 이게 막혔으면 공기 여과기를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청소를 한번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자, 이건 오일. 엔진 오일에 이상이 있을 때. 오일에 이상이 있으면 금속이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윤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상이, 에게 경고등이 들어오겠죠. 자, 이건 열선이죠, 열선. 예열 시스템입니다. 예열 시스템. 가솔린 기관에 쓰지 않고 디젤 기관에서 겨울에 압축 착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우면 엔진 자체가 꽁꽁 얼어 있으면 압축을 했을 때 착화가 잘 되지 않아서 엔진 자체를 조금 예열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건 아마 이게 없으면 기름 없나 보다 그럴 건데 밑에 DEF는 배기가스에서 좋지 않은 나쁜 걸좀 걸러주는 요소수 부족했을 때 점등됩니다. 역시 가솔린 기관이 아니고 디젤 기관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뭐 같아요? 건전지인지 알겠죠? 네. 충전계통, 전기계통에 이상이, 전기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되는 경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트럭트 연습 중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무슨 경고등인지 사진을 찍어 보내줄래 하니까 이거네요. 이거 뭔가요? 이거 오일이죠. 오일. 엔진 오일 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경고등이니까 오일을 보충을 하든지 오일을 갈든지 하여튼 엔진 오일과 관련된 조치 사항이 나오면 되겠네. 자, 연료를 보충한다. 아니죠. 배터리를 충전한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아까 그 전기 표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사륜 구동 등 의미없고요. 엔진 오일 교환.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PTO 표시 등. PTO. 파워 테이크 아웃. 파워 테이크 오프. 농업 동력 기계에서 농업 그 작업기로 동력을 주는 동력 동력을 주는 축이 PTO죠. 그러니까 PTO가 들어가 있을 때는 PTO 표시 등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엔진 오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18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거래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적절한 것은 농산물 거래 방식이네요. 뉴스를 보니 사과가 풍년이라 가격이 떨어졌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비싸게 사고 있는가? 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유통 과정이 복잡해서야.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 유통 과정이 복잡해서 유통 비용이 붙어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올 때는 좀 비싼 가격에 나오게 되겠죠. 자, 너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면 좋을 것 같아네.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거래 방식이 적용된 사례는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아.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로 바로 가는 거래. 시장 외 거래죠. 무슨 거래인가요, 이게? 직거래죠, 직거래. 농산물 거래는 크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로 나눠볼 수가 있죠. 현물은 현재 물건이 있어. 팔고자 하는 물건이 요 앞에 있어. 이걸 파는 게 현물 거래예요. 선물은 아직 물건은 없어요. 물건은 앞으로 나올 거야. 근데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하는 거지. 가격, 뭐 이렇게 물량 등을 선물. 자, 현물 거래에는 크게 시장 거래, 도매 시장 거래, 소매 시장 거래, 그리고 시장 외 거래, 시장으로 가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산지 직거래, 시장 외 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도매 시장 거래는 단순하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디로? 도매 시장으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도매 시장으로. 그래서 도매 시장에서 뭐 경매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도매 시장에서 소매 시장으로, 소매 시장에서 다시 소매상으로 가서 소비자에게로. 이게 도매 시장에서 이제 유통 과정이고, 소매 시장은 도매 시장 과정, 그냥 소매 시장으로 바로 가서 소매 시장에서 뭐 소매점을 받은가, 소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거죠. 여튼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데 뭔가 단계가 있어. 이 단계가 있으면 이 중간 단계에서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비싸지죠. 그래서 나온 게 직거래. 직거래. 중간에 유통 마진. 그러니까 생산자는 오히려 조금 더 비싸게 받아도 돼요. 소비자는 도매 시장 거래, 소매 시장 거래보다는 훨씬 더싼 가격에. 싸지만 생산자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그런 직거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항에 나타난 건 뭐예요?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아.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면 좋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가는 무슨 거래다? 직거래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직거래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말 마켓. 주말에서는 시장에서 에어박을 판매하였다. 이거 직거래 가능하겠네. 자, 장목반을 통해 생산자가
장목반을 통해서 소비자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직거래가 아니죠.

뭔가를 하나 통했으니까. 아파트 직거래 장터에서 당근을 판매했다. 이것도 직거래의 한 종류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사전 계약한 가공업체에 부채를 납부했어. 사전 계약했어요. 사전 계약.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지. 사전에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18번은 직거래를 얘기했고, 그 직거래 사례는 기업과 디귿으로 됐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거래는 현물 거래하고 선물 거래 있다는 거. 선물 거래는 또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로 나눠진다는 거. 선물 거래는 중개소가 있다. 선도 거래는 중개소가 없고 생산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판매자와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뭐 가격도 흥정하고 방법도 흥정하고 그렇고 그런 게 선도 거래. 선물 거래는 중개소가 있어서 뭔가 표준화된 방법, 거래 방법이 있다는 거. 자, 농산물 거래는 현물과 선물이 있다. 현물 거래는 도매 시장 거래, 소매 시장 거래, 산지 직거래가 있다. 그리고 선물 거래에는 선물 거래와 선도가 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중개소가 있어서 뭔가 표준화된 거래 방법이 있다. 선도 거래는 판매자와 판매를 할 사람과 판매를 할 사람과 그걸 살 사람이 둘이 신용으로 언제 얼마 주고 살 건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뭔가 좀 위험성이 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죠.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조경 수목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통 조경 수목을 물어보는 문제 어떤 형태가 많았어요? 그 평면도, 설계 평면도, 소공원이나 해서 이렇게 그 식재 설계도를 주고 여기에다가 어떤 수목을 식재할 것인가, 그리고 조건을 몇개 줬죠. 얘가 뭐 교목성이라든지 관목성이라든지 또는 낙엽이라든지 상록성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걸 키울 것인가, 어떤 걸 식재할 것인가 이런 문항이 많았는데 이건 그냥 어떤 조경 수목을 주고 그 수목에 대한 특징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제네요. 자, 이 나무의 자생지는 추운 고산지대에서 온대 중부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보다는, 그러니까 열대보다는 좀 추운 곳에서 주로 사는 나무 수목인가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이 나무는 모두 인공적으로 심어 놓은 나무들이에요. 우리 이 주위에서 만나는 건. 껍질이 유난히도 하얘요.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지질 성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방 성분, 기름 성분이 많아서, 불에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잘 탄다 해서, 이 나무 이름이 유래가 됐네요. 자, 뿌리는 땅속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천근성, 파고들 수 없는 천근성, 뿌리가 얇게 박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뿌리채 쓰러지는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목재는 국보 팔만대장경의 일부가 되었고, 팔만대장경 만드는데 이 나무가 쓰였다는 얘기고, 껍질은 신라의 천마도가 되어 역사적 산물이 되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 불을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나서 나무 이름이 생겼대요. 자작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이렇게 수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특강이나 이런 데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게뭐 소나무나 은행나무 좀 일반적인 나무인데 그나마 좀덜 일반적인 나무 자작나무. 자, 자작나무는 화렵, 낙엽, 화렵, 교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키가 크고 낙엽이 주고 이파리가 넓적하다는 걸알수 있죠. 높이는 20m에 달하고 나무 껍질이 백색이며 옆으로 잘 벗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나온 나무는 이때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작나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화렵, 낙엽, 화렵, 교목이라는 거. 자, 이 나무는 식물의 형태에 따라 관목이다. 교목과 관목과 만경목은 지금 충분히 다 비교 가능하죠. 자, 관목 아니죠. 관목은 키가 작습니다. 교목이고, 낙엽 유무

0: 많습니다. 일단 호화 나오면 노화도 나와요. 그렇죠? 탄수화물, 전분에 물을 주고 열을 가하면 팽윤해지는 호화. 호화된 전분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딱딱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게 노화. 당화는 식혜 만들 때죠. 식혜 만들 때 단당류 분자가 다른 당류와 결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화학적 변화, 단맛을 내는 당화, 염지, 소금, 설탕, 아질산염 등의 재료를 고기에 침투시키는 공정, 그리고 유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체를 굉장히 세게 교반을 해서 물 분자 안에 기름 분자를 넣든지, 기름 분자 안에 물 분자를 넣든지, 수중유적형이 되든지, 유중수적형이 되든지 해서 이렇게 섞이게 좀 안정화시키는 게 유화가 되겠습니다. 발효, 혐오나 세균, 미생물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해서 알코올 또는 유기산 또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건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리는 많이 있습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 식품 가공 원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원리는 삼투화입니다. 삼투화. 배추를 절인다, 아니면 메스위청을 담근다. 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농도에 있던 수분이 고농도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 삼투압 현상이죠. 자, 제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당을 담은 그릇에, 아하, 효모 나왔네, 효모. 효모 미생물. 효모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바로 발효 나와야죠, 발효. 효모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미생물인 효모가 효소를 이용해서 유기물 포도당을 분해를 합니다. 이때 뚜껑이 덮여 있기 때문에 산소를 통한 호흡이 불가능해서 무산소 호흡이 이루어져요. 효모는 포도당을 완전히 분해시키지 못하고 알코올을 만들어요.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ATP,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물질, 이걸 만드는 거. 뭐예요, 이게? 발효죠, 발효. 그러면 발효가 적용된 식품, 식빵, 발효해요? 발효하죠. 사과잼, 젤리와 잼은 안 하죠. 포도주, 발효하죠. 파운드 케이크, 발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적용된 식품은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회도 이제 끝났습니다. 똑같은 걸 지금 5번에 걸쳐서 지금 풀어보고 있어요. 내용이 중복이 된게 지금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높았거나 올해도 출제될 확률이 많은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6회부터 10회까지 또 5번의 그 연습 기회가 남았습니다. 충분히 해서 우리 1등급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6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해도 용령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에 쓰는 특강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양 관광과 크루즈 산업에서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기출문제 우리 성향이 분석을 해보면 자, 해양 관광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요. 크루즈 산업에서 반드시 계속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문항이 출제되는 중요한 단어,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양 관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광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관광이라는 것은 남는 시간, 여가죠. 여가를 활용해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연이나 문화 등의 환경을 배경으로 심신의 안정을 위해 관광 대상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행위를 우리가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관광 산업의 의의는 자, 관광은 3차 산업이죠. 자, 관광은 3차 산업의 꽃으로 타 산업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자원 소모율이 낮은 무공해 산업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경관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서 그 보러 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 소모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원 소모가 낮은 무공해 산업으로 문화교류 및 그 다음에 국제 친선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화재 보호 보존 및 균형 있는 국토 개발에도 기여하는 게 관광 산업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해양 관광이라는 것은 해양 관광은 자, 내륙 관광과는 달리 육지 관광과는 달리 관광 행위가 해역과 연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해양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해양 관광과 내륙 관광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관광은 계절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 주로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온, 수온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계절성이 크다. 계절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관광의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해수욕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만 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온과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처럼 계절성이 해양 관광은 크다. 계절성은 있죠. 내륙 관광도 있으나 해양 관광에 비해 그렇게 큰 영향은 더 적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안전성 측면에서는 해양 관광은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가 1차 목표이다. 바다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 그 다음에 목숨과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이 격변함으로 안전 확보가 1차 목표이다. 자, 환경 변화가 적어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해양 관광에서보다는 내륙 관광에서는 더 낮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시설 내구성 측면에서는 해양 관광과 관련된 시설은 바다의 파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부터 잘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파도와 바람 등에 견디기 위해 내구성이 중요하다. 자, 해양 관광보다는 육상의 일반적 상황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필요하다. 자, 시설 투자비는 해양 환경을 견디기 위한 방파제라든지 선착장 등의 기반 시설 구축에 아까 해양 레저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반 시설 구축에 많은 투자비가 필요하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 거기에 비해서 내륙 관광은 해양 관광에 비해서는 투자비가 낮은 수준이다. 자, 환경 영향은 해양 관광 같은 경우는 자, 오염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해양 쪽이죠. 그래서 해양은 오염에 민감하여 한번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는 복구가 어려워서 환경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자, 상수원, 그 다음에 하천 수질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는 뭐에 비해 적다라는 거야. 환경 영향이 해양 관광보다는 해양 쪽보다는 내륙 쪽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과
내륙 관광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해안 관광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관광은 대부분 해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이죠. 그래서 해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주로 해양 자연 자원을 해양 자연 자원을 상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계절에 따라서 비수기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지역 사회와의 마찰 가능성이 높은 게 해양 관광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특히 관광 개발로 그 지역이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을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얘기하죠. 난개발에 의해서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대부분 해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은 환경이 파괴하게 되면 그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업이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 난개발에 의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역사회 마찰 가능성의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많은 외지의 대기업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그 지역의 해양을 기반으로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개발한 시공사나 그다음에 회사나 운영하는 회사나 이쪽으로 많이 가게 돼서 지역은 발전할 수 있지만 정작 소득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찰도 있을 수가 있다. 자, 접근성이 불리하다. 내륙 관광에 비해서 해안 관광은 바다에 위치하는 관광지가 되게 많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환경 제약이 크다라는 것은 자, 관광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최소화하면서 해양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 자체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 제약이 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아까 기반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내륙 관광에 비해서는 많이 소요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해안 관광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해안 관광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관광의 유형은 크게 해양 의존형과 해양 연관형,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해양 의존형은 스포츠형, 휴식 휴양형, 유람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의존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해양을 이용해서 해양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 스포츠형은 레저 부분이 많죠. 타는 거, 보팅, 서핑이라든지 윈드 서핑, 그다음에 요트나 보트, 세일링 요트, 카누, 제트스키, 패러세일, 수상스키, 수상 오토바이가 스포츠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은 스포츠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휴식 휴양형은 바다 수영, 물놀이, 일광욕인 해수욕, 그다음에 조개잡이, 해변, 동식물 채취하는 조간대 수렵, 그다음에 해안 낚시, 암벽 낚시에 해당하는 바다 낚시. 갯벌 생태 체험, 철새 관찰이 휴식 휴양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유람형은 관광 유람선을 타긴다든지 여객선을 탄다든지 크루즈 등을 이용하는 게 해상 유람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고요. 자, 물속에 있는 경관을 감상하는 거 해중 경관 감상인데 잠수정 또는 해중 전망대 등을 통해서 물속의 경관을 감상하는 건 유람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양을 이용하진 않지만 연관된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양 연관형 관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해변 스포츠라든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활동, 해변 축제, 이벤트 참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해양 경관을 조망한다든지, 낙조를 감상하는 거, 해양 연관형에 해당되고요. 자, 어촌민속 전시관이라든지, 역사의 유적을 답사하는 것도 해양 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해양 연관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 연수회의 연구 학습 등의 목적을 위한 방문이라든지 또는 어항, 어장을 관람하고 수산물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들은 기타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관광의 유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해양 관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 우리가 관광의 종류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관광은 무동력 레저와 동력 레저, 그 다음에 잠수 등으로 이렇게 우리 레저 시간에 구분한 것처럼 무동력, 동력, 잠수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인 해양 관광의 종류가 어촌 체험 관광이죠. 그래서 어촌의 문화와 해양 자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 관광 활동으로 어업에 관광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는 휴식과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촌 체험 관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로 어촌 체험 관광의 대표적인 게뭐 갯벌 체험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곳에 둑을 쌓아놓고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사람이 직접 가서 물고기를 잡는 뭐 독살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촌 체험 관광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해중 관광은 물속에서 잠수정을 통해서 또는 해중 전망 등을 통해서 물속을 볼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해중 관광이죠. 그래서 잠수정을 이용해서 바닷속 환경을 볼수 있는 활동으로 산호초의 파괴와 같은 환경 훼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따라야 된다. 즉, 물속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속 경관을 즐겨야 한다라는 거죠. 자, 크루즈 관광, 우리 뒤쪽에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선박을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관광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선박 내에 숙박과 식음료, 위락시설,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등을 갖춘 걸 크루즈 관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조트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리조트 관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변 또는 해양에서 자연 경관 관람 활동과 함께 휴양을 위해 마련한 리조트 내에서 숙박도 해결하고 식사도 해결하고 해양 레포츠도 리조트 내에서 할수 있고 휴식 등을 취하는 관광을 리조트 관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 관광의 종류, 우리 리조트 관광까지 구분을 해봤고요. 다음은 자, 우리나라 해양 관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의 여건을 보면 해양 관광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죠.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뛰어난 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해역별 특성이 다르다. 동해, 남해, 서해의 특징이 완전히 틀리죠. 특히 동해와 서해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자연 현상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관광 자원도 달라진다. 자, 구체적으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특징을 보면 동해안은 조차가 적고 썰물의 높이 차가 우리가 조차라고 얘기하죠. 조차가 적고 탁도가 낮으며 물의 투명도가 높은 거죠. 낮으며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주로 탁도가 낮기 때문에 물의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도가 또 서해나 남해보다는 높죠. 그래서 서핑이라든지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 상품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 조류가 강하고 탁도가 좋지 않고 도서 지역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주로 갯벌 체험이라든지 뭐 독살 체험 이러한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해안은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이 복잡하나 탁도가 낮고 조차가

동해와 서해의 중간 수준의 형태를 중간 수준의 정도를 보이는 게 남해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 관광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문제점은 독창성이 떨어진다. 어디를 가나 비슷한 것들을 보고 즐길 수가 있다. 동해안은 동해안 자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서해안도 마찬가지로 서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 상품들이 대부분 단조롭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독창성이 떨어진다. 유사한 형태의 관광 사업을 다수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도입되는 시설이 천편일률적이어서 관광지별 개선과 신선함이 많이 떨어진다. 어딜 가나 비슷한 관광 상품을 볼 수가 있다. 자, 해양 관광의 패턴이 단순하다. 경관 감상이나 그냥 자연적인 경관 감성이나 해수욕이 대부분이며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콘텐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자, 관광지의 유지 관리가 미흡하다. 한번 개발을 할때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광지 관리 책임이 있는 시군은 유지 관리보다 신규 관광지 조성에 관심이 더 많다. 더 많아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존에 만들었던 시설이 노후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자, 관광지 주변에 무분별하게 시설들이 세워져서 난립해서 방문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자, 해양 환경 오염에 취약하다. 주변 지역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선행되지 못하고 관광지가 개발되는 경우죠. 못해. 관광지 개발 후에 가장 문제점은 아까 연안 생태계 파괴를 야기시킨다.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지역 소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안 생태계 파괴를 할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느냐?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해양 관광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별이 아니고 각 부처별, 그다음에 시도별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인한 중복 투자. 그러니까 어느 시군구에서 똑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 각 부처별로, 시도별로 중복 투자 않고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중복 투자 방지 및 일관된 해양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함께 관리를 해야 한다. 자, 다양한 해양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자, 해양 관광 소비자의 육성과 해양 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 조사를 토대로 자, 해양 관광 공급 시장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이고 고유한 시장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슷한 그러한 관광 상품보다는 각 지역마다 독창적인 것을 집중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 소득이 지역 주민에게도 가야 한다. 자, 해양 관광 개발 시 초래될 수 있는 어촌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득이 지역 주민에게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 발전 방안까지 우리 해양 관광의 발전 방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해양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라는 것은 순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순항한다. 자, 크루즈는 순항한다는 뜻이다. 즉, 배나 항공기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

돌아다니는 걸 순항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자, 크루즈 관광의 정의는 출항항과 기항항이 똑같아. 자, 보통 우리가 크루즈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항에서 출발 사람을 태우고 출발하고 쭉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다시 출발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기항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기항지를 다 거쳐서 다시 원래 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크루즈들이 크루즈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죠. 출발항과 기항이 동일한 것으로 운송보다는 위락과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크루즈 관광하면 운송보다, 즉 이동보다 A에서 B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배 안에서 즐기고 그다음에 기항지에서 그 문화를 또는 그 자연 광경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게더 목적이다. 그래서 운송보다는 즐기는 거, 위락과 관광을 위한 여행을 의미한다. 자, 크루즈선의 정의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고도의 방진, 소리를 막는 방음 기술과, 자, 방진은 진동이죠. 진동을 막는 거, 방진, 방음 기술과 고급 인테리어 기술이 들어간 선박으로 관광, 유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크루즈 산업이다. 자, 크루즈선의 정리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크루즈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크루즈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문항을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크루즈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크루즈 산업은 여객이나 화물 수송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여객이나 화물의 수송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즐기는 거, 순수한 유람이 목적이다. 순수한 유람이 목적이다. 자, 시간 활용이 우수하며, 시간 활용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그 선박에서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A에서 B까지 가는 그 이동이 아니고 이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선박의 즐길 거리를 가지고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우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넓히고 색다른 체험을 선박에서도 할수 있다. 그래서 시간 활용 측면에서 낮 시간은 주로 새로운 경험이나 관광을 하고, 야간에는 선내 구비된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위락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크루즈선의 선박은 규모가 보통 대형이고 다양한, 우수한, 훌륭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자, 크루즈 산업의 구성 요소는 크루즈 관광객이 있어야 되겠죠. 크루즈 관광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 상품 서비스 활동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선박과 선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 산업의 수요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소득, 생활수준, 문화 등에 의해서 크루즈 관광객의 수가 결정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관광 상품에, 이 크루즈 관광 자체가 관광 상품에 서비스 활동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것들이냐. 기항지 관광의 매력들도 있어야 되고요. 정부, 지자체, 영업체 등이 개발한 독자적인 관광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자, 크루즈 산업의 공급 역할을 한다. 선박과 선사는 크루즈 산업을 위한 선박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크루즈선 자체가 크루즈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크루즈 산업의 구성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크루즈 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를 분류해 보면 크루즈 선박의 크기, 그 다음에 승객 수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규모에 따라서 크루즈를 구분해 보면 소형 크루즈, 중형 크루즈, 대형 크루즈, 초대형 크루즈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형 크루즈 같은 경우는 선박 크기가 글로스 토네이지, 총톤

승객수죠. 총 톤수가 2만 5천 톤 이하를 얘기하고요. 승객수는 500명 이하를 얘기합니다. 중형 크루즈는 2만 5천 톤을 초과하고 7만 톤 이하를 얘기하고 승객수는 500명에서 1,700명 이하를 얘기합니다. 대형 크루즈는 7만 톤을 초과하고 10만 톤 미만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요. 만 1,700명을 승객수는 1,700명에서 2,500명 미만을 얘기합니다. 초대형 크루즈는 10만 톤 이상이다. 총톤수 10만 톤 이상의 승객수 2,5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크루즈를 초대형 크루즈로 분류를 할수 있고요. 자, 어디를 항해하느냐에 따라 항해 구역에 따라서 하천을, 즉 강만을 이동하면 하천 크루즈라고 얘기하고요.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면 연안 크루즈, 그 다음에 원양을 항해하면 해양 크루즈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여행을 분류해 보면은요, 대중 크루즈, 그 다음에 고급 크루즈, 그 다음에 특수 크루즈, 고급 크루즈, 그다음에 호화 크루즈, 특수 목적형 크루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대중 크루즈라 같은 경우는 대중시장 크루즈라고 불리며 전체 크루즈 산업 수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자, 단기 크루즈 2일에서 5일을 단기 크루즈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크루즈는 7일 이내, 그다음에 장기 크루즈는 9일에서 14일에 세 가지 타입이 있다. 대중 크루즈에 세 가지 타입이 있으며. 숙박시설 및 서비스는 일반 호텔급인 경우를 우리가 대중크루즈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중크루즈 같은 경우는 짧은 여행 경로에 중점을 두고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의 수입의 약 60%는 대중크루즈가 차지한다. 자, 고급 크루즈는 크루즈 시장에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주일 항해부터 2주, 3개월짜리 장기 항해까지 있다. 자, 고급 크루즈는 1급 리조트 호텔과 동등한 숙식, 오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고급 크루즈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호화 크루즈는 크루즈 시장의 약 6%를 차지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크루즈 중에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 비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시장 크루즈들과 달리 긴 여행 일정,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일정짜리도 있다. 그래서 긴 여행 일정과 이국적인 대상지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호화 크루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특수목적형 크루즈는 고래 구경이라든지 또는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생물학 크루즈 등 특수한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게 특수 목적형 크루즈이다. 그래서 크루즈 시장의 약 4%를 차지하고 기본 음식과 주류만 제공하고, 즉, 우리가 크루즈라는 것은 선박에서 많은 것을 즐기는 게 원래 위락시설을 즐기는 게 크루즈라고 하면, 반면에 특수 목적형 크루즈는 하나의 목적만을 충족하고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특수 목적형 크루즈죠. 그래서 고래 구경 한다거나 스쿠버 다이빙만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것은 기본 음식과 주류만 제공하도록 설비된 게 특수 목적형 크루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 국내 크루즈 관광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양 크루즈는 부족한 실정이고,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관광 크루즈가 시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연안 크루즈와 유사한 사업으로 유람선이 있죠. 유람선 관광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남해나 이쪽으로 가면 한라스도 국립공원이 있죠. 거기서 대부분 숙박은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다시 원래 출발항으로 돌아오는 짧은 시간에 자연 경관만을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크루즈를 우리가 유람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람선 관광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등록 관청별로 남해 지방 해양 경찰청이 전체의 약 45%가량으로 가장 많다. 자, 등록 유람선의 대부분은 총 톤수 30톤 이하이다.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30톤 이하로 연안 크루즈의 역할을

역할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문제점은 크루즈 사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자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크루즈 선박 기항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미흡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크루즈 업계 동향에 대한 국제적 입지가 부족하다. 자, 크루즈 관광과 연계할 상품 개발이 미흡하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가 있느냐? 자,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규모를 결정해야 되고요. 자, 새로운 항만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사업비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항만이나 유휴, 수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유휴 수변 공간을 크루즈 항만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자, 크루즈 관광의 경우 수도권, 부산, 제주 등 정주 인구가 많거나 연중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들 외에는 수요가 적으므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개발에 주력해야 되겠고요. 자, 크루즈 관광 선호 연령층을 확대해야 된다. 저연령층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크루즈 관광은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서 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한다. 자, 크루즈 관광의 단기 크루즈 상품의 수요 급증에 따라 관광 주기를 단기화해서 단기 크루즈 상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에서 4일짜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 크루즈의 가족형 상품 선호 증가에 따라 단기형이며 선박 단일형보다 항공과 크루즈를 결합한 상품의 수요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의 발전 방향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나타난 크루즈의 종류를 크루즈 산업의 운항 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 옳은 것은 자 SNS에 크루즈 여행 사진이 있던데 하니까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배를 빌려서 단체 여행을 했어. 배를 빌려서 단체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사람들만 배를 탔다라는 거죠. 자, 정말 좋은 회사다. 전체 크루즈에서 이벤트를 아, 전세 크루즈에서 빌린 선박이죠. 그래서 전세 크루즈에서 이벤트를 한 거구나 하니까, 자, 회장님 취향에 맞춰서 일주일간 선상에서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 자, 이러한 크루즈를 뭐라고 하냐는 거죠. 파티 크루즈라고 합니다. 파티 크루즈. 파티 크루즈는 특정 기간 이벤트를 목적으로 한다. 파티 크루즈는 특정 기간에 이벤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파티 크루즈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의 연회 및 레스토랑 크루즈는 파티 크루즈는 아까 특정 기간에만 운영된다 그랬는데 연회 및 레스토랑 크루즈는 상시 운영되는 크루즈입니다. 자, 2번 다음 대화에서 B 학생이 여행한 지역의 해양 관광 환경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행 잘 다녀왔으니까 그 지역이 국내 여행지 중 서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자, 서핑으로 유명하는 거는 동해죠, 동해. 우리나라 동해안의 특징이죠. 파도가 높아서 서핑하기 딱 좋았어. 수심도 깊고 스쿠버하기도 정말 좋아. 자, 낮고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스쿠버하기 좋은 곳 동해죠 동해. 그리고 난 수평선 너머로 뜨는 일출을 보기 좋은 곳도 동해죠. 일출을 본 것이 제일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다 동해에 대한 특징을 제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동해는 수질이 양호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스쿠버 다이빙하기가 좋다. 맞는 얘기죠. 도서 많이 발달되어 해안선이 복잡하다. 이거는 남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갯벌이 발달해 체험학습장 개발이 유리하다. 우리나라.

서해에 대한 내용이죠. 서해. 자, 그래서 동해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수질이 양호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문제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해양 관광의 문제점을 제시문에서 찾아라는 거죠. 자, 우리 지역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시작합니다라니까 새로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체험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옆 지자체에서 시행해서 인기가 많았고 언론에도 다수 소개되었던 시설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또옆 동네를 따라한다는 이야기군요. 저번에 유행하는 시설이라고 설치했다가 다른 지역이 다 똑같이 하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져 방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제시문의 내용 보면 새로 뭔가를 해양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해 보자라고 하는 회의인데 과장이 옆 동네 것을 또 따라하자, 즉 독창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자라고 하니까 국장이 그 전에 실패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창성이 떨어진다. 독창성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과장님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 지금 우리 지역 관광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독창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이 다 똑같이 하면 인기가 떨어져 방치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 소홀. 기존에 개발됐던 관광지의 관리 소홀도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 환경 오염에 취약하다. 제시문에서는 알수 없는 내용이죠. 관광 사업의 독창성이 떨어진다. 맞는 얘기고요. 관광지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면 관리가 소홀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문제점 두 개에 대한 내용으로 정선택지는 니은과 디귿이죠.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에서 나타난 해양 관광 활동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해양 관광 유형은 크게 해양 의존형과 연관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군은 가족들과 서해안의 어촌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마을 오촌 계장님의 집에서 민박을 하기로 하였고, 도착해 짐을 먼저 풀었다. 잠시 후 계장님께서 해양 동물들을 채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며 A군과 가족을 갯벌로 데려가였다. 자, 낙지가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삽질하여 낙지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어촌 체험 관광이죠. 어촌 체험 관광. 그중 어촌 체험 관광 중에 갯벌 체험이죠.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촌 체험 관광은 우리, 해양 의존형. 해양 의존형 중에 휴식 휴양형. 휴양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 해양 의존형 중에 세 개로 휴식 휴양형, 그 다음에, 스포츠형, 그 다음에 유람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서툴고 삽질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여러 번 시도 끝에 낙지를 잡게 되자 A군과 가족들은 너무 기쁘고 재밌었다. 그래서 어촌 체험 관광 중에 해양 의존형에 해당하고 그중에 휴식 휴양형에 해당한다. 같은 유형에 속하는 거. 제트스키 체험을 하였다. 해양 의존형 중에 스포츠형에 해당하죠. 스포츠형 또는 레포츠형이라고 얘기하죠. 스포츠형에 해당한다. 자, 수산물 시장에서 쇼핑을 하였다. 수산물 시장에서 쇼핑을 하였다. 우리 기타 유형에 대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크루즈선을 타고 선상 파티를 열었다. 크루즈선을 타고 선상 파티를 열었다. 유람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에 경관을 구경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라명에 해당된다 할수 있겠죠. 독살이라는 전통 어법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다. 독살이라는 전통 어업 방식. 독살은 돌로 이렇게 둑을 쌓은 다음에 밀물 때 함께 들어온 물고기가 그 돌에 갇혀서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고기 잡이 체험을 하는 걸 우리가 독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해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해양 의존형 중에 휴식 휴양형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촌체험 관광이니까 휴식 휴양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것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광고 포스터에 나타난 관광 단지에 체험 가능한 해양 관광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최고의 해양 관광지에서 체험 활동을 보면 스노클링 체험을 하고 있죠. 단지 내 상가 이용 후 스탬프 확인 시 마스크 구명 조끼가 무료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체험 활동은 스노클링 체험, 그 다음에 카누 체험. 두 가지가 있죠. 카누 체험.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해양 레저 관광이죠. 해양에서 레저를 즐기고 있는 거죠. 스노클링 체험과 카누 체험. 그래서 해양 레저 관광에 해당한다. 종류를 분류해보면 해양 레저 관광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은 굉장히 자신만 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계약하고 있는 해양 관광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 나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간부다. 15년간 쉼 없이 일해 누구보다 인정받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알수 없는 공허함과 무력함에 힘든 한 해였다. 전문의와 상담했더니 번아웃 증상이라고 하였고, 가벼이 여기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올 수도 있다. 자, 내 삶이 내가 우리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회사를 떠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자, 그래서 증상 개선에 여행이 좋다는데 이것저것 계약할 의욕도 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배로 장기간 여행을 하는 상품을 알게 되었다. 이 상품은 선박을 이용해서 정해진 관광지로 알아서 이동하고 숙박도 배에서 하며 배의 편의시설도 있어서 식사 휴양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했다. 여기만 읽어봐도 뭡니까? 크루즈 관광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크루즈 관광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기사에서 나타난 크루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세모세모 관광 이달 22일 전 세계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 여행지로 꼽히는 북극을 크루즈로 탐험하는 특별한 상품을 런칭한다. 자, 부산에서 출발해서 객실 스파 등을 갖춘 3만 톤급의 극지방 탐사선을 타고 북극의 대표 관광지를 탐험하는 코스이다. 자, 크루즈 관광 중에 3만 톤급이면 중형이죠. 중형 크루즈에 해당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극지방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여 북극권 고래 관찰 프로그램과 보트를 타고 섬에 직접 상륙해 탐험하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자, 세모세모 관광본부장은 오랜 준비 끝에 주류를 포함한 기본 음식은 알차게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줄이는 등 세심한 설계를 통해 북극 크루즈 여행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었다. 자, 이 크루즈는 기본적인 기본 음식과 주류 등만을 제공하고 특수 목적은 뭡니까? 북극곰을 관찰하고 고래를 관찰하는 거죠. 고래를 관찰하는 특수 목적형 크루즈라는 것도 알수 있죠. 특수 목적형 크루즈라는 것도 알수 있다. 자, 그래서 크루즈 상품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운항 목적에 따른 분류상 파티 크루즈이다. 운항 목적상 파티 크루즈가 아니라 대양을 운항하는 대양 크루즈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항해 구역에 따른 분류상 연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양을 운항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 크루즈라는 걸 원양을 운영하는

지향하는 해양 크루즈라는 걸알수 있겠고, 크루즈 여행의 분류상 특수 목적형 크루즈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규모에 따라 분류했을 때 중형 크루즈, 아까 3만 톤급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2만 5천 톤에서 7만 톤급은 우리가 중형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중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선택지이다.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상에서 A군이 설명한 해양 관광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군은, 해양 관광의 유형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었다. 해양 관광은 해양 의존형과 연관형으로 나뉘는데, 의존형은 스포츠형, 휴식형인 유람형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양 관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랜덤 카드를 선택해 나오는 해양 관광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례를 설명하는 형상평가를 제시했다. 자, A군은 손을 들고 카드를 한장 선택하여 보니 윈드서핑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자, 윈드서핑은 스포츠형에 해당하죠. 그러면 스포츠형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스포츠형은 수상 오토바이 맞는 얘기죠.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받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어촌민속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해양 연관형이죠. 그다음에 관광 잠수정을 타고 해저 생태계를 관찰하였다 유람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형은 기역과 니은이죠.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나타난 해양 관광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해양 관광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해양 관광은 육지 관광에 비해 경쟁사가 적다는 것이 최고 장점이야. 자, 해양 관광이 주로 깨끗한 바다가 있는 섬이나 먼 해안 지방인데 수요자는 수도권과 내륙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이 얘기는 뭡니까? 접근성이 불리하다라는 거죠. 자, 해양 레저가 너무 좋죠.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해수욕도 못하고 또 바람이 얼마나 추운데 비가 얘기하는 건 계절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사회 마찰은 얘기가 없는 거죠. 관광객의 접근성이 불리하다 맞는 얘기고요.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유리하다. 불리하죠. 해양 관광은 기온 수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성이 크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선택지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서에서 세모세모사가 추천한 해양 관광 상품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귀사 땡땡군의 업무 향해 큰가요? 우리 군의 산업 발전 위해 적합한 해양 관광 상품 분석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군은 파고가 낮고 파랑이 적다. 평탄 배후지가 높고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수심이 낮고 탁도가 높다. 뭡니까? 서해안이죠. 서해안. 그래서 서해안에 적합한 관광 상품이 뭐냐? 갯벌 체험. 갯벌 체험이죠. 그다음에 서프보드 체험은 동해안, 노을 일몰 체험 서해안, 스쿠버 다이빙 체험은 동해안이 되겠죠. 그래서 서해안에서 적합한 건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해양 관광 및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해양 산업과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80번 잠깐 훑어봤는데 준비 오셨나요? 그럼 조건 보면서 한번 해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지금 AD와 DB에 대한 그 길이의 비가 3대 2래. 그러면 제가 여기를 3A, 2A라고 줄게요. 그리고 지금의 사인 A와 이 각과 그 다음에 사인 C 이 각에 대한 그 사인 값의 B가 8대 5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법칙 바로 생각해 주자고 그럼 마주보는 그 변의 길이인 이 BC에 대한 길이와 AB에 대한 길이가 8대 5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5A니까 그러면 아 밑에가 8A라는 거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바로 데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넓이의 비가 이 작은 위의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지금 9대 35래요. 그러면 넓이 공식 쓰겠다라고 했죠. 바로 이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에 대해서 넓이 공식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우리 위의 삼각형 ADE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의 양쪽에 대한 그 변이 필요한데 우리 반지름 3A로 똑같을 터이니 곱해주시면 9A제곱 그리고 끼인 각인 sin A 이렇게 내려올게. 지금에 대한 이 넓이와 전체 ABC에 대한 넓이 마찬가지로 2분의 1에다가 양쪽에 왼쪽은 5A고요. 오른쪽은 내가 몰라. 이 AC에 대한 길이를 전체 X라고 이렇게 줄게요. 괜찮니? 그럼 X 곱해주시고 각은 똑같이 A야. 이렇게 이 넓이의 B가 지금 9대 35라고 합니다. 일단 같은 부분 2분의 1이랑 sin A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러면 9A 제곱이랑 5A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도 A 하나씩 날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 B가 지금 9대 35라고 하고 있으니 그치? 아 여기 X 필요하죠. X 이러한 B가 지금 9대 35 라고 하고 있으니 이만큼 A에는 저희가 7A가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X에다가 7A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즉 지금 변 AC의 길이가 7A인 거니까 아 여기 나머지 EC에 대한 그 변의 길이는 4A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 넓이의 비로 지금의 이 선분의 길이를 알려준 거고요. 이어갈게요. 이럴 때 이 큰 ABC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고 나와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한 각을 알아야겠는데 B 또는 C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게 원위에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그 P, B, C에 대한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된대. 그 말은 우리가 P를 어디에 잡아야 될까? 이 중심은 A를 지나면서 BC의 수선에 발을 내릴 수 있는 허이 이렇게 되었을 때의 원 위의 점 P가 나오겠으며 우린 삼각형의 높이에다가 지금의 반지름을 더해서 그 높이 전체 P, BC에 대한 높이를 구하러 가야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한 각을 제가 여기 이쪽을 잡을까요? 이 각 B에 대해서 제가 사인이 필요한데 그 사인 값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코사인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 자, 코사인 법칙으로 일단 등장을 해볼게요. 어디에서? 삼각형 ABC에서. 왜냐면 그 세 개의 변의 길이의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5,

양의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사인을 찾았으니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 이용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으로 바로 이어가 줍니다. 우리가 지금 7이죠. 7이니까 두 배인 14. 즉, 이 아래에 사인 B에 대한 값에다가 마주보는 저 변의 길이는 7A. 이때는 살려주셔야지 길이 자체를 쓰는 거니까. 사인 B는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 뒤집을게. 루트 3분의 2. 에다가 지금 7A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루트 3 분의 2A라는 값은 2가 되어야 되어지니까 우리는 A는 루트 3. 이런 식으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 다 구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 5A죠. 그치? 그러면 이, 제가 이 내리는 수선의 발을 AH라고 할까요? AH에 대한 높이는 우리 OA에다가 사인 B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B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 루트 3A예요. 근데 A가 루트 3이래네.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2분의 15가 되어지는 거지. 이 길이가 2분의 15가 되어지고 나머지 반지름에 대한 길이는 또한 3a에 대한 길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3 루트 3이라는 또한 반지름이 채워져요.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마무리하러 갈게요. 지금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에다가 우리 밑변 8a니까 8 루트 3 루트 3으로 채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높이 지금 반지름에다가 저 AH에 대한 길이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약분해서 4 루트 3이라는 것을 싹싹 분배해 줄게요. 그러면 곱해주시면 앞에는요, 12에다가 3 곱해주시는 거니까 36에다 더하기 마찬가지로 곱해주시면 우리 30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의 값은 이렇게 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죠? 주어진 조건 차례대로 써주시면서 필요한 공식 정확하게 출력해 주는 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번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정독하세요. 제가 필요한 길이를 적겠습니다. 이 길이가 지금 4라고 하고, 또 이제 이 D에 대한 변의 길이를 3루트 2란다가 되어 있네. 오케이.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4분의 3파이라고 줬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지금 AC에 대한 이 변의 길이에다가 무려 CD의 또 변의 길이를 곱한 값을 달래요. 괜찮습니까? 좋아. 가보자. 주어진 게몇개 없지만 우리는 찾아내야지. 어떻게? 아, 4분의 3파이니까 이 각은 그러면 4분의 1파이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마주보는 각 여기는 그러면 4분의 3파이겠구나. 이렇게 살포시 또한 적어주면 좋겠죠. 괜찮아. 자, 그럴 때 일단 아, 각과 두 변이 나왔어. 그러면 바로 코사인 법칙을 어디에 사용하면서 삼각형 CED에 사용해주면서 각이 CD의 길이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다. 갈게요. 그렇게 되면 4의 제곱인 16에다가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9, 2, 18 마이너스 우리 두배 해주시면 되죠. 12 각각 곱해준 12루트 2에다가 두배 해주시고 코사인 4분의 1파이 즉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곱해서 빼줄게요. 그럼 34에다가 타타 지워지면서 24 빼니까 10이 돼. 그러면 CD의 길이는 일단 루트 10. 아, 하나 일단 구했음.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AC에 대한 길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봐봐. 내가 필요한 건이 변의 길이예요. 근데 삼각형은 원에 내접해 있어? 그렇게 되면 사인 법칙? 일단 떠오르긴 하는데. 그러면 이것과 마주보는 각인 여기. 이 뒤에 각을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오케이. 이 친구에는 정보를 내가 찾을 수 있겠지. 세 변이 나왔으니까. 아,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은 일단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럼 거기도 구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반지름을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는 게이 O와 D를 이은 이 부분일 거라고. 여기를 또한

어리라고 내가 만약에 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52에 대한 길이를 또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지름 R에서 4만큼 뺀 R-4라고 이 길이를 또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런 방식으로 세타에 대한 사인값, R에 대한 거 구해주면 우리는 AC를 구하러 갈 수가 있겠지. 이제 계산해 결하러 갈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단 저 삼각형 어디에서 AC, ED 위랑 같은 그 삼각형이죠? 거기서 사인 법칙 이용해 줄게요. 그렇게 되면 사인 세타 대 마주 보는 그 변의 길이 4는 내가 알고 있는 사인 4분의 1.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에다가 마주 보는 루트 10 데려와 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네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에 대한 값은 일단 2 루트 5분의 4가 되어가지고 여기가 루트 5분의 2가 나와요. 아, 사인값 일단 구했고. 난 그러면 이제 반지름도 챙기러 가줘야지. 반지름은 누구로 채우겠어? R, R-4. 그리고 여기 한 면엔 3 루트 2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받아줘야죠. 어디에서? 아래의 ODE에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주보는 R의 제곱은 양쪽 R-4의 제곱에다가 또 하나 3루트 2에 대한 제곱이니까 9, 2, 18. 마이너스 두 배의 각각 이렇게 R-4 이렇게 곱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각은 4분의 3파이예요. 코사인 4분의 3파이를 이렇게 계산해주겠다. 그러면 R제곱에 마이너스 8에다가 8, R에다가 여기 16, 18 이어서 데려와 주시고 이쪽 일단 해결해야겠다.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예요. 그쵸? 하나씩 써볼까요? 이만큼이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야.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니까 다시 고칠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루트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루트 2 위아래 날려줄게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우리 6에다가 이만큼 곱하라는 거라 뒤에가 플러스 6R에다가 64, 24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겠지. 정리하게 되면 R제곱은 마이너스 2R에다가 34에 24 빼주니까 플러스 10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가 이제 R제곱이었죠. 지워주시게 되면 차차 우리 그러면 R에 대한 값이 지금 5가 된다. 이 친구 누구예요? 지금 저 반지름이죠. 저 반지름, 즉 외자번의 반지름까지 구해놨어.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인 법칙을 쓰자고. 어디에서? 저큰 친구 있지. A, C, D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다. 반지름의 두 배. 10은요, 사인, 지금 제가 앞에서 구해놓은 세타에다가 찾으려고 하는 AC의 길이. 이렇게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지. 각각을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해준 거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지금 루트 5분의 2예요. 해서 AC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AC에 대한 길이는 탁 곱해주시면, 루트 5분의 20이거든. 그러면, 이 친구 뭡니까? 4루트 5예요. 해서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거는 4루트 5에다가 아까 구한 루트 10 둘이 곱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4 루트 50이겠네요. 조금 더 바꿔줄까? 5, 5, 25니까 20 루트 2. 이런 식으로 최종 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지금도 최종적으로 내가 도착해야 될 지점 바라보면서 이제 필요한 거 찾아가죠. 이런 식으로. 큰 그림 바라보는 것도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 8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딨죠? 그림. 아,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그리면서 해결을 하면 되겠네. 오호,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삼각형이 ABC가 있는데, A는 둔각이래요. 그럴 때, 그릴 때 A에서 B까지가 더 길어야겠네. 이만큼이 이제 루트 2K가 되어지는 선분 AB가 있으면 조금 각을 넓게 해서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K로 잡으면 길이를 이렇게 C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런

기다란 삼각형이 있대요. 기다란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BC에 대한 선분에 발을 내려주면 수직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AH라는 선분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가 지금 E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이 삼각형에 대한 외자원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 그대들 나와 있대. 그러면 반지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파이 R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R제곱이 지금 50인 거니까 그럼 외자원의 반지름은 루트 50이니까 5루트 2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지. 반지름 주어졌어? 나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사인 값을 어디선가 하나 사용해줘야 되는데 어디 잡을까요? 여기 잡을까요? 여기 잡으면서 그럼 진행을 할게요. 각 B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다른 사용할 게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자. 삼각형 ABC에서 제가 사인 P 아니죠? 이렇게 씁시다. 반지름에 대한 두 배의 10 루트 2는 사인 B에다가 마주보는 그 K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겠지. 괜찮아. 살짝 정리해주면 그러면 사인 P는 나눠주셔서 우리 10 루트 2에다가 K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봐봐. 수선의 발을 왜 내려줬을까? 저 일하는 길이 왜 좋겠어요? 내리면서 직각 삼각형인 지금 A, B, H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를 바라보라는 거지. 그러면 B에 대해서 사인값 생각해 보잖아. 루트 2K에다가 2라는 길이 사용해 주면 되는 거죠. 한번 적어 보면 제가 루트 2K분의 2이지 않겠느냐. 그쵸? 그럼 이 친구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K제곱을 20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저희가 계산할 때 계속 이 X자 곱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저는 이 어차피 X자로 곱할 거니까 똑같이 곱해지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루트 2 진작에 날리고 곱해줍니다. 그래서 K제곱이랑 20을 데려오는 거예요. 저 항상 이런 식으로 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약분된 상황이 많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K 값은 2 루트 5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2 루트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제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네요. 이 길이가 필요해. 오케이. 저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데려가면 좋을까? 제가 일단 2 루트 5를 구해놨으니까 여기가 2 루트 10이겠죠? 여기가 2 루트 10이 되고 여기는 2 루트 5가 될 텐데 그러면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까 봐. 어떻게? 제가 왜냐면 길이를 구해야 돼서 여기를 이제 BH에 대한 길이를 X라고 두면 코사인으로 받아줄게요. 삼각형 AB, H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사인 이 B에 대한 값은 두 배에다가 양쪽 곱해주시면 2 루트 10 x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x 제곱에다가 40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지. 그럼 좀 정리해 줄까? 그러면 4 루트 10 x에다가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36이 되어진다고.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저 직각 삼각형에서 2 루트 10분의 x 이런 식으로 또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얘 정리해 주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저 x자로 곱해 줄게요. 그러면 이쪽은 x제곱 더하기 36은 여기가 2x 제곱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서 정리해 주게 되면 x제곱은 우리 36. 즉, 저 길이는 6이 되겠구나라고 구해진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 x에 대한 길이가 지금 구하려는 bh에 대한 길이라 바로 끝.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면 그 직각을 활용해 주시라. 이거 뒤에 또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83번으로 가볼게요. 자, 길이를 일단 봐볼까요? 10AB가 있고, 지금 외자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어. 그대들. 외자원의 반지름 길이 나왔어. 그 다음에 한, 마주보는,

어떠한 변의 길이 줬어. 마주보는이 아니라 어떠한 변의 길이 줬어. 그러면 마주보는 이 씨에 대한 가게 정보를 일단 꺼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이, 바로 갑시다. 사인업체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잖아. 어디에서요? 전체 삼각형인 ABC에서 사용할게.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 두 배인 6루트는 말이야. 사인 10분의 마주보는 10.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사인 C에 대한 값은 우리 6루트5에다가 10.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계산할까요, 그대들? 아하. 루트5 곱해봐. 그러면 3분의 루트5야. 괜찮니?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코사인 또 한번 정리해줍시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여기가 이제 예각이니까 3분의 2라는 이러한 양의 값으로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다. 제가 코사인 구해준 이유는 이렇게 잘 등장해져 있기 때문이죠. 아래 등식을 살짝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저 왼변, 좌변에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C는 3분의 4.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네.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그럼 코사인 C는 타타 왔다 갔다. 그럼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해준 그 값인데, 그 값이 지금 3분의 2가 된다라고 데려올 수가 있잖아. 그럼 좀더 바꿀까? 이쪽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넘겨서 2가 되는구나. 어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AB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내가 꺼낼 수가 있다. 지금 AB에 대한 그 곱한 값을 묻고 있거든? 그러면 아, 저러한 관계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 봅시다. 자, 어떠한 거를 또 이제 생각해주면 좋을까? 저는 코사인의 값을 아는데, 변의 길이가 다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또 한번 이어가 주는 게 어떨까? 어디에서? 지금 삼각형이 ABC밖에 없죠. 저큰 ABC에서 사용해 주게 되면, 제가 코사인 C를 법칙에 의해서 정리해 주면, EAB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주보는 10의 제곱인 100. 이렇게 빼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아까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두 배의 ab라며. 그럼 이 위에다가 2ab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따라서 여기는 1-2a분의 100이라는 값이 지금, 또한 우리가 예를 구해주기 위해서 코사인의 값을 사실은 알고 있어. 어디? 여기. 그럼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좋아.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지금 3분의 1이 되어야 돼. 그지? 그러면 아래 이만큼에 대한 값이 300이 되어야 돼, 300. 그러면 AB에 대한 값은 150이 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구하려고 하는 것은 AB에 대한 값이니까 150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반지름을 먼저 아예 3루트5라고 줬는데, 그러면 사인 법칙으로 일단 우리가 머리에 딱 떠올리면 너무 좋겠지.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넘어가세요. 8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삼각형이 있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요. 그리고 BD의 길이가 루트 2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이 나와 있어. 구해야 될 거는 반지름의 길이인 R의 값이에요. 정삼각형이야. 우리 그럼 이걸 한번 볼까?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R,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만큼 만들어지는 각은 지금 몇 도야? 6분의 파이겠죠. 그치? 30도니까.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1대 2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 수선의 발부터 오른쪽 꼭지점까지의 이 거리, 이 길이, 이 길이, 아유, 다른 색깔. 우유,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 R이 되겠지. 맞니? 2분의 R, R, 2분의 3 루트 R. 그렇기 때문에 이 R의 전체 길이는 얘를 두 배야 되니까 루트 3R.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외자원의 반지름인 R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각이

있어요. 그러하니 우리는 여기 CD에 대한 그 변의 길이를 R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사인 법칙으로 내려갈까요? 그렇게 되면 삼각형 지금 BCD에서 사용해 줄게요. 반지름의 두 배, 까마리아, 사인, 세타. 지금 나와 있죠? 저기 3분의 루트 3. 분의 지금 마주 보는 이 CD에 대한 길이가 들어간다고. 정리해 주게 되면, 그러면 CD에 대한 길이는 곱해줘요. 그러면 루트 3분의 2R.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를 제가 이렇게 적어주고 또 한번 바라볼게요. 자, 우리 R에 대한 값을 그러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R에 대한 문자 하나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 사인을 한다라는 것은 코사인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BCD에서 사용해 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 제곱하면 3분의 4R의 제곱은요, 양쪽 제곱하시고, 저기도 제곱하면 3R 제곱 되시고, 마이너스 두 배에다가 양쪽 곱해주시면 루트 6R 되는데, 코사인 세타. 저 코사인 세타 필요하네요.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 건데,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 이렇게 들어와야겠지. 그럼 바로 넣어줄게. 그럼 여기에 대한 값이 지금 3분의 루트 6이 들어가게 되면서 계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R의 제곱에 마이너스 4R. 그치?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왔다 갔다 해줍시다. 그러면 여기 3분의 9에서 3분의 5R 제곱에다가 이렇게는 0이라는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준다고. 아, 이거 3 곱할까요? 그러면 5R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R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 나오고, 어디 한번 인수분해부터 살짝 시도해 보는데, 2, 3, 3, 2, 6, 1 나오지 않아. 그치? 2, 3, 3, 2. 그러면 우리 근의 공식으로 바로 가자고. 이 R에 대한 값은 우리 5에다가요,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 6에 36에 마이너스 30 뺀. 36에? 30 빼셔가지고, 이 길이가 지금 가능한 게 5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6.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둘 중에 하나가 반지름이 될수 없다라는 거야. 그치? 왜일까? 이 친구 만약에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를 채택하게 되면 저기 길이인 루트 2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루트 2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채택이 돼야 되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6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이 반지름에 대한 값이다.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사인 법칙 한번 이용했고, 길이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받았다라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니? 정리 다시 한번 하면서 따라와야 될것 같아요. 8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아.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자, 주어진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A, B에 대한 길이의 두 배가 여기래. 그럼 여기 2K, 여기는 K. 이런 식으로 길이 잡아주시고. 자, 이럴 때, 코사인 A, B, C, E에 대한 코사인 값이 세타라고 할까요? 즉,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어지고 있다. 이럴 때, 지금 원리의 어떤 P에 대해서 삼각형 PAC, 이 왼쪽에 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로 될 때를 말하고 있거든? 그럼 어느 순간이겠어? 원의 중점 어디죠? 여기를 지나면서 AC의 수선의 발이 이렇게 그어질 수 있는 양쪽에 똑같이 되게 그어질 수 있는 이 점이 지금 Q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럴 때 Q와 A를 이어주시고, 이렇게요. QC를 이어주신 이러한 AQC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고, 이 길이가 지금 6루트 10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등변이라서 이 QC에 대한 길이도 6루트 10이겠구나라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느 것을 찾아야 되냐면 삼각형 CDP, 이 오른쪽에 얇은 삼각형 위치, 그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래. 자, 가볼까?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내접하고 있다니까? 저 사각형이 말이야. Q를 중심으로 Q, A, B, C를 바라볼게요. 이 각이 세타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 Q에 대한 각이라고 할게. 이 Q에 대한 각은 몇 도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치? 이 각이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말이야. 여, 마이너스 8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8분의 5라는 값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바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지. 어디서 사용할 것 같아? 나 어디로 갈것 같아요? 삼각형 QAC에서 제가 이 AC에 대한 길이를 전체 X라고 둘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X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6 루트 10에 제곱해 주시면 360. 이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두 개에다가 여기도 서로 곱하면 360에 코사인 이각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8분의 5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어가면 720에다가 마이너스 720에 8분의 5를 곱한 거를 빼준 거니까 우리는 결국 720에다가 8분의 3 이렇게 곱해주라라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지. 그러면 타타 약분해 주시면 90이 되어서 270이 돼요. 누가 저 AC에 대한 길이의 제곱이. 그러면 AC에 대한 길이는 루트 100, 27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건 뭐예요? 제가 굳이 지금의 루트 값을 안 씌운 거는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넘어왔거든? 제가 삼각형, 이번에는 ABC를 한번 바라봐요. 나뭐할것 같아? K, 2K 줬으니까 또다시 코사인으로 이번에는 K를 찾으러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의 저 X제곱, 즉 AC의 제곱, 즉 270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K제곱, 그리고 2K제곱이니까 4K제곱, 맞나요? 서로 곱해주면 2K제곱. 이렇게 또한 빼주시고, 이번에는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5 데려와야겠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8분의 5. 이렇게 데려올게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여기는 찹찹 2분의 5K제곱이 5K제곱에다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5K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괜찮니? 그렇게 되면 K제곱은 우리 15분의 1을 곱해줘야겠지. 270에다가요. 이렇게 약분해줘 볼게요. 몇이 들어갈까? 여기 10, 120 이렇게 2에다가 18 곱해주는 거니까 36이 되어지면서 저 K의 길이는 지금 6이 된다. 데려갈게. K가 6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2야. 이렇게. BC에 대한 그 선분의 길이가 12예요. 아, 여기도. 아, 자, 다 했네. 우리가 찾아야 될게 결국 뭐였죠? 이 오른쪽에 BDC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였는데, 한 변의 길이 나왔고, 마주보는 각에 대한 정보 있고, 사인 법칙, 이거 하면 되겠지. 그럼 마무리할게. 사인 법칙을 삼각형, 여기, 뭐라고 여기는 알파벳 순서가? C, D, B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지름의 두 배는 사인 3분의 2파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뒤에서 보여줄게요. 에다가 마주보는 12가 들어가야겠지.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3분의 1파이와 같잖아. 그치? 그럼 2분의 루트 3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반지름 아래 길이 바로 구할까요? 어떻게 되겠니? 루트 3분의 12. 즉, 4루트 3.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Q 잡아주시고.

그쪽에서 끌어내고 끌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로 다시 이어가 주시고, 괜찮아. 이 흐름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그대들아, 우리 아까 이러한 원이 있어가지고, 찻, 찻, 찻, 찻,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있을 때,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야, 이러한 거 자주 나온다고 했지? 자주 보이는 친구인데, 여기도 우리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으면서 가운데 한 점을 공유하는 대각선을 그으니까, 봐봐. 이 왼쪽에 이 삼각형이랑, 이 오른쪽에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 돼요. 나비 모양을 만들면서 닮음이 되어지는데, 왜냐면, 지금부터 각을 하나씩 표현해 볼게. 베타야. 그러면 같은 현을 공유하니까 여기도 베타야. 그쵸? 그 여긴 알파야. 그렇게 되면. 그치? 그럼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이만큼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야. 알파 더하기 베타야. 마찬가지로 이 왼쪽도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 봐봐요. 그러니까 삼각형 ABE와 쓸까? 삼각형 ABE와 삼각형 DCE. 이렇게가 지금 닮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이게 괜찮죠? 자, 문제에서 어떤 값을 알려줬나요? AB가 4래. 여기 길이가 4고, BC가? 여기가 이제 2루트 30이래. 그리고 이 위가 8이래. 아, 오케이, 오케이. 봐봐. 4대 8이라는 거니까, 아, 1대 2구나. 이 닮은 비는 지금 1대 2를 갖고 있는구나. 라는 것까지 바로 체크해 주시고, 그때 지금 코사인, 여기네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그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럴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A2에 대한 그 길이를 구하러 가는 거야. 여기. 자, 여기를 어디야 한번 구해보자 그거야. 위가 다인가요? 좋아, 좋아. 자, 우리가 숫자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문자를 좀 줘야 될것 같아. 제가 구하려는 이 선분 AE에 대한 길이를 A라고 주면 마주보는, 닮음으로 마주보는 이 길이는 EA가 되겠지. 괜찮니? 그리고 이번에 EB에 대한 길이를 B라고 주면 EC에 대한 그 길이를 EB라고 줄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아니까 뭘로 받아? 코사인 법칙으로 받겠죠. 어디에서? 삼각형 아래의 EBC에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루트 30에 대한 제곱이 필요하고, 그러면 120을 다른 두변 B의 제곱에다가 2B 제곱하니까 4B 제곱이고, 마이너스 4B 제곱에다가 우리는 코사인 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맞니? 마이너스 12분의 5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계산 이어갈게. 그렇게 되면 여기 5B 제곱에다가 뒤에는 3분의 5B 제곱이네요. 따라와. 3분의 5B 제곱이라 여기 정리하게 되면 3분의 20B의 제곱이에요. 그럼 B가 바로 나오겠다. 일단 B의 제곱이 여기 6, 3, 18이니까 B는 3루트2라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가 3루트2. 적어줄게요. 3루트2. 여긴 두 배니까 6루트2.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다. 오케이. 좋아. 나는 얘를 찾으러 간다니까? 그럼 이제 이쪽으로 뭔가 이제 옮겨와야겠지. 아. 그렇군. 여러분들 찾았어요. 저는 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그 정보를 알죠. 그렇다라는 거는 180도에서 뺀 이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같다라니까? 지금 저각 A, E, B죠? 에 대한 거를 세타라고 하지. 세타. 세타는 말이야. 결국은 파이에서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저희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사용하러 갈게요. 어디에서? 저 왼쪽에 작은 ABE에서

이어받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 세타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4거든? 4에 대한 제곱, 16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a 제곱에다가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928 마이너스 6루트 2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누구를?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 딱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a 제곱 더하기 18에다가 뒤에 코사인 세타는 누굽니까? 이렇게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코사인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라 우리 플러스 여기가 12분의 5로 이렇게 데려와야겠지. 계산해주면 우리 a 제곱에다가 타타 되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a 1차 그 다음에 18이 이렇게 남아 지는데 좋아 요약해 이 값이 지금 16이라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a 플러스 2는 0이에요 양변에다가 우리 2 곱할까요 2a 제곱 마이너스 5루트 2a 플러스 4는 0 이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보자 여기 루트 있으니까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해보면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쪽이 루트 2a 마이너스 4, 여기는 루트 2a 마이너스 1이라 지금 a라는 값이 우리 루트 2분의 4에다가 즉 2루트이죠. 이쪽에서 2루트 2거나 또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디죠? 서문 A의 길이. 이, 지금 어떤 A가 맞는지만 고르면 될것 같아. 누구일 것 같아요? 2 루트 2로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 A, E에 대한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루트 2분의 1이 되면 저 각도가 지금 알파에 대한 각도가 둔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선택돼야 되고,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저 삼각형 A, B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알파라는 예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직각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나머지 길이가 픽스되어 있거든.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직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린다고 하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루트 2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각이어야 되니까 루트 2보다 길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루트 2보다 짧아지면 이제 알파는 둔각이 되어진다. 따라서 지금 2루트 2가 답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좋아요.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1등급 문제네요. 좋아요. 그러면 1등급으로 또 이제 도전을 해봐야지. 자, 가볼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인이 있고 저렇게 코사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데 일단 완성되어 있는 게저 코사인이거든요. 코사인이 2파이를 12로 나눴으니까 일단 6분의 파이가 저 코사인 친구의 주기예요. 그치? 그런데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다 그리는 거 너무너무 길어서 주기가 너무너무 꿀렁꿀렁해서 몇 개만 한번 그려볼게. 지금 6파이가 주기야. 그러면 한두 주기 정도만 그려볼까 봐.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1파이죠? 이렇게. 최대가 3이고, 최소가 이제 마이너스 3에 찍히면서 꿀렁이단 말이지. 이렇게 꿀렁. 마찬가지로, 이렇게 꿀렁. 이는 지금 저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말하는 거냐면, 사인 함수는 말이야. 지금 y는 2를 축으로 하면서 주기만 변화됐고 2점을 출발해서 막 위아래로 이제 꿀렁일 거란 말이야. 그럴 때그 교점이 있어가지고 그때에 대한 x 좌표들을 다루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g에서의 x 좌표들이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g가 있고 F가 이 안에서 한번더 꿀렁임을 이렇게 갖는다고 해보자.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그럴 때이 교점들이 생기죠. 이에 대한 값이 각각의 A가 된다라는 거야. 제가 지금

0: 두개 나오니까 A1이랑 A2라고 해볼게. 이렇게. 괜찮니? 그때의 그 X 좌표 있지? 지금은 이 F가 가지는 만나는 이 EX 좌표. 얘는 G 쪽에서 포함을 하지 않죠. 이 X 좌표는 G에 대한 교점은 다 여기, 여기에 대한 X 좌표뿐이거든. 얘를 포함하지 못해.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G 안에서 따로 여기 뭔가 꿀렁이는 이러한 새로운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때는 만약에 F의 첫 꿀렁이만 내가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이렇게 꿀렁이니 위에 언덕이 생겼어. F가. 그러면 G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 F에 대한 대칭축 있죠? 이 작은 언덕에 대한 대칭축이 있다면, G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든, 또는 뭐 이렇게든, 얘도 G에서도 대칭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지금처럼 포함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점을 만들어 버리게 돼. 괜찮니? 여기까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주고, 그럼 이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능한 F의 가장 작은 줄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6분의 파이에다가 이 2라는 점을 지나는 폭이 지금 위로 1, 아래로 1이라 이러한 작은 언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G에 대한 주기에서 이렇게 오는 이러한 F를 우리가 일단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저란 예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되면, 봐봐. 만나는 이 교점에 대해서 제가, 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교점 아래 생기죠. 이렇게 줬을 때, 이 X 좌표들이 G에서 포함되지 않는 F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때에 대한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F에 대한 주기는 이 파이를 K로 나눈 거죠. 그치? 근데 얘는 한번 꿀렁이는 게 도착하는 데가 여기야. 즉, 3분의 파이가 되고 있어. 이때 K는 지금 6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러한 K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예요. 가능한 건몇 개인가? 근데 어떻게 되겠어?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작은 언덕의 도착지가 여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쭉 와서 3분의 1 파이 가능하고 또쭉 와서 G의 세 번째 주기 도착점인 또한 6분의 3 파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F에 대한 저 주기 있지. K분의 2 파이라는 이 값은 G에 대한 주기 6분의 파이에다가 자연수를 곱한 이러한 값이 지금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아우, 미안해. 여기가 첫 번째가 가장 작은 게 여기니까 3분의 1 파이에 대한 지금 자연수의 곱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만약에 F가 조금 더 늘어져서 색깔을 자 이걸로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한번더 온다고 하잖아. 이렇게 얘도 가능한 거거든. 그렇게 되면 3분의 1 파이에 대한 두 배가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얘 정리하게 되면 K는 아하, 6. 이렇게 되거든요. 얘 자연수니까 가능한 K는 1, 2, 3, 6이라는 지금 4개가 나오게 된다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아, 오랜만에 그래프를 풀어봤어. 좋아. 그러면 1등급으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시간 잘 재고 풀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간을 막 급하게 내가 쓰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엔 한 2분, 3분, 이후에는 줄여가면서 마지막은 한 1분 30초 정도로 맞춰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주제,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분, 3분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들, 그런 것들은 한 1분 이내 혹은 1분 30초 이내에 풀어야 된다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22번, 바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중요한 포인트 나왔네. 빨간 펜으로 물결 칠게요. 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성립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의의 원칙은 이 사회의 기본 구조, 나아가서 헌법을 이제 규제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법과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합니다. 이거 근데 일부 법과 정책이 우리가 함께 협동하기로 했던 조건, 그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지 않나요? 좀 봐주실래요? 라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호소하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문 속 여러분들, 이 물결 친 단서를 통해서 이 사람 누구다? 바로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롤스구나라고 딱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롤스에 관련된 선지를 보면서 내용을 더해 갈 건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오는 선지들은 또 이후에 기출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항상 복습도 하고 다시 반복도 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 헌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원칙이 뭐지? 바로 정의의 원칙, 그쵸? 이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헌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헌법을 통해서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에서 지도돼야지 맞지. 첫 번째 1번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인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근거가 뭐죠? 무엇을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공공적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을 우리가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불복종의 근거가 종교적 신념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X 치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신념 혹은 개인들만의 혹은 집단들만의 이익에 의해서 불복종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일단, 정답 나왔었네? 1번이 정답이었고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많은 친구들이 딱 생각했을 때, 아, 그렇지. 부정의한 법을 지키지 말고 시민 불복종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해도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복습.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어떠한 법에 대해 불복종하는 거지? 정의의 원칙. 특히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현저하게 어겼을 때, 어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때로는 부정의한 정도가 여러분들 얕다면, 부정의한 정도가 낮다면 그런 법은 따르는 것이 롤스에 따르면 자연적인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의무에 따라서 정의로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부정의한 정도가 낮다면 따르는 게 맞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있다. 부정의한 정도가 낮다면 알겠지? 근데 만약에 부정의한 정도가 심각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그때는 불복종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의무도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 따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를 해봐.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실패했을 때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반대가 실패했을 때, 반대가 막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4번 옆에다.

작가는 참고할 수 있도록 최후의 수단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지 않죠. 그쵸?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다면 불복종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씩 말하는 여러분 내용들,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 반복되는 뉘앙스를 파악해야 되고요. 롤스의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시민 불복종의 의미, 특징, 근거, 뭐 방법들 쫙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참고로 지난 기출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지만,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의의 원칙과 헌법을 그대로 반영한 법과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절차 때문에, 이 부정의가, 다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생기는 거고, 그에 따라 불복종이 생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1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사상가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 가상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옳은 걸 있는 대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값부터 볼게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립니다. 호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죠? 갑은 여러분들 롤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원시키려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사회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법들, 그런 질서들 지키는 게 공리가 더 증진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 일부 법과 정책들이 이 공리를 반할 수 있습니다. 공리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그렇죠? 옳지 못한 공리를 방해하는 공리를 떨어뜨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법을 어기면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싱어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싱어는 그런 시민 불복종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미 있게 하는 거다. 복원시키려는 시도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을은 싱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내려와서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 그리고 불복종을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이익과 손해를 우리가 비교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롤스 싱어 나왔고요. 바로 우리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OX, 바로 X가 되겠죠. 그쵸?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과 정책은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 등을 심각하게 어긴 것에 국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롤스에 따르면 이기심이 발동될 수도 있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어긴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포인트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을 심각하게 어겨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그쵸? 매우 부정의한 여러분들 체제, 즉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의한 사회,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체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롤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복습해야 될 내용,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언제?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니은 선지가 이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당시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후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는 사회가 부정의한 경우 말고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경우에는 불복종할 만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맥락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출제되었던 여러분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변화되면서 변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출을 쭉 보면서 이게 어떠한 맥락으로 바뀌고 있는지, 심화되고 있는지, 또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니은 이렇게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네, 디귿입니다.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싱어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이 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그 원리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싱어의 관점에서도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비폭력적으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적으로 불복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저는 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킵니다. 존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과 정책들이 공리를 위반할 때, 공리에 반할 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올 때, 그때 싱어는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디귿은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에 따르면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라는 거 체크.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싱어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아, 그치. 불복종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떨어질 수 있지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불복종이 갖고 오게 될 손실을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리주의 관점의 싱어는 확실하게 동그라미 칠수 있는데 이 갑의 룰스의 경우에는 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맞을까요? 틀릴까요? 갑의 룰스? 맞습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앞선 기출에서도 만났지만 룰스의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이 갖고 올그 불행한 결과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전국에서 시민 불복종이 발발해서 산발적으로 발발해서 체제의 무질서, 혼란이 발생할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서 불복종의 나름대로 그 한계를 정해야 된다.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리을 둘의 공통점으로 맞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지들이 많이 나왔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답 바로 니은디귿 리을의 5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네. 다음 이제 1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나는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네. 룰스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뭐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 정의의 원칙이 정말 제대로 반영돼서 정의로운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정의 정도가 심각한 법과 정책을 바꿀 목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맥락을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줄 친 빨간색 부분은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내용에서 리을 정도의 선지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고민하면서 다시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롤스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불복종은 여러분들 법을 어기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충실성은 내가 지키겠지만 그 일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어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행위, 그러나 위법 행위다라는 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요. 네. 정의 원칙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나아가서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정의로운 사회에 나아가는 데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은 질서정연한 사회에 오히려 안정을 갖다 줄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린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실수를 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헌법 만들고 법과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을 수 없고요. 때로는 이기심에 의해서 네, 그러한 좀 부정의한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부정의가 심각한 법들을 마주하게 되면, 심각한 정책들을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 불복종을 함으로써 이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롤스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롤스 시민 불복종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된다? 네, 아니지.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만 근거해선 안 돼. 뭐에 근거해야 돼? 공유된 정의관에, 공적인 정의관에,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돼.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그쵸? 부정의한 사회, 기본 구조가 부정의한 혹은 체제가 부정의하다면 여러분들 불복종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바로

사람들이 다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우리는 불복종을 할때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의 원칙 하에 만들어진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파악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지울게요. 4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간단하게 체제 변혁이 아니다라고 지우시면 되고요. 정의롭지 않은 체제에선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복종을 여러 번 정리하면서 정의를 내리면서 나왔던 한 지문을 보게 되면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다수의 정의관에 기초한 것이고 나아가서 개인의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양심과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4번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갑을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불복종 문제인데 3명이 나왔어. 그러면 쏘로겠구나라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갑부터 우리는 국민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돼. 다수가 만들어낸 법을 무조건 존중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에 근거해서 이 법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판단하고 부정의하다면 즉각 어겨야 돼. 즉각 불복종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네, 갑은 쏘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쏘로. 만약에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만약에 빼고 여러분들. 법만 그냥 무조건 지키려다가 오히려 착한 사람들도 그 부정의를 돕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로 포인트, 양심. 네, 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 우리 행위가 갖고 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존중의 감소를 저울질해보고 불복종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결과를 비교해봐야 돼.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돼. 을은 싱어가 되겠죠. 그럼 사실 병은 안 봐도 롤쓸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가 문제 풀때 항상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교설이 아니라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빨간 펜,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 할수 있어. 불복종의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여러분들,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군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바로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불복종에 앞서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 소로의 여러분 따르면, 부정의한 법을 만났어? 너의 양심에 근거해서 즉각 어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네, 시민 불복종을 할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네, 싱어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법과 민주주의 원칙 하에 잘 살고 있고 공리를 증대할 수 있어. 때로는 일부 법과 정책이 공리를 떨어뜨린다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보이면서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2번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싱어가 계속 말하는 포인트 별표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불복종의 목적에 맞게 또 네, 그런 수단도 방법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양심적인 행위이다. 불복종은 여러분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로랑 롤스에 따르면 둘다 양심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로는 양심에 근거한 불복종을 특히 강조했고요. 롤스에 따르면 불복종을 설명할 때 그것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4번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롤스와 소로의 공통점. 동그라미. 이제 마지막 을과 병입니다. 불복종은 다수결 원칙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된다. 다수결 원칙에 근거한다고 여러분들? 네. 다수결에 따라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근거하는 건둘다 아닙니다. 싱어의 경우에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롤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해야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틀린 거 5번이었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6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또.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 대체로 정의의 원칙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불복종을 통해서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나아가서 협동체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한다, 보여준다, 호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질문이기 때문에 롤스라는 거딱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정의의 원칙이란 표현들이 계속 왔다 갔다 나온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을 어기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이다. 여러분, 기억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복종은 분명히 위법 행위야. 법을 어기는 거야. 법에 바깥 경계선에 있는 거야, 그치?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면 법 안에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요 바깥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법을 존중하는 마음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지문과 선지를 자주 반복해서 보면 또 숙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게 맞아. 그런데 그것은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즉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 정의 원칙들을 더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실수한 법과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기억의 내용의 경우에는 싱어 또한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맞아, 맞아. 분명히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야.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공리를 증진하는 정의로운 행동이겠지, 그치? 나아가서 시민 불복종은 분명히 법을 어기는 거라고 싱어도 얘기할 것입니다. 각자가 얘기했던 옳은 거, 정의로운 게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둘다 공통적으로 기억과 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면 불복종은 반드시 전개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서 나왔던 문제랑 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부정의한 체제, 정의롭지 못한 체제,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부정의한 사회의 경우에는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은 다시 얘기하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행위이다. 앞에 나왔던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불복종이 갖고 온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불복종은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입헌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소수자의 투표권,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은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어때요? 될수 있죠, 그쵸. 우리가 배웠던 평등한 자유,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 등을 심각하게 어긴 법과 정책은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정답, 기역, 디귿, 리을 몇 번? 4번이라고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이 지문들 중에서, 이 선지들 중에서 디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불복종의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복종, 법을 어기니까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더 배울 수 있는 점을 알려주는 좋은 선지였습니다. 네, 디귿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새롭게 또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주제에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학기술과 윤리, 자연과 윤리, 정보사회 윤리를 만나면서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쟁점들,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보게 됩니다. 참고로 생활과 윤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인 게 뭐냐면 정말 친구들의 많은 관심사를 좀 해결해 줄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뭐 이공계 친구들, 또뭐 공학계열 친구들, 그쵸? 등등 다양한 친구들이 정말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를 잘볼수 있는 그런 주제가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뒤에 배우게 되면 예술과 윤리가 나오는데 그 파트에선 또 예체능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가 또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신을 또 공부하고 있다면 내신 과목에서 특히 수행 평가할 때 여러분의 관련된 전공, 희망, 진로, 전공 고려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수행 평가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 여러분들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크게 과학기술 관련 윤리적 쟁점이 좀 나옵니다. 좀 포괄적으로, 네. 오늘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출제가 될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쟁점 더 나올 수 있고요. 안면인식 기술이라던가 혹은 비판적 합리주의와 같은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문의 칼럼을 보는 느낌으로 이 주제를 접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때 모든 걸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과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현재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 받고 있는 주제를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문제 풀듯이, 비문학 문제 풀듯이 여러분들이 딱 접했을 때이 독해하는 능력들을 키워가면서 푸는 방법을 익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두 번째,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 나옵니다.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예요. 그렇죠? 바로 야스퍼스,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출제가 됩니다. 한 명의 경우에는 야, 과학기술은 그냥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해. 야, 그냥 칼이 칼이지 무슨 칼 자체가 나쁜 칼, 좋은 칼이 뭐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아니야. 그렇게 이 과학기술을 도구로만 보게 되면, 가치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되면 오히려 인류가 종속될 수 있어, 위험에 빠질 수 있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 둘의 입장이 대비돼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과학기술 가치중립성 논쟁의 주요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에 특히 주목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과학기술자의 책임이 나옵니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나오고요. 나아가서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 윤리가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좀 뜸하고 있지만 다시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주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네, 저랑은 여러분들 6번까지 풀 거고요. 다음 주제부터는 또 유정쌤과 함께 할 거라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다 그대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치중립성 논쟁의 경우에 어떤 물음이 있다? 과학기술 자체는 도구일 뿐인가란 물음이 있다.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가치중립적 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라는 평가를 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 과학기술 자체를 정당화할 때, 그럴 땐 분명히 가치중립성이 필요하다. 타당한, 정당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론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과학기술을 우리가 선정하고 활용할 때, 그럴 땐 분명히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의 혹은 사회에 가치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관련 사상가로서 야스퍼스, 하이데거 등장합니다. 특히 야스퍼스만의 입장으로 우리는 과학기술은 자체는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이 둘의 공통점으로 우리는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이데거만의 입장에서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임 논쟁 여러분들, 기술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내적 책임, 연구 발표 과정, 즉 과학기술 내에서의 책임을 잘 지니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이 연구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 이 사회 환경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도 참고하시면서 이후에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공포의 발견술, 책임윤리 나옵니다. 희망보단 공포를 우리가 주의로 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갖고 오게 될 휘황찬란한 미래, 긍정적인 미래보다 부정적인 미래,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학기술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윤리를 말합니다.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돼. 그것은 당위적인 요청이라고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현 세대가 자연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 예방적,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 개념 공부하면서 다 봤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1번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술, 이거 도구에 불과해. 가치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치중립적인 도구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혹은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되며 그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기술은 도구에 불과해 너가 잘 써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갓난아기에게 칼을 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그치? 아기의 경우에는 이 칼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막 정말 막 위협을 줄 거나 혹은 더큰 피해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도구에 불과한 기술, 야 기술은 도구에 불과 이거 꼭 명심해. 다만 너희들이 기술 쓸때잘 생각하고 써야 돼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상가 야스퍼스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사상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술 자체는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기술 자체는 여러분 분명히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네. 그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 도구다. 그 말을 좀 바꿔서 고급스럽게 표현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인 문제는 기술 자체로서 극복해야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스퍼스에 따르면 기술 자체로서 극복하려는 게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성찰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기술의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 틀렸습니다. 기술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 도구입니다. 그 안에 뭐 도덕적이지 못한 속성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다음 4번입니다.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가 발생한다. 기술은 여러분들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체로서 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목적 갖고 쓰기 때문에 그 쓰는 과정에서 쓰는 결과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기술 자체는 도구에 불과하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서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여러분들 여전히 가치 중립적 도구입니다. 네, 인간의 욕구로 인해 기술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것은 가치 중립적이다.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체크. 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야. 기술은 인간에 결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실현돼. 그것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해 기술 자체가 뭐 나쁜 기술, 좋은 기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술 자체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가 없다.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다. 갑은 야스퍼스가 되겠습니다. 야스퍼스 여러분들.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 그냥 편하게 야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네. 을 보겠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서 또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하이데거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기술은 도구 맞습니다. 네, 하이데거가 기술이 도구가 아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술은 도구가 맞지만 기술의 본질도 그냥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 취급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처럼 생각했을 때는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본질은 무언가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는 타름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대 과학기술의 본질은 이 타름패 플러스 도발적인 요청이 더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일명 닭가세움 혹은 닭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마냥 이거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지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이 기술이 언젠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 하이데거가 경고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 더 볼게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질 거야. 기술 속에 숨어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을은 하이데거. 하라고 표현하고 또 가도 됩니다. 하 물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을도 파악해 봤습니다. 이제 을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또 지문 나오니까 반복하면서 제가 더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에게 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수 없죠. 그쵸? 네. 인간이 어떠한 목적과 욕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악으로 가거나, 그쵸? 악한 결과를 갖고 오거나 나쁜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1번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요 마지막 내용과 연결하면 됩니다. 기술 그 자체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관계를 부릴 수가 없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활용 방향을 인간이 잘 설정하고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 판단 배제하면 안 되겠죠.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과 인간은 여러분들 분명히 옛날 정말 모습을 떠올려볼까? 농사 짓던 그때의 모습? 네. 농사를 여러분 짓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영양을 주고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싹을 틔우고 결과를 맺게 됩니다. 기술은 이 땅속에 감춰져 있던 씨앗을 튀어내는 씨앗이 어떠한 과일로 자라거나 어떠한 나무로 자라거나 과일을 맺거나 혹은 뭐 식물로 자라거나 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게 바로 기술이에요. 옛날에는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농부가 네. 느긋하진 않았겠지. 그치? 비록 힘들게 했겠지만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 속에 있는 무언가를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어떻죠, 여러분들? 네. 화학비료를 막 넣고, 성장 촉진제를 막 넣고, 급하게 씨앗을 뿌리고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함께 공존하고 느긋하게 이제 하나의 자연을 즐겼다면 이제는 빨리 내놔라, 내놔라, 자연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현대 기술의 경우에는 사람 또한 부품처럼 만들 수 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닥달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경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네, 됐죠?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길 때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오히려 없게 되겠죠. 그렇죠?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야스퍼스의 관점에 따르면 기술의 본질이 성찰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5번 지웠다고 긋고 1번 정답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네. 문제가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급하게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설명드릴 건다 드리고 있는 거야겠죠? 혹시라도 말이 빠르거나 그러면 네, 배속 1.5배속했던 거 멈추고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봅시다.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독해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오를 수도 있어. 그치?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어. 함께 노력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 그치? 이러한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게 비판적 합리주의구나. 비판적인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럼에서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구나. 너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어. 우리 함께 같이 배워가면서, 우리가 경험 통해 배워가면서 더 진리로 나아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경험 세계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명제는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경험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A라는 이론이 등장을 했어. 근데 A에 관련돼서 반박되는 사례가 나왔어. 그럼 A가 여러분들 새롭게 고쳐져서 B와 같은 이론으로 또 나아가거나 변화가 되거나 하겠지, 그치? 기존의 A가 반박되면 A가 폐기되거나 바뀌면서 새로운 이론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겠죠, 그쵸? 마치 한때는 천동설을 얘기하면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지동설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퍼져 있는 생각처럼 이 과학적인 이론이라는 건 변화가 된다, 논증된다, 반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경험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로, 똑같이, 그치? 오케이. 네.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반증 가능성이야.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은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등장을 했어. 이론이 맞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반증 사례가 등장했

그러면 다른 이론으로 바꾸면서 더 나아가자. 이게 과학의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칼럼 내용 확인했습니다. 바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실험 결과에 의해서 예측이 반증된 경험과학 이론은 거부된다. 만약에 실험을 해서 이론이 예측했던 게 반증됐어, 이제. 야, 이거 너 설명 못하던데? 너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반증됐어. 그럴 경우엔 여러분들 경험과학 이론은 거부되고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 얘기라는 게 바로 1번입니다. 1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위에 있는, 여기 딱 여기, 요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과학적 가설만을 진리로 확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지만 경험세계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박이 불가능한 과학적 가설? 말이 안 되지, 그치? 3번입니다. 비판은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에 근거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것은 반증 가능성, 네,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진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을 수용해야 된다? 위에 지금 여러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반증들을 거듭하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진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오류 이미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죠. 그렇죠. 과학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요. 계속 반증 사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더 발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인 거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참고로 반증이란 뜻은 옳지 않음을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서 증명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바로 갑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상가라는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 여러분들, 기술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야. 기술 분명히 도구 맞아, 수단 맞아. 근데 기술을 단지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은 탈은폐한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가는 영역 중에 그동안 망각되었던 진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의 본질은 탈은폐야. 근데 현대과학 기술은 도발적인 요청까지 더해져서 닥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하이데거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됐죠? 이제 두 번째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가치중립적 도구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은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술의 선한 사용과 악한 사용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다른 근원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기술을 어떻게 쓰냐가 결정되는 거지 기술 자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들, 야스퍼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억부터 리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도구적인 활용에만 급급한 것 같아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바로 탈은폐의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땅속에 묻었던 씨앗이 딱 이렇게 꽃을 피우는 곡식이 되는 그렇죠.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들 떠올리면서 니은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 중립적이다.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을 결정하는 여러분 기준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네.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기술이 선택되고 활용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네. 갑과 을.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분명히 기술은 수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을 여러분들 별표. 네. 제가 앞서 나왔던 이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둘 다 분명 기술을 수단으로 봅니다. 그렇죠? 다만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그 본질 또한 가치중립적 도구로만 여기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 우리가 본질에 대해 성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야스퍼스의 경우에는 기술은

가치 중립적 도구다. 다만 그 도구를 우리가 쓸 때, 활용할 때 우리가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을 여러분들 별표 치고 이제 둘다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까지 해서 4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여기서 잠깐 하나를 좀더 해드릴 건데 이 하이데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잠깐 밑에다가 좀 필기를 하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봐봐. 이 기술의 본질이라는 건 분명 여러분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탈은패예요, 탈은패.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현대 기술의 경우에는 이 탈은패 더하기 도발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놔, 더 내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도발적인 요청을 통해서 이제 현대 기술의 본질은 닭다리 되는 거예요, 닭다리. 탈은패와 도발적인 요청이 더해져서 닭가세움 혹은 닭다리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느긋하게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냈다면, 옛날에는 막 풍차를 돌리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느긋하게 이제 에너지를 구해냈다면, 이제는 막 수력발전소, 막 화력발전소, 막 자연을 막 쥐어짜내는, 착취하는 모습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뺏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발적으로. 근데 이런 현대기술의 본질은 결국에 닭다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또한 마치 부품처럼 취급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경고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 이 닭다리에 의해서 인간 또한 부품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개념 강의에서는 조금 깊이 있게 더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이데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쟁점 문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두 번째 대립되는 게 뭐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답부터 볼게. 과학적 가설이나 이론이 정당화되는 과정에서는 가치중립적인 탐구가, 탐구 방법과 연구윤리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학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정언 명령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언 명령, 칸트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무조건적 명령이다. 과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선 분명히 이론 정당화될 때 가치중립적인 방법과 연구윤리가 필요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 네 말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요 위에 첫 번째 갑의 얘기 속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 선지로 나오게 되면 그 말은 갑과 을 모두 다 동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을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이란 말을 썼습니다. 다만! 가치중립적 태도는 이론의 정당화 과정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가치중립적인 태도는 이론을 정당화할 때만 써야 돼라고 얘기해요. 뭔가 이제 이론이, 뭐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정타.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분명히 이 이론을 정당화할 때는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돼. 그런데 분명히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돼, 성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외적 책임과도 또 연결지어서 볼수 있겠죠? 아닙니다. 과학은 사회와 무관한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의 활용은 과학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 연구자의 몫이 아니라 정치인, 기업가와 같은 사회 구성원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는 중립적인 관찰자로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가 이 과학자가 연구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야, 과학자의 몫이 아니야, 그건. 과학자는 중립적인 관찰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두 가지에서 지금 입장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마지막 우리 결정타를 날리겠죠? 야, 과학자의 원폭 실험이 없었으면 정치인이 원폭 투하를 결정하는 실제 사건도 없었을 거야. 과학자가 인류에게 끼친 사회적, 경제적인 공로를 인정받는 것처럼 분명히 해악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돼. 아, 굉장히 중립성이라는 것과 책임 문제를 잘 연결해서 하나의 토론을 만들었구나. 하나의 쟁점 만들었구나.
특히 갑가을의 경우에는 연구 활용에 대해서 과학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질 필요가 없는지로 싸우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파악했고 우리 대립되는 거 파악했어. 그럼 바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는 어떤 내용에 나와 있어야 될까? 바로 과학자의 책임이 언급되어야 될 거고요. 나아가서 연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경우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야, 아니야. 책임질 필요 없어.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몫이야. 을의 경우에는 아니야. 과학자 또한 책임을 져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 바로 몇 번? 4번인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는 객관적인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둘 다 지금 동의하고 있는데요. 둘 다 예스. 네, 2번입니다. 과학연구의 결과는 경제발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거. 네, 여기 여러분들 경제발전 도구와 같은 언급이 있나요? 네.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실험 과정에서 과학자의 조작과 같은 조작과 날조는 금지되어야 되는가? 분명히 연구윤리에 준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따라서 날조와 조작은 금지돼야지. 둘 다 인정.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과학연구 과정에서 가치중립적 사고가 필요한 때가 있는가? 언제? 분명 둘 다 정당화되는 과정에서는 가치중립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둘 다 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 다 동의할 만한 것은 지워주고, 언급되지 않은 거 지워주고, 대립되는 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끝. 네. 이제 다음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여러분들. 갑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기술은 행복과 불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야스퍼스다라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지금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지, 그치? 그 반복되는 뉘앙스를 통해서 사상가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우리는 기술에 붙들려 있습니다. 네. 최악은 언제야?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야. 그럴 때 우리는 기술의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지게 될 거야.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부품 취급당하게 될 거야. 언젠간 우리 또한 위험에 빠지게 될 거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바로 을은 하이데거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갑과 을을 파악했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이다. 어때요? 기술은 여러분들 공허한 힘이죠, 그렇죠? 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사실 인간이 자신의 욕구나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1번 동그라미, 1번 정답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개의 문제 중에서 이 하이데거 야스퍼스 비교 문제 되게 많이 풀었잖아, 그렇지? 나름대로, 그렇지?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바로 이 1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르면 기술은 뭐에 불과하다?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이 좋은 결과, 선한 결과, 혹은 나쁜 결과, 악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지 기술 자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칼이라는 게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릴 때 쓰이고 강도가 쓰면 사람을 위협할 때 쓰이는 것처럼 이 상황을 비교하면서 아, 칼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강의나 특강강의에서 계속 선생님들께서 반복되어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예시를 참고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됐죠.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죠, 그렇죠? 네. 기술은 도구에 불과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은 인간이 여러분들 자신의 욕구,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된다. 어때요? 네. 기술은 여러분들 통제되어야 돼요, 그렇죠?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나왔던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옛날 과거의 기술은, 농업 기술은 분명히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두었어. 옛날에는 자연과의 상생 공존을 중시했어. 근데 오늘날의 기술은 도발적인 요청에 더해지면서 닭달로 변화가 되었어. 이젠 자연에게 에너지를 뜯어내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존의 관계에서 좀 쉽게 표현하면 착취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니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에게도 또 적용이 되어서 인간 또한 착취의 대상이 될수 있어. 인간 또한 부품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라고 하이데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4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에도 해악이 될수 있다. 누구에게 확실히 틀렸어? 야스퍼스에게 확실히 틀렸지, 그치? 기술은 여러분들, 인간의 개입과 무관하게 해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막 기술이 갑자기 악하게 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인간이 무언가를 쓰기 때문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한 결과 혹은 악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5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푸는 6번 문제까지 이렇게 다 풀이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제 과학기술 윤리로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단원 과학기술과 윤리를 배울 때는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걸 대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막막함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주제를 배우면서 대비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혹은 신문을 보면서 아, 최근엔 이런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 뭐 딥페이크 관련된 기술들, 혹은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기술들, 아니면 인공태양 기술들.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잠깐 더 주목하면서 이건 수능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야, 친구야, 이거 나올 것 같지 않니? 같이 예상도 해보면서 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자연과 윤리 정말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유정쌤과 함께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중심의 비교 포인트 잘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정보사회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언제나 대비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이후에 또 다음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고생했습니다. 유정쌤과 함께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제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강의가요, 이제 저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강의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조금 감회가 새롭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보낼 생각에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특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수특강 한국제리로 마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꿀팁과 굉장히 많은 자료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잘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좀 부족하셨다면은 수특 강의도 꼭 이렇게 시청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강의,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고요. 10월 학력평가 문제이네요.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통근 통합, 통근 통합 유입하고 유출 인구에 대해서 알려줬네요. 통근 통합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는 사실상 유입 인구가 더 많으면은 순 유입이 많다는 거니까 일자리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유출 인구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일자리가 그 지역에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나와 있는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강남구가 될 거고요.

강남구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강남구 여기는 중구. 자, 이쪽은 고양시가 될 거고요. 고양 그리고 여기는 화성시가 되겠네요. 지역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에 만약 고양, 화성을 잘 모른다 이러면은 백지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지도 가세요, 제발 백지도 이렇게 보러 가세요. 백지도 보고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하는 거야. 하루에 한번 정도씩만 해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몇 분, 한 3분, 2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이거 한 권역은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지역이 없을 거거든. 조금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최근에는 군하고 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군은 아예 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잘 나오는 군이 있거든요. 그치? 자주 나오는 군은 군까지 꼭 그렇게 한 번에 기억을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통근통합의 유입 인구와 통근통합의 유출 인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지표별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자, 지역을 보니까 일단 중구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 지수가 여기는 300을 넘어가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치? 300을 넘어가는 지역이야. 반면에요, 이쪽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이 살짝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200 가까이 되고 300이 넘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네. 300. 네, 됐죠? 화성시도요, 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100을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주변에서 화성시로 일하러 많이 들어갑니다. 워낙에 첨단 산업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많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 다음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주간 인구 지수가 90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간 인구 지수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유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두 지역이 있고, 그리고 유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두 지역이 있어요.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화성, 강남, 중구 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면은 세 지역은 유입 인구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최대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니까 사실 비율로 봤을 때는 통근통합 유입 인구가 더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절대적 수로 봤을 때는 유입 인구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상대값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유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고양시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하고 라하고 나를 찾으면 되는데요. 다가 전체 중에서 유입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유출 인구도 되게 많은 것을 볼수 있어. 여긴 유출도 많은데 유입도 되게 많아.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상주 인구도 많은데 들어오는 인구도 되게 많다는 거야. 상주 인구 자체가 많아야지 유출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거니까. 그게 바로 강남구가 됩니다. 다가 되는 거죠. 저. 반면에 통근통합 유입 인구 대비해서 유출 인구 대비해서 유입 인구가 압도적으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가 바로 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출 인구가 더 많아 보이긴 해도 실질적으로는 유입 인구가 더 많은 거지. 그치? 이건 상대값이다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화성시는 좀 유출 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유입 인구가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출 인구가 되게 많지도 않고요. 유입 인구가 막 엄청나게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화성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화성시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웬만해서는. 그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저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나는 화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유입 인구, 유출 인구가 절대값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요. 가는요, 한강 이남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경우는 한강 이북에 위치합니다. 아니죠. 다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하는데요. 수도권 2기 신도시 있을 수가 없죠. 고향은 수도권 1기 신도시, 화성의 수도권 2기 신도시죠. 일산, 동탄이죠.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1기, 2기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아니죠. 신도시 자체가 없어요, 다에는. 3번.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인구 자체는 비슷비슷해.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돼요. 그치? 근데 면적 자체가 어디가 더 넓어요? 화성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양시에 비해서 화성시가 인구 밀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지. 고양시가 더 높습니다. 정답

1,001번이었습니다. 특히 화성은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 100만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성이 힌트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알겠지? 다는 라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는데, 주간인구 지수, 이제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치? 다가 더 낮습니다. 200 가까이 되고 300이 넘어가요. 그치? 아닙니다. 라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요. 라는 애초에 상주 인구 자체가 많지 않아요. 반면에 라는 상주 인구 자체가 되게 많죠. 100만이야, 12만이야. 그치? 그렇게 비교한다면은 초등학교 학생 수는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다면 봐봐. 유출 인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인구 자체가, 상주 인구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유출 인구 대비 유입 인구가 되게 많은 것을 차지해서 들어오는 인구 대비, 나가는 인구 대비 들어오는 인구가 되게 많다. 상주 인구 자체가 없지만 들어오는 인구 되게 많다. 아, 여기는 상주 인구는 없으면서 일자리 많구나. 이렇게 추측하면서 나하고 라를 구분할 수도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웠어. 사실 쉬운 문제만큼은 쉬운 문제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헷갈렸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세요. 좀 어렵긴 했어도. 넘어갈게요. 3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통근, 통학, 유입 및 유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시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를 알려줬네요. 근데 아까랑 다른 점, 아까는 상대 값으로 알려줬는데 여기는 절대 값으로 알려줬네. 절대 값으로. 그치? 그래서 가, 라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데요. 군으로 줬네요. 그냥 그럼 우리도 군으로 같이 구분을 해볼까요? 자, 이쪽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부도심 지역이죠. 부도심이니까 상업 업무 기능. 상업 플러스, 상업 업무 기능 플러스 주거 기능 같이 담당하고 있다. 구로구 금천구는요, 여기는 주로 제조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제조. 여기 가평군하고 포천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서울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촐락적인 성향을 지닌다. 물론 포천시만 봤을 때는요, 여기 공업이 어느 정도 좀 발달하긴 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좀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포천시도 많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는 아니죠.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넘어오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서울 경기권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권에서는. 그치? 120 가까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포천시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촐락적인 성향이죠. 같이 묶었으니까. 그치? 김포, 파주는요, 상대적으로 좀 주거 기능을 담당하네요. 그쵸? 이기신 도시가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통근 통학의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요. 뭘 추론할 수 있어요? 두근거리지 않니, 얘들아?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를 나눴을 때, 이거 유출 인구, 유입 인구 뺐을 때, 뭐 어떤 값에 빼든 0이 되는 지역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되는 지역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10만 명 나가고 10만 명 들어오면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에 가깝잖아, 사실은. 그쵸? 그래서 여기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고요. 그치? 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유입 인구가 많네요. 유출 인구도 많지만. 그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출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인구 자체도 많다라는 거야. 근데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정말 많다라는 거지.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 바로 부도심 지역이 되는 거죠. 라가 바로 서초 강남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면은, 자, 일단 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같은 경우는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를 비교했을 때 유입 인구가 더 많긴 한데요. 많긴 한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그게 바로 가장 촐락적인 성향을 지니는 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찾기가 어려웠다면은 뭐부터 찾으면 돼? 뭐부터 찾으면 돼? 통근통학의 유출 인구 숫자 자체가 많으면서 그리고 유입 인구 자체가 적은 여기는 100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100이 넘는 지역이고. 그럼 여기서 100이 안 되는 지역은 주거 중심의 기능밖에 없는 거거든. 여기가 나구나라는 것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여기 둘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네? 근데,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를 비교했을 때, 아, 유출 인구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가에 비해서 상주 인구 자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둘 중에 상주 인구 어디가 많아?

하나, 구로금천구하고 촐락적인 성향을 비교했을 때, 구로금천구 여기 더하면 거의 6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치? 여기가 더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다가 구로구 금천구, 가가 촐락적인 성향을 지니는 가평군과 포천시가 되는 거구나, 라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부터 찾고 가, 다를 구분해 찾아도 되고요. 가를 찾고 나, 다를 구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저렇게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알겠죠? 핵심적인 거는 유출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뭐랄까, 그냥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유출인구 자체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강남 지역은요, 유출인구도 많지만 유입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상주인구도 많으면서 일자리도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자, 기억입니다.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자 절대적인 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인구 자체도 나가 더 많을 뿐더러 여기서 봤을 때 유출인구 자체도 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잖아. 그럼 서울의 통근통학 인구도 서울과 거리가 접근성이 더 좋기도 하면서 여기 그래프로 보나 여러분들 지식으로 보나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래프로 봐도 충분히 힌트가 됐었어.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경우는 여기 제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에 가깝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100이 확실히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에 일자리가 많기 없기 때문에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거거든. 그리고 하다 못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했을 때 우리 이 100이라는 그런 거를 구할 수 있었잖아. 나는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이고요. 다는 유입인구가 더 많잖아.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그래프로만 봐도 주간인구 지수가 어디가 더 높아요? 다가 당연히 더 높지. 그래서 다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정답이 되는 거죠. 그치? 항상 그래프를 보고 풀수 있으면은 그래프를 기반으로 먼저 푸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다는 나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다 하고요. 그리고 라를 비교하고 있어. 아이, 이것만 봐도 수로 보나 비율로 보나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나 수는 전부 다 라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많거나 높죠.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리을 라는 부도심은 가 촐락 성향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맞죠? 여기는 주거하고 상업 기능을 같이 하니까 아파트 비율이 되게 많은데 여기 촐락적인 성향은 상대적으로 좀 아파트 비율이 좀덜 하겠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치? 마냥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간인구 지수라는 거를, 그리고 그런 개념을 대입해서 풀어본다면은, 그리고 유출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상주인구도 많은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둔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9번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자료라고 합니다. 가에스타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볼까요, 우리? 자, 여기 보면은 종로하고 종로구하고 중구하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도심이 되겠습니다. 도심. 그치. 상업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거가 되겠죠. 김포하고 파주. 아까 방금 봤던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는 주거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천 여주, 시가 붙긴 했으나 여기는 쌀 농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촐락적이구나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주간인구 지수와 그리고 통근통학 인구가 주어졌어요. 그치? 통근통학 인구는 각 지역군에 거주하는 전체 통근통학 인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주하는 상주 인구 중에서 전 통근통학 인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통근통학을 하나, 밖으로 그 지역 바깥으로 나가나 그 값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통근통학 인구가 많다는 건 그냥 상주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합시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요. 가하고 나, 다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가는 나, 다에 비해서 좀 인구가 많아요를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자체는 적으나 인구가 많은 지역인 가가 바로 주거를 담당하는 김포하고 파주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간 인구 지수가 나오면 항상 10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천하고

때는 종로구와 300을 넘어가는 중구, 그치, 여기 다가 도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자주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입니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요, 나가 가보다 많다라고 되는데요. 나, 가를 비교했을 때, 사실 이런 문제도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를 비교하니까 서울을 좀뺀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나하고 가는 적어도 이 서울 내부는 아니겠다. 약간 좀 이런 추측이 가능하긴 하는데, 그렇게 푸는 연습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풀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풀다가 막히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서울의 통근 통학 인구는요,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가가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왜 만들어졌어요? 인구 분산하려고, 플러스 서울로 출퇴근 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물론, 이제 한강 이남 지역은 일자리도 많지만, 한강 이북 지역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2기 신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거를 중심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일하러 좀 서울로 통근 통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울로 통근 통학 인구는 가가 더 많습니다. 니은입니다. 나는, 촌락은요, 가, 주거보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이 높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천쌀, 여주쌀 되게 유명하잖아요. 임금님도 먹던 쌀. 그치? 지리적 표시제.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자, 디귿입니다. 나는, 촌락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역은 다 도심보다 상업재 평균 지가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치? 기역과 디귿이 아니니까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겠다. 다는, 도심은 가보다 주거지역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아요.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라고 한다면 항상 서울을 생각하고 서울 내에서도 도심, 부도심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정답,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그냥 상주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인데요. 비교적 최근 수능하고도 또 연결이 되지 않니? 어떻게 보면 좀 1년 전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치? 그래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리얼이었고요. 4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볼까요? 어떤 지역이 나오는지 한번 슬 봐보도록 하자. 파주. 자, 이쪽은 가평군. 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가평군. 자, 이쪽은 성남. 자, 이쪽은 용인이 되겠죠. 용인시, 성남시, 파주시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자주 나왔던 문제지. 건축 연도별 주택수.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주어졌어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2기 신도시가 들어섰고, 그리고 90년대는 1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지. 그래서 90년대 주택수 비율이 많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1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2000년대의 주택수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2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리고 가평군은 주택수가 많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겠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한번 이거 가지고 풀어볼까요? 봤을 때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둘다 있는 성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1기 신도시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거니까요. 1기 신도시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난 라가 바로 성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평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가 건설된 적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 건설 수가 가장 적겠죠? 그게 바로 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가하고 나를 찾는 건데요. 둘다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 그치? 그럼 이제 뭐 가지고 풀어야 돼, 우리는? 인구 가지고 풀어야 돼. 파주하고 용인, 어디가 더 인구가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인구 100만이 넘는 지역은 알잖아. 바로 용인이죠. 인구 100만을 수용할 만한 주택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나가 바로 용인이 되는 거고요. 가가 파주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찾기 어려웠으면 옆에 있는 힌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근 통학지별 인구 비율인데요. 지역 내로 통근 통학하거나 서울로 통근 통학하거나 아니면 그 외로 통근 통학하는 숫자를 더하면 이제 100%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평군의 특징을 본다면은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굳이 서울과 접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굳이 출퇴근하지 않아. 그게 바로 가평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지죠.

서울과 가까우면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졌다가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찾는다면은 성남 같은 지역은요, 서울로 출퇴근 비율이 되게 높은 것을 볼수 있어. 왜냐면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또 파주하고 용인이잖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더 헷갈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용인 같은 지역은요,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치? 보통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거든. 여기 이쪽 부분에, 끝쪽 부분에 신도시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으로 가거나, 화성으로 가거나, 성남 가거나, 막 평택 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반면 파주는요, 주변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은 아니야. 그래서 외부로 나간다면은 서울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파주를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역 내거나 서울이거나야. 그치? 기타는 굉장히 적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반면 나 같은 경우는 기타가 되게 많아. 굳이 지역 내나 서울이 아니더라도 밖으로,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역 바깥으로 나가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지. 파주는 주변에 일자리가 없지만 용인은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출퇴근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나가 용인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로 출퇴근 비율만 봤을 때는 또 나를 파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역 내로 출근하는 숫자 빼고 나머지 숫자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숫자 비교하면은 30% 중에서 절반 정도야. 근데 여기는 거의 한50% 중에서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지역 내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을 빼고 나머지 비율로 봤을 때 대부분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이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은 굳이 서울로 가지 않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 용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얻어갈 게 많은 그런 내용이기도 했어서 이런 게 바로 기출 분석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이렇게 어쨌든 찾아볼 수 있었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라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서울하고 가까워? 성남이죠. 파주는 더 서울하고 멀죠. 심지어 성남은요, 여기 IT 서비스업도 많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일자리도 되게 많아요. 그치? 그래서 지역 내 농가 인구 같은 경우는 가가 더 많아야지. 그래서 가는 라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바로 정답이 됩니다. 정답 1번이에요. 근데 사실 뭐 가를 용인으로 푸나 파주로 푸나 어떻게든 1번이 정답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었어. 그래서 막 정답률 자체가 뭐 엄청나게 낮진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주간인구 지수가 대표적으로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역 내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가장 적잖아, 내 지역 중에서. 그렇지 않니? 그만큼 바깥으로 좀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으로 그냥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인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요거는 한90 정도야, 주간인구 지수가. 근데 가평군 같은 경우는요, 100이 그냥 넘어가요. 훌쩍 넘어가요. 그치? 아예 외부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다보다 낮다라고 봐야죠. 100이 넘냐, 100이 안 되냐니까. 그치? 3번입니다. 다는 라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하고 라를 비교해 본다면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비율은 도시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심지어 신도시도 건설되어 있으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있죠. 4번입니다.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나에는 2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라고 되는데요. 가는 수도권 2기 신도시죠. 나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가 틀렸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5번입니다. 가에서 라중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어디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냐면요. 가는 적어도 아니죠. 어디야? 라겠죠. 성남시겠죠. 그치, 생산자 서비스업. 왜냐하면 여기에 그만큼 기업이 많으니까. 성남하면 IT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 만한 기업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서치할 때그내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또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초콜릿 카카 그런 것도 있잖아. 같이 그런 거다 적이 있어요. 성남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성남도요, 2기 신도시잖아요. 그럼 2기 신도시인데 왜 2기 신도시가 그렇게 막 많이 주택수가 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엄청 적잖아요. 왜요? 성남은요, 1기 신도시의 목적은, 성남을 만들 때 1기 신도시의 목적은 주택을 만드는 게 맞았어요. 근데 2기 신도시의 목적은요, 특히

한강 이남 지역의 이기 신도시는요, 웬만하면 일자리하고 주거를 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남 지역의 이기 신도시는 일자리 위주의 정책이었어요. 일자리 위주의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이기 신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어쨌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다음 41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통근통합 인구 비율과 경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 이 문제도요, 사실 엄청나게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았어. 자, 어쨌든 지역이 나오니까 지역부터 보면은 여기 평소에 자주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요. 남양주입니다. 한 인구 70만 정도 되는 남양주고요. 자, 이쪽은요, 한 성남시가 됩니다. 인구 한 90만 정도 되고요. 화성입니다. 인구 100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안성이죠, 안성. 안성시, 그치? 다 시입니다. 시긴 해요. 저 인구가 가장 적겠지, 안성시가. 그래서 가장 촌락적인 성향을 띠는 게 바로 안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은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냐면은, 일단은 서울로의 통근통합 비율이 나와 있고 경지 면적이 나와 있잖아. 일단 경지 면적 자체가 많은 다 라와 경지 면적 자체는 없으면서 통근통합 인구 비율이 높은 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경지 면적 자체가 없으면서 서울로의 통근통합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남양주 아니면 성남이 되겠죠.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울로의 출퇴근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다라는 상대적으로 좀 멀기도 하고 땅덩어리 자체가 넓어요. 그래서 경지 면적 자체가 좀 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도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라, 화성시 아니면 안성시가 되겠죠. 자, 근데요, 카다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왜냐하면 서울의 통근통학은 좀 비슷한데요, 경지 면적이 한막 3배, 4배 차이가 나거든. 그래도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경지 면적, 농경지의 면적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가는 쉽게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나도 쉽게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다하고 라 찾는 게 어려웠어. 이거 무려 수능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지 면적 자체 다가 더 많네. 그러면은 안성시가 당연히 많겠구나.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니죠. 서울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을 봐야지. 라 같은 경우는 한 2%도 안 돼. 근데 다 같은 경우는 6%야. 그래도 무려 3배 차이에요, 3배 차이. 경지 면적 차이는 막 2배 차이도 안 나요. 1.25배, 막 1.3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죠. 그게 바로 화성시인 다가 됩니다. 그리고 라는 안성시가 된 거야. 근데 물론 어렵지, 어렵지.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경지 면적에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네. 근데 서울로의 통근통합 비율은 꽤 유의미하게 큰 비율로 차이가 나네.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죠? 당연히 어려웠지. 화성이 경지 면적이 더 넓은 이유는요, 그냥 땅덩어리 자체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화성도 다 개발된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이쪽 끝부분하고요, 서해안 쪽만 좀 많이 발달했고 그 가운데 부분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본다면은 아, 다 화성이구나라는 것도 사실 알수 있었는데, 밑에 여러분들 모를까봐 밑에다가 또 힌트를 주기도 했거든요, 출제진 분들이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안 풀린다 했을 때는 뭐야, 그냥 두고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고 풀어도 된다 볼게요. 두고 풀어도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봐봐 한번. 자, 가에는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기 신도시 없습니다. 그쵸? 물론 신도시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배운 신도시만 기억하면 되더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만 딱 기억하면 되게 끝이야. 알겠죠? 3기 신도시도 안 나오잖아요. 그치?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성남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죠.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되나? 그치? 아닙니다. 나에는요 신도시 자체가 없어요. 어쨌든 그냥 한국지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둘다 해당이 안 됩니다. 니은, 나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성남은요 거의 인구가 100만 가까이 돼요. 90만입니다. 9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 70만에 비해서 90만인 인구가 훨씬 더 많죠. 그치? 맞는 설명입니다. 성남 인구가 더 많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잘 몰랐다고 하면은 일단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 넘어가. 봐봐, 3번 디귿이에요.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잘 봐봐요. 뭘 비교하고 있어? 제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조업을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얘들아. 오직 화성만 있어요, 여기서. 물론 뭐 안성도 그렇고